0: 최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1: 주세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That's right.
1: 가르칩시다. 이제 yeah.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0: Yes.
1: We should teach Mayu. Mayu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0: Okay.
1: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0: 어.
1: How to가.
0: 너무 좋았어요, 지금.
1: 약간 티처 같아죠. 그러니까. 뭘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근데, 수영하는 법.
0: 어.
1: 예.
0: 네.
1: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2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swim 할게요. 예스.
0: 어,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1: 자.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예, 예.
0: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S-W-I-M. 이 되겠죠.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1: 그래요?
0: 그렇죠?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1: swim. swim, swam, swam. 많이 들어봤는데.
0: 뭔가 swim. 입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swim, 것 같아요.
1: swam, swam.
0: Okay.
1: swim. 아, swim인가? swim, swam. 아, 이거 정말 찍었어요.
0: 오케이. Okay.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우와.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0: 아, 그냥 guess를 하셨군요.
1: 네.
0: Okay, so swim, swam, swam. Perfect.
1: 우와.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1: 에?
0: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1: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네. 항상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맞아.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된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Al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1: How to dance.
0: How to dance. Okay. 노래를 잘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뭐? 맞아요. 오. 맞아요. 자, 그러면 나한테 가르쳐줘. 춤추는 법 좀 가르쳐줘.
1: Oh,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0: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1: I learned.
0: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그렇죠. How to sing well.
1: Mm-hmm.
0: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 yeah.
0: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보컬
1: yeah.
0: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1: 그래요?
0: 제가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뭐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1: 우와.
0: 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루 갔어요. 하루. 네.
1: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뻔했습니다.
1: 예, 네. 큰일 나요.
0: 아, 어렵더라고요.
1: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못하시고
0: 아, 그러니까.
1: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0: 우와, 우와.
1: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쉽지 않습니다.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1: Teach me how to dance.
0: I learned how to sing well.
1: I learned how to sing well.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1: 예?
0: 물을 엄청 무서워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봐야죠.
1: 더 물에 부딪히고
0: 네.
1: 자꾸 이렇게 물과 함께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0: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1: 네.
0: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고 해야지? 그
1: 수영모.
0: 예,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1: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0: Yeah, 예. Yes.
1: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0: 네.
1: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0: Okay.
1: Yes. Water.
0: Okay.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
1: 네.
0: So he is so scared of what? Of water.
1: Yes.
0: 정답입니다. 자,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1: Scared.
0: Scared.
1: Yes.
0: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

0: word예요. 오케이?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1: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0: 맞아요.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1: of.
0: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1: 네.
0: 예를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1: I'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1: 네.
0: 무서워하지 않아.
1: 오.
0: 어렸을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 She's not scared of dogs.
0: 오, 좋아요.
1: Dogs?
0: Dogs, right? So she's not scared of dogs.
1: Yeah.
0: Very nice.
1: Mm-hmm.
0: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거예요.
1: scared
0: 자기도
1: of,
0: 모르게.
1: Scared of.
0: Right. Scared of처럼 리을 비슷하게
1: scared.
0: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1: 네.
0: I am scared of her.
1: I'm scared of her.
0: She is not scared of dogs.
1: She's not scared of dogs.
0: 예, 보통 힘을 좀 빼고 scared 빠르게 발음할수록 scared 그런 of. 스타일이 scared 나올 수밖에 of. 없습니다.
1: Yeah.
0: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1: Mm-mm.
0: 귀신이 영어로 뭐죠?
1: Ghost.
0: Ghost.
1: Mm.
0: 귀신들 그러면?
1: Ghost.
0: Ghosts.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1: yeah?
0: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오.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1: 오.
0: Are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1: Aren't you?
0: 음.
1: Aren't you scared of ghosts?
0: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1: 네.
0: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1: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0: 아, 저만 그런 거
1: 귀신
0: 아니죠?
1: 잡는 해병대입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0: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1: 아~
0: 거의 공포 수준.
1: 그래요?
0: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1: Afraid.
0: Mm-hmm.
1: Oh, afraid.
0: That's right. Yes. 맞아요.
1: Yes.
0: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So 얘는 afraid 정도는 뭐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이 scared는 좀 지금 잠깐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1: 네.
0: 근데 afraid는 앞으로 저 장차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무섭다 일 정도로 그만큼 두렵다. 좀 강해요. 오케이.
1: 네.
0: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He's so scared of water.
1: He's so scared of wate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1: 응?
0: 와 완전 날 닮았네.
1: 오,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0: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1: 아~
0: 아빠가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
1: 저거
0: 무서운 거구나.
1: 무서운 거구나.
0: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게 인지가 되죠.
0: Right?
1: Wow, he takes after me.
0: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1: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0: 오.
1: Take after me. 오, 이게 닮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0: 네.
1: He takes
0: 양념을 비워놨어요. 양념.
1: 완전.
0: 네.
1: He 완전.
0: 완전.
1: He perfectly. 아. Yes. Why? Why?
0: Why am I laughing?
1: Yeah.
0: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드릴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1: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0: Totally.
1: 아, totally.
0: 이거 지금 통산 한 7번째일 겁니다.
1: 진짜.
0: 네.
1: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0: 아,
1: 약간 이런 느낌밖에
0: 아, 돈 계산 쪽으로 가는
1: 맞아요.
0: 거예요. 맞아요. Okay, so totally. Or complete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Completely.
0: 아 그런 거 뭐 absolutely 이런 것들을 완전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근데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0: 아
1: 안 돼요?
0: 그냥 안 써요. 네.
1: 아, 그래요?
0: 단 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0: 너무 긍정적인 느낌,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란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what I mean?
1: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0: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아. 완벽할 정도로 괜찮아요.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때 쓴데, 이건 저때 쓴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1: 그 맥락으로 네. 파악을 하는 거고요.
0: That's right.
1: 아, 예, 예, 예.
0: 만약에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있으면 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1: Yes.
0: Alright, so he totally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1: 아.
0: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1: 닮았다.
0: Right. 닮았다. Okay?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1: 예.
0: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 아.
0: Okay.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1: 예.
0: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1: 아하.
0: 정해져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1: took after.
0: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1: 에?
0: 네. 좀 이상하죠?
1: 예.
0: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1: 아.
0: fix가 돼 있습니다.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1: 그의
0: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1: 네.
0: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1: 예.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0: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0: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1: 네.
0: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넣어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그렇죠. 딸일 경우에.
1: 네.
0: Right? So she take, totally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0: 재밌는 표현이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1: My son takes after his mom.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1: 예.
0: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1: 오.
0: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네, 생긴 거잖아요. Look.
1: 네.
0: Yeah?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1: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0: 그럼요.
1: 이 정도.
0: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1: 네.
0: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1: 이거는 네.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0: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1: 아.
0: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 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1: 오.
0: 이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1: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끝나야겠네요.
0: 오.
1: 딱 봐도.
0: 오.
1: When I was his age.
0: 그게 뭘까요?
1: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0: 그렇죠.
1: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명사였으니까 okay. scared 하겠습니다.
0: 오케이. Okay.
1: Scared.
0: Alright.
1: 네.
0: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쓴 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1: 아까 afraid.
0: 왜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0: 나중에는 알아두기 잘했다 할 겁니다.
1: 그래요?
0: 자,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설기 씨 이거 다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terrified.
1: 아유, 알죠.
0: Terrified. Al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 네.
0: 무서워한다는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네.
0: So I was terrified.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1: 엄청.
0: 얘기만
1: 무서워.
0: 들어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후들후들한 거.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1: When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1: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1: Older than, younger
0: 그렇죠?
1: than.
0: That's right.
1: 네.
0: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 Same.
0: 쌤쌤 막 이렇게
1: age.
0: 되는 거예요.
1: Right?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다.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1: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합니다.
1: 우와.
0: You know? So for example,
1: yep.
0: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1: Mayu is my age.
0: That's it.
1: Wow.
0: Mayu is my age.
1: Oh.
0: How about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1: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1: Ooh.
0: They're your age. 너무 쉽죠?
1: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1: 네.
0: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마유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가볼게요. 마유 is my age.
1: 마유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1: They're your age.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뭐, 그럴 거죠?
1: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1: 예, 예,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1: 그래서
0: 지금 슬기 씨가 상상해보세요. 슬기 씨가 자녀분한테 얘기를
1: 네.
0: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1: I was popular.
0: 오케이.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1: I
0: 요거 when이 있어야죠.
1: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0: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써주면, 네. 느낌 왔나요?
1: 예.
0: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문장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1: 오.
0: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1: 아이고.
0: 그는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네. 일이 커지죠?
1: 일이 커져요.
0: 더 same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1: 네.
0: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 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뭐 또래나 동갑이 사실 미국에서는 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거의 모두가 그냥 다 프렌드니까.
0: Mm-hmm.
1: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이가 비슷해 또래야 이런 거를 좀 구분 짓는 경우가 있나 봐요?
0: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할 수는 있죠.
1: 그쵸. 그렇죠? 저의 경우 워낙 동안이라 또 가면 또 친구들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좋아요.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Alright.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Yeah, 해보는 입영적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How to do something.
1: 네.
0: 활용할 거예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에게 춤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 달라.
1: Teach me.
0: Teach me. 춤추는 법.
1: How to dance.
0: That's it. Teach me how to dance. 자, 나 노래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 배웠어.
1: I learned.
0: 오케이. 노래를 잘하는 법을.
1: How to sing well.
0: 그죠. How to sing well. 하나 더 해볼게요.
1: 슈드를
0: 써보세요.
1: 네.
0: 우리는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수영하는 법을.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Woo, perfect.
1: Yes.
0: 읽어볼게요. Teach me how to dance, how to swim. Very nice. 자, 다음은 be scared of
1: 네.
0: 명사. 자, 가보겠습니다. 난 걔가 무서워. 난 그녀가 무서워.
1: I a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자, 그는 물을 엄청 무서워해. So를 넣어보세요.
1: He is scared of water.
0: So를 넣어서.
1: He is so scared of water.
0: 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서운 느낌
1: yes.
0: 강조해주죠.
1: Mm-hmm.
0: 자, 그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1: He's not scared of dog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3: I am scared of her. He's so scared of water. He is not scared of dogs.

0: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5: Wow.
4: Yes.
5: He totally takes after me.
4: Oh?
5: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4: Oh, really?
5: Really.
0: Great job, you guys.
3: Wow.
0: 수고하셨습니다.
3: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0: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3: 네.
0: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but in a different way.
1: A different way? What do you mean?
0: The players got into a fight during the game. The fight got bigger and bigger and totally got out of hand. The game got canceled.
2: What a game! What a game! What a game! You couldn't pay money to see that!
0: So, I get a little nervous when I go to a basketball court. I'm worried that players might fight.
1: Don't worry about today. As long as we don't fight, no one else will be fighting.
0: Right!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운동 경기 관람 좋아하시나요? 저는 현장감도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실제로 가서 경기를 보면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점점 집에서 보는 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케빈과 크리스틴이 경기를, 농구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경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기였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요. 자, 농구 경기를 보러 온 두 사람. 크리스틴은 농구를 참 좋아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농구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죠. 자,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가 이제까지 본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memorable, 기억에 남는 게임은, 경기는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 경기는요, my school, 크리스틴의 학교와 long time rival, 오랜 라이벌 학교와의 경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야, 서로 라이벌인 학교 둘이니까 that must be an intense game. 정말 치열하고 팽팽한 경기였겠네 라고 케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였겠네 라는 말이 must have, 그리고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PP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예문을 볼게요. It must have been tough. It must have been tough. Tough가 힘든 거거든요. 아유, 힘들었겠네.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딱 맞는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확실한 추측을 할 때, 야, 너 힘들었겠네. It must have been tough.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You must have been late. 엄청 늦게 일어나서 갔으면 당연히 지각했겠죠. You must have been late. 너 지각했음에 틀림없다. 지각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intense, 치열하고 팽팽한 건 맞는데요. But in a different way. 조금 다른 의미로 치열하고 팽팽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The players got into a fight during the game. 선수들끼리 경기 도중에 싸움이 붙었대요. 우리 후끈한 경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싸우게 됐다라고 할 때 get into a fight 쓸 수 있습니다. fight 자체가 싸움, 명사도 되고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get into a fight 하면 조금 더 현장감 살아나죠. We got into a fight. 우리는 싸움에 휘말렸다. 누구와 싸우게 되다 할 때는 with 붙여주면 됩니다. They got into a fight with the girls. 그들은 그 여자애들과 싸우게 되었다. 아시겠죠?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The fight got bigger and bigger and totally got out of hand. 무슨 뜻이에요? 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감당할 수가 없게 돼, 손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는 취소가 되고 말았고요. 이렇게 뭔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다라는 표현이 get out of hand입니다. 어떤 일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get out of hand니까 내 손을 벗어나는 거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She kept lying.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and things finally got out of hand.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게 일이 커져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야, 얘기를 듣고 케빈이 이야, 끝내주는 경기였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 오늘의 한 문장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생생할까요? What a ga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hat a game! 감탄문이죠. 이 what은요, 여기서는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이렇게 뭔가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고요. A game은 경기.

0: 뜻이죠. 그래서 what a game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경기야. 여기는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대해서도 쓸수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틴이 예전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what a game. 정말 대단한 경기였겠네. 엄청난 경기였겠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What a game. 붙여서요. What a game.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틴은 농구 경기장만 오면 또 뭔가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 걱정 마. 너랑 나랑만 안 싸우면 여기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농담으로 크리스틴을 안심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끝내주는 경기였겠네. What a game. 이렇게 what a 사용해서 다른 표현들도 만들어 볼게요. 정말 신나는 밤이야.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What a night입니다. What a night.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들이랑 신나게 웃고 떠드느라 밤을 꼴딱 샜지 뭐예요. 정말 신나는 밤이야. 어떡해요? What a night. What a night. 그런가 하면 파티에 같이 신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파티였어. What a? 그래요. Party 있으면 되겠죠? What a party.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맛있는 음식, 신나는 음악, 춤, 노래. 정말 멋진 파티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파티였어. 어떡해요? What a party. What a party. Good job.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리 카툰을 통해서 생생한 표현들 많이 배웠습니다. 도드라지는 게 what? 아, 이 감탄문이었죠. What a night. 정말 멋진 밤. What a party. 정말 환상적인 파티. 그리고 엄청 대단한 경기. What a game. What a 다음에 어떤 명사든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서 영어로 감탄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캅 분리랑 꼭꼭 약속!

0: 힌트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요한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Summer. I'm on summer vacation. Comma. Put a comma after that. Grammar. I'm not good at grammar.
0: All right.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나왔죠. Summer, comma, 그리고 grammar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음성으로 들었는데 공통점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모두 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에임이 연달아 두개써 있는 단어들만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M이 두개 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좀 실수를 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오늘 이 발음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M이 두개 있을 때는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M 물방울 하나와 또 다른 M 물방울 하나가 만납니다. 만나면 어떻게 되죠? 물방울이 두 개가 되나요? 물방울은 섞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M 물방울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라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 M 발음을 몇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 단어들에 한번 이 규칙, 이 물방울 규칙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여름인데요. 여름 이거 우리 발음할 때 계속 이 M 두개 때문에 뭔가 summer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summer가 아니라 M 물방울 하나만 탄생해서요. summer, summer. 오케이? M 발음 한번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예문 한번 볼까요? 난 여름 방학 기간이야. 이렇게 말할 때 I'm on 하고 무슨 vacation 이렇게 말하거든요. I'm on summer vacation. It's not summer, summer 아니고 summer vacation. 오케이?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거는 쉼표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M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친구들이 이걸 콤마라고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영어 발음은 일단 코 발음도 아니고 어 발음이에요. 커. 그리고 M 물방울 하나만 있죠. 커마. 커마.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쉼표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예문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글 같은 거 우리 수정할 때 거기 뒤에다가 커마, 쉼표를 넣어라라고 말해 볼게요. Put a comma after that. 그 뒤에 커마를 삽입해라. Put a 콤마 아니고요. comma, comma after that. Alright.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자, 이거 우리는 발음 수업이긴 하지만 중요한 영어 표현이죠. 영어 용어인데 문법이라는 뜻. 자, 여기도 M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럴 때 grammar 아니고요. grammar. 그렇죠. grammar. 바로 갑니다. M 물방울 하나. 예문 볼까요? 난 문법을 잘 못해. 맞아요. 문법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끔은 틀릴 수 있지만 문법도 중요한데 잘 못할 때 I'm not good at something 이라고 말하죠. I'm not good at 뭐? 문법. grammar. grammar 아닌 grammar. Alright? Okay, 여러분. M이 이렇게 두개 있을 때 물방울 규칙 기억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연습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우리 지금부터 오늘 다룬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해 볼게요.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름. summer 아니고 summer. 기억하죠, 여러분?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summer. One more time. summer. Very good. 자, 두 번째 단어는 쉼표란 뜻이었죠? 이거 콤마 발음 아니고요. 커마. 커로 시작하는 것도 기억해 줘야 되고 M 물방울 규칙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커마. Alright. 듣고 따라해 주세요. 커마. 한번 더요. 커마. Good job. 자, 마지막 단어는 문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grammar 아니죠? grammar 이렇게 갈게요. 자, 듣고 갑니다. grammar. Very good. One more time. grammar.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문장으로도 한번

0: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나 여름방학 기간이야. 어떤 방학에 있을 때는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I'm on 하고 summer vacation 이렇게 갈게요. summer 발음 주의하면서 듣고 따라해 주세요. I'm on summer vacation. Vacation, great. 한 번 더요. I'm on summer vacation. Summer, 그렇죠. Good job.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거기 뒤에 comma, 쉼표를 넣어라. 바로 갈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Put a comma after that. After that, good job. One more time. Put a comma after that. 그렇죠,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갑니다. 나는 문법을 잘 못해. 난 문법에 좀 약해. 문법, grammar. 발음 주의하면서 문장 바로 갈게요. I'm not good at grammar. Good at grammar. Great. 한 번 더요. I'm not good at grammar. Grammar. Very good.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자, 어때요? 이제 M 두 개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발음하는지 감 잡았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또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ummer. Summer. I'm on summer vacation. I'm on summer vacation. Comma. Comma. Put a comma after that. Put a comma after that. Grammar. Grammar. I'm not good at grammar. I'm not good at grammar.
0: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물방울 규칙 잘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곧 EBSC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ail. M-A-I-L. Mail. Mail.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Send. S-E-N-D. Send. Send.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mail and delivery. 우편과 배달이란 뜻인데, oh, this is interesting.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mail.

0: 우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우편을 받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Mail. 그 다음은 address, 주소란 뜻인데요. 우리가 address를 알아야 잘 찾아갈 수 있어요. Address. Our next word is send. 보내다 또는 발송하다란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나 택배를 send 하죠. Good job, everyone.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우편, mail. A 소리가 나요. One more time. Mail. Good job. 주소. Address. 앞에 에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Address. Good job. 보내다, 발송하다. Send. 끝에 드 발음까지 해볼까요? Send. Very good,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Mail, mail. Address, address. Send, send.
0: Okay, now it's time to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Please send it by express mail.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오, 급한가 봐요. 급하다는 영어로 urgent. 자, express mail은 빠른 우편이란 뜻이에요. Okay, now it's your turn. Please send it by express mail. Very good,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은 What's your home address? 너의 집 주소가 뭐니? 그래야 제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자, 뭐뭐가 뭐니는 What's? 이 질문 많이 들어봤죠?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What's your home address? 와우,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I want to send a letter to my uncle. 나는 내 삼촌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 자, send는 보내다란 뜻이었죠? letter는 편지예요. 누구한테? to my uncle. 삼촌한테. 와, 기분 좋으시겠다. 자, 같이 말해볼까요? I want to send a letter to my uncle. Wow,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Get. G-E-T. Get. Get. Letter. L-E-T-T-E-R. Letter. Letter. Stamp. S-T-A-M-P. Stamp. Stamp.
0: Our next word is get. 받다 또는 얻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쓸때참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선물을 받다. Get the present라는 말을 쓸수 있죠. 그 다음은 letter. 편지 또는 글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한테 letter를 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letter. T 발음은 안 나요. 그 다음은 stamp. 우표 또는 도장이란 뜻이에요. We need a stamp to send the letter. 꼭 필요하죠? 편지를 보낼 때.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받다, 얻다, get. 아주 짧은 단어예요. Get. Good job. 편지, 글자, letter. 여기에 T 발음이 안 나요. Letter. Very good. 우표, 도장, stamp. 자, 끝에 P 발음까지 해보세요. Stamp. 아주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Get. Get. Letter. Letter. Stamp. Stamp.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What did you get for your birthday gift? 너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았어? 우리가 항상 궁금해 하잖아요. 무엇을 받았니는 What did you get? 이런 표현 쓰면 좋아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까요? What did you get for your birthday gift? Excellent. Next, let's write a letter to our parents. 우리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자. Great idea. That's very sweet of you. 자, 여러분, write a letter는 편지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Parents. 부모님이란 뜻이죠. 기억나나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말해볼게요. Let's write a letter to our parents. 오, 발음이 너무 좋네요. Okay, our last sentence. You must put a stamp on the envelope. 너는 꼭 봉투에 우표를 붙여야 해. 그래야 보낼 수 있거든요. You must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Envelope, 편지 봉투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You must put a stamp on the envelope. Wow, that wa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Mail, mail. Address, address. Send, send. Get, get. Letter, letter. Stamp, stamp.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Super Fast!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Unit 126, O-R-E. Let's go! Phonics O-R-E. Or. Or, snore.
1: Or, snore.
0: Or, more.
1: Or, more.
0: Or, pour.
2: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 그리고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Or Good job! 그럼 or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코골다 snore예요. or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을 자면 가끔 코를 골아요. 코골다 영어로 snore. Good job! o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더 많은 more예요. 여기 or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싱거우면 소금을 더 많이 넣어요. 더 많은 영어로 more.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or 소리 나나요? 아, 모공! pore이 있었네요. 사람 얼굴에는 모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어요. 모공, 영어로 pore. Good job! o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점수, score예요. 여기도 역시 or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꼭 점수를 확인해야 돼요. 점수, 영어로 score. Very good! o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가게, store예요. 친구들, or 소리 들렸죠?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꼭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가게, 영어로 store. 발음이 너무 좋네요. o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아픈 sore예요. 우리가 감기 걸릴 때 가끔 목이 너무 아프죠? 아픈 영어로 sore. Great job! 와우! 이렇게 o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어 소리 나는 알파벳 O와 R 소리 나는 알파벳 R 그리고 E 소리 나는 알파벳 E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or
2: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or 소리.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or
2: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피곤할 때 잠자면 가끔 코를 골아요. 코 골다, 영어로 뭐예요?
1: Snore.
2: Correct! Or 소리 나는 snore. 그럼 로건이가 한번 코 골아봐 줄까요? Wow!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코 골다, snore.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Or snore.
2: Very good. Or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더 많이 넣잖아요. 더 많은 영어로 뭐였죠?
1: More.
2: Good job. More. 여기 or 소리 들리는데요. 그럼 우리 more를 써볼 건데요. 써니가 알파벳 사운드를 말해볼게요. 한번 붙여봐요. M, M, M. Good. 그리고 오늘 배운 or 어떻게 썼죠?
1: E-O-R.
2: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Good job. 더 많은 mor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r more.
2: Perfect. 또 어떤 단어가 있었죠? 아, 우리 얼굴에 모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잖아요. 모공, 영어로 뭐였죠?
1: Or pore.
2: Well done. Okay, Logan, this is a quiz. 이게 뭔지 맞춰봐요.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죠?
1: Score.
2: 네, 아주 잘했어요. 점수, score. Or 소리 들리죠? 그럼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r score.
2: Good job. 이 단어도 or 소리가 났어요. 우리가 뭔가 필요하면 꼭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사야죠. 가게, 영어로 뭐였죠?
1: Store.
2: 아주 잘했어요. Store. or 소리 들렸죠? 자, 그럼 우리 같이 store를 써볼 건데요. 써니가 미리 s랑 t를 써놨죠? 그럼 오늘 배운 소리 or를 완성해 보세요.
1: And you forgot about the e.
2: Wow, that was very fast. 아주 잘했어요. 그럼 가게 store 발음해 보세요.
1: Or store.
2: Excellent. O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감기 걸릴 때 가끔 목이 아프잖아요. 아픈 영어로 뭐였죠?
1: Sore.
2: 잘했어요. Sore. 여기 or 소리 잘 들렸죠? 저 이 사람이 목이 굉장히 아프대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아픈 표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Oh, everyone, look at this. He looks very sad. 굉장히 슬퍼 보여요. 목이 많이 아픈가 봐요. 아픈, sor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Or sore. Or sore.
2: Great job! Wow, we did it! 여러분도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0: Let's chant! Let's go! Phonics O-R-E Or Or Snore
1: Or Snore
0: Or More
1: Or More
0: Or Pour
1: Or Pour
0: Or
2: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r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요, 내가 어떤 특정 상태가 아니다 라는 표현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나 배 안 고픈데? 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hungr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자, 일단 시계가 있네요. What time is it? It's 12 o'clock. 지금 12시인데 보니까 낮 12시인 것 같아요. 그쵸? What time is it? 물론 12시이긴 하지만 It's lunchtime.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저기 안경 낀 친구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Do you want to eat a hamburger? Do you want pizza?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사람은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나 별로 배 안 고파. 이 표현 궁금하죠, 여러분? 자, 그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2: It's already 7 p.m. Let's eat dinner.
1: I'm not hungry.
2: No way.
1: Just joking.
0: 자, 대화 잘 들으셨죠? 그러면 대화 내용 살펴볼게요. It's already 7 p.m.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It's already 7 p.m. It's 다음에는 보통 우리 시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already가 벌써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It's 7 p.m. 이라고 하면 7시에요인데 already가 껴서 벌써 7시에요 라는 말이 됐겠죠. 자, 요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t's already 7 p.m.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t's already 다음에 시간을 넣어서 연습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벌써 몇 시야?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자, Let's eat dinner라고 했어요. 7 p.m. 저녁 7시니까 저녁 식사를 할 그 시간이죠. Let's eat dinner라고 했는데 이렇게 Let's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문장이 돼요. Let's eat dinner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녁 식사를 합시다. 저녁 식사 먹자 라는 말이겠죠. 요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Let's eat dinner. Let's eat dinner. 잘했어요. 자, let's 다음에 다른 행동도 한번 넣어볼게요. Let's play. 우리 놀자. 요런 말이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하고 놀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Let's play. 잘했어요. Let's go home. 늦었다.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할 때는 Let's go home 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공부하자. Let's study 라고 하면 되겠죠? Let's study. 자, 그리고 우리 뛰자 라고 할 때는 Let's run 이라고 하면 돼요. Let's run.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혹은 여러 명한테 뭐뭐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다음에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let's eat dinner. 저녁 먹자라고 했더니 I'm not hungry 라고 대답을 했어요. I'm not hungry. 자, 일단 not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hungry는 배고픈이니까 나 배고프지 않아.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m not hungry. I'm not hungry. 그쵸, 잘했어요. 자, 이렇게 I'm not 다음에 어떤 상태가

0: 오면 나그 상태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럼 hungry 대신에 다른 단어들도 넣어볼까요? 나안 아픈데? 나 아프지 않아. I'm not sick. I'm not sick. 나 피곤하지 않은데? I'm not tired. I'm not tire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안 슬퍼. 나 슬프지 않아. I'm not sad. I'm not sad.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m not happy. 나 이거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뜻도 되지만, 나 만족스럽지 않아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거 별론데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게 I'm not happy예요. 그래서 happy가 행복한이란 뜻도 있지만 만족하는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쓸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자, I'm not hungry라고 했더니 No way라고 했어요. 자, No way는 말도 안 돼.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자, way는 찾아보면 뭐 길이라는 뜻, 방법이라는 뜻 이런 게 있어서 no way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no way 자체가 말도 안 돼라는 뜻이라는 걸로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자, 말도 안 돼라고 했어요. 아니, 7시인데 어떻게 배가 안 고파? 알고 보니 농담이었네요. Just joking이라고 했네요. Just joking은 그냥 농담이야.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농담이야. Just joking. 한번 더. Just jok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문장 연습도 많이 해봤죠?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t's already 7 p.m. Let's eat dinner.
2: I'm not hungry.
1: No way.
2: Just joking.
1: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What time is it?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볼까요? 몇 시예요? 아, it's already 12 p.m. 벌써 12시네요, 그쵸? 12 p.m.이 낮 12시였잖아요, 그쵸? Already가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 벌써 12시네 라는 의미겠죠. 이 표현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already 12 p.m. It's already 12 p.m. 잘했어요. 자, 그래서 배가 고픈 우리 안경 낀 분은 점심을 먹자고 제안을 하죠. 제안할 때 let's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Let's eat lunch. 그쵸, 점심시간이니까 lunch를 써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Let's eat lunch. 잘했어요. 자, let's eat lunch 라고 했더니 나 배가 안 고파. I'm not hungry.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나 배 안 고파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not hungry. 맞아요. 그럼 만약에 배가 고팠다 쳤을 때는 not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반대로 나는 배고파 라고 할 때는 I'm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m not hungry. I'm hungry. not만 넣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말도 안 돼.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가 안 고프다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no way 라고 했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no way. 말도 안 돼.

0: 나는 말이에요. Just joking. 이거 뭐였어요? 그냥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죠. 자, just joking. 이 억양이 조금 중요해요. Just joking. 이렇게 말한 경우 거의 없어요, 여러분. Just joking. 혹은 뭐 just joking. Just를 강조해 주거나 joking을 강조해 주거나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단 joking을 한번 강조해 볼까요? Just joking. 잘했어요. Just를 강조하면 just joking.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양도 따라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Just joking 대신에 just kidding 이라고 해도 돼요. Kidding도 똑같이 joking도 똑같이 농담하다, 뭐 농담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연습할까요? Just kidding. Just kidding. 잘했어요. I'm not joking.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아까 I'm not hungry가 있었잖아요. Just joking의 반대 의미죠.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닌데?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 I'm not joking. I'm not jo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m not kidding. I'm not kidding. 이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I'm not joking. I'm not kidding 대신에 나 지금 심각해. I'm seriou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I'm serious. 네,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serious.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I'm serious.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의 것들도 복습하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do the chant. Follow me. Let's eat dinner. Let's eat dinner. Let's play. Let's play. Let's go home. Let's go home. Let's study. Let's study. I'm not hungry. I'm not hungry. I'm not sick. I'm not sick. I'm not tired. I'm not tired. I'm not sad. I'm not sa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hungry. 나 배 안 고파 라고 말할 수 있다 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I'm not hungry. 이렇게 말하면 됐죠? 그래서 나 어떤 상태 아니야. I'm not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된다고 했어요. 이 표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Bye bye everyon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동안 뭐 했어?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월요일이라서 좀 지치지만 쌤이랑 에너지 업 해보자!
1: 자, 우리 지금... Summer Idioms Monday Dog Days of Summer I can use an idiom for the hottest days of summ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자,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쌤이랑 확인해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하지 않아? 쌤이랑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은 해가 쨍쨍 한 날인 것 같아요. It's a sunny day, right? 그리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거지, 저거? 레모네이드 아닌가요? They're holding lemonade. 레모네이드를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You see the dogs, right? 저기 아주 많은 강아지들이 모여 있는데요. 굉장히 더워 보여요. 그쵸? I guess it's a very, very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강아지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뭐 잘 모르겠지만 쌤이랑 이따 Cartoon Talk 시간에 더 한번 알아볼게요.
1: Dog days of summer. It's so hot today.
2: I know, right?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1: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또 방금 들어본 dialog 한 문장씩 쌤이랑 살펴보자. 빠밤.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The dog days of summer. One more time. The dog days of summer. 오늘의 idiom이 나왔네요. 자,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 일단 dog은 우리가 알듯이 개잖아요. 멍멍 개. 그리고 summer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dog days of summer. 여름의 강아지 날들 이상하죠? 자, 이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굉장히 더운 날.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무더위의 날에 쓰입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왜 찜통 더위 때 it's the dog days of summer 라고 표현 많이 해요. 알면 너무 좋은 표현이지, 그치? 재밌다고 쳐. The dog days of summer. 자, 쌤이랑 한번 예문 볼게요. 빠밤.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자, 이게 무슨 뜻이냐? It's very hot. 그냥 hot도 아니고 very hot래요. Very는 매우고 hot는 뜨겁고 덥다란 뜻이잖아요. 더운. 그래서 the dog days of summer에는 굉장히 뜨겁고 더워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좋아요. The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 여름의 강아지 날들 이게 아니라 찜통 더위를 뜻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쯤 되면 왜 선생님 그러면 왜 강아지들을 이렇게 쓰나요? 강아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찜통 더위에 쓰나요? 라고 궁금하지. 옛날에 고대 로마 사람들이 정말 더운 날에 있잖아. 더운 날에 밤에 하늘을 보면 개별, 왜 별자리 중에 개별이라는 게 있었대요. Dog star. 그 개별 별이 뜨면 굉장히 더운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이렇게 하면 더 기억하기 쉽게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Oh, the dog days of summer 때는 굉장히 너무 더워요. Okay. 자, I eat ice cream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이건 또 무엇일까? 아우, 아이스크림이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Korea are in July and August. 좀 길었어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The dog days of summer. 아주 찜통더위란 뜻이죠. 자, Korea. 한국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자, 한국의 찜통더위, 아주 무더위는요, July and August에 있대요. 자, July는 세미나에서는 배웠는데 7월이고요. August는 8월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자, 한국의 무더위는 7, 8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더워요. 7, 8월 때는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럴 때, 7, 8월 때 어떤 표현 쓰면 된다고? The dog days of summer라는 표현 쓰는 거 꼭 잊지 마세요. The dog days of summer. Okay, 찜통더위. Alrighty, 자, 그럼 또 볼게요. Stay inside and stay outside가 있습니다. Stay inside and stay outside. 쌤이랑 inside, outside 배웠었는데 자, stay는 일단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So stay inside 표현부터 한번 쌤이랑 볼게요. 자, inside는 안이란 뜻이에요. 안에서. 그래서 stay inside 하면은 안에서 머물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문장에서 볼게요. Stay inside when it's hot. Stay inside when it's hot. 자, 아주 더울 때는 stay inside 하라. 안에서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y inside when it's hot. 왜냐면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큰일 나요. Stay inside when it's hot. Alright. 자, 또 볼게요. I like to stay inside when it rains. 어, 그쵸. Rain이 뭐야? Rain, rain, go away. 비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나는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I like to stay inside when it rains. 좋습니다. 이렇게 stay inside 쓰면 되겠죠. 안에서 머물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stay outside를 봐야 되겠죠. 자, inside는 안에서란 뜻이었다면 outside는 밖에서란 뜻이 되겠죠. So, stay outside는 밖에 머물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하게 되면은 자, 어, 밖에서 머물면서 enjoy the sun.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이죠. 햇살을 즐겨라. 해를 즐겨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우, 밖에 있으면서 좀 해를 좀 즐겨라는 뜻이에요.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비타민 D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좋아요. 자, 또 볼게요. We stay outside to play soccer.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축구를 하기 위해 밖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We stay outside to play soccer. 자, 이런 식으로 stay inside와 stay outside를 쓸 수 있겠고요. 어, 쌤이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Stay cool입니다. 자, stay는 쌤이 말했듯이 머물다란 뜻이 있고 cool는 무슨 뜻이냐면 시원한이란 뜻이에요. 시원한. So stay cool 하면은 어, 시원하게 있으라 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drink iced water to stay cool. 자, 나는 시원하게 있으려고 얼음물을 마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I drink iced water to stay cool. 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볼게요. Dog days of summer. The dog days of summer. 아주 찜통더위. It's so hot today. 아, 오늘 정말 더워요. I know, right?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아, 그치, 맞아. 찜통더위가 왔구나.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Oh, stay inside. 안에서 머물다죠. 자, 우리 안에서 머물면서 좀 시원하게 있자.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의 dialogue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그 태양 아래 개들이 막 모여있잖아요. The dog days of summer. 이제 이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빠밤. What?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무슨 뜻일까? What 하면 뭐야?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What? 많이 들어봤잖아요.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Under

0: 아래란 뜻이잖아, 그쵸? 자, 개들이 아우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 란 뜻입니다. 어우, 개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네 라는 거죠. What?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왜 그럴까요? 그쵸? 자, 그랬더니 어우, Oh, it's the dog days of summer 라고 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더운가 봐요. Oh, it's the dog days of summer. 한여름 무더운 날씨야. 아주 찜통더위야. 라고 그러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건 읽어보자. 시작. It's the dog days of summer. 이러면서 땀을 흘리는 척도 해주고. 자, 그러니까 We should stay inside.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we should stay inside. 자, stay는 무슨 뜻? 머물다란 뜻이죠. inside는 뭐예요? 그쵸. 안에서란 뜻이야. 그래서 stay inside 하면 안에서 머물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we should stay inside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안에서 머물고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라고 했지. stay cool는 시원하게 지내다, 시원하게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으면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마시면서 시원하게 있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좀 시원하게 레모네이드 먹어야 마셔야겠어라는 뜻이 되겠죠? We should stay inside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카툰 토크였어요.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I can use an idiom for the hottest days of summer. 자, idiom은 관용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름에 가장 더운 날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관용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죠? The dog days of summer. 꼭 기억하세요. 지금 동더위, the dog days of summer.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0: prize for the best fisher of the year goes to the bear!
1: Hmm.

니콜 선생님, 사촌동생들이 놀러 왔는데 너무 아가라서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이 원하는 걸 이모, 이모부께 계속 물어봐야 했어요. 여러 사람이 원하는 것 묻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에 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아 맞아요, 아가들은 귀엽기는 한데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아듣기 힘들 수 있죠. 우리 오늘은요 여러 사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여러 사람이 원하는 것 표현하는 법 알아볼게요. Want. What. To. They. Have. Do. What do they want to have? What do they want to have? 자, 친구들 오늘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들, 그죠? 그들. 이 그 사람들이 문장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뭐뭐 하고 싶다, 그죠? 이 하고 싶다라는 걸 want to, 그리고 동작을 써서 나타냈어요.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이요. 그들은 무엇을 갖고 싶니예요. 그들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니. 막 아가들이 이러잖아. 맘마. 그렇게 하면 뭐 먹는 거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을로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영어는 물어보는 말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대문자로 시작했어요. What? 무엇을? 그리고 do는 물어보는 말이죠. 니. 그리고는 문장의 주인공 they. 그들. 그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니. 이제 정말 뜻을 전해줄 수 있는 want to. 뭐뭐 하고 싶다죠. 동작 have. have는 예전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어요. 갖고 있다, 가지다 이런 뜻이죠. want to have 하면 갖고 싶다라는 의미가 딱 만들어져요. What do they want to have?는 그들은 무엇을 갖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원하는 것 묻기, 이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have, say, find. 자,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 함께 써볼 거예요. 첫 번째는 have. have. 아는 친구들 있죠?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오랜만이라서 선생님이 다시 가져와 봤어요. have는 갖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소리는 그리고 a, v. 이 소리 나지 않아요. 우리 알고 있는 규칙에는 맞지 않아서 친구들 요거는 단어 보면서 소리 내서 연습해야 돼요. have, have, have.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동작? 말하다 라는 동작이에요. say, say sorry, 미안하다고 말하다. say thank you, 고맙다고 말하다. 요럴 때 쓸 수 있죠. 소리 나는 대로 s. 그리고 A, Y는 짝꿍인 거 알죠? 붙어서 A 소리 나요. 붙이면 say, say, 말하다. 세 번째 단어, 이자 마지막 단어는 find예요. 선생님 동작 이거 뭐예요? 찾다, 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find. 소리 나는 대로 f 하고 ing가 올 때 I의 소리는 이름처럼 I 하고 나요. 드 소리 나는 대로 다 써봤어요. 붙이면 find, find, find. 자,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문장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갖고 싶니? 어떻게 해요? 무엇을, what? 물어보는 말, do, 그죠? 뭐뭐니. 문장의 주인공은 they, 그들이에요. 갖고 싶다. 요거 이제 우리 친구들 덩어리로 말할 수 있죠. 갖고 싶다. want to have.
다 붙여볼게요. What do they want to have? 한 번 더. What do they want to have? 좋아요.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들은

무엇을 읽고 싶니? 그들은 무엇을 읽고 싶니? 어떻게? 무엇이니까 what do they? 여기까지 잘할 수 있죠. What do they? 그리고 이번에는 읽고 싶다를 만드는 거예요. One, two, read. 맞아요. 다 붙여볼게요. What do they want to read? What do they want to read? Very good. 세 번째 문장은 말하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니?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은 무엇을 니? What do they? 잘할 수 있죠? 말하고 싶다. Want to say. 다 붙이면 What do they want to say? 한번 더. What do they want to say?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문장만 더. 찾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싶어 하니? What do they 찾고 싶다. Want to find. 맞아요. 붙여볼게요. What do they want to find? 다 붙여서 What do they want to find? Excellent.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봐야죠. Let's chant. What do they want to find? Yay!

to have? What do they want to have? What do they want to read? What do they want to read? What do they want to say? What do they want to say? What do they want to find? What do they want to find? What do they want to have? What do they want to read? What do they want to say? What do they want to find? Yay! 자, 친구들 이제는요, 이 여러 사람이 원하는 걸 물어보는 다양한 상황들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이 문장 만들어서 그게 외쳐보는 시간이에요. Can you do it? 어, 형제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울고 있네요.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아니, 대체 뭘 갖고 싶은 거야? What do they want to? What do they want to have? 구구가가, 구구가가. 아, 아가들이라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 오, 얘네들이 뭘 바라고 싶은 걸까? What do they to? What do they want to say? 아니, 뭘 이렇게 다 꺼내놨어. 얘네들은 대체 뭘 찾고 싶은 거야? What do to? What do they want to find? Okie dokie. 이제는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미션 of the day. 잘 듣고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What do they want to read? What do they want to read? 자, 카드 다 찾아서 순서대로 놨나요? 확인해 볼게요. What, 무엇을, do, 물어보는 말이죠? Need, 물어보고, they, 그들은, want to, 하고 싶다, read, 읽다, 다 붙여봤더니, what do they want to read? 그들은 무엇을 읽고 싶니? 라는 문장이 되었네요. Very good. 잘 듣고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What do they want to say? What do they want to say? 자,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찾았나요? 바르게 고쳤나요? 확인해 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What do they want to say? 이렇게 물어봤죠. He 대신에 What do they want to say? They로 고쳐주면 정답.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A, B 문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친구들은 어울리는 그림으로 연결까지 해볼게요. A. What do they want to find? What do they want to find? 자, 무슨 뜻일까? 그림으로 연결. B. What do they want to have? What do they want to have? 자비도 연결. 한번 볼게요. A. What do they want to find? Find가 찾다잖아요. 옷장을 열고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아서 헤매는 자매가 있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아이들 모습. What do they want to find? 연결. B는요. What do they want to have? 갖다 라는 have가 있어요. 얘는 뭘 갖고 싶은 거야? 밑에 있는 그림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What do they want to? 하고 동작을 넣어서 여러 사람이 원하는 걸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 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What do they want to? 동작.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자, 혹시 친구들 누군가 만날 때 어디서 만나면 좋지? 어디서 만나지? 좀 고민되죠? 그때 혹시 역, 뭐 어떤 역 있죠? 어떤 기차역? 이런 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역에서 만난 적도 있을 거예요. 그쵸, 샤이니도 야, 우리 어디 역에서 만나?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자, 과연 뚱! 자, 역은 역인데 역 안으로 들어가지만 복잡해, 안 돼, 안 돼. 역 앞에서 만나자.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잠깐,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역 앞에서 만나? 자,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우리 우선 다음.

0: 나부터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1: 맞아요. 자,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Shall we take a look? Boom! Oh, tomorrow라고 하는 단어군요. 친구들, 사진을 보세요. 어? 잠깐만. 아직은 좀 뭔가 어두운데, 근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지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만약 그 전날 기준에서 말한다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은 today, 내일은요 tomorrow, 반대로 어제는 yesterday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Tomorrow. Tomorrow. Tomorrow. Very good. And next. In front of 라고 하네요. 자, 친구들, front 하면 이렇게 지금 차 보고 계시죠? 이 앞쪽을 얘기해요. 앞쪽. 그래서 in front of something 하면 뭐뭐에 앞에라는 표현입니다. 잠깐만, 이걸 지금 왜 배우는 거지? 우리 오늘 미션 문장이 역 앞에서 만나자 라는 거였잖아요. 아, 앞에서. 그러면 이 표현을 꼭 알아야겠네요.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In front of. 또는 발음을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둘 다 괜찮아요. In front of or in front of. Okay. 자, 그 다음. Station. 꼭 알아야 하는 단어죠? 지금 보니까 어딘 것 같아. 그쵸? 빠른 기차, 열차가 가는 것 같고, 이 장소는 바로 역이 되겠습니다. 그쵸? Station. Station. Station. Station. Very good. 아, 정말. 오, 뭔가 그렇게 많냐? 하나만 더 해봐요, 여러분. Oh, bring. 이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 보이세요? 요 친구. 오, 너무 색깔이 비슷하죠? 얼굴 요리사예요, 요리사. 물론 진짜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요리사 같습니다. 자, 이 요리사분이요. 요거를 피자를 bring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바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저 먼 곳에서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얘기할 때 bring 이라고 해요. Okay? Bring. Bring. Very good. 와,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단어 어휘들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아,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3: Oh, sounds good. Hey, don't forget to bring a cap.
0: 네, 여러분, 영어에 반하는 시간 잘 들어보셨죠? 아, 그래. 이 친구들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말합니다. A가요.
3: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0: 라고 하죠. 자, 친구들, 우리 아까 단어에서 본 거 있네요?
1: Tomorrow, 내일이라는 단어죠?
0: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잘 못 봤을 단어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맞아요.
1: Shall,
0: 요거 아마 자주는 못 보셨을 거예요.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뭐 할까, 할 것이다. 뭐 약간 이런 말 할 때 shall 이라는 말을 써요. 뭐뭐 할 것이다. 우리 내일 어디에서 만나야 할까요? 어디에서 만날까?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나지? 이 말입니다. 아하! 자,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3: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1: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4: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1: Very good.
0: 자, 그랬더니 B says like this. 야, 우리 역 앞에서 만나자. 와, 이게 바로 오늘의 미션 문장이잖아요. 그쵸?
1: Let's meet in front of

0: the station이라고요. 자, 친구들 보세요.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station 하면 와, 많은 기차들 지나가고 저 도착하고 하는 역. 우리 역 앞에서 만나자. 그래서 역 앞에라고 하면 in front of the station. Okay? 만약에 그 공원 앞에서라고 하면 in front of the park. Okay? 그 건물 앞에서라고 하면 in front of the building이라고 말하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뒤에 말을 바꿔가면서 그곳 앞에 라는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Very good.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in front of 더 많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차라! 맞아요. 야, 그 사람 지금 나무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어느 나무 한 그루 가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He's standing in front of a tree. He's standing in front of a tree. He's standing in front of a tree.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야, 궁금해. 야, 너는 보고 있지? 야, 그 빌딩 앞에 뭐가 있니? 그 건물 앞에 뭐가 있어? 라고 해볼까요?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Very good. And next.
1: 뭐야? 속상해. 왜 그러는 거야? 있잖아, 그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라고 해볼까요?
0: She yelled at me. 자, yell 하면 야! 이렇게 소리치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여러분? 그녀는 나에게 소리 질렀어. 그런데 in front of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좀 너무 속상했겠다. 그쵸? 여러분 읽어봐요. She yelled at me in front of many people.
1: She yelled at me in front of many people.
0: Oh. 네, 자, 이렇게 다시 대화로 돌아가면 우리 역 앞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계속 가볼게요. 슝! 오! 그 말을 듣고 A가 오! Sounds good! 이라고 하죠. 그거 좋게 들린다? 한마디로 좋아! 그 말 좋아! 그 아이디어 좋아!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Don't forget to bring a cap! 이라고 말합니다. Don't forget. 자, 친구들 forget. 우리 배운 적 있었어요? 있다. 머리에서 뭔가를 잊는 거죠. 그래서 don't forget. 야, 너 잊지 마. 그런데 뭐 하는 걸 잊지 마? To bring a cap. 야, 너 모자 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마라. 하, 어디 놀러 가나 진짜? 그렇죠? 모자 꼭 쓰고 얼굴 타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읽어볼게요. Sounds good. Don't forget to bring a cap.
2: Sounds good. Don't forget to bring a cap.
3: Sounds good. Don't forget to bring a cap.
2: Sounds good. Don't forget to bring a cap. Sounds
0: good. Don't forget to bring a cap.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내용 쭉 살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말해보세요.
4: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날까?
0: Speak.
1: Where shall we meet tomorrow? 우리 역 앞에서 만나자.
0: Speak.
2: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4: 아, 그래, 좋아. 야, 너 모자 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마.
0: Speak.
2: Sounds good. Don't forget to bring a cap.
0: 나는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세 문제 다 맞출 수 있겠죠? 자, 도전 갑니다. 빈칸에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역 앞에서 만나자. Let's meet in. 자,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3, 2, 1. 띵! 바로 뭐뭐 앞에서 라고 하니까 in front of the station. 예! 자, 말해보겠습니다.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2: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0: Very good. 자, 다음 문제. 똥! 그 건물 앞에는 뭐가 있니? 자, 여러분 이제 다른 단어가 비어있네요. 그쵸? 3, 2, 1. 바로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2: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What's in front of the building?
0: Very good. And next. 과연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긴 것 같아요. 3, 2, 1. 띵! 자, 역은 영어로 Station! 예! 그래요! Very good!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뭐뭐 앞에 라고 하는 in front of something 을 배웠습니다. Or someone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그거 뭐 우리 역 앞에서 만나, 장소 다른 데 정하지 말고 괜히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역 앞에서 만나, 오늘의 미션 문장 영어로 어떻게 말했다고요?
2: That's right. Let's meet in front of the station.
0: 여러분, station 아니라도 얼마든지 말 바꿔가면서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뭐 앞에 라고 표현하는 게 쉬웠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2: Okay, then see you next time. Bye-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말에 2학년 초에 가장 어려워하는 그 친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 알고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친구는 아닙니다. 오히려 투부정사보다 쉽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쉽게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사진이랑 문장 보시죠. 어머나, 경찰분들이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 여러분 해석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이 걸리죠? 두 번째 가볼게요. 어머나, 잠깐만, 어떤 남자분이 열창을 하고 계신데요.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창을 하고 있는 이라는 해석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거 볼게요. 어떤 여자분이 소리를 막 지르고 계신데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있는 여성분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요 해석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사진 설명할 때 거듭 해석에 집중해 달라고 했죠. 사실은 모든 문법 용어들이 생겨난 이유는 다 해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가 태어난 이유는 다 이게 있어야지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잘 생각하면은 오늘 이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분사니 과거 분사니 하는 거를 이해하려면 분사가 뭔지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사가 뭐야? 자, 요거에 대해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겁니다. 뭐라고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런 짓을 하죠? 우리는 이미 이런 짓을 하는 친구를 투부정사 때도 만났습니다. 투부정사도 마치 카멜레온처럼 투부정사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가 형용사로 바꿨다가 부사로 바꿨다가 막 이렇게 막 바꿨었잖아요.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왜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단어가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으로 준 거라고 설명해 드린 적 있었죠?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동사를 좀 다르게 형용사로 바꾼 거를 분사라고 생각하면 일단 이해가 됩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구나.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고. 그러면 해석이 아주 간단해요. 형용사로 바꾼 거니까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는 해석이 돼요. 이래서 선생님이 형용사를 먼저 96강, 97강 때 가르쳐 드린 겁니다. 니은, 리을로 끝나는 게 형용사니까 분사의 해석도 니은이나 리을로 끝날 거고 뭐뭐하는 뭐뭐할이라고 해석되는 게 현재 분사, 된 해지는 이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오늘 기억하지 맙시다. 첫 번째 것만 오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선생님, 근데 왜 분사는 두 개죠?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막 머리를 긁적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모든 동작은 남들이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라고 했죠. 이게 아직 동사이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어요, 분사한테. 그러니까 반만 동사고 나머지 반이 형용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동사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였던 시절의 습성, 이 동작이라는 습성을 못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나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키가 큰 친구가 작은 친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봤을 때 키가 큰 친구를 A, 다른 친구를 B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A가 B를 때렸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B가 A한테 맞았다라고 할 겁니다. 그쵸? 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 두 가지의 설명이 나오게 돼요. 모든 동작이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의 동작이라고 바꿀게요. 대부분의 동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분사도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1번의 입장에서 본 게 현재 분사고 2번의 입장에서 본 게 과거 분사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편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요, 능동적으로 A, 그러니까 뭔가 직접 행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됩니다. 이거 형태는 익숙하지요? 그래서 요것부터 한번 일단 해석을 해보면 they are, 그들은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다, a missing child입니다. missing child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missing이 형용사죠. 자, 선생님이 현재 분사 형용사라고 했어요. 자, 뭐뭐한,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잃어버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미스가 뭐 잃어버리다 하니까 그걸 형용사처럼 바꿔봐요. 그럼 잃어버린이 되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바꾸시면 되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Do you know? 당신은 압니까? That, 저, singing man 하면 해석 어떻게 할까요? Sing은
노래 부르다죠.

0: 자, 이거 형용사처럼 바꿔봐요. 노래 부르다. 니은 넣어봐요. 노래 부르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노래 부르는 남자. 생각보다 간단해요, 해석은. 요게 바로 현재 분사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That screaming woman. 저 scream 하면 소리 지르다예요. 자, 요거를 니은니을 들어가게 형용사로 바꿔봐요.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는 여자.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 소리 지르는 여자는 화가 나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해석은 어렵지 않죠? 그냥 원래 동사를 형용사처럼 해석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친구들 궁금해하는 거 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현재 과거 시제를 나타내나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지는 않고요.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결론 적어놨는데요. 의미로 따지면 능동분사나 수동분사가 맞습니다. 현재 분사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crying baby 하면은 우는 아기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잖아요. 배고파서 내 의지로 우는 아기를 뜻하는 거고, added to the file이라고 선생님이 아래 적어놨죠? 편집된 파일, 즉 이건 수동의 의미. 파일이 스스로 편집하진 않으니까 누군가가 편집을 해줘서 편집을 당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현재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가 능동이고 과거가 수동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냐? 문법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럼 왜? 라고 할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튼 중요한 거는 능동분사, 수동분사라고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것도 물어봅니다. 동사 ing요. 선생님, 진행형도 있고 동명사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문 보여드리죠. She's playing tennis. 진행형이죠? 자, 요거, 그녀는 테니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형용사처럼 해봐요. 그녀는 테니스를 하는, 이상하죠? 중이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첫 번째 거는 진행형이고, The girl playing tennis. 그 여자, 테니스를 하고 있는 여자는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그 여자, 테니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는내 여동생이다, 하면 동사가 두 번이니까 이상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적당하게 넣어가면서, 여기는 진행형 해석이 제일 맞아. 여기는, 동명사 해석이 제일 맞아. 여기는 현재 분사 해석이 제일 맞아. 이런 식으로 넣어가면서 구분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여기, 테니스를 하는 중이다, 는 재미있다. 이상하죠? 테니스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그게 제일 좋지 않나요? 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분사 설명이었고요.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0: 자, 오랜만에 ing 발음에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missing. missing. 앞은 진행형이죠? looking. looking. 약간, 뒤로 넘어가는 발음 잘 들어주세요.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그들은 잃어버린 한 아이를 찾고 있는 중이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0: singing. singing.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당신은 저 노래를 부르는 남자를 아시나요? 두번 듣겠습니다.
1: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0: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1: Screaming. Screaming. 닝 아니고 맹. 맹.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저 소리를 지르는 여자는 화가 나 보인다. 두 번 듣겠습니다.
0: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1: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0: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They are looking for a missing child.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Do you know that singing man?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That screaming woman looks angry.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먼저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저것은 짖는 개이다. "나는 저 노래를 부르는 남자를 안다." "저 달리는 남자는 피곤해 보인다." "짖는"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bark, bark, 요게 짖다죠. 요거를 ing를 붙이면 짖는이라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at is a barking dog. 한 번 더. That is a barking dog. Okay, 아주 좋고요. 그 다음. 자, 나는 저 노래를 부르는 남자를 안다 인데요. 자, singing, 노래를 부르는, sing이 노래를 부르다 인데 singing 해서 노래를 부르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형용사로 바뀐 거죠. 읽어볼게요. I know that singing man. 한 번 더. I know that singing man. Very good. 마지막. 저 달리는 남자는 피곤해 보인다 인데요. 자, 달리는, 달리다가 run 인데 달리는 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running 이렇게 현재 분사로 바꿔주었습니다. That running man looks tired. 한 번 더요. That running man looks tired. Wonderful.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이었고요. 이제 복습하셔야지요.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묻고 답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Was your mom? 너의 어머니가 뭐뭐였니? Singer? 노래 가수였니? 연데요. 자, traveled인지 traveling인지 뭔가 여행을 다니는, 여기저기 다니는 이라는 뜻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정답은? 자,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타이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 능동의 의미에 맞는 traveling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약간 이렇게 여기저기서 버스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을 traveling singer라고 많이 부릅니다. 대답이 나오네요. 응, my mom. 나의 어머니는 was once. 한때, singer였어. 정답은요. 굉장히 쉽죠? 자. 같은 말이 반복될 겁니다. 그쵸. 자, 여행을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셨어.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엄마 스스로 노래 부르기 때문에 traveling.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 요 같은 경우, do you hear? 들었니? 당신은 들으셨나요? That. 저 울리는 소음을 들으셨나요? 울리는. 울려지는 아니고 울리는? 울리는, ing 넣으시면 되겠고요. Yes, 네, I think.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떨어지는 돌입니다. 영작인데요. 자, fall 이라는 동사를 써볼게요. 여기에 ing를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It's a falling rock 하면은 fall, 떨어지다, falling, 떨어지는 현재 분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질문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Was your mom a traveling singer? Yes, my mom was once a traveling singer. Do you hear that echoing noise? Yes, I think it's a falling rock.
0: 원 포인트 정리 갑니다. 오늘 분사에 대해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분사라는 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였고요. 그 중에서도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였습니다. 해석은 니은니을로 끝날 텐데, 특별히 현재 분사는 뭐뭐한, 뭐뭐할, 요렇게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됐고요. 자, 분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가지 다 현재, 과거, 시제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미로 따지면 능동 분사나 수동 분사 쪽에 훨씬 근접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분사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거 분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전치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수업하면서 전치사 몇번 만난 적도 있고,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지만, 우리 본격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모아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을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에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은 생각해내다라고 하는 세 단어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렇죠. Come up with 세 단어 중요하다고 했었죠? 생각해내다란 뜻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대화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겨울에 특별한 계획 있어? 12월에 삼촌 네 방문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 뉴욕에 살고 계시거든. 그러면 크리스마스엔 뭘할 거야? 우리 삼촌의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야. 파티를 열 거야. 라는 대화문입니다. 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고, 특히나 이 시간과 관련된 전치사들이 언제 들릴지 캐치하면서 우리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2: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my uncle in December. He lives in New York.
1: Then what will you do on Christmas?

0: Christmas Day.
1: My uncle's birthday is Christmas Eve. We're going to throw a party.
2: 자, 잘 들어보셨죠? 우리 대화문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우리 시간 전치사 부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그랬죠. 그래서 너 특별한 계획 있니? For the winter, 겨울에 특별한 계획 있어? 그랬더니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my uncle in December 라고 합니다. 자, 이 표현 우리 예전에도 많이 강조해서 배웠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나왔는데 look forward to 그러면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라는 뜻이었죠. 매우 기대하다, 뭐 고대하다 이런 의미였고 자, 이거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했던 부분이 이때 이 to가 그렇지, 전치사 to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이렇게 ing를 붙여서 visiting, 동명사의 형태를 쓰는 거. 이게 이제 형태 면으로도 또 중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그러면 나는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의미죠. 어디를? My uncle, 우리 삼촌을. 근데 언제? In December. 자, December는 12월입니다. 우리 달이 나왔는데 앞에 전치사 뭐 나왔지? 그렇죠. 전치사를 in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 앞에는 전치사 in을 써서 뭐 in January, in February, in March, in December 이렇게 나타내거든. 그래서 12월에 우리 삼촌네 방문할 걸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He lives in New York. 우리 삼촌은 뉴욕에 살고 계시거든. Then what will you do on Christmas Day? 그럼 너 크리스마스에는 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 전치사가 on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이번에는 in이 아니라 on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in과 on의 어떤 차이점들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랬더니 My uncle's birthday is Christmas Eve. 우리 삼촌네 생일이 우리 삼촌의 생일이 Christmas Eve거든.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그래서 우리는 파티를 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파티를 열다 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open a party가 아니고요. 우리 동사를 throw라는 동사를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throw a party 그러면 원래 throw가 던지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파티를 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in과 on 그리고 at에 한번 집중을 해볼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 뭐 영작이나 뭐 말을 하거나 할 때 은근히 많이 쓰이는 전치사인데 되게 헷갈리죠. in인지 on인지 at인지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먼저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우리 여러 번 다룬 적도 있는데 조금 마음이 넓은 애라고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낼 때도 비교적 긴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다소 긴 기간에 우리가 in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달에다가 1월, 2월, 3월, 4월, 뭐 12월까지 in을 붙인다고 했는데 우리 한 달도 30일이라고 하는 꽤나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in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연도 있죠. 연도도 당연히 1년 단위이니까 긴 기간이잖아. 그래서 뭐 in 2000, 2000년도에 뭐 in 2002, 2002년에 이렇게 연도 앞에도 꼭 in을 붙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절 있죠. 계절도 당연히 한 계절이 보통 3개월, 막 길게는 5개월 이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in winter, in summer, in autumn, in spring 이런 식으로 계절 앞에도 in을 붙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in에 비해서는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조금 더 범위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on은 요일, Monday, Tuesday, 이런 거 있잖아. Thursday 이렇게 요일 앞에 좀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3월이다 그러면 in이지만 만약에 3월 14일이야 이렇게 구체적이 되잖아. 하루로 딱 좁혀지죠. 그럼 그때는 또 on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on 붙어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식으로 특정한 하루의 날 보통 이런 느낌에는 다 on을 쓴다. 좀 공통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은 이 S라고 하는 전치사 자체가 그러니까 나중에 장소 명사 할 때도 공통되는

는다 분모인데요. 얘는 어떤 점의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점의 느낌인 S은 우리 시간에서도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시각, 5시, 뭐 3시, 뭐 3시 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한 시각 또는 특정한 시점에는 at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점의 느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적 긴 연도, 월, 계절, 다소 긴 기간 in 2022 In October, 10월에, in summer, 여름에, in the morning, 오전에, 이런 거에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on은 on Tuesday, 화요일, on Valentine's Day, 발렌타인 데이에, 또는 뭐 on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에, 이런 특정한 날엔 on을 쓰고, 자, 마지막 at은 뭐 at 11 o'clock, 뭐 11시에, 딱 점의 느낌 딱 나지, 그치? 뭐 at midnight, 그럼 이건 자정이거든요. 자정이 언제야? 자정은 밤 12시잖아. 요것도 at을 쓰고요. 그다음에 at lunch. 우리 점심시간 보통 뭐 12시에서 1시 딱그 지점이 정해져 있죠? at을 쓰고. 그다음에 at the moment. 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즉 지금이란 뜻인데요. at the moment. 요런 표현에도 우리가 at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인원에 좀더 자세한 다양한 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차이점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듣고 있었던 이 원어민 발음들은 사실은 미국식 발음으로 우리가 듣고 따라해보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는 영국식 발음도 들어볼 기회도 많고,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알고 듣는 것과 또 모르고 듣는 거에는 차이가 크니까, 아, 영국식 발음은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한번 같이 정리를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미국식 발음은 뭔가 이렇게 굴리는 발음이 좀 많잖아. 뭐 R 발음, L 발음, 이런 발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부드럽고 물 흐르듯이 발음이 된다라는 느낌이라면 그거에 비해서 영국식 발음은 좀더 강한 것 같고요. 뭔가 거친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발음이 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식 발음은 R 발음을 굉장히 좋아하죠. R이 아닌 발음들도 문장 중간에서 R 발음으로 이 약화가 되면서 나는 발음들도 많고요. 그 대표적인 발음이 이 트와 드 발음인데 이 차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식 발음은 트와 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와 드의 스펠링을 강조해서 정확하게 해주는 반면 이 미국식 발음에서는 이 트와 드가 문장 중간에 있거나 문장 끝에 있게 되면 약화되거나 생략되는 현상을 이미 많이 봤죠? 우리 이미 열심히 따라 읽을 때도 이거 R로 약화가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영국식 발음에서는 트드 발음이 강하게 나다 보니까 아, 조금 더 뭔가 강하고 거친 느낌의 발음으로 들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히려 반대로 R 발음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R 발음이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중간이나 끝에 있으면 그냥 R이 없었던 것처럼 발음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영국식, 미국식 발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단어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들었던 그 대화문의 단어들을 가지고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전치사 for입니다. 우리 미국식으로는 for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국식으로는 그냥 for 이렇게 들릴 거야. R이 날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발음해볼까? winter. 그쵸? 그치만 영국식으로는 winter.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winter.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look forward to.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뜻이었는데 forward to 이렇게 R이 들렸어요. 그럼 영국식으로는 이 빨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들릴까? 그렇죠. Look forward to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December이죠. 끝에 R 발음 bur 이렇게 해주는 반면 영국식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December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생일 birthday라고 발음하잖아. 근데 영국식으로는 birthday, birthday 이렇게 들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party. 오히려 미국식에서는 이 R 발음의 동화가 돼서 뒤에는 T까지
파리 이런 식으로 얼로 들리는데 아까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영국식은 예를 지워버리고 예를 살려서 발음을 해주겠죠? 그럼 어떻게 발음될까요? 그렇죠? party가 아니라 party라고 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이 특징을 가지고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문장들을 한번 영국식으로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이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for the winter 이렇게 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발음을 해보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s for the winter? 어려우면 끝에만 for the winter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my uncle in December 이었죠. 자, 영국식으로 하면 어떻게 들릴까? 그렇지.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my uncle in December. 자, 그래서 여기도 forward, December 이렇게 들리지만 여기에서 visiting이라고 아까 들렸잖아. 여기에 이제 R로 이렇게 악화가 됐지만 영국식으로는 여기도 visiting. 약간 느낌 오시죠? 아, T 발음을 좀 강하게 해주면 되는구나. 자, 우리 마지막도 해볼까요? We're going to throw a party 였는데요. 영국식으로는 아마도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한번 더.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런 식으로 R 발음이 생략되고 들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이 R 발음 생략하고 따라해 보는 연습해 보면 좀 차이를 알고 재밌게 발음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다시 들어와 보죠. 우리 in과 on과 at의 차이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바로 적용을 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할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넣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2022 연도입니다. 우리 연도는 뭐였지? 좀 비교적 넓은 시간이니까, 긴 시간이니까, 그렇죠. in이었죠. 자, 두 번째는 midnight. 이건 자정이었고요. 자정이면 밤 12시였는데, 구체적인 시각을 딱 점을 가리키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At midnight. 자, 이번에는 Tuesday. 요일이 나왔습니다. 화요일에. 이런 하루 정도를 나타내는 기간에는, 그렇죠. On Tuesday. 자, 그 다음에 October 하면 10월이죠. What은 그래도 비교적 긴 시간이니까 in October. 자, 마지막으로 Valentine's Day. 이것도 어떤 특정한 하루의 날입니다. 이때도 그렇죠. On Valentine's Day. 자, 계속해서 the moment. 이거는 순간, 지점이잖아. 지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at the moment. 여름에. 여름은 좀 길어요. 그래서 in summer. 자, 이번엔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입니다. 비교적 특정한 좀 시간으로 좁아지죠? 그때는 on Sunday morning. 자, 이거는 뭘까, 그러면? 이거는 일요일 아침에인데요. 이건 그냥 아침에, 그냥 오전에, 약간은 막연하면서, 요런 느낌일 때는 in the morning.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오전에 또는 아침에는 영어로 in the morning, 오후에 마찬가지로 in the afternoon.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그러면 보통 12시, 1시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점이 좀 생각이 납니다. At lunch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그러면 예문 속에서 같이 한번 다시 인원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 going to visit my uncle Christmas Eve. 이제 아시겠죠? Christmas Eve에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는 전치사 on입니다. 무슨 뜻이죠? 아,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삼촌을 방문할 예정이야. 읽어볼게요. I'm going to visit my uncle on Christmas Eve. 시작. 한번 더. I'm going to visit my uncle on Christmas Eve.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올까 생각해 보시고, I'll arrive there. In an hour. 자, 일단 뒤에가 시간인데 요거는 해석을 좀 보여줄게요. 요거는 나는 거기에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야 이거든요. 자, 1시간 후에라고 할 때는 우리 전치사 in을 써서 in 플러스 시간이 나오면 뭐뭐 후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I'll arrive there in an hour. 시작.
한번 더.

I'll arrive there in an hour. 좋습니다. 한 시간 후에. 자, 이번에는 he was born February. 언제죠? 그렇죠. 2월이에요. 그는 2월에 태어났어. 우리 달 앞

태어났다. 이제 뒤에 날짜까지 붙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 되면 on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he was born on February 28th. 그는 2월 28일에 태어났다. 한번 읽어볼게요. He was born on February 28th. 시작. February 28th. 좋습니다. 자, 이번에 she usually eats lunch. 그는 보통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어 정리 noon. 그럼 요거는 언제일까? 이게 정오라는 뜻이고요. 정오는 우리 낮 12시. 우리 아까 밤 12시가 자정 midnight이었다면 낮 12시는 영어로 noon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얘도 특정한 시각을 점으로 가리키는 느낌이니 전치사는 at noon. 이 되겠죠. 그녀는 보통 정오에 점심을 먹습니다. 읽어보죠. She usually eats lunch at noon. 시작. 12월에 삼촌에 방문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 뉴욕에 살고 계시거든.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my uncle in December. 그쵸? She lives in New York. 크리스마스엔 뭘 할 건데? What will you do? On Christmas Day. 삼촌의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야. My uncle's birthday is Christmas Eve. 파티를 열 거야.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라는 표현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퀴즈를 풀고 마무리해보죠. 나는 밤에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 I try not to eat. 자, 그리고 밤에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전치사를 뭘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정답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인원의 전치사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 있었죠?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시간 전치사 한번 공부해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사진을 먼저 준비를 했어요. 연극 무대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 사람들이 뭔가 연극 분장을 하고 있네요. 연극을 영어로는 이런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Play, play. 자, 우리가 흔히 놀다라는 동사로도 알고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요, 연극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음 단어. burden, burden은 부담이라는 뜻이고요. divide, divide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prepare,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뜻이고요. constant, constant라는 단어는 끊임없는 혹은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 achieve. achieve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서 정말 많이 봤을 단어일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다 혹은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자, 지금 우리 vocabulary clear에서 단어들을 쭉 보았는데요.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working together. I experienced them while working on a play. First, we could write a wonderful script because every member gave their own ideas to create a whole story. Second, we felt less of a burden because we divided the work into smaller parts, such as music, lights, and makeup. Finally, we learned acting skills from each other while preparing for a local play contest. As a result of constant practice with my group members, we won first prize in the contest. We achieved all of this because we worked together.
0: Reading Clear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There are many advantages. 자, 얘들아, advantage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장점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es가 붙여서 뭔가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네요. 많은 장점들이 있답니다. 뭘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죠. Working together. Work together는 함께 일하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앞에 전치사 of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 자리는 목적어. 목적어 역할하는 것은 명사. 그래서 여기서 working은 동명사예요. 자, 우리가 어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 아이가 동명사라는 거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우린 해석을 이 아이를 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working together이니까 함께 일하는 것에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experience them. 자, 여기에서 them이 가리키는 것은 함께 일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이 되겠죠. 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대요. 어떤 경험이요? 장점들을 경험을 했답니다. While working on a play. 자, 여기에서 while이라고 하면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접속사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ing의 형태는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무언가를 하면서 라는 현재 분사 구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뭘 하면서요? Working on a play. 자, play라는 단어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앞에 관사 A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이 아이는 명사로 쓰였나 봐. 자, 그럼 play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명사로는 연극이었기 때문에 연극에 있어서 뭔가 작업을 하면서요. 이러한 장점들을 경험을 했답니다. First, we could write a wonderful script. 연극을 무대에 올리려면 먼저 대본이 필요하죠. 스크립트는 어떤 대본이라는 뜻인데요.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스크립트를 쓸 수 있답니다. Because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결과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첫 번째 장점은 뭐다? 훌륭한 스크립트를 쓸 수 있다는 거래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Every member gave their own ideas to create a whole story. 각각의 멤버들이 전부 다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멤버들이 전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다 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풍성해지고 뭔가 더 멋있는 스크립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Second, we felt less a burden. 자, less a burden이라고 하면요. 부담을 덜 느낀다라는 이야기예요. Because, 다시 한번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We divide the work into smaller parts such as music, lights, and makeup. 맞아요. 왜 우리 연극할 때 다 필요한 요소들이죠. 상황에 맞는 음향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뭐도 필요해요? 그렇죠. 조명도 필요하고 그리고 and makeup. 앞에서 우리 맨 처음에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배우들이 분장하는 것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 일들을 smaller parts, 작은 부분들로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 적대요. Finally라고 하면 마지막 장점이 되겠네요. 뭐 하는 것이 있어서? 맞아요. 작업을 함께하는 것이 있어서의 마지막 장점입니다. We learn acting skills from each other while이라는 접속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 볼게요. 우리는요, 연기 스킬도 배울 수 있대요. 누구로부터? 아, 서로서로 연기 스킬도 배울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while은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While preparing for a local play contest, 지역 연극 테스트, 컨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 지역에서 열리는 그러한 연극 경연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서로서로 연기도 배울 수 있답니다. As a result of a constant practice with my group members, 이렇게 콤마에서 끊어 볼게요. As a result of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로서 라는 뜻이고요. 끊임없는 연습의 결과로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구랑 연습한 거예요? 맞아요. 내 그룹 멤버들과 우리 그룹원들과 같이 연습을 끊임없이 한 결과 We won first prize in the contest. 자, 여기에서
the content

0: 콘테스트라고 하면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어 있는 그 로컬 플레이 콘테스트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지역 연극 경연 대회에서 원 퍼스트 프라이즈는 1등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1등을 수상을 했답니다. We achieved all of this because we worked together. 우리는 이뤘죠. 이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였다? 다시 한번 접속사가 나오고 있고요. We worked together.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루었던 어떤 리딩 클리어의 내용은요. 연극을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협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을 소개하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스피킹 클리어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표시를 해 놓았어요. We achieved all of this에서 여기에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자,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실은 우리말에서도 특정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말하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느리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자, 여기에서도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 바로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발음하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we achieved all of this 다시 we achieved all of this because we worked together. 자, 여기에서 보시면 worked라는 work의 과거형이네요. 발음은요. worked가 아니라 worked. worked로 원어민들은 발음을 해요. 그래서 worked라는 단어의 끝의 사운드도 t로 끝나게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단어도 together여서 같은 t 사운드이기 때문에 worked together 빨리 하다 보면 worked together 이렇게 들릴 겁니다. 자, 우리 이 문장 전체 소리내서 같이 발음해 볼게요. We achieved all of this because we worked together.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지금 들어볼게요.
1: We achieved all of this because we worked together.
0: 네, 정말로 worked together 이렇게 들렸고요. 앞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발음을 했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내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연극과 관련된 내용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이요, 연극을 하는 게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why play is important, 연극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런 아티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Play improves the cognitive and social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선생님이 찾았던 어떤 그 아티클의 골자가 바로 이거였었는데요. Cognitive라고 하면 인지적인이란 뜻이요. 쉽게 말해 뇌죠, 뇌, 머리. 그래서 인지 능력과 그리고 social well-being이라고 하면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연극이요, 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런 인지적인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건강, 사회적인 이런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향상시키는지를 봤더니 첫 번째, confidence요. 자, confidence라는 단어는 자신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 청중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극 무대에 자주 올라가게 되면 자신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요, 같은 맥락으로 self-esteem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self-esteem은 자존감이란 뜻인데요. 우리 독해, 그리고 듣기에도 종종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내가 어떤 걸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자,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되면 내가 나를 믿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이런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연극은요, 혼자 하는 연극도 있지만 주로 여러 배우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social skills, 이런 사교적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장점으로는요, coping with challenging situations라고 나와 있었어요. 뭔가 어려움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돌발 상황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연극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음향이 나오지 않거나 뭔가 조명이 나갔을 때 이런 행동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우리 그대로 이어서 문법 문제로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의 어법적 특징을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번에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로 함께 내보았습니다. 자, 먼저 A번의 출제 의도, working 있고, 그 다음에 B번도 역시 working에 그어져 있는데, 왜 이 문제를 만들었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이번 시간에 가장 포인트로 볼 부분, 얘들아, 준동사라는 개념이에요. 영어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써야 하는데 내가 동사의 의미를 또 쓰고 싶어. 그럴 때두 번째의 그 동사의 개념을 더 이상 동사가 아닌 형태로 바꿔주는 것. 그게 바로 준동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준동사가 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 하나에 메인 동사는 하나만 써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는요, 영어에서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I로 바꿔주는 형태. 투부정사의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그리고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게끔 약속을 한 동명사라는 개념이 있고, 세 번째 개념은 분사라고 해서 무언가 진행과 능동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그리고 수동과 어떤 완료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과거 분사. 종류가 딱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는요? 분사는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로 다뤄볼 포인트는 A번의 working 먼저 볼게요. 자, working이라는 이 단어에서 동사의 원형을 본다면 당연히 work, 일하다라는 그런 동사죠. 그 동사에 ing가 붙어 있어서 이 I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분사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 구조를 보고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준동사가 등장한 거는 앞에 이미 뭐가 있기 때문에 there are라는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준동사로 쓰긴 쓴 건데 이 아이의 어법적 특징을 쓰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예요. 자, 볼게요. There are many advantages. 많은 장점들이 있대요. 전치사 of가 보입니다. 자, 전치사는요, 절대 혼자 쓰일 수 없는 아이예요.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가 전치사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맞아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working은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는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동명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동명사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에 많은 장점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여기 어떻게 출발했어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전체 문장에 본동사, 비동사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준동사 워킹을 필자가 쓴 건데요. 여기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려면 앞에 자리 전치사를 보고 우리 파악할 수 있었죠. 전치사 뒤에 무슨 자리?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목적어는 어떤 품사? 명사가. 그래서 준동사 중에서 명사 역할하는 것은 동명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함께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B번에서도 working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I라는 주어가 있고요. I experienced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접속사 while이라는 아이가 보입니다. while의 기능은요, 딱 하나예요. 접속의 기능을 하는 접속사여서 접속사 뒤에는 새로운 주어 동사의 절의 형태를 이끌기도 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주어의 앞에 나와 있는 절의 주어와 그리고 이 종속절에 있는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절의 주어가 똑같을 경우에는 접속사가 있는 절에서의 주어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원어민들의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그 동사의 형태를 준동사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준동사를 분사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비번의

포인트는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현재 분사가 남아있는 현재 분사 구문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석은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working on a play 라고 하면 연극을 작업하면서, 연극에서 함께 일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다? 여기에서의 비번의 work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Everyone이 주어일 때 동사는 복수형으로 수를 맞추어야 한다. 자, 왜 우리 everyone의 해석은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였잖아요. 마치 복수형이어서 뒤에도 동사의 수를 복수로 맞춰야 될것 같지만 매우 특이하게 원어민들은 단수 취급을 한다. 정답은 X입니다. 오늘의 OS 퀴즈는 이거예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준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뭔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장점, 특히나 play, 연극이죠. 연극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이 표현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리스틴이 What's that flower? 어, 근데 이 꽃은 뭐야? 그러자 케빈이 그걸 얘기를 하죠. That's a carnation. 어, 이건 카네이션이라고 해. Isn't it pretty? 정말 이쁘지? 크리스틴이 Why are so many people buying those flowers? 어,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꽃을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Because it's Parents' Day today. 왜냐면 오늘이 어버이날이거든. 그렇죠. 한국에만 있는 어버이날, Parents' Day. 미국에서는요, Mother's Day, Father's Day.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스틴도 해석을 해주죠. Aha, in America, 미국에서는 We have Mother's Day and Father's Day on different days.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다른 날에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In Korea, it's just Parents' Day. 한국에서는 그냥 어버이날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케빈은 Right, 그렇지. We can buy carnations for our parents on this da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맞아. 어, 우리는 감사의 표시, 감사의 의미로 어, 어버이날 이렇게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사드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틴은 I see. Then let's buy some flowers for your parents. 어, 그럼 우리 빨리 카네이션을 사자. 누구에게? 우리 케빈 부모님께 사자고 하고 있군요. 그러자 케빈은 Great. I'm going to give them carnations. 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카네이션 드리고 And a cash gift that I made from my part-time job.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용돈도 드릴 거야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어, 헛기침을 하고 있는 크리스틴. Wow,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어, 예전에 내가 정말 너의 부모님답게 너를 케어해줬던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용돈을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러자 케빈이 That's right. 오, 인정을 하네요. Here's 1,000 won for you. 자, 여기 1,000원. 그러자 크리스틴은 Only 1,000원? 1,000원만? 1,000원밖에? 그러자 케빈이 그러죠. Please think of this as $1,000, not 1,000 won. 이거를 1,000달러라고 생각해. 1,000원이 아닌 1,000달러. It's from my heart. 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거, 우러나오는 거야. 1,000원 아니야. 1,000달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는 I guess I could. 그래, 알겠어. 네, 어,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죠? 자, 그러면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절친,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0: Oh, Jamie, 오늘의 핵심 문장 뭘까요?
1: Oh, it reminds me of my mom. 우리 엄마 생각이 나.
0: Oh, it reminds me of my mom. 한번 따라해볼까요? It reminds me of my mom. One more time. Very good. 어? 제이미, 왜 그래?
1: 나 노래가 부르고 싶어.
0: 갑자기?
1: 어. Oh my god. 보고 볼래.
0: 아, 울지 마, 울지 마.
1: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It reminds me of my mom.
0: 어,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의 절친이야. 나는 언제나 It reminds me of my best friend. 나의 절친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걱정 마. 따라해볼까요? It reminds me of my best friend. One more time. You are my best friend.
1: Thank you, Kevin.
0: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만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When I look at flowers, it reminds me of my mom. Oh, what's that flower?
3: That's a carnation. Isn't it pretty?
2: Why are so many people buying those flowers?
3: Because it's Parents' Day today.
2: Aha! In America, we have Mother's Day and Father's Day on different days. In Korea, it's just Parents' Day?
3: Right. We can buy carnations for our parents on this day to express our appreciation.
2: I see. Then let's buy some flowers for your parents.
3: Great! I'm going to give them carnations and a cash gift that I made from my part-time job.
2: Wow! I remember how I took care of you like a parent a long time ago.
3: Oh, that's right. Here's 1,001 for you.
2: Huh? Only 1,001?
3: Please, think of this as $1,000, not 1,001. It's from my heart.
2: Oh, I guess I could.
0: 네, 여러분, KBS 카툰 잉글리시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제이미?
1: It reminds me of my best friend.
0: 가 아닌, it reminds me of my mom. 우리 엄마가 생각나.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Bye bye. See you next time.
1: Next time.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업은요. S로 시작해서 업으로 끝나는 시리즈인데요. 어떤 걸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Let's speed things up since we're running out of time. 야, 우리 조금 그런 것들 빨리빨리 하자.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1: What did you say?
0: Can you speak up? 뭐라고 말했어? 소리 좀 크게 얘기할 수 있어? Let's speed things up since we're running out of time. 그럼 속도 좀 내자고.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네, 자, 이렇게 빨리빨리 하자는 친구와 제가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크게 얘기해달라는 두 친구의 대화였습니다. 자, 하나는 speed up이고요. 다음 하나는 speak up인데요. 사실 speed up이나 speak up 둘 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뭔가 외워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이 두 개를 같이 쓰는구나, 따로 떨어뜨렸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데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speed up인데요. 우리 up이 뭔가 올라가는 그 그림이었죠. 속도를 높이다. speed up. 이건 쉽다, 그쵸?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things 하면은 뭔가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좀 속도 높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깨알같이 run out of 배웠던 기억나죠? 다 써버리다. 거의 다 없어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습 한 번 더 하자고 한 번 더 쓴 거예요. 자, speed up의 과거형이 sped up이에요. 요거를 가끔가다 좀 까먹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과거형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So the car, 그 자동차가요, sped up very quickly. 매우 빠르게 속도를 높였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speak up인데요.

스피커업은 그래도 스피드업보다는 조금 뭐랄까 외우는 게 필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스피크가 말하는 건데 말하는 볼륨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다 소리를 하고 더 크게 말하는 게 바로 스피크업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What did you say? 뭐라고? Can you speak up? 더 크게 말해줄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Students, 학생들이 need to speak up. 소리를 더 크게 말해야 한다. When giving presentations,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친구들이 발표할 때, 수행평가 같은 거 받을 때, mumbling 한다고 해요. 되게 웅얼웅얼웅얼웅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speak up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참고로 요 뒤에 when giving presentation 이라고 이제 표현이 제시가 됐는데, 저 when 뒤에다가요, when students give presentations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when을 이렇게 접속사로 봐가지고 주어랑 동사를 다 살려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giving presentation 짧게 ing 형태로 축약해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인데요. 쉬워요. 오늘 거는 이해하기가 아주 수월한 표현이고요. 특히나 speed up 같은 경우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speak up입니다. 크게 말하다. 요거 같이, 그러니까 크게 말하다가 speak loudly 뭐 요런 게 아니라 speak up이라고 그냥 심플하게 사용한다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두 가지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 바로 믹스 앤 매치 퀴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여러분, 네 문제 퀴즈가 나갑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앨리스는 겁이 많은 운전자라 속도를 높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로 선생님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앨리슨이잖아요. 선생님이 정말 겁이 많거든요. 자, 일단 속도와 관련되어 있는 speed라는 단어를 넣어주셔야겠지요. 위에 timid라고 되어 있는데, timid가 소심한, 겁이 많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정말 겁이 많아가지고요. 차를 정말 천천히,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막 택시를 타더라도 기사님 천천히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같이 읽어보죠. Allison is a timid driver and doesn't like to speed up. Allison is a timid driver and doesn't like to speed up.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우리는 이미 늦어버려서 택시 기사님께 속도를 더 내달라고 부탁드렸다. 속도를 더 낸다는 건 속도를 높여달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쵸. speed up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늦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쵸? 속도를 너무 높이다 보면 정말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오케이. 일단은 읽어봅시다. We asked the taxi driver to speed up since we were already late. You are asked the taxi driver to speed up since we were already late. 좋아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질문이 있다면 크게 얘기하세요. 자,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걸 크게 하는 거니까 speak up 이라고 해야겠죠. 간혹 가다가 크게 얘기하는 걸 친구들이 뭐 tell up, talk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가 뭐 say up 이렇게도 많이 섞어서 쓰더라고요. 안 돼요. 크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speak up으로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상한 say up 이런 거 쓰지 마시고, 크게 얘기하세요는 늘 speak up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따라 읽어보죠.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speak up.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speak up.
좋아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0: 좀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전에 다이얼로그에서는 can 써가지고 이제 친구끼리 편하게 사용한 표현이었다면 요건 조금 더 polite 합니다. 조금 더 공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speak up, please? Would you speak up, please?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한테 조금 더 크게 말씀 부탁드린다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럼 우리 오늘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Let's speed things up since we're running out of time. What did you say? Can you speak up? Let's speed things up since we're running out of time.
0: 자, 이렇게 오늘 S로 시작해서 up으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Speed up, 속도를 높이다 라는 뜻이었고, speak up, 크게 말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자주 사용을 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up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안녕!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ail. M-A-I-L. Mail. Mail.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Send. S-E-N-D. Send. Send.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mail and delivery. 우편과 배달이란 뜻인데, oh, this is interesting. 아주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단어는 mail, 우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우편을 받죠? 그럼 기분이 좋아요. mail. 그 다음은 address, 주소란 뜻인데요. 우리가 address를 알아야 잘 찾아갈 수 있어요. address. Our next word is send. 보내다 또는 발송하다 란 뜻이에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나 택배를 send 하죠. Good job, everyone.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우편, mail. A 소리가 나요. One more time. Mail. Good job. 주소, address. 앞에 에 강세를 넣어보는 거예요. Address. Good job. 보내다, 발송하다. Send. 끝에 d 발음까지 해볼까요? Send. Very good,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Mail. Mail. Address. Address. Send. Send.
0: Okay, now it's time to learn some sentences together. Please send it by express mail.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오, 급한가 봐요. 급하다는 영어로 urgent. 자, express mail은 빠른 우편이란 뜻이에요. Okay, now it's your turn. Please send it by express mail. Very good, everyone.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은 What's your home address? 너의 집 주소가 뭐니? 그래야 제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자, 뭐뭐가 뭐니는 What's? 이 질문 많이 들어봤죠?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What's your home address? 와우,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은 I want to send a letter to my uncle. 나는 내 삼촌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 자, send는 보내다란 뜻이었죠. letter는 편지예요. 누구한테? to my uncle, 삼촌한테. 와, 기분 좋으시겠다. 자, 같이 말해볼까요? I want to send a letter to my uncle. Wow,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Get. G-E-T. Get. Get. Letter. L-E-T-T-E-R. Letter. Letter. Stamp. S-T-A-M-P. Stamp. Stamp.
0: Our next word is get. 받다 또는 얻다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영어를 쓸 때 참 많이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선물을 받다, get the present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은 letter, 편지 또는 글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한테 letter를 받으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letter, T 발음은 안 나요. 그 다음은 stamp, 우표 또는 도장이란 뜻이에요. We need a stamp to send the letter. 꼭 필요하죠? 편지를 보낼 때.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받다, 얻다, get. 아주 짧은 단어예요. get. Good job. 편지, 글자, letter. 여기에 T 발음이 안 나요. letter. Very good. 우표, 도장, stamp. 자, 끝에 p 발음까지 해보세요. stamp. 아주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Get. Get. Letter. Letter. Stamp. Stamp.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What did you get for your birthday gift? 너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았어? 우리가 항상 궁금해 하잖아요. 무엇을 받았니는 What did you get? 이런 표현 쓰면 좋아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 볼까요? What did you get for your birthday gift? Excellent. Next, let's write a letter to our parents. 우리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자. Great idea. That's very sweet of you. 자, 여러분, write a letter는 편지를 쓰다란 뜻이에요. 누구한테? Parents. 부모님이란 뜻이죠. 기억나나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말해볼게요. Let's write a letter to our parents. 오,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Okay, our last sentence. You must put a stamp on the envelope. 너는 꼭 봉투에 우표를 붙여야 해. 그래야 보낼 수 있거든요. You must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 나왔네요. envelope, 편지 봉투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You must put a stamp on the envelope. Wow, that was very good,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Mail. Mail. Address. Address. Send. Send. Get. Get. Letter, letter. Stamp, stamp.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삼형식 문장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 쓰라고 되어 있죠? 삼형식에는 목적어라는 특별한 친구가 존재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삼형식 문장이다. 이 형식은 뭐였죠?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랍니다. 뭐가 다른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먼저 목적어란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의 대상이고요. 우리말로는 을로 해석이 되죠. I like pizza. 이 문장을 볼게요.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뭐예요? 피자예요.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피자는 목적어입니다. 아니,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어떻게 아나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어인 I가 피자인가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로 피자인 거죠. 그래서 주어는 보어의 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는 보어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피자예요. 그래서 을을이 붙을 때는 목적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She plays the piano.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피아노인 게 아니죠.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The piano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피아노를 친다. They watched movies. 그들은 영화를 보았다. 여기서는 목적어 movies가 쓰였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 몇 형식? 삼형식이에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 쓰라고 합니다. I love my family.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주어는 나는 I고요. 동사는요. love, 사랑한다죠. 그리고 내 가족을, 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 my family가 목적어예요. 2번, he fixed his bike. 그는 고쳤다. 무엇을? 그의 자전거를. 그가 고친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he, 동사는 fixed, 목적어는 his bike죠. 3번, my sister plays the guitar. 주어는 my sister, 내 여동생이고요. 그 다음 동사는요, plays, 연주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연주한다고요? 기타를, 기타를이니까 목적어는 the guitar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 Lisa studies English. Lisa는 영어를 공부한다. 주어는 Lisa, 동사는 studies, 써주고요.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리사가 공부하는 대상, 바로 English가 목적어입니다. Lisa studies English, 삼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들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알아볼 거예요. 삼형식에는 타동사라는 친구가 쓰여요. 우리 이전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였거든요.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니까 둘이 반대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자리를 항상 비워두고 있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기를 비워두고 있어요. 동사에 따라서 어떤 목적어는 을을이 아닌 에, 와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타동사 뒤에는 명사 자리, 목적어 자리가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줘야지 전치사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전치사 to, with, about 등 없이 바로 목적어가 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와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타동사 한번 알아볼게요. enter, 어디어디에 들어가다, 입장하다라는 뜻이죠. enter은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자리 비워두고 있거든요. enter the room, 방에 들어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enter to the room이라고 쓰면 안 돼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방에 들어가다라고 하니까 왠지 전치사가 있어야 될것 같거든.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요? 엔터는 타고 나기를 타동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 자리가 비워져 있으니까 그 자리를 그냥 명사를 넣어서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swer, 뭐뭐에 대답하다라는 뜻이죠. Answer the question. 역시 뒤에 명사 바로 써주시면 돼요. Answer to the questio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Reach,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Reach the station. 역에 도착하다죠. Reach to the station이라고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 자리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명사를 채워줘야 됩니다. Marry, 이거 정말 헷갈려요. 뭐뭐와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누구와니까 with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Marry는 타동사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Marry 뒤에 바로 목적어를 써줘요. Marry him. 그와 결혼하다. Marry with him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음은 resemble입니다.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에요. 닮다. Resemble my sister. 나의 언니와 닮다. 그런데 resemble with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동사라서 바로 뒤에 목적어를 써주는 거예요. Discuss. Discuss는 논의하다라는 뜻이죠.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Discuss about이라 하지 않습니다. Discuss the problem. 문제를 논의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explain. 뭐뭐에 대해 설명하다도 마찬가지예요. Explain about 쓰지 않고요. Explain the situation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개의 타동사 공부해봤어요. 이 친구들은 바로 뒤에 명사 자리 비워두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항상 전치사와 함께 쓰는 동사가 있어요. 전치사와 함께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Look at, 뭐뭐를 보다. Listen to, 뭐뭐를 듣다.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Worry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자, 이런 동사들은요, 뒤에 전치사가 쓰이죠. 얘네들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라서 뒤에 명사 자리가 없어서 전치사를 붙여 쓰는 겁니다. 구분해서 꼭 알아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자, 1번.

discussed about the results.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discuss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거 타동사예요.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그래서 discuss 뒤에 명사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 전치 자리 쓰면 안 됩니다. We discussed the results. 우리는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2번. The teacher explained about the homework. Explain. 마찬가지.

네, 설명하셨다. 다음 3번. Listen carefully and answer the questions. 질문에 답해라.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답해라. 여기서는 answer 뒤에 바로 명사를 써줬는데 어때요? 잘 썼습니다. answer,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어 써주면 돼요. 4번은요. Hannah entered the museum with her friend. 하나는 박물관에 친구와 함께 들어갔다. enter 뒤에 전치사 to 쓰지 않아요. enter 타동사라서 뒤에 바로 명사 목적어 적어준 거 좋습니다. 이렇게 XXOO라고 답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mily reads a book every night 이 문장의 목적어를 찾아볼까요? 에밀리는 책을 읽는다. 매일 밤. 주어는 Emily. 동사는 reads. 무엇을 읽는다고요? 책을 읽는데요. 을, 목적어죠. A book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뒤에 있는 매일 밤, every night은 수식어예요. 수식어구는 어떤 문장 형식이든 붙어서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4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1강인데요. 오늘은 자연과 관련된 다양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떠난다면 어떤 곳이 좋을까요? 조용한 섬, 햇살 가득한 해변, 나무가 많은 숲, 높고 푸른 산, 아니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 오늘은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오늘 51강부터는 다섯 개의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중 첫 번째 단어인 이 island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land. 이 단어를 딱 봤을 때는 아이슬란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S가 있어서 그래요. 네, 이 S는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무음이에요, 무음. 그래서 island, island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island, I-S-L-A-N-D 읽어볼게요. island. 네, island는요, 이렇게 생긴 섬입니다. 섬.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Jeju is a beautiful island 라고 했죠. 제주는 아름다운 무엇일까요? island, 섬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island 기억하셨죠?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ach, 해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긴 해변을 우리가 beach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한번 단어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여러분이 쓰실 때는 꼭 바로 외워서 써보시는 거예요. beach. B-E-A-C-H 읽어볼게요. beach. 우리 이렇게 CH가 붙어있으면 CH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beach와 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이라고 했습니다.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 this summer. 자, 나는 올해 여름에 어디로의 여행을 planning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beach는 무슨 뜻일까요? 해변이 되겠죠. I'm planning a trip to the beach라고 하면 나는 해변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beach라는 단어까지 여러분 기억하셨죠?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forest, 숲입니다. 우리 나무가 굉장히 우거진 숲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공간을 우리 forest라고 부르고요. 강세는 앞에 넣어줍니다. forest. 우리 정확하게 읽어보면서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forest. F O R E S T. 읽어보겠습니다. forest. 네, 의미는요, 숲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살펴볼 텐데요.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 이라고 했어요. 자, quiet and peaceful. 무슨 뜻일까요? quiet, 조용한 거죠? peaceful은 평화로운 겁니다. 그래서 This forest is very quiet and peaceful 이라고 말하면 이 숲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숲하면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우리 forest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ountain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딱 봤을 때는요, mountain과 같이 발음을 해야 할것 같아요. 스펠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세를 앞에 강하게 넣어주면서 뒷부분은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mountain과 같이 발음하진 않고요, mountain. 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죠. mountain 하면 산입니다. 우리 그림 확인해 볼게요. 네, 여기에 mountain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ountain. M O U N T A I N. 여러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mountain. 한번 더. mountain. 네, 좋습니다. 자, 이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We climb mountains every Sun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limb 이라는 것은요,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다. 그러니까, We climb mountains 라고 하면, 산을 오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언제 오르냐면, every Sunday 라고 했으니까, 매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mountain과 함께 이 동작 climb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desert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우리 이렇게 생긴 곳을 뭐라고 말하죠?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영어로 desert 이렇게 읽어요. 강세는 앞에 강하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desert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desert, D E S E R T. 네, 읽어볼게요. desert 하면 사막인데요. 예를 들어서 In the desert, the wind can be very stro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desert에서는요, 바람이 매우 뭐할 수 있어요? strong,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desert는 사막이 되겠네요. desert 하면 사막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 않나요? 사막은 우리 desert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S가 한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보시면 dessert. S가 몇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자, 발음도 좀 다릅니다. 사막은 desert인데 후식이나 디저트라는 의미의 단어는요, 뒤에 강세가 들어가서 dessert. 좀 다르죠? 자, 그러니까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desert. 후식이나 디저트는
dessert 그리고 이 스펠링 차이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제주도처럼 섬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섬, island라고 합니다. island.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여름에 놀러 가는 곳이죠? 해변이 나와 있습니다. 해변은 영어로 beach라고 합니다. 또 아래로 내려가서 나무가 우거진 숲을 뭐라고 해요? F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Forest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산. 산은 영어로 mountain, mountain이라고 합니다. 또 오른쪽에 사막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사막은 desert, deser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꼭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5개 단어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my name is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s find out. Let's go.
1: Wow.
0: 오늘의 스포츠 정말 바로 감이 오시죠? 장갑 보이고요. 그리고 막대기? 뭐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 고글이 보이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거 그대로예요. 오늘의 스포츠는 스키입니다. 스키잉. Alright. 스키잉. 스키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네, 스키는요. 합판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길고 평평한 활면에 구두나 장화를 신고 눈 위를 활주하는 스포츠입니다. 북유럽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북유럽에서는 이거를 노르딕 스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알프스 산맥, 알프스 산악지대에서는 알파인 스키라고 또 이렇게 불린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이 둘의 구애를 받지 않고 탄생한 게 바로 프리스타일 스키입니다, 여러분. Alright, 참 재밌죠? 자, 첫 번째 사진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바로 부츠입니다. 스키를 탈 때 이렇게 목이 긴 신발, 이것을 부츠라고 합니다. 정말 맞는 걸 신으셔야 돼요. 이거 위험하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Boots. 외우세요. Boots, boots. 자, 두 번째. 이거는 plate. Plate라고 합니다. 정말 그 길고 평평하죠? 그래서 plate. 이걸 딱 그 장화를 신고 여기에 딱 부착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눈 위를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 plate를 갈아 끼워야 됩니다. Plate 꼭 외워주세요. 자, 그렇죠. 플레이트는 판을 대다, 접시, 플레이트, 플레이트. 다음 그림은 가면 갈수록 조금 이렇게 더 얇아지는 바로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 막대를 바로 폴이라고 합니다. 폴, 막대기, 그렇죠. 막대기, 폴. 이것이 있어야 자 힘을 가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스포츠 스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Turn, 돌다, 돌기, 방향 전환.

0: 피벗, 중심점, 회전하다, 회전시키다. 복은, 복엔. 양쪽 스키 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하며 활주하는 것. 네, 오늘의 첫 번째 단어, turn. 돌다, 돌다, 돌기, 방향 전환, turn. 문장 볼게요.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그렇죠. 그 커브를 사용하면 스키를 더 빨리 탈 수 있다. 맞죠? Turns 꼭 외워주세요. Turns. 자, 두 번째 단어. Pivot. 자, 중심점. 회전하다. 회전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Pivot. 문장 볼게요.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피보팅은 턴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피버팅, 피버팅. 오케이, 꼭 외워주세요. 자, 세 번째, 보겐, 보겐, 보겐. 양쪽 스키 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하며 활주하는 것. 문장 볼게요. 보겐 needs a lot of practice. 그렇죠. 스키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Bogen needs a lot of practice. Bogen, Bogen, Bogen.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배워본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Turn, 돌다, 돌기, 방향 전환. Pivot, 중심점, 회전하다, 회전시키다. 보겐, 보겐. 양쪽 스키 사이를 벌린 상태로 사면을 회전하며 활주하는 것. Alright, guys. 자, 지금까지 배워본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니까요. 잘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By using sharp blank, you can ski faster. 자, 이걸 잘해야 스키를 더 빨리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T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돌다, 돌다, 돌다. T로 시작해요. 3, 2, 1. 정답은 turns. 그렇죠.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해볼까요?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A blank needs a lot of practice. 자, 이건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려면요. 그렇죠? B로 시작해요. Vogue, 3, 2, 1. 정답은 Bogen. Bogen needs a lot of practice. 다 같이 해볼까요? Bogen.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A blank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그렇죠? 이 스킬이 뭐죠? 자, P로 시작하는 건데, 자, 턴할 때 꼭 필요한 요소예요, 이건요. Pivot. 3, 2, 1. 정답은 pivoting. 우후! 맞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Let's go.
1: Skiing was originally a means of transportation in areas with lots of snow. The most basic movements in skiing is falling and standing up.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Bogen needs a lot of practice.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0: Skiing was originally a means of transportation in areas with lots of snow. 스키는 원래 눈이 많이 쌓인 곳에서 이동

수단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The most basic movements in skiing is falling and standing up. 스키에서 가장 기초적인 동작은 넘어지기와 일어서기입니다. By using sharp turns, you can ski faster. 급커브를 사용하면 스키를 더 빨리 탈수 있습니다. Bogen needs a lot of practice. 보게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Pivoting is an essential skill used when turning. 피보팅은 턴에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Alright, everyone. Sports English. 오늘은 스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I did. See you next time.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의 기억 속에 잊지 못할 경기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기였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요. 자, 농구 경기를 보러 온두 사람. 크리스틴은 농구를 참 좋아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농구가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죠. 자,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가 이제까지 본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memorable, 기억에 남는 게임은, 경기는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 경기는요, my school, 크리스틴의 학교와 long time rival, 오랜 라이벌 학교와의 경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야, 서로 라이벌인 학교 둘이니까 that must be an intense game. 정말 치열하고 팽팽한 경기였겠네. 라고 케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뭐뭐였겠네, 라는 말이 must have, 그리고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 PP 형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예문을 볼게요. It must have been tough. It must have been tough. tough가 힘든 거거든요. 아유, 힘들었겠네. 상대방이 뭔가 얘기했을 때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딱 맞는 추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확실한 추측을 할 때, 야, 너 힘들었겠네. It must have been tough.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You must have been late. 엄청 늦게 일어나서 갔으면 당연히 지각했겠죠. You must have been late. 너 지각했음에 틀림없다. 지각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게 intense, 치열하고 팽팽한 건 맞는데요. But in a different way. 조금 다른 의미로 치열하고 팽팽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무슨 뜻일까요? The players got into a fight during the game. 아, 선수들끼리 경기 도중에 싸움이 붙었대요. 우리 후끈한 경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싸우게 됐다라고 할때 get into a fight 쓸수 있습니다. fight 자체가 싸움, 명사도 되고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get into a fight 하면 조금 더 현장감 살아나죠. We got into a fight. 우리는 싸움에 휘말렸다. 누구와 싸우게 되다 할 때는 with 붙여주면 됩니다. They got into a fight with the girls. 그들은 그 여자애들과 싸우게 되었다. 아시겠죠?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The fight got bigger and bigger and totally got out of hand. 무슨 뜻이에요? 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감당할 수가 없게 돼. 손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기는 취소가 되고 말았고요. 이렇게 뭔가가 감당할 수 없게 되다라는 표현이 get out of hand입니다. 어떤 일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get out of hand니까 내 손을 벗어나는 거죠.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She kept lying.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and things finally got out of hand. 결국에는 감당할 수 없게 일이 커져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얘기를 듣고 케빈이, 이야, 끝내주는 경기였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 오늘의 한 문장이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생생할까요? What a gam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hat a game! 감탄문이죠. 이 what은요, 여기서는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이렇게 뭔가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고요. A game은 경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what a game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경기야. 여기는 지금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대해서도 쓸수 있고요. 현재에 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틴이 예전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what a game! 정말 대단한 경기였겠네. 엄청난 경기였겠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해 볼게요. What a game. 붙여서요. What a game.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틴은 농구 경기장만 오면 또 뭔가 일이 일어날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케빈이, 아, 걱정 마. 너랑 나랑만 안 싸우면 여기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농담으로 크리스틴을 안심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이요. 끝내주는 경기였겠네. What a game. 이렇게 what a 사용해서 다른 표현들도 만들어 볼게요. 정말 신나는 밤이야.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What a night입니다.
What a night!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친구들이랑 신나게 웃고 떠드느라 밤을 꼴딱 샜지 뭐예요. 야, 정말 신나는 밤이야. 어떡해요? What a night. What a night. 그런가 하면 파티에 같이 신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파티였어. What a? 그래요. party 있으면 되겠죠? What a party.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졸업을 앞두고 학교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맛있는 음식, 신나는 음악, 춤, 노래. 정말 멋진 파티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파티였어. 어떡해요? What a party. What a party. Good job.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도 우리 카툰을 통해서 생생한 표현들 많이 배웠습니다. 도드라지는 게 what a 이 감탄문이었죠. What a night. 정말 멋진 밤. What a party. 정말 환상적인 파티. 그리고 엄청 대단한 경기. What a game. What a 다음에 어떤 명사든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문장 많이 많이 만들어서 영어로 감탄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상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Why?
2: What?
1: Because the alphabet has 26 beautiful letters to count.
2: Oh, that makes sense.
1: A, that's one letter. B, that's two letters.
2: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alphabet today on Sesame Street.
1: Five letters. F, six
2: letters.
1: G, seven letters. H, eight letters. I,

snake does feel better. Eye for ice on a hot summer day.

Sing the alphabet letters with me. A, B, C.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Let's do warm-ups. Follow my lead. Stretch your legs. Bend at your waist and touch your feet.
2: I can't touch my feet. Help!
0: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런 단어들도 봤죠? 익숙한 것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Warm-ups, follow, lead, bend, waist, feet. 여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warm-ups. 이거 본 것 같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warm-up이라고 동작으로 배웠어요. 준비운동 하다인데 이렇게 준비운동 하는 거를 묶어서 warm-ups라고 그냥 준비운동이라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떨어뜨리지 않고 warm-ups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follow, follow. follow는 따르다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follow me가 되겠죠. lead, lead. 이 A는 E 길게 벌려줘요. lead는 원래 이끌다, 뭐 안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본보기라는 뜻도 있어요. 내가 먼저 뭐를 보여주고 나 따라하세요 할 때 follow my lea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보기 이런 뜻도 함께 알아둬요. bend. bend. 이 말이 나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데 bend는 구부리다,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친구들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허리 구부려서 운동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또는 막대 같은 거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 이런 거 전부 다 bend로 표현할 수 있어요. waist. waist. 이거 지난 시간에 AI 니콜에게 물어봤던 단어잖아요. waist는 허리. 그리고 feet. feet. feet은 발인데 사실은 이건 발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일 때 feet이에요. 발 하나는 중간에 ee가 oo로 바뀌어서 foot. foot 이렇게 발음해요. foot, feet.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선생님인 것 같아요. Let's do warm-ups. 준비 운동 할게요. 이런 뜻이 되겠죠? Let's warm up 해도 되고 Let's do 하자. warm-ups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follow my lead 나왔네요.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나의 본보기를 따르세요니까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세요. follow my lead. stretch your legs 다리를 쭉 펴세요. 쭉쭉쭉. 그리고 bend at your waist. at your waist니까 허리에서부터

0: 눕히는 거, 앞으로 숙이는 거 되겠죠? And touch your feet.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발을 잡으세요. 우리 스트레칭 할때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Can you do it? 선생님은 사실 유연하지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을 잡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학생도 그런 것 같아요. I can't touch my feet. 발에 손이 안 닿는데요. Help! 도와주세요! 아하, 선생님처럼 유연성이 없는 학생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그런 대화였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앱으로 함께 확인해 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Are you ready? 자, 우리 친구들도 앱을 켜고 오늘은 topic word 4, 그리고 topic 74, 74 들어가서요. 662 눌러볼게요. 오늘도 똑같아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누르면 문장이 완성. 첫 번째 문장은
1: Follow my lead.
0: 아하, follow my lead. Follow my lead. 저를 따라하세요.
1: Bend at your waist.
0: 아하. Bend 기억하죠? Bend at your waist니까 허리 굽히세요.
1: Touch your feet.
0: Touch your feet. 순서대로 발에 손을 대는 거.
1: Roll your shoulders.
0: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Roll your shoulders. Roll your shoulders. 어깨를 돌려요.
1: I can't stretch my legs.
0: 선생님 같은 사람 또 나왔어요. I can't stretch my legs. 다리를 뻗을 수가 없는데요.
1: I can't bend at my waist.
0: I can't bend at my waist. 순서대로 했더니 저는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너무 안 유연한데? 자, 이렇게 오늘도 성공이에요.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하기 위한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다리를 뻗으세요. 발을 만지세요. 허리를 굽히세요. 좋아요. Let's talk big 켜고 에피소드 49, 49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펭수와 요가 수업하기. 제목만 들어도 재밌죠, 친구들?
2: I will follow your lead.
0: 어머, 내가
2: What
0: 선생님인가
2: should I
0: 봐.
2: do first?
0: 아하, what should I do first?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 그러면 다리를 쭉쭉 뻗으세요. 먼저 해볼게요. 쭉 뻗는 건 stretch your 다리. 하나 아니고 둘. Stretch your legs. 어렵지 않죠? 사진도 있으니까
2: Okay.
0: 쭉쭉쭉.
2: What's next?
0: 다음 동작은 뭘까? 스트레칭 동작은. 아, 발을 만지세요. 만지다 손을 대는 거니까 touch your 발. Touch your feet. 그렇지. Foot 하면 안 되고 feet.
2: Okay. What's last?
0: 마지막 우리 요가 동작은 허리를 굽히세요예요. 기억해요. 굽히는 거 구부리는 거는 밴드고요. At 어느 지점에서 at your 그렇지 허리 waist. Bend at your waist. Yes, yes, yes.
2: Okay.
0: 펭수는
2: Good
0: 잘 되나
2: job.
0: 봐요. Bye.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선생님 아까 이거 안 닿는다 그랬잖아요.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거 표현하기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거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할수 있는 것. Can. I can swim. I can speak French. 할수 없는 것. Can't. I can't sleep. I can't find them. 아, 우리가 알고 있는 can과 can't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네요. 할수 있는 건 can. 할수 있다. can이죠. I can swim. I can swim. 무슨 뜻? 그렇지. 나는 수영할 수 있어. 수영할 줄 알아. 이렇게 can 뒤에 동작을 쓰는 거예요. I can speak French. French는 프랑스어거든요. 나는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 표현하고요. 반대로 할수 없는 건 can't. can't. 이때는 can't를 강조를 해줘야 돼요. I can't sleep 하면 나 잠을 못 자겠어. I can't find him. 나는 그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can't를 강조해서 말한다. 친구들도 기억했다가

0: 정리해봐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warm-ups, 준비 운동 배워봤죠. stretch, roll도 알았고 이제는 우리 친구들 bend까지 알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얼마나 굽힐 수 있나요? Can you touch your feet? 오늘 대화 내용 보면서 똑같이 준비 운동 한번 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요, 내가 어떤 특정 상태가 아니다 라는 표현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나 배 안 고픈데? 이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1. Expressing you're not a certain state. I can say that I'm not hungry.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공부하기에 앞서서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자, 일단 시계가 있네요. What time is it? It's 12 o'clock. 지금 12시인데 보니까 낮 12시인 것 같아요. 그쵸? What time is it? 물론 12시이긴 하지만 It's lunchtime.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저기 안경 낀 친구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물어보고 있는 것 같죠. Do you want to eat a hamburger? Do you want pizza?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사람은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나 별로 배 안 고파. 이 표현 궁금하죠, 여러분? 자, 그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2: It's already 7 p.m. Let's eat dinner.
1: I'm not hungry.
2: No way.
1: Just joking.
0: 자, 대화 잘 들으셨죠? 그러면 대화 내용 살펴볼게요. It's already 7 p.m.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It's already 7 p.m. It's 다음에는 보통 우리 시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already가 벌써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it's 7 p.m. 이라고 하면 7시예요 인데 already가 껴서 벌써 7시예요 라는 말이 됐겠죠. 자, 요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t's already 7 p.m.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t's already 다음에 시간을 넣어서 연습하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벌써 몇 시야? 이런 느낌이라고 했죠. 자, Let's eat dinner 라고 했어요. 7 p.m. 저녁 7시니까 저녁 식사를 할 그 시간이죠. Let's eat dinner 라고 했는데 이렇게 Let's로 문장이 시작하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는 그런 문장이 돼요. Let's eat dinner 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녁 식사를 합시다. 저녁 식사 먹자 라는 말이겠죠. 요것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Let's eat dinner. Let's eat dinner. 잘했어요. 자, let's 다음에 다른 행동도 한번 넣어 볼게요. Let's play. 우리 놀자. 요런 말이겠죠. 그쵸? 우리 친구들하고 놀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Let's play. 잘했어요. Let's go home. 늦었다.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할 때는 Let's go home 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공부하자. Let's study 라고 하면 되겠죠? Let's study. 자, 그리고 우리 뛰자

0: 할 때는 Let's run 이라고 하면 돼요. Let's run.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혹은 여러 명한테 뭐뭐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는 Let's 다음에 그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Let's eat dinner. 저녁 먹자라고 했더니 I'm not hungry 라고 대답을 했어요. I'm not hungry. 자, 일단 not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hungry는 배고픈이니까 나 배고프지 않아 라는 말이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m not hungry. I'm not hungry. 그쵸, 잘했어요. 자, 이렇게 I'm not 다음에 어떤 상태가 오면 나 그 상태 아니야 라는 뜻이죠. 그럼 hungry 대신에 다른 단어들도 넣어볼까요? 나 안 아픈데? 나 아프지 않아. I'm not sick. I'm not sick. 나 피곤하지 않은데? I'm not tired. I'm not tire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나 안 슬퍼. 나 슬프지 않아. I'm not sad. I'm not sad.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I'm not happy. 나 이거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뜻도 되지만 나 만족스럽지 않아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라는 표현도 되지만 그거 별론데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게 I'm not happy예요. 그래서 happy가 행복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하는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아주 간단하지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자, I'm not hungry 라고 했더니 No way 라고 했어요. 자, no way는 말도 안 돼 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자, way는 찾아보면 뭐 길이라는 뜻, 방법이라는 뜻 이런 게 있어서 no way,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no way 자체가 말도 안 돼 라는 뜻이라는 걸로 그냥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돼요. 자, 말도 안 되라고 했어요. 아니, 7시인데 어떻게 배가 안 고파? 알고 보니 농담이었네요. Just joking 이라고 했네요. Just joking은 그냥 농담이야,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농담이야. Just joking. 한 번 더. Just joking.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문장 연습도 많이 해봤죠?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t's already 7 p.m. Let's eat dinner.
2: I'm not hungry.
1: No way.
2: Just joking.
1: Singing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What time is it?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볼까요? 몇 시예요? 아, it's already 12 p.m. 벌써 12시네요, 그쵸? 12 p.m.이 낮 12시였잖아요, 그쵸? Already가 이미 벌써라는 의미로 벌써 12시네 라는 의미겠죠. 이 표현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t's already 12 p.m. It's already 12 p.m. 잘했어요. 자, 그래서 배가 고픈 우리 안경 낀 분은 점심을 먹자고 제안을 하죠. 제안할 때 let's를 시작한다고 그랬죠? Let's eat lunch. 그쵸? 점심시간이니까 lunch를 써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Let's eat lunch. 잘했어요. 자, let's eat lunch 라고 했더니, 나 배가 안 고파. I'm not hungry.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나배안 고파.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not hungry. 맞아요. 그럼 만약에 배가 고팠다 쳤을 때는 not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반대로 나는 배고파 라고 할 때는 I'm hungry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m not hungry. I'm hungry. not만 넣는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말도 안 돼.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가 안 고프다고? 말도 안 되는 영어로 No way! 라고 했었죠. 자, 요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No way! 말도 안 돼! 라는 말이에요. Just joking. 요거 뭐였어요? 그냥 농담하는 거야. 라는 뜻이었죠. 자, just joking. 요 억양이 조금 중요해요. Just joking. 이렇게 말한 경우 거의 없어요, 여러분. Just joking. 혹은 뭐, just joking. Just를 강조해주거나, joking을 강조해주거나,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번 연습해볼게요. 일단 joking을 한번 강조해볼까요? Just joking. 잘했어요. Just를 강조하면, just joking.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양도 따라해서 많이 연습해 주세요. Just joking 대신에 just kidding이라고 해도 돼요. kidding도 똑같이 joking하고 똑같이 농담하다, 뭐 농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연습해 볼까요? Just kidding. Just kidding. 잘했어요. I'm not joking.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아까 I'm not hungry가 있었잖아요. Just joking의 반대 의미죠.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닌데? 이럴 때도 쓸수 있어요. I'm not joking. I'm not jo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m not kidding. I'm not kidding. 이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I'm not joking, I'm not kidding 대신에 나 지금 심각해. I'm seriou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I'm serious. 네, 여기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I'm serious.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I'm serious.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의 것들도 복습하면서 더 많은 표현들을 쭉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et's do the chant. Follow me. Let's eat dinner. Let's eat dinner. Let's play. Let's play. Let's go home. Let's go home. Let's study. Let's study. I'm not hungry. I'm not hungry. I'm not sick. I'm not sick. I'm not tired.
tired. I'm not tired. I'm not sad. I'm not sad.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that I'm not hungry. 나 배 안 고파 라고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I'm not hungry. 이렇게 말하면 됐죠? 그래서 나 어떤 상태 아니야. I'm not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된다고 했어요. 이 표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복습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 동안 뭐 했어?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영어 공부해볼게요. 월요일이라서 좀 지치지만 쌤이랑 에너지 업 해보자.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1 Summer Idioms Monday Dog Days of Summer I can use an idiom for the hottest days of summ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자,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쌤이랑 확인해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하지 않아? 쌤이랑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은 해가 쨍쨍 한 날인 것 같아요. It's a sunny day, right? 그리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그리고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거지, 저거? 레모네이드 아닌가요? They're holding lemonade. 레모네이드를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You see the dogs, right? 저기 아주 많은 강아지들이 모여 있는데요. 굉장히 더워 보여요. 그쵸? I guess it's a very, very hot day. 굉장히 더운 날인가 봐요. 근데 왜 이렇게 강아지들이 모여 있을까요? 그것은 뭐 잘 모르겠지만 쌤이랑 이따 커튼 톡 시간에 더 한번 알아볼게요.
1: Dog days of summer. It's so hot today.
2: I know, right? The dog days of summer are here.
1: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0: 잘 들어봤나요?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가져볼게요. 또 방금 들어본 dialogue 한 문장씩 쌤이랑 살펴보자. 빠밤. Key expressions.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The dog days of summer. One more time. The dog days of summer. 오늘의 idiom이 나왔네요. 자,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 일단 dog은 우리가 알듯이 개잖아요. 멍멍 개. 그리고 summer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dog days of summer. 여름의 강아지 날들 이상하죠? 자, 이 표현은 언제 쓰냐면요. 굉장히 더운 날.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무더위의 날에 쓰입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뭐에 찜통더위 때 it's the dog days of summer. 라고 표현 많이 해요. 알면 너무 좋은 표현이지, 그치? 재밌다고 쳐. The dog days of summer. 자, 쌤이랑 한번 예문 볼게요. 빠밤.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자, 이게 무슨 뜻이냐? It's very hot. 그냥 hot도 아니고 very hot래요. Very는 매우고 hot는 뜨겁고 덥다란 뜻이잖아요. 더운. 그래서 the dog days of summer에는 굉장히 뜨겁고 더워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ge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좋아요. The dog days of summer 하기 때문에 여름에 강아지 날들 이게 아니라 찜통더위를 뜻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쯤 되면은 왜 선생님 그러면은 왜 강아지들을 이렇게 쓰나요? 강아지라는 표현이 이렇게 찜통더위에 쓰나요? 라고 궁금하지. 옛날에 고대 로마 사람들이 정말 더운 날에 있잖아. 더운 날에 밤에 하늘을 보면은 개별, 왜 별자리 중에 개별이라는 게 있었대요. Dog star. 그 개별이 뜨면 굉장히 더운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The dog days of summer. 이렇게 하면 더 기억하기 쉽겠죠? It's very hot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Oh, the dog days of summer 때는 굉장히 너무 더워요. Okay. 자, I eat ice cream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이건 또 무엇일까? 아우, 아이스크림이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스크림. 자, 나는 찜통더위 때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라고 해석이 할수 있겠죠? 자, 우리 해볼게요. I eat ice cream during the dog days of summer. 좋습니다. 굉장히 찜통더위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The dog days of summer. 자, 강아지의 뭐 여름 날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죠? Okay. 자, 또 볼게요. The dog days of summer in Korea are in July and August. 좀 길었어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The dog days of summer. 아주 찜통더위라는 뜻이죠. 자, Korea. 한국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자, 한국의 찜통더위, 아주 무더위는요, July and August에 있대요. 자, July는 쌤이랑 이전에 배웠는데, 7월이고요. August는 8월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자, 한국의 무더위는 7, 8월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더워요. 7, 8월 때는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아. 그럴 때, 7, 8월 때 어떤 표현 쓰면 된다고? The dog days of summer라는 표현 쓰는 거꼭 잊지 마세요. The dog days of summer. Okay, 찜통더위. Alrighty, 자, 그럼 또 볼게요. Stay inside and stay outside가 있습니다. Stay inside and stay outside. 쌤이랑 inside, outside 배웠었는데, 자, stay는 일단 머물다란 뜻이에요. So, stay inside 표현부터 한번 쌤이랑 볼게요. 자, inside는 안이란 뜻이 안에서. 그래서 stay inside 하면은 안에서 머물다란 뜻이 되겠죠? 자, 문장에서 볼게요. Stay inside when it's hot. Stay inside when it's hot. 자, 아주 더울 때는 stay inside 하라. 안에서 있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tay inside when it's hot. 왜냐면 더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큰일 나요. Stay inside when it's hot. Alright. 자, 또 볼게요. I like to stay inside when it rains. 그쵸. Rain이 뭐야? Rain, rain, go away. 비잖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나는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I like to stay inside when it rains. 좋습니다. 이렇게 stay inside 쓰면 되겠죠. 안에서 머물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stay outside를 봐야 되겠죠. 자, inside는 안에서란 뜻이었다면 outside는 밖에서란 뜻이 되겠죠. So, stay outside는 밖에 머물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하게 되면은 자, 밖에서 머물면서 enjoy the sun.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이죠. 햇살을 즐겨라. 해를 즐겨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밖에 있으면서 좀 해를 좀 즐겨라는 뜻이에요.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비타민 D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Stay outside and enjoy the sun. 좋아요. 자, 또 볼게요. We stay outside to play soccer. 이건 무슨 뜻일까? 자, 우리는 축구를 하기 위해 밖에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We stay
outside to play soccer. 자, 이런 식으로 stay inside와 stay outside를 쓸 수 있겠고요. 쌤이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stay cool입니다. 자, stay는 쌤이 말했듯이 머물다란 뜻이 있고 cool은 무슨 뜻이냐면 시원한이란 뜻이에요. 시원한. So stay cool 하면은 시원하게 있으라란 뜻이에요.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drink iced water to stay cool. 자, 나는 시원하게 있으려고 얼음물을 마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I drink iced water to stay cool. 굉굉히 중요하죠, 그쵸?

0: dog days of summer are here.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Oh, stay inside. 안에서 머물다죠. 자, 우리 안에서 머물면서 좀 시원하게 있자. Let's stay inside and stay cool. 자,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의 다이얼로그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cartoon talk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1: Here we go. 빠밤.
0: Oh, this is today's picture. 그 태양 아래 개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The dog days of summer. 이제 이 그림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빠밤. What?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무슨 뜻일까? What 하면 뭐야?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What? 많이 들어봤잖아요.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Under는 아래란 뜻이잖아, 그쵸? 자, 개들이 아우,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어 라는 뜻입니다. 어우, 개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네 라는 거죠. What? The dogs are under the hot sun. 왜 그럴까요, 그쵸? 자, 그랬더니 Oh, it's the dog days of summer 라고 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더운가 봐요. Oh, it's the dog days of summer. 한여름 무더운 날씨야. 아주 찜통더위야 라고 그러죠. 자, 우리 친구들 이건 읽어보자. 시작! It's the dog days of summer. 이러면서 땀을 흘리는 척도 해주고. 자, 그러니까 We should stay inside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we should stay inside. 자, stay는 무슨 뜻? 머물다란 뜻이죠. inside는 뭐예요? 그쵸. 안에서란 뜻이야. 그래서 stay inside 하면 안에서 머물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we should stay inside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안에서 머물고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라고 했지. stay cool은 시원하게 지내다, 시원하게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으면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마시면서 시원하게 있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좀 시원하게 레모네이드 마셔야겠어 라는 뜻이 되겠죠? We should stay inside and drink lemonade to stay cool.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어요.
2: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I can use an idiom for the hottest days of summer. 자, idiom은 관용구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름에 가장 더운 날을 표현할 때쓸수 있는 관용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알수 있죠? The dog days of summer. 꼭 기억하세요. 지금 동더위, the dog days of summer.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아침에 학교 갈 준비하는데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몸이 뜨겁게 느껴진 적 있나요? 그럴 땐 참지 말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봐요. 그럼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들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9. Health. Monday. I have a headache. I can say when I feel sick.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first. 눈사람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눈사람은 지금 책가방을 메고 있어요. I think he's getting ready for school, right? 근데 머리가 아픈가 봐요. 머리를 이렇게 짚고 있네. 우리 두통, 두통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headache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headache, headache, headache. Good. 여기서 head는 머리, 그리고 ache는 아픔을 뜻해요. 그래서 headache 같이 붙여서 두통입니다. headache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 또 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열은 영어로 fever라고 합니다. F 발음 주의하세요. 그럼 선생님 발음 듣고 따라해보세요. fever, fever, fever. Very good. fever. 자, 열이 있으면 일단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엄마 그 눈사람이 체온계를 들고 있죠. 체온을 재야 되는데 먼저 체온계는 영어로 thermometer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thermometer. thermometer. thermometer. 네, 앞에 th로 시작하니까 th 발음 잘 해야 되겠죠? thermometer 라고 합니다. 그러면 체온계로 우리가 재는 것은 뭐다? 온도 혹은 체온이죠. 온도, 체온은 영어로 temperature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temperature, temperature, temperature. 네, 이렇게 단어 배워보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Today's dialogue, let's take a listen.
1: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2: No, Mom. I have a headache.
1: Oh, dear. Do you have a fever?
2: I think so. I feel hot.
1: Let's check your temperatur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차다! I have 땡땡. I have는 나는 무엇을 갖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죠. I have는 나의 몸의 증상을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증상들은 내 몸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I have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빈칸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넣어서 한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해볼게요. 자, 먼저 나는 두통이 있어요. 저 두통이 있어요는 아까 두통, 웜업 시간에 배웠죠? headache 맞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headache를 넣어서 저 두통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I have a headache.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맞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저는 두통을 갖고 있습니다. 저 두통이 있어요지만 그냥 간단하게 저 머리 아파요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Very good. 자, 두통이 있어요는 I have a headache였는데 그럼 열이 있어요는 뭐라고 할까요? 열, 또 아까 배웠었죠? 열은 영어로 fever. 그래서 I have a fever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Very good. 열이 아니라 감기에 걸렸어요. 나는 감기를 갖고 있다. 저 감기 있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감기는 영어로 cold. 그래서 I have a cold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I have a cold. Very good. Now let's move on to our next expression. Next expression is, do you have 땡땡? 아까 I have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 증상들을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do you have 땡땡?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열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열 배웠죠? 열을 빈칸에 넣어서 fever. 네, do you have a fev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Good. 그러면 열 말고 두통이 있어? 너 머리 아파? 이렇게 물어볼까요? 두통, 영어로 아까 headache. 그쵸? headache. 그래서 do you have a headache? 이렇게 물어보면 너 머리 아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headache? 네, 두통 말고 감기가 있어 물어볼까요? 감기가 영어로 cold이었죠? 네, do you have a cold? 따라해보세요. Do you have a cold? Do you have a cold? Do you have a cold? Good job. Now, our last expression. 우리의 마지막 expression은 I feel 땡땡입니다. 네,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증상. 나는 근데 이 증상들 말고도 내가 느끼는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I feel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나 지금 뭐 아파, 나 지금 어지러워, 뭐 으슬으슬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I feel를 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열이 있을 때 아, 몸이 뜨거워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뜨겁다니까 뜨겁다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I feel hot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feel hot. I feel hot. I feel hot. 네. 근데 여기에서 궁금할 수 있어요. I feel hot는 나 더워. 날씨가 더울 때, 저 더워요 할 때 I feel hot 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맞아요. 날씨가 더울 때도 I feel hot 할 수 있는데 내가 열이 나서 몸이 뜨거울 때도 I feel hot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 어지러워, 어지러워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I feel dizzy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에 Z 발음, dizzy예요. 네, 따라해 보세요. I feel dizzy. I feel dizzy. I feel dizzy. Very good. 그러면 dizzy를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피곤해요. 저는 피곤함을 느껴요. 저 피곤해요를 뭐라고 할까요? 피곤하다, 피곤한이라는 단어는 tired이죠? I feel tired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 feel tired. I feel tired. I feel tired. 네,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Do you have a fever? Do you have a fever? I feel hot. I

hot. Let's check your temperature. Let's check your temperature.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띠링!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눈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눈사람 친구가 학교 가기 전에 머리가 아파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 대화 바로 시작해봅시다. 자, 엄마 눈사람이 좋은 아침이야. 학교 갈 준비 됐니? 라고 물어봅니다. 좋은 아침이야. Good morning. 그죠? 학교 갈 준비 됐니?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school? 그죠? Are you ready for school? 따라해보세요.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Good morning. Are you ready for school? 엄마 눈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아들 눈사람이 아니요 엄마 저 머리 아파요 이렇게 답했죠. 아니요 엄마는 no mom 그리고 저 머리 아파요를 I have 땡땡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저 머리 아파요. 이걸 살짝 뒤틀어서 저 두통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I have 땡땡. 자, 두통 영어로 뭘까요? 3, 2, 1 A headache 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No mom, I have a headache. No mom, I have a headache. No mom, I have a headache. 네, 여기에서 head는 머리, ache는 아픔, 그래서 headache는 두통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Very good. 오, 그랬더니 이제 엄마 눈사람이 오, 저런, oh dear 했어요. 열이 있니? 너 열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do you have? 하고 열을 이 빈칸에 넣어야 되겠죠? 열 영어로 뭘까요? 3, 2, 1 A fever 였습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Oh dear, do you have a fever? Oh dear, do you have a fever? 너 열 있니? 열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 눈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뜨거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I think so. 몸이 뜨거워요. 자, I feel 뭐라고 해야 될까요? 3, 2, 1 I feel hot. Hot라고 해야 되죠? 네, 따라해보세요. I think so. I feel hot. I think so. I feel hot. I think so. I feel hot. 네, 몸이 뜨거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어지러워요로 한번 바꿔볼까요? I feel 어지러워요. 뭘까요? 3, 2, 1 Dizzy 였죠? 따라해보세요. I think so. I feel dizzy. Very good. 그래서 엄마 눈사람이 아, 그러면 체온을 재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Let's check your 체온. 체온이 영어로 3, 2, 1 temperature. 그쵸? 그래서 너의 체온을 한번 확인해보자. 체온을 재보자. Let's check your temperature. 따라해보세요. Let's check your temperature. Let's check your temperature. Very good.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I have a headache. 이렇게 자신 있게 앞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요. Bye bye!

0: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좋아하는 음식 혹은 최고로 애정하는 음식, 최애 음식이 있나요? Do you have your favorite food? 선생님은요, 떡볶이인데요. 한 달에 한 번 꼭 떡볶이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What about you guys? 우리 친구들은 최애 음식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니까 think about it, 생각하면서 let's find out what we're learning today.
1: Week 19. What I like to eat. Monday.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I can say about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learning vocabulary time입니다.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이나요? 맞아요, we see a tiger and a panda. 호랑이와 지금 판다인데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죠? 아, panda is eating something. 지금 판다는 무엇을 먹고 있는데 무엇이죠? 맞아요.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Bamboo. Good. 대나무는 이 판다의 주식인데요. 그러니 판다에게는 대나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겠죠. 우리 가장 좋아하는 이란 단어도 배워볼게요. Favorite. Good. 자, 판다는 가장 좋아하는 대나무를 지금 호랑이 친구에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let's take a look at tiger. 지금 호랑이는 어때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나 대나무 안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판다 친구는 굉장히 평온합니다. 자, 평온한, 차분한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요. Calm. Very good,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듣고 만나요.
2: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3: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2: Why?
3: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2: Interesting. I can't eat bamboo. It makes me sick.
0: Alright guys, 우리 친구들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자, 다이얼로그 속에서 선생님이랑 배울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입니다. Why do you always bamboo? 우리 호랑이 친구가 판다에게 질문을 한 문장이죠. 여기서 핵심 표현은 Why do you always 인데요.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뜻은 너는 왜 항상 무엇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계속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질문이겠죠.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너는 왜 항상 대나무를 먹니? 입니다. 자, 우리 대나무는 bamboo였고요. Why do you always가 오늘의 주요 패턴이었죠.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먹니니까 먹다 라는 동사 is이 들어가겠죠? 읽어볼게요. 너는 왜 항상 대나무를 먹니?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Good.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너는 왜 항상 수업에 간식을 가져오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수업에라는 표현은 여기서 to class가 되고요. 오늘 배운 패턴은 why do you always였는데요.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나요? 동사 원형이 먼저 옵니다. 자, 한국어 뜻에서 가져오니, 가져오다라는 단어를 먼저 써야 되는데요. 영어로는 bring입니다. bring이고 뒤에 간식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요. 간식은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snacks입니다. 우리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Why do you always bring snacks to class? One more time. Why do you always bring snacks to clas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Because is my favorite of all time.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은 favorite부터인데요. favorite은 어떤 뜻이죠? 맞아요.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고요.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우리 여태까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 돼요. 여기서 지금까지 쭉 이란 뜻은 of all time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쭉 가장 좋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는 우리 최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이야. 자, 첫 번째 빈칸은 그것이 들어가겠죠. 바로 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무엇이었죠? 음식입니다. 음식은 영어로 food인데요. 이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한번 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Good. 다음은요, 축구가 가장 좋아라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축구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야. 축구가 최야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여러분. soccer. soccer가 축구고요. 스포츠는 스포츠죠. 읽어볼게요. Because soccer is my favorite sport of all time. Because soccer is my favorite sport of all time. Great. 다음 표현입니다. Whenever I bamboo, it keeps me 여기서 whenever가 중요합니다. Whenever I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라는 뜻이 돼요. 자, 빈칸 채워볼게요. 나는 대나무를 먹을 때마다 차분해져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먹을 때마다 먹다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아, 먹다는 eat. 자, eat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이얼로그를 생각해 보면은 eat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have입니다. have도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빈칸은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차분해져라는 단어, 차분한, 평온한 우리 배웠죠? 맞아요, calm입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나는 대나무를 먹을 때마다 차분해져.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책상을 정리할 때마다 집중이 잘 돼라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정리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돼요. 바로 tidy라는 단어를 쓸 거고요. 두 번째 빈칸에는 집중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힌트를 주자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보이나요? 바로 focus인데요. 우리 focus 뒤에 d를 붙여서 focused라고 우리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Whenever I tidy my desk, it keeps me focused. 한번 더. Whenever I tidy my desk, it keeps me focused. Well done, everyone. All right,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You're ready? Let's hit the music.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Good job! Alright guys, it's build-up time! 여러분들, 오늘 배운 대화문을 선생님하고 한 번 더 리뷰, 복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as our picture. 우리의 그림은 이랬죠. 우리 tiger and panda. 우리 판다하고 호랑이가 서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What was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우리 호랑이가 우리 판다에게 너 왜 항상 대나무를 먹어? 라는 문장이었어요.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먹다 라는 단어? eat이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Why do you always eat bamboo? 자, 판다의 답변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s my favorite, of all time. 자, 첫 번째 빈칸은 eat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ood죠. 자,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한 음식이기 때문이야. 자, 즉, 그것은 내 최애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it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대나무, bamboo를 의미했죠. 문장 읽어볼게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한 번 더. Because it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Good. 이번엔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겨울이라는 단어를 써볼 거예요. 읽어볼까요? Winter. Winter. 두 번째 단어는 계절입니다. Season. Season. Good. 자, 문장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한 계절이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겨울을 뜻하는 winter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season이 들어가죠. 읽어볼게요. Because winter is my favorite season of all time. Because winter is my favorite season of all time. Good. 자, 우리 호랑이가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읽어볼까요? Why? Why? 자, 판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Whenever I bamboo. 나는 대나무를 먹을 때마다 have가 들어가고요. It keeps me 평온하게 만들어줘. calm입니다. 읽어볼까요?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Whenever I have bamboo, it keeps me calm. 호랑이의 답변입니다. Interesting. I can't eat bamboo. It makes me sick. 흥미롭구나. 나는 대나무를 먹을 수 없어.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해입니다.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선생님이랑 배웠던 패턴 중에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애 음식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Can you remember? 맞아요. My favorite food of all time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최애로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넣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떡볶이이기 때문에 떡볶이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떡볶이 is my favorite food of all time. Well don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결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Kirusi. 얘들아, 아침을 잘 보내고 왔어? 토요일에 뭐 했어? 일요일에 뭐 했어? 자, 월요일 조금 지칠 수도 있는데 선생님 보니까 막 에너지가 솟지 않아요? 우리 오늘도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자, Monday는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그렇죠. 어휘 공부하는 날이죠. Monday is for vocabulary. 선생님은 오늘도 재미있는 단어들을 만나볼 거야. 자, 그 전에 이번 주의 주제를 우리 확인해야겠죠? 이번 주 주제 궁금하지 않아요? 빠밤. Week 21. Look around the bath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bathroom. 얘들아, look around 무슨 뜻이었어? 우리 계속 look around 나왔었죠, 그쵸? 자, look around는 주위를 둘러봐였지, 그치? Bathroom은 뭘까? Bathroom. 그렇죠, 욕실입니다. 화장실이야. 그래서 화장실을 둘러봐요. 어, 근데 티처, 화장실을 둘러보면 뭐가 있어요? 뭐 변기통밖에 생각 안 나지, 그치?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화장실 보면은 우리 향기 나고도 이렇게 좋은 것도 많아요. 자, 이번 주는 그래, 선생님이랑 화장실에 있는 물건들 좀 둘러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확인해볼까요?
1: Soap, toothbrush, toothpaste, toilet, shower.
0: 자, 얘들아, 우리 좀 아는 단어들도 나왔던 것 같고, 그쵸?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단어는 빠밤, soap. One more time. Soap, soap. Soap는 바로 비누야. 향기 막 맡아도 너무 좋은 큰 비누입니다. 자, 비누는요, 영어로 soap. One more time, soap. 자, soap는 발음 전체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Soap, 그냥 소프가 아니에요. Soap, no, no. Soap, soap. Okay. 자,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빠밤. I wash my hands with soap. 자, 무슨 뜻일까요? Wash my hands, wash my hands 뭐예요? 손을 씻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I wash my hands, 나는 손을 씻어요. With soap, 무엇과 함께? Soap, 비누와 함께 라 그러는 거죠. 합쳐보면 나는 비누로 손을 씻어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자. I wash my hands with soap.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wash my hands with soap. 잘했어. 소프라고 안 했지? Soap. Alright. 좋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Toothbrush. One more time. Toothbrush. 칫솔이야, 얘들아. 치카, 치카, 치카. Toothbrush예요. 자, 근데 얘들아, 여기 중간에 TH 쇼로로롱 요거 보이죠? 그 TH가 나올 때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뜨, 뜨, 뜨. 실뜨기 하듯이 혓바닥으로 뜨 이렇게 튕겨줘야 된다 그랬죠? 다시 one more time. Toothbrush. Toothbrush. 조금 어렵지? 한 번만 더. Toothbrush. Alright. 자, 이 toothbrush는요, 빨간색에 보이듯이 앞부분에 강세가 있어요. Toothbrush. Toothbrush. Alright. 좋습니다. 자, 칫솔 한번 예문 보자. 빠밤. My toothbrush is purple.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내 칫솔은요, purple. 보라색입니다. 우리 왜 칫솔에도 색깔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색, 나는 무슨 색 이러면서 이렇게 고르는 재미가 또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내 칫솔은 보라색이에요 라고 하네요.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My toothbrush is purple.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보자. 시작! My

toothbrush is purpl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칫솔은 무슨 색깔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요, 칫솔의 짝꿍입니다. Toothpaste. One more time. Toothpaste. 치약이야, 얘들아. One more time. Toothpaste.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뜨 발음 있다. 혓바닥으로 실뜨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Toothpaste. Toothpaste. 이것도 앞부분에 강세가 있어요. Toothpaste. 아, 오케이. 예문에서 보자. 빠밤. I use toothpaste to brush my teeth. 이건 무슨 뜻이야, 얘들아? Use가 바로 사용하다죠. 그래서 나는 치약을 사용해요. 왜? To brush my teeth. 나의 양치를 하기 위해, 양치를 하기 위해 나는 치약을 사용합니다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자. I use toothpaste to brush my teeth.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use toothpaste to brush my teeth. 잘했습니다. TH 발음이 조금 많아가지고 힘들어. 그치? 뜨뜨뜨 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조금 선생님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죠. 맨날 말하는 toilet, 변기가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Toilet. Toilet. Toilet. 아니에요. Toilet. Toilet. toilet 할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toilet은 TOI의 강세가 들어가요. toilet, toilet. Alright, 자, 우리 한번 예문에서 보자. I flush the toilet. 선생님이 이 문장을 넣은 이유가 있어. 자, 일단은 flush라는 단어를 소개할게요. flush는 변기통에 물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flush the toilet 하면 나는 변기통 물을 내려요. 난 변기물을 내려요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변기 테러를 너무 많이 당해서 이 문장을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화장실에 항상 가면은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I flush the toilet 하면 나는 변기에 물을 내려요입니다.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I flush the toilet. 우리 친구들 잘해. I flush the toilet. 잘했습니다. 화장실, 변기통 물을 내리는 습관을 꼭 기르길 바래, 우리 친구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오, 이거 뭐야? shower. One more time. shower. 자, 한국어 뜻도요. 샤워기, 샤워입니다. 그렇다고 샤워, 샤워 이러면 절대 안 되겠지. 선생님, 잘 들어봐. shower. shower. 자, 끝에 R 발음 나는 거 들었어? shower. shower. No. shower. shower. 입을 크게 벌려야 돼. shower. 오케이. 자, OW가 들어가면 아우 소리가 나요. 아우. 그래서 shower. 오케이? 좋습니다. 예문 보자. 봐봐. I take a shower at night. take a shower 하면 샤워하다란 뜻이거든. at night 하면은 밤에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밤에 샤워를 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이거 되게 호불호 많이 갈려.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아침에 샤워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밤에 샤워해요. 이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밤에 샤워하는 친구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take a shower at night. 나는 밤에 샤워해요.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take a shower at night. 잘했어,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빠밤. 자, 그렇다면 우리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Let's chant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재밌게 한번 익혀볼게요. 얘들아, 체인지 타임이 왔어요. 선생님이 가장 떨려하는 이 순간입니다. 선생님 박자 맞추는 거좀 어려워하는 거 알지? 우리 친구들이 꼭 도와줘야 돼.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drop the beat. Soap, soap. Soap, I wash my hands with soap. Your turn. I wash my hands with soap. Very nice. Toothbrush, toothbrush, toothbrush, toothbrush. My toothbrush is purple. My toothbrush is purple. Toothpaste, toothpaste, toothpaste, toothpaste. I use toothpaste to brush my teeth. I use toothpaste to brush my teeth. Toilet, toilet, toilet, toilet. I flush the toilet.
I flush the

0: toilet. Shower, shower, shower, shower. I take a shower at night. I take a shower at night. Excellent! Great job! 얘들아, 오늘 어땠어, 쌤? 쌤, 오늘 박자 좀 잘 맞추지 않았어? 얼른 잘했다고 칭찬해줘.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우리 챈트도 재밌게 했으니까 우리 액티비티 타임 Unscramble the Words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알파벳이 마구마구마구 섞여있는 걸 우리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시작해볼게. 준비됐나요? 빠밤. 자, 일단 이게 뭡니까? 저 무슨 계란 같기도 하고요. 저거는 사실 계란이 아니라 바로 비누예요. 얘들아, 비누가 영어로 뭐였더라? S로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Soap였죠. 그냥 소프 하면 절대 안 돼요. 소프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Soap. Soap. 오케이, 입을 슝 내밀어서 Soap. 할 수 있겠어요? One more time. Soap. Alright. 자, Soap 스펠링 어떻게 하나 볼게요. So 먼저 나오겠죠? 발음 나는 S 나오고 O 하게 놓아주는 O 나오겠죠? 그 다음에 App. Soap.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A가 나오고요. 그 다음 푸푸푸 하게 해주는 B가 옵니다. Soap. One more time. Soap. 소프 안 돼, 얘들아. Soap. 좋습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그 다음은요. 이거 뭔가요, 얘들아? 뭘 하고 있어요? 머리를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샤워입니다. 샤워가 영어로 똑같습니다. Shower? No. Shower. One more time. Shower. 자, 소리 나는 거 뭘까? 바로 S랑 H가 나와야 되겠죠? S랑 H가 만나면 쉬 소리 나요. 쉬. 그 다음에 아우 소리 나야겠죠? O랑 W. 그 다음에 R 하게 도와주는 E랑 R 나옵니다. Shower. Shower. 우리 친구들 중에 그냥 shower, shower 이런 친구들인데 shower no. 끝에 R 발음을 꼭 살려줘야 돼. Shower. Shower. 할 수 있겠어요? 해보자. 시작. Shower. 세 번 해볼게요. 시작. Shower, shower, shower. 잘했습니다. 샤워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은요.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우리 한번 보자. It has a minty taste. 그것은 좀 민티한, 좀 박하향 맛이 나요. We put it on a toothbrush. Toothbrush가 얘들아, 칫솔이었죠? 칫솔 위에 짜는 거래. 뭘 것 같아요? 3, 2, 1. 정답은 toothbrush가 아니라 toothpaste가 돼야 되겠죠. toothpaste는 바로 치약입니다. 다시 한번 발음해보자. toothpaste. toothpaste.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우리 한번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Soap. I wash my hands with soap. Toothbrush. My toothbrush is purple. Toothpaste. I use toothpaste to brush my teeth. Toilet. I flush the toilet. Shower. I take a shower at night.
0: Pasta, 얘들아 오늘 어땠어요? 이번 주의 주제 Look around the bathroom이었지요. 오늘도 재밌게 수업 듣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만나자. 행복한 시간 보내요. Bye bye, butterfly.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 나는 그레이스. 오늘 왜 이렇게 인사를 빠르게 하냐고? 내가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해.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다 끝내야 하거든? 그래야 파티에 갈 수 있어. 근데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할 때 저녁 식사 전에를 나타내는 말이 before였더라, 아니면 after였더라? 좀 헷갈리네.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마음이 급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도와줘. Hello, everyone. 조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우리 시간 전치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배웠던 문법 내용 빠르게 복습하고 재밌는 내용의 지문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습할 시간 전치사 at과 on인데요.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at이라는 시간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은요. 구체적인 시각이나 특정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각이나 특정 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At 4:30 p.m. 자, 4시 30분. 그런데 p.m.이니까 오전 오후 중에 오후 4시 30분에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noon. At noon. 정오에. 낮 12시에라는 뜻. 마지막 at night, 밤에 이렇게 나타낼 때는 at이라는 시간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on 뒤에 나오는 것은요. 날짜나 요일 그리고 특정한 날이었습니다. 날짜, 요일, 특정한 날. 앞에 at보다는 조금 더긴 시간의 범위가 오게 되죠. 예를 들면 on Monday. Monday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월요일에 on May 21st. 5월 21일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자, my birthday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날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앞에 on이라는 시간 전치사를 쓰는구나라고 두 가지 시간 전치사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step up 1부터 지문 해석 시작해볼 텐데요. 교재는 76쪽을 활짝 펴주시면 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Traffic lights are important. 자, traffic lights가 주어가 되겠고, 그 뒤에 동사 are이 왔네요. Traffic light 뒤에 s가 붙었으니까 비동사 are이 왔군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Traffic light. 교통신호등이라는 뜻인데, s가 붙었으니까, 교통신호등들은 어떻대요? Important. 중요하다. are, 비동사 뒤에 형용사, 중요한이 왔을 때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They keep us safe on the roads. 자, 여기서 they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가 앞 문장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Traffic lights를 they로 바꿨네요. 그들은, 그것들은 keep us safe. us도 우리가 배웠네요. 우리를 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유지해주죠? safe. 안전하게 유지해줍니다.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어디서요? on the roads. road는 도로거든요. 자, on. 우리가 시간 전치사였는데, 이렇게, 뭐뭐 위에라는 뜻도 나타내거든요. 그건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they, 그 교통신호등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도로 위에서요. Who had this great idea and when? 자, who, 누가 had this great idea? 이러한 좋은 생각을 했고, 언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 교통신호등이라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은데, 누가 이 생각을 했고, 언제 했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볼까요? It started in London in, 우리 이거 연도 읽는 거 배웠었죠? 중간을 끊어준다고 했었습니다. In 1868.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끊어서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It started. 그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London. 자, 영국의 런던 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in이라는 우리가 배운 시간 전치사 나왔네요. 자, in 뒤에 뭐가 왔어요? 연도가 왔죠. 자, in 1868. 그래서 알맞은 시간 전치사 확인해 볼수 있고요. 1868년에 런던에서 시작이 되었군요. The city installed the first traffic light. 그 도시가 installed, 설치했습니다. ed가 붙으면 과거형이 돼요. 설치했습니다. The first traffic light. 가장 첫 번째 교통 신호등을 그 도시, 어디죠? 런던에서 설치를 했네요. It was a gas lantern with red and green signals only. It was.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A gas lantern. 가스등이었대요. With red and green signals only. 자, 색깔 나오네요. Red. 빨간색과 green. 초록색 signal. 신호들로만, only, 뭐뭐로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진 교통신호등은요, 빨간색과 초록색 신호로만 구성이 된 가스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깔끔하겠네요. A funny thing is that a police officer lit the light. A funny thing, funny. 웃긴 사실은요, Funny thing is that a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경찰관이란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Police officer lit, 불을 켰다, 불을 켰다, 불을 켜다의 과거형입니다. Lit the light. 자, 불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해석하면 재밌는 사실은요,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불을 켰대요. 자, 왜? 앞에서 가스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직접 불을 켜야 하는 가스등의 형태가 첫 신호등이었다는 것이죠. Even funnier, it burned down after just one month. Even이라는 것은 훨씬 더욱이라는 뜻이거든요. Even funnier, 더욱더 재밌는 것은 it. 자, it이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쵸, 그 최초의 가스등, 신호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It burned down. Burned down. 불에 타서 없어지다인데, ed가 붙었으니까,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After. 우리가 배운 시간 전치사 나왔습니다. After just one month. 자, 단한달 뒤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대요. 저런 가스등이어서 직접 불을 켜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한달 만에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지문의 내용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최초의 신호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1번. 가스를 연료로 하는 등이었다. 맞을까요? 그쵸, 여기. Gas lanter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 번째, 현재의 세 가지 색을 사용했다. 현재의 신호등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세 가지 색을 사용했다고 했나요? 아니죠. 본문을 보니까 Gas lantern with red and green signals only. 그 당시에는 빨간색이랑 초록색밖에 없었어요.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3번. 경찰이 직접 등에 불을 붙였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The first traffic light, 최초의 신호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Start,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나? The city of

그 끝은 어떻게 됐었죠? It burned down. 탔습니다.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In a fire.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Later. 자, 시간이 나오죠. A month later. 한달 후에 바로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month. It burned down in a fire a month later. 라고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초의 신호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up 2. When you go to a wedding, you shouldn't wear white. 자, when you, 당신이 뭐뭐 할 때, 어디, 뭐뭐 할 때일까요? Go to a wedding. Wedding은 결혼식이에요. 당신이 결혼식에 갈 때, you shouldn't. shouldn't는요, should not 새 줄임입니다.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된대요. 뭘 하면 안 돼요? wear white. wear는 입다입니다. 과거형은 wore이고요. 당신이 결혼식에 갈 때는요, white 흰색을 입으면 안 된대요. 왜일까요? This is because it is the color for the bride. This is because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뒤에 이유가 나올 것 같아요. It is the color for the bride. 자, bride는요, 신부라는 뜻이에요. 신부를 위한 색이기 때문에 그냥 하객으로 갈 때는 흰색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But when did it become a tradition? 하지만 언제 did it become a tradition. tradition이라는 것은요, 전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전통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죠. When did it become? 자, did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it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맞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 연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보다 먼저 반을 갈라서 하나씩 읽어줘야죠. in 1840. 자, 이 앞에도 역시나 전치사 in이 와주었네요. 연도 앞이니까요. in 1840, 1840년에 Queen Victoria of England got married. 자, 누가 결혼했대요? England, 영국. 잉글랜드, 영국의 퀸. 퀸이 뭐예요?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got married. get married는 결혼하다인데, 결혼했다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1840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을 했다. at her wedding. 자, at이라는 시간 전치사 보이네요. at her wedding. 그녀의 결혼식 날. 특정한 날이죠. 그래서 앞에 at이 왔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날, she wore a white dress. 아까 wore, 과거형, wear의 과거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입었다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녀의 결혼식 날, 그녀는 입었습니다. 무엇을요? A white dress. 흰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People thought she was beautiful in that dress. 사람들은 생각했다. think의 과거형이 thought입니다. 한번 발음해 보세요. thought. think의 과거형, 생각했다.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She was beautiful in that dress. 자, she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그쵸. 결혼한 Queen Victoria가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는데, 와, 너무 예쁘다. 그 드레스를 입으니까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After that. 자, after. 자, 그 이후로 white wedding dress became popular. popular는요, 인기 있는 또는 대중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퀸 빅토리아가 흰 드레스를 입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 이후부터, White wedding dress, 하얀색 wedding dress는 became popular, 인기 있어졌습니다. Before then, 자, before, 그

전에는 그 전에는 brides just wore their best dress. 자, 퀸 빅토리아가 white dress 입기 전에는요, 신부들이 just 그냥 입었습니다. wore their best dress. best는 가장 좋은이란 뜻이거든요. their 우리가 배운 거네요. 그들의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 하얀색을 꼭 입지 않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유행이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면서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웨딩드레스의 종류. 2번. 빅토리아 여왕의 업적. 3번. 흰색 웨딩드레스의 유래. 무엇이 정답일까요? 웨딩드레스의 종류 여러 개 나왔나요? 빅토리아 여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업적이 나왔나요? 흰색 웨딩드레스가 언제부터 인기 있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Queen Victoria's wedding. White became the color for 자, 한번 글에서 찾아봅시다. Queen Victoria, 빅토리아 여왕의 결혼식 무슨 말이 와야 되죠? 이후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after이라는 단어가 쓰여야겠네요. after. 자, F입니다. After Queen Victoria's wedding, white became the color for 자, 하얀색이 누구를 위한 색이 되었죠? 찾아볼까요? 그쵸. Color for the bride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for the bride 하면 신부들을 위한 색이 되었다라고 문장을 마칠 수가 있겠네요.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앞으로는 결혼식에 갈때 하얀색이 아닌 옷을 입어야겠군요. 자, 그럼 우리 step up 3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special days. There are. 아, 오랜만. 반갑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근데 are이니까 뒤에 복수주어네요. Many special days. 많은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People, 사람들은 enjoy, 즐깁니다. Doing different things on each day. 사람들은 뭘 즐겨요? Doing different things. 다양한 것들을 각각의 날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Special days가 많으니까 그날마다 뭔가 다른 것들을 하는 걸 좋아한대요. 자, on이라는 시간 전치사 사용됐죠. Each day. 날이 오니까 그 앞에 on을 사용해줬군요. Families gather night on Christmas. Families. 자, family의 복수형입니다. family. 그런데 여기에 s를 붙이기 위해서 ies로 형태가 바뀌었어요. 가족들은 gather, 모입니다. night. 자, 이건 뒤에서 문제에서 다시 풀어볼까요? 밤에로 해석을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밤에 모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란 특정한 날 앞에 on이라는 시간 전치사가 사용되었네요. Children write letters to their moms, Mother's Day. 자, children, 아이들은 write, 적습니다. Letters, 무엇을 적나요? 편지를 적습니다. To their moms. Their, 뭐라고 해석하죠? 그들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Mother's Day. Mother's Day는요, 어머니의 날이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날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But on this special day, 자, special day 앞에 on이 왔고요. 자, 이 특별한 날에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You, 당신은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대요. Do anything.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It is National Nothing Day in the United States. It is, 그것은요, National Nothing Day, National, 국가의. 자, Nothing Day,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National Nothing Day래요. 어느 나라에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요. It is a day to relax. 그날은, it is a day,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To relax. 느긋하게 쉬다, 우리 이 단어 배웠었죠? 그날은 느긋하게 쉬는 날입니다. There's no need for parties or presents. There is의 줄임이죠. There's no need. 자, no 뒤에 명사가 오면 There is no need. 뭐뭐 할 필요가 없다. For parties, 파티들, 파티. 뒤에 IES가 온 거예요. 파티들을 하거나 or 또는이란 뜻입니다. 모르면 적어주세요. 또는 present 선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National Nothing Day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On this day 이 날에는요, you just enjoy doing nothing. 당신은 그저 즐기면 됩니다.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면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좋은 날인데요. National Nothing Day.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에서 Mother's Day라는 게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있지만,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나누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의 내용 확인하면서 문제로 넘어가 봐야죠. 첫 번째 문제는요. 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알맞은 시간 전치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간 전치사가 오고 그 뒤에 night, night, 밤에라는 뜻이 되려면 at이라는 시간 전치사 적어야죠. At night, on Christmas가 되겠고요. Children write letters to their moms. Mother's Day. 자, 어머니의 날이라는 특정한 날 앞에는 무엇이 왔죠? 그쵸, on. 마치 윗줄에 있는 on Christmas처럼 on Mother's Day도 특정한 날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at과 on이 짝지어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National Nothing Day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2번. 행사나 선물을 하지 않는다. 3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자, National Nothing Day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면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 쓸까요? 안 쓰죠. 그저 행사나 선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지문들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s review! 네, 여러분. 단어 한번 복습해볼까요? 단어에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even. even. 우리가 지문 속에서 even funnier 할때 나왔던 단어죠? 자, 어떤 뜻이 맞을까요? 그렇죠. 훨씬, 더욱 이란 뜻이었습니다. even funnier. 더욱 웃긴 것은 하면서 뒤에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even 기억해 주시고요. bride. bride. 뜻이 뭐였죠? 그렇죠.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나타낼 때 우리가 brid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best. best. You are my best student. 당신은 저의 최고의 학생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최고의. 이런 게 best의 뜻입니다.

좋은 뜻이죠, best. National Nothing Day 기억나죠? 무슨 뜻이었죠? 국가의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네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중요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발음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Even, even. 두 번째, bride, bride. 세 번째, best, best. 네 번째, national. National. 좋습니다. 자, 우리 이네 가지 단어들로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재밌는 지문의 내용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자,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전치사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간 전치사를 step out, word game, 그다음에 workbook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시간 전치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at, on, in이 있었고요. 뭐뭐 전에, 뭐뭐 후에 뭐였죠? before, after라는 시간 전치사도 있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at, on, in 세 개를 구분하는 기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시간 범위가 길어진다고 했었습니다. at night 밤에 On Monday, 월요일에, in summer, 여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었다가, 그다음에 요일이었다가, 계절, 연도, 세기,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는 시간 앞에 사용되는 시간 전치사가 다르다고 했었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면서, 그레이스가 빨리빨리 도와달라고 했던 그 내용, Today's Quiz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oday's Quiz 내용이 뭐였죠? 나는 저녁 식사 전에 숙제를 끝내야 한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만들기 위해서 I need to finish homework before dinner 이 맞을지 after dinner 이 맞을지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맞는 것을 골라서 얼른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야 그레이스가 파티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들 단어들도 꼭 복습해 주셔야 돼요. 우리 문법, 독해, 두 마리 도끼를 잡기로 했었죠. 단어들의 철자도 써보시고, 발음도 해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전치사 마지막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거를 보고 문제를 풀지 말고, 여러분이 꼭 먼저 풀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오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배운 내용 복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리가요.
0: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럼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아,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아, 그런 건 예.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요거 좀 중요하죠,
1: 그쵸.
0: 그렇죠?
1: 왜냐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That's good.
1: 예,
0: That's
1: 의무
0: good.
1: 교육으로.
0: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한번
1: 무섭잖아요.
0: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마유, your son.
2: Yeah.
1: 마유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Mayu.
1: 물을. 마유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Oh,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물을 얼마나 좋은데.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1: 혹시
0: 물을 좀,
1: 물에 뜨세요?
0: 뜨긴 해요. 뜨긴
1: 오.
0: 한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그래요?
0: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1: 맞아요.
0: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1: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0: 아, 저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1: 아,
0: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1: 그렇군요.
0: 만들어
1: 네.
0: 봤습니다.
1: 예.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4: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입니다.
1: 응?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네, 다 이유가 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1: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복이 안 됐으면, 예, 이제 좀
0: 그렇죠.
1: 철저하게
0: That's right.
1: 가르칩시다.
0: 네.
1: 이제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0: Yes.
1: We should teach Mayu.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0: Okay.
1: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How to가
0: 너무 좋았어요, 지금. 뭘
1: 약간
0: 가르칠까요?
1: 티처가 되죠. 뭘
0: 그러니까.
1: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0: 근데,
1: 수영하는 법. 예.
0: 네.
1: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2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swim 할게요. 예스.
0: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자.
1: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0: 왕초보로.
1: 예.
0: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1: 오.
0: swim이 되겠죠.
1: 네.
0: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1: 그래요?
0: 그래서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1: swim, swim, swam, swam. 많이 들어봤는데
0: 뭔가
1: swim,
0: 입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것 같아요.
1: swam, swam,
0: 오케이.
1: swim. swim, 아, swim인가? swim, swam. 아, 이거 정말 찍었어요.
0: 오케이.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1: 우와.
0: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0: 아, 그냥 게스를 하셨군요.
1: 네.
0: Okay, so swim, swam, swam. Perfect.
1: 우와.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1: 에?
0: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1: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0: 네.
1: 항상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0: 맞아요,
1: 네.
0: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된다.
1: 네.
0: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죠?
1: 네.
0: Al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1: How to dance.
0: How to dance. Okay. 노래를 잘 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뭐? 맞아요. 오.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가르쳐 줘. 춤추는 법 좀 가르쳐 줘.
1: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0: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1: I learned.
0: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1: How to sing well.
0: 그렇죠. How to sing well.
1: Mm-hmm.
0: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 yeah.
0: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보컬
1: yeah.
0: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1: 그래요?
0: 제가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뭐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1: 우와.
0: 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 갔어요. 하루. 네.
1: 깨달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네, 네. 큰일 나요.
0: 아, 어렵더라고요.
1: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못하시고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0: 쉽지 않습니다.
1: 예.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1: Teach me how to dance.
0: I learned how to sing well.
1: I learned how to sing well.
0: There you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1: 예?
0: 물을 엄청 무서워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봐야죠.
1: 더 물에 부딪히고
0: 네.
1: 자꾸 이렇게 물과 함께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0: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1: 네.
0: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 그랬지? 그
1: 수영모.
0: 예,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1: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0: Yeah, 예. Yes.
1: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0: 네.
1: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0: Okay.
1: Yes. Water.
0: Okay.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
1: 네.
0: So he is so scared of what? Of water.
1: Yes.
0: 정답입니다. 자,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1: Scared.
0: Scared.
1: Yes.
0: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예요. 오케이?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1: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0: 맞아요.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1: of.
0: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1: 네.
0: 예를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1: I'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1: 네.
0: 무서워하지 않아.
1: 오.
0: 어렸을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1: She's not scared of dogs.

0: dogs.
1: Oh, 좋아요. She
0: dogs?
1: Is, oh, dogs, right? Mm. So she is not scared of dogs.
0: Yeah.
1: Very nice. Mm-hmm.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거예요.
0: 아, scared
1: 자기도
0: of,
1: 모르게.
0: Scared of.
1: Right. Scared of처럼 리을 비슷하게
0: scared.
1: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0: 네.
1: I am scared of her.
0: I'm scared of her.
1: She is not scared of dogs.
0: She's not scared of dogs.
1: 예, 보통 힘을 좀 빼고 scared 빠르게 of. 발음할수록 scared 그런 of. 스타일이 scared 나올 수밖에 of. 없습니다.
0: Yep.
1: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0: Mm-mm.
1: 귀신이 영어로 뭐죠?
0: Ghost.
1: Ghost.
0: Mm.
1: 귀신들 그러면?
0: Ghost.
1: Ghosts.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0: 예?
1: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오.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0: 오.
1: Are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0: Aren't you?
1: Aren't
0: you scared of ghosts?
1: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0: 네.
1: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0: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1: 저만 그런
0: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1: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0: 아~
1: 거의 공포 수준.
0: 그래요?
1: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0: Afraid.
1: Mm-hmm.
0: Oh, afraid. Right.
1: Yes.
0: 맞아요.
1: Yes.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So 얘는 afraid 정도는 뭐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이 scared는 좀 지금 잠깐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0: 네.
1: 근데 afraid는 앞으로 저 장차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무섭다 일 정도로 그만큼 두렵다. 좀 강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He is so scared of water.
0: He is so scared of water.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1: Alright, 자 이랬을 때
0: 네?
1: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0: 응?
1: 와 완전 날 닮았네.
0: 오,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0: 아~
1: 아빠가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 무서운 거구나.
0: 무서운 거구나.
1: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0: 그렇게 인지가 되죠.
1: Right.
0: Wow, he takes after me.
1: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0: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1: 오.
0: Take after me. 오, 이게 닮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1: 네.
0: He takes
1: 양념을 비워놨어요. 양념.
0: 완전.
1: 네.
0: He 완전.
1: 완전.
0: He perfectly. Yes. Why? Why?
1: Why am I laughing?
0: Yeah.
1: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들을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0: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Totally.
0: 아, totally.
1: 이거 지금 통산 한 7번째일 겁니다.
0: 진짜.
1: 네.
0: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1: 아,
0: 약간 이런 느낌밖에
1: 아, 돈 계산 쪽으로 가는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1: Okay, so totally.
0: Totally.
1: Or complete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0: completely.
1: 그런 뭐 absolutely 이런 것들을 완전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근데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1: 아,
0: 안 돼요?
1: 그냥 안 써요. 네.
0: 아, 그래요?
1: 단 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0: perfect.
1: 너무 긍정적인 느낌이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란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what I mean?
0: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1: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0: 아~
1: 완벽할 정도로 괜찮아요.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때 쓴데, 이건 저때 쓴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0: 그 맥락으로 네. 파악을 하는 거고요.
1: That's right.
0: 아, 예, 예, 예.
1: 만약에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있으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0: Yes.
1: Alright, so he totally

0: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1: 닮았다.
0: Right. Okay.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Okay.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정해져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1: Took after.
0: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1: 에?
0: 예. 네, 좀 이상하죠?
1: 예.
0: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특스가 돼 있습니다.
1: 예.
0: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1: 응?
0: 그의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1: 네.
0: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1: 예. My son
0: takes.
1: takes after his mother.
0: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1: 네.
0: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넣어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그렇죠. 딸일 경우에, right? So
1: 네.
0: she take, total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
0: 재밌는 표현이죠? 자,
1: 네.
0: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1: My son takes after his mom.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1: 예.
0: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1: 오.
0: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네,
0: 생긴 거잖아요. Look.
1: 네.
0: Yeah?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1: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0: 그럼요.
1: 이 정도.
0: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1: 네.
0: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거다 포함입니다.
1: 이거는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수
0: 그렇다고 보면
1: 있겠네요.
0: 되겠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와우, he totally takes after
0: 자,
1: me.
0: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이
1: 오.
0: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1: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끝나야겠네요. 딱
0: 오,
1: 봐도.
0: 오.
1: When I was his age.
0: 그게 뭘까요?
1: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0: 그렇죠.
1: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0: 오케이.
1: 명사였으니까 scared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scared.
0: Alright.
1: 네.
0: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쓴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1: 아,
0: 아까
1: afraid.
0: 왜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0: 그래서
1: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0: 나중에는 알아두기 잘했다 할 겁니다.
1: 아,
0: 자,
1: 그래요?
0: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슬기 씨 이거 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terrified.
1: 아유, 알죠.
0: terrified. Al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 네.
0: 무서워한다는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네.
0: So I was terrified.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1: 엄청
0: 얘기만
1: 무서워.
0: 들어도 진짜
1: 네.
0: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1: 어휴.
0: 후들후들한 거.
1: 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1: When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1: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1: Older than,
0: 비교급으로. 그죠?
1: younger than.
0: That's right.
1: 네.
0: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 Same.
0: 쌤쌤. 막 이렇게 되는
1: Same age.
0: 거예요. Right?
1: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오케이?
1: 네.
0: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

0: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1: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합니다. You know? So for example,
1: yep.
0: 아,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1: Mayu is my age.
0: That's it.
1: Wow.
0: Mayu is my age.
1: Oh.
0: How about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1: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1: Ooh.
0: They're your age. 너무 쉽죠?
1: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1: 네.
0: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Mayu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가볼게요. Mayu is my age.
1: Mayu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1: They're your age.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뭐, 그럴 거죠?
1: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하십시오.
0: 정해져 있어요.
1: 예, 예,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1: 오.
0: 그래서 지금 슬기 씨가 상상해보세요. 슬기 씨가 딴 자녀분한테 얘기를
1: 네.
0: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1: I was popular.
0: 오케이.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1: I.
0: 아, 요거 when이 있어야죠.
1: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써주면, 에이, 느낌 맞나요?
1: 예.
0: 이렇게 하면 문장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1: 오.
0: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1: 아이고.
0: 그는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네. 일이 커지죠?
1: 일이 커져요.
0: 네. 더 네. same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1: 네.
0: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 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뭐 또래나 동갑이 사실 미국에서는 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거의 모두가 그냥 다 프렌드니까.
0: Mm-hmm.
1: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이가 비슷해 또래야 이런 거를 좀 구분 짓는 경우가 있나 봐요?
0: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할 수는 있죠.
1: 그쵸. 그렇죠? 저의 경우 워낙 동안이라 또 가면 또 친구들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좋아요.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Alright.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Yeah,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How to do something.
1: 네.
0: 활용할 거예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에게 춤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 달라.
1: Teach me.
0: Teach me. 춤추는 법.
1: How to dance.
0: That's it. Teach me how to dance. 자, 나 노래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

0: 배웠어.
1: I learned.
0: 오케이. 노래를 잘하는 법을.
1: How to sing well.
0: 그죠. How to sing well. 하나 더 해볼게요. 슈드를 써보세요.
1: 네.
0: 우리는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수영하는 법을.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Woo, perfect.
1: Yes.
0: 읽어볼게요. Teach me how to dance. I learned how to sing well.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Very nice. 자, 다음은 be scared of
1: 네.
0: 명사. 자, 가보겠습니다. 난 걔가 무서워. 난 그녀가 무서워.
1: I a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자, 그는 물을 엄청 무서워해. So를 넣어보세요.
1: He's scared of water.
0: So를 넣어서.
1: He is so scared of water.
0: 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서운 느낌
1: yes.
0: 강조해주죠.
1: Mm-hmm.
0: 자, 그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1: He's not scared of dog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am scared of her. He's so scared of water. He is not scared of dogs.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3: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해결.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4: Wow.
1: Yes.
4: He totally takes after me.
1: Oh?
4: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Oh, really?
4: Really.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1: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mm-hmm.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0: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얘들아, 안녕! 난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오? 얘들아, 내가 지난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 했어. 바로 캠핑! 그런데 캠핑도 내가 그냥 대충 갔거든. 뭐 이렇게 귀찮잖아. 아무것도 준비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몸만 갔다? 아, 그랬더니, 아, 나 엄청 몸에 다 모기 물렸어. 지금도 엄청 간지러워. 아, 진짜 왜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딱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짜자, 아, 이거 하나만 있었어도. 아, 다음부터 캠핑 갈 때는 이건 꼭 가지고 갈 거야. 아, 글쎄, 아, 이게 모기가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지 않아? 아니, 어딜 가든 모기가 다 있는 것 같아. 모기가 거의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아. 이거 영어로 mosquitoes is 거의 everywhere. 그래, 내가 틀릴 줄 알았어. 근데 선생님, 이거 진짜 문법을 잘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하겠네요. 아, 보미쌤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계속 빈도부사 배워보았는데요. 자, 대충 레이디가 빈도부사 아예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늘 빈도부사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짜잔! 빈도부사는 뭐였어요? 빈도. 빈도라는 거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빈도부사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항상 뭐예요? Always. 그 다음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뭐가 있었어요? 부정의 뜻을 의미하는 거 hardly라는 거 있었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기 보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자,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 Never. 거의 일어날 확률이 적은 거. 그것도 우리 뭐라 그러죠? Hardly라고 하죠. 이것도 배웠었어요. Sometimes, 때때로, 가끔, often, 자주, 종종, 되게, usually, 그리고 always 뭐예요? 항상, 늘 발생하는 거. Always,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 봤어야 됐는데요.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뒤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동사 뒤는요, 이제 아마 지금쯤 외웠을 거예요. I'm always hungry. 자, 이 문장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뭐, 나는 항상 배고파. 뭐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위치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는 조동사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조동사 어떤 거 있어요? I will never give up. 이것도 있죠? 우리 친구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will이라는 뭐예요? 조동사. 다음에 never give up. 나는 절대로 뭐 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영문법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 어떤 문장 우리 공부하면 좋았어요? I 이것도 never go there. go 앞에 위치. 그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이렇게 문장으로 우리가 외우는 게 사실 훨씬 쉬워요. 이걸 언제, 그래, 빈도부사는 뒤에 위치한다, 뭐 위에 위치한다, 조동사랑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 이렇게 외우다가는 여러분들 막상 나왔을 때, 막 몰라요. 그래서 문장으로 외우고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빨라요. 이러한 문장들, 외웠던 문장들이 또 독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금방.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빈도부사 이런 것들 있다. 자, 그럼 이번에 여기 있는 뜻을 보면서 해석한 내용을 보면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보통 빈도부사의 뜻,
뜻을 잘 기억하시면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친구들에게 정직하다. 그럼 여기서 이 해석에서 빈도부사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항상이라는 뜻을 가진 빈도부사 골라봐라는 거예요. She is always 또는 usually honest with her friends. 선생님, 전치사와 명사까지 다 묶어버릴 거예요. She is 그녀는 뭐뭐이다, 뭐이다. 바로 정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정직해? 항상 누구에게? 그녀의 친구들에게 정직하다. 그래서 always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usually는 뭐예요?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그들은 서로를 거의 몰랐다. 거의 몰랐다라는 거예요. 거의라는 게 나왔죠. They never 또는 hardly knew each other. 자, 알긴 아는데 거의 몰랐대요. 자, never를 만약에 쓰게 되면요. 완전, 결코, 절대, 진짜 만난 적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hardly라는 거는, 거의 뭐 0%에 가깝긴 한데 빈도수가 좀 작은 거죠. 그래서 they hardly라고 우리가 골라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hardly knew. knew는 알았단데요. hardly가 바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몰랐다. 서로를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3번 볼게요. 그들은 때때로 함께 쇼핑하러 간다. 때때로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뜻을 가진 빈도부사, 이 뜻을 가진 빈도부사는 뭐예요? Sometimes, 우리 기억해야 돼요. They, 그들은 쭉 가고요. Go shopping. 쇼핑하러 가요. Together, 함께. 자, 그러면 때때로 hardly는 부정의 뜻이고요. 여기서는요, sometimes 하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이 빈도부사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지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쉽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뜻도 봐야 되지만 이 빈도부사의 위치도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빈도부사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비동사 뒤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서는요, 바로 go라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나는 빈도부사는 뭘까요? Never. 그렇죠. Never 쓸 건데요. 이 never의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동사나 그리고 어디 뒤에 바로 조동사 뒤에 우리는 위치해야 돼요. 계속 반복하죠, 선생님. 자, 그리고 또 누구의 앞에 위치해야 합니까?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해야 돼요. 이두 가지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 They, 그들은요, 당신의 도움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they will never에요. never will이에요.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빈도부사가 와야 되니까 they will never forget. 잊지 않을 거예요. 누구를, 무엇을? your help. 목적어. 당신의 도움을. 목적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there. 그 다음에 usually is usually. 이제는 안다. 비동사 뒤에 와야 되는 건 알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is usually. No need. No need. No가 없으면요. There is usual need.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필요해. 하지만 no need. 보통 필요로 하지 않아. 자, 무엇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To worry. 걱정할. 그래서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다. 걱정할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eed. 걱정할 필요가 없 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 to 뒤에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쓰였다? 바로 need를 수식하고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같이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이번에는요, 바로 틀린 부분 찾아서 우리가 바르게 고쳐보도록 할게요.
1번 보면요. This sound always happens.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일단 문장은 이 소리는 항상 발생한다죠. 아, 어디서 틀렸을까요? 바로 이 해석 보면 이 소리는 지금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lways가 틀렸네요. always를 우리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에 해당하는 빈도부사.

사랑이라고 우리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high heels are never for women. 여기 보면요, 주어가 high heels. 하이힐은요, are 뭐예요? 뭐뭐이다, 뭐뭐이다, 뭘? Never for women. 여자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이힐은 보통 여자들을 위한 것이다여야 돼요. Never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Never 대신 우리는 보통이라는 뜻을 가진 빈도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Never 너 나와. Never 나오고 누가 들어가야 돼? 보통이라는 뜻을 가진 거. 이거 뭐죠, 선생님? Always인가? 아니죠. 이제는 기억해야 돼요. 보통 뭐예요? Usually. Usually라는 이 보통 또는 대개 일반적으로라는 뜻을 가진 빈도부사 같이 알아두세요. 벌써 often 종종, usually 보통 대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Mosquitoes, 모기들이죠. 우와, mosquito 이거 되게 길다, 그쵸? Mosquitoes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Mosquitoes hardly will go away. 아, go away라는 아주 좋은 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지다. 자, 그런데 모기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형이 나왔는데요. 그럼 will 들어가야 되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근데 hardly는요,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죠. 그럼 절대, 결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never. 라는 빈도부사예요. 그럼 never라는 빈도부사로 바꾸어서 쓸 건데 빈도부사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뒤에 쓰인다 그랬죠? 아, 뭐야. 지금 조동사 will인데 will 다음에 나와야지. 이걸 그대로 바꾸어 써 볼게요. 그러면 mosquitoes will 그 다음에 뭐? never. Never go away 라고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기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모기들이요, 추운 지방에서는 못살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모기들이 추운 데서도 엄청 잘 산대요. 자,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 모기들이 뭐 남극이건 북극이건 지금 너무 많다라고 하네요. 4번 보도록 할게요. Miss Johnson sometimes is calm and friendly. 존슨 씨는 항상 침착하고 상냥하다. 그러면 항상에 맞는 빈도부사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항상에 맞는 빈도부사가 있어요? 아니요. Sometimes는 무슨 뜻이에요? Sometimes는 때때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sometimes를 바꿔야겠네. 그런데 sometimes만 바꾸면 안 돼요. 이 sometimes 대신 항상에 해당하는 거 뭐죠? always죠. 근데 always만 갖다가 쓰면 always. 선생님 틀렸네요. 자, 다시 써볼게요. always. 자, always 스펠링 ALWAYS 이거죠. 그래서 항상에 해당하는 것만 넣으면 안 돼요. 왜요? 위치가 잘못됐거든요. 자, 비동사 뒤에 위치해야 되는데 여기 sometimes가 지금 is라는 비동사 앞에가 있잖아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같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나와. sometimes is가 아니라 is 뭐예요? always로 나 바꿀 거야. 그래서 is always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한 문장 되겠죠. 우리가 문장을 바꿀 때 빈도부사의 위치도 기억해야 되고요. 이 빈도부사의 뜻, 어떤 뜻인지, 그 뜻에 맞는 빈도부사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우리 독해에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독해 내용은요, 모기와 관련된 거예요. 자, 모기가 지금 따뜻한 곳에서만 산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모기는 추운 곳에서도 산다.
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있는데요. 빈도부사.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빈도부사가 이 문장 안에서 사용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볼까요? 오늘 독해에 나오는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quito가 뭐예요? 모기예요. 그리고 annoying. 아, 이거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annoying이라는 건 성가신 거고요. 귀찮은 거예요. 친구가요. 제가 숙제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툭툭 건드려요. 아, 왜 이래? 성가시게. 귀찮게. 너 왜 그래? 너 진짜 귀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You are annoyi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성가신 숙제가 있죠. 뭐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막 그림도 그려야 되고 색칠도 해야 막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annoying homework 라고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insect. 그 다음 뭘까요? 인섹트는 곤충이에요. 곤충. 그리고 cold. 우리 잘 알고 있죠? 추운, 차가운. 그리고 place라는 건 장소를 말합니다. surprisingly라고 해서 놀랍게도 ly 나와 있죠. 오, surprisingly, 놀랍게도 부사죠. 그리고 stay warm, 따뜻하게 유지하다라는 건데 Stay warm도 우리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외국인 친구와 같이 겨울에 헤어질 때 Stay warm이라는 말을 Bye, see you later 이 말 대신 자주 써요. 왜냐면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 이 말이 하나의 인사처럼 원어민 사이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헤어질 때 stay warm 이라는 말도 많이 쓴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icy 라는 거는 얼음으로 뒤덮인 이라는 거예요. ice는 뭐예요? 명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icy 라고 해서 얼음으로 뒤덮인. 요거 go away 사라지다 라는 말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go 하고 away, away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사라지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find, 찾다, 발견하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 친구들 go away에 away 말고 away가 쓰인 거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far 하고 away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away도 여러분 뭐예요? far away는 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 away.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away 경기 이런 거 알죠? 뭐 축구나 그리고 야구에서 홈 경기가 아니라 away.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away라는 뜻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Mosquitoes are annoying insects. 선생님 정말 공감해요. 왜냐면 모기들은요, 뭐예요? 뭐뭐이다. annoying, 성가신 곤충들이에요. annoying 형용사, insect 지금 꾸며주고 있죠. 어떤 곤충이다? 성가신 곤충이에요. We usually see them in summer. 그렇죠. 우리는 보통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보통 see, 봐요. 무엇을? them, mosquitoes. them이 여기서는 모기들이죠. 그래서 모기들을 봐요. in summer, 묶어 묶어. 자, in summer 뭐예요? 여름에, 여름에 보통 봅니다. 맞아요. so, 그래서 여기 있는 so는 그래서, 그쵸? You may think they can't live in cold places. 자, 잘 볼게요. 주어, may 뭐뭐 할지도 몰라. think 같이 묶어서 뭐 할지도 몰라. 너는 그래서 생각할지도 몰라. 무엇을? They can't live. 여기까지 동사죠. 그들은 살지 못해. 어디에? in 나왔다. in부터 cold places까지 묶어 묶어. 자, 여기 차가운 장소 또는 추운 장소에서 그들이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라는 거지. 자, 그러면 think는 생각하다죠. 무엇을 생각하는데?
자, 무엇으로 해당하는 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길게 절로 나왔다는 말이죠. 선생님이 말했죠. 한 문장에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오면 절과 절을 묶어주는 무언가 있어야 돼요. 바로 접속사 여기 생략되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것들이 무엇이다? 바로 목적어 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띵크는요, 뭐가 필요해요? 나 목적어 필요하거든. 목적어 어디 갔어? 목적어 근데 되게 기네. 목적어 절이다.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석했고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y are even in the Arctic. 자, 여기서 볼게요. 그들은 어디예요? 어디에? Even, 심지어 어디에 있다. In, 묶어. In the Arctic. 북극에도, 심지어 북극에도 있어요. 놀랍죠?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they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mosquitoes, 모기들이에요. 모기들은요, 심지어 북극에도 있답니다. These insects, 이 곤충들은요, have,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주어, 길게 주어, have, 동사, 뭘 가지고 있어요? Special ways,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지? 자, 뒤에 나옵니다. To stay warm in icy places. 묶어. In icy places. 뭐예요? 얼음으로 뒤덮인 곳에서 to stay warm.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 오, 그럼 to에 지금 to 아래에 있는 이 구가 지금 무엇을 꾸며준다? Ways. 어떤 방법인데? 바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따뜻하게 유지하는 special ways to stay warm. 여기 형용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잘 봐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 맞다, 맞다. 보미쌤이랑 이거 독해할 때 to 밑에 있는 게 형용사 역할 한적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용사 역할로 지금 ways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are almost everywhere. 자, 여기 나오는 almost는요, 거의 everywhere. 이건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거의 어디에 있다? 모든 곳에 있어요. 그래서 they are almost everywhere. 여기 보면 비동사 뒤에 위치하죠. 그리고 and they will never go away. 자, 여기서 보면 they 조동사 나옵니다. will never 조동사 뒤에 never 빈도부사 나오고요. go까지 해서 동사 go away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will이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의 뜻 never까지 사라지다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This is because, 자, 여기 보면요. 이것은 무엇이다? 무엇 때문이다. 자, because 다음에 주어와 동사 나올 거예요. 뭐 때문이다? Because 다음에는 주로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Because they will always find a way to 뭐뭐뭐인데요. 그들은 will 찾을 것이다. find가 나오니까 will always 찾을 것이다. 항상 찾을 것이다. 무엇을 찾아요? a way. 방법을 찾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 거예요. 그쵸? 모기들은 어디에서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항상 방법을 찾을 거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살아남는다, 생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어떤 단어냐? 바로 survive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뒤쪽에서 문제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모기들의 생존력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지금 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동사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빈도부사 나왔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빈도부사 나온 거알수 있었고요. almost라는 빈도부사가 하나 나왔어요. almost. almost라는 빈도부사는 뭐였어요? 바로 어떤 뜻? 거의라는 뜻이었죠. 오늘의 독해에서 새로 나온 빈도부사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해야 될 거. 우리가 to 다음에 나오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왔어요. 특히 way라는 방법 다음에 to라는 게 나오면요. 이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 누구를 꾸며준다? 이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누구죠? 바로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팁을 주니까 way 다음에 to가 나오면 그래. 뭐뭐 하는 방법이구나라고 해석해야지.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매우 추운 지역에 사는 모기도 있다. 그렇죠. 아까 북극에서 사는 모기도 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모기는 극지방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다. 아니요? 극지방에도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모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They will never go away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because 다음에 they'll find a way. 방법을 찾을 거래. 무슨 방법을 찾을 거냐면 they will always find a way. 무슨 방법?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hide라는 거는 뭐냐면 숨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방법? 아니죠. 그 다음에 leave라는 거는 떠나다라는 거예요. 그럼 떠날 방법?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survive 뭐예요? 생존하다. 살아남다. 살아남을 방법을 항상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함께 봤는데요. 빈도부사 오늘 배웠던 것들, 오늘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져봤죠. 빈도부사의 위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억해야 할 거,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에요? 빈도부사의 바로 종류. 빈도부사의 종류와 뜻. 빈도부사 종류 어떤 거 있었어요? Always, hardly, never, often, always. 자, 종류와 뜻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빈도부사 정리했는데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never,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또뭐 있어요? hardly라는 것도 있었고 almost라는 것도 있었죠. 그다음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죠. 비동사와 조동사 뒤에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들. 선생님과 오늘 빈도부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항상 이렇게 하나의 문법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워크북으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워크북 안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내 문법 실력 확인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홍보법 1강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저는 유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3강 워크북 문제풀이 강의 바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문제풀이 강의 듣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문제 풀어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문제 못 푼 친구들은요, 메인 북의 유닛 1, 2에 맞춰서 워크북 먼저 풀고 강의 들으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 인증 챌린지, 자, 정답입니다. 각 단어의 품사를 구별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정답은요, water, 물, happiness, 행복이 명사에 해당되는 단어였고요. she, this, 그녀와 이것이 대명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peak, 말하다, run, 달리다는 동사였죠. 어때요? 잘 맞춰보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의 3강 챌린지 미리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명사와 동사 품사를 구별해보는 연습을 했다면 오늘은요, 명사와 동사가 들어간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쌤, 저 너무 어려운데요. 괜찮아요. 강의 속에 예문들을 참고해도 좋거든요. 예문 그대로 써도 되니까. 예문 안에 명사와 동사만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과 유닛 1 문장의 A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재 워크북 이쪽입니다. 자, 다음 중 문장에 해당하는 것에만 S라고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S는 아마도 영어로 문장을 sentence라고 합니다. 이 sentence의 S인 것 같아요. 자, 1번에서 5번 중에 뭐가 문장일까? 3번 그리고 5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주어와 동사. 자, 근데 1, 2, 4번은요, 그냥 단어들이에요. 물론 4번은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화창한 날들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에서 10번은요, 9번만 문장이 되죠. My sister likes chocolate. 내 여동생은 초콜릿을 좋아한다. 나머지 단어들도 쭉 보면요, 뭐 예를 들면 6번 같은 경우에는 in an apartment, 요 in이 이제 전치사 in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안에서 라는 구입니다. 구가 뭐냐면요, 단어 두 개 이상이 합쳐져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장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구다. 나머지도 7번, 8번, 10번도 다 그냥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을 보기처럼 주부와 술부로 나누세요 라고 하는데, 자, 우리 주부는요, 주어가 포함된 부분이었죠. 자, 누가, 무엇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주부였습니다. 자, 그럼 술부는요, 동사가 포함된 부분이라고 했죠. 무엇을 하다, 뭐뭐이다에 해당되는 말들, 즉 동사를 포함한 부분 술부입니다. 자, 보기처럼 한번 나눠볼게요. 자, 1번입니다. I can play the piano. 나는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자, 나라는 주어를 기준으로 주부, 술부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Tommy and Joanne live in Seoul. 토미와 조앤 두 명인데 이 둘 다 주어가 되겠죠. 토미와 조앤, 주부, live in Seoul, 서울에 산다, 술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요, my dad is a teacher. 자, 나의 아빠는 선생님이시다, 주부, 술부로 나눠집니다. 4번에 my teacher loves coffee. 나의 선생님은요, 커피를 사랑하신다. 나의 선생님, 주부, 커피를 사랑한다, 술부가 되겠습니다. 자, 5번에요, my family is kind. 나의 가족은 어떻다, 친절하다, 주부, 술부로 나눠 보았습니다. 자, 6번에서 10번 사이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에 my dog Toby is so cute. 자, 지금 나의 개와 토비랑 다른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동격어라고 하는데요, 이 콤마를 기준으로 나의 개와 토비가 같은 인물인 거예요. 개니까요. 같은 개인 거죠. 나의 개,
토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토비는 어떻다? So cute. 너무 귀엽다. 그래서 우리가 토비까지 주부로 끊고 뒷부분을 술부라고 보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little bears, 열 마리의 작은 곰들이 are singing, 노래를 부르는 중이다. Sarah and Jessie, Sarah와 Jessie 둘다 주어죠. Sarah and Jessie 주부 are good friends. 이들은 좋은 친구들이다. 자, 9번입니다. It is sunny today. 오늘은 어떻다? 오늘은 화창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it이 일단 주어 부분이고요. It's sunny today. 오늘 화창합니다가 술보가 되는데요. 자, 요 it은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주어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형식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날씨를 나타내거나 어떤 시간을 말할 때 주어 자리를 차지하지만 딱히 지칭하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해석은 오늘 화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10번은요. A book, a pencil, and an eraser. 쭉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동사 앞까지 끊어서 책, 연필, 그리고 지우개까지를 우리가 주어. 주부로 보고요. 뒷부분 are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다를 술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에 구성 요소를 쓰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구성 요소 나옵니다. 자,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로 써주면 되는데요. 자, 이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 선생님이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은요. 무엇을, 를로 해석을 한다 했죠. 나는 먹고 싶다. 무엇을? 피자를 이런 걸 목적어라고 하고요. 보어는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를 보충해 준다라고 했죠. 이제 우리가 아직 목적어까지 나오는 문장은 안 봤지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We eat dinner. 우리는 저녁을 먹는다. We. 주어에 해당되는 S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어이고요. 2번에 She is my teacher. 그녀는 나의 선생님이시다. 자, 여기에서 my teacher 동사 뒤에 나와 있는데요. 목적어일까요? 보어일까요? 네, 정답은 보어입니다. 보어 C라고 적어볼게요. 자, 왜 보어냐? 그녀는 나의 선생님. 그녀라는 주어가 내 선생님이라고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어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자, 3번입니다. I can play the violin. 나는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바이올린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연주할 수 있다. 무엇을? 바이올린, 을. 자, 을, 을에 해당되는 목적어이죠, 목적어. 자, 4번입니다. He and she like cats. 자, 그와 그녀는 고양이를 뭐 한다? 좋아한다라는 동사 나옵니다. 자, like, 좋아하다라는 동사죠, 동사.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Kate feels happy. 자, Kate는요, 행복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feel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느끼다인데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자, 여기에서 happy는요, 지금 주어 케이트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 뭐라 했죠? 보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happy는요, 보어가 되겠죠. 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 like pineapples.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파인애플을, 파인애플을에 해당되는 목적어 되겠죠? 6번은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He is drawing a rainbow. 그는요, 그리는 중이래요. 무엇을? 무지개를, 을을에 해당되는 이것도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8번에요. He became a great teacher. 그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 자, 되었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동사. 자, 9번도요. I study Japanese. 나는 일본어를 공부한다라는 동사죠, 동사.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You look so nice today. 너 오늘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해요. Look이라고 하면 무엇을 보다도 되고요. 너가 어떠해 보인다라는 동사거든요. 자, 너라는 주어가요. Nice,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꾸며주는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꾸며주는 말 뭐죠? 네, 수식어구 되겠습니다. 수식어구는요, 무언가를 꾸며줌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말이다라고 했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I have a blue t-shirt. 자, 나는요, 어떤 티셔츠를 갖고 있죠? 파란색 티셔츠. 자, 지금 블루는 무엇을 꾸며줘요? 티셔츠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은요. I can speak.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loudly. 크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loudly는 speak. 말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Iron Man. Iron Man은요. is a strong man. 자,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strong. 강한 남자입니다. 여기서 strong은 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자, 4번 볼게요. I will study hard. 나는요,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hard.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자, hard는 study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필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요 hard라는 단어가 좀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요 형용사 부사라는 품사는 안 봤지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품사로 쓰이는데요. 먼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품사들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볼 거예요. 지금은 의미만 알아두자고요. 형용사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단단한. 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부사의 의미로는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열심히 공부하다. 무언가를 열심히. 네, 요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부사가 아니고 hard가 요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는 부사의 의미인 열심히 공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 문장은요. 네, 되셨나요? 오케이. 자, 5번 볼게요.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기서 nice는 day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네,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볼게요. He walks fast. 그는요, 걷는다. 어떻게 걷죠? fast. 빠르게 걷는다. 자, 걷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구 되겠습니다. 자, 7번은요. China is a big country. 중국은 어떤 나라다? 큰 나라다. 여기서 big은요, 나라, country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자, 8번 보겠습니다. I have a cute rabbit. 나는 토끼가 있어요. 근데 어떤 토끼요? cute. 귀여운 토끼가 있습니다. 네, rabbit. 토끼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9번은요. My dad cooks well. 우리 아빠는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well. 잘하신다. 네. 요리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cooks. 자, 마지막 10번 한번 볼게요. You look very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인데요. 너는 어때 보인다? 매우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very는요,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밑줄 친 부분, 즉 수식 어구가 무엇을 꾸며주는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것들의 품사는요,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볼 테니까 지금은, 아, 그냥 수식 어구가 이런 단어를 꾸며주는구나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닛 2의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유닛 2 품사 파트로 왔습니다. 다들 문제 풀고 오셨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중에서 명사를 골라 체크 표시하시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가다, milk, 우유. 아, 이거 너무 쉽다. 뭐가 명사예요? 네, 바로 milk, 우유가 명사가 되겠죠. 자, 명사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사물도 되고요, 장소도 되고요, 사람 이름도 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명사가 됩니다. 우유, 명사입니다. 자, 2번은요.
아이, 빅토리아. 어, 쌤, 이거 둘다 사람 나타나.

되는 말 아닌가요? 오, 약간 헷갈리죠? I는 뭐예요, 근데?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명사는 빅토리아 사람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It, 그거 대명사네요. School, 학교, 장소 이름이죠. 명사입니다. 4번은요. egg, 계란이 명사고, it은 먹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자, 5번에요. give, 주다, hand, 손, hand, 손이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6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st는요, 예술가입니다. draw, 그리다. 예술가가 명사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에 family, she. family 가족이 명사이고요. she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this, 그리고 Korea가 나옵니다. this는 이것, 대명사죠. Korea는 나라 이름, 한국이 되겠죠. 명사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river, 강이고요. flow는요, 흐르다라는 뜻인데요. flow, 동사이고, river,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write, 쓰다, pen, 말 그대로 쓰는 pen. 펜이 명사가 되겠죠. 어때요? 명사 고르는 거? 오, 나름 쉬웠죠? 자, 그럼 우리 B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그 뜻을 쓰세요. 자, 우리 동사 찾으러 가봅시다. 자, 1번에요.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다. 자,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 go가 되겠습니다. 가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They are my parents. 그들은 누구이다? 나의 부모님이다. Are 이 동사가 되겠는데요. 무엇이다라는 의미의 비동사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We eat sandwiches in the morning. 우리는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습니다. Eat. 먹다라는 동사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I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play. 연주하다. 자, 5번입니다. My uncle, 나의 사촌은요, runs fast. 빠르게 뭐 하신다? 빠르게 달린다. run이라고 하면 달리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우리 동사 의미 잘 적어 보셨나요? 네, 6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I see a rainbow in the sky. 나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봅니다. see,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7번에 I brush my teeth. 자, 나는 이를 닦다라는 동사 brush 되겠습니다. 자, brush는요, 무엇을 닦다. 자, 8번 볼게요. We sing a song together. 우리는 함께 노래를 sing, 부릅니다. 그래서 sing은요, 노래를 부르다. 9번 보겠습니다. My friends smile at me. 친구들은요, 나를 보고 웃습니다. 그래서 smile, 웃다, 미소 짓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I have some money.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 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have라고 하면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동사들 의미 한번 다 적어 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대명사를 모두 찾아 쓰세요라고 하네요. 없을 경우에는 X 표시해라 라고 합니다. 어때요? 잘 찾아 보셨나요? 1번 보겠습니다. We eat pizza for lunch. 자, 여기서의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we, 우리가 되겠죠. 우리. 그래서 we 한번 적어볼게요. 자, 2번입니다. She is a teacher. teacher 선생님은 명사이고 그녀가 대명사가 되겠죠. 그녀. 그래서 she. 3번입니다. Eric is kind. Eric은 친절하다. He is a good friend. 여기서 he는요. Eric을 나타내죠. Eric이라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의미입니다. 그. 4번. Mr. and Mrs. Kim. 김씨 부부는요.
have a big house. 큰 집을 가지고 있다. 설마 여기서 Mr. and Mrs. Kim 대명사로 표시한 친구 없겠지? 자, 이거는

이름이죠.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이 문장에서 대명사는 없습니다. 네. 자, 우리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y make cookies for the children. 자, 그들은요. 아이들을 위해서 쿠키를 만든다. 자, 그들, they가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요. This, 이것은 is a big car. 큰 차다. This, 이것이라는 대명사 되겠죠. 7번은요. 대명사 없습니다. 여기에 people이라는 명사는 나와 있는데 대명사는 아니죠. 8번에요. Peter and Emily go to the concert. 여기도 명사만 있지 대명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D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알맞은 품사를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자, 지금 명사, 대명사, 동사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1번 바로 들어가 봅니다. We are singers. 우리는 가수이다. 자, we는요, 우리라는 대명사. are, 뭐뭐이다라는 동사. singers, 명사. 가수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Rabbit, 토끼죠, 토끼. 동물 이름, 명사. Have,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 동사. 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Long ears, 긴 귀를 가지고 있대요. Ears는 명사가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I, 나. 자, 나는 뭐예요, 나? 명사, 대명사 아직 헷갈리는 거 아니죠? 사실 선생님 이름은 유진이잖아요. 유진은 명사고 유진을 나라고 부를 때 대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buy는 사다라는 동사. 자, 그리고요. a new computer, 컴퓨터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the baby, 아기는 명사가 되겠죠. is 동사. 아기는요, 나의 brother, 남동생이다. 요거 은근 헷갈릴 것 같아. 선생님, 제 남동생 이름은, 실제로 선생님 남동생인데, 이름이 성진이요. 성진인데요? 그러면요, 이 brother 대명사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동생을 대명사로 부르고 싶으면, he, 그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brother, 남동생은 사실 명사입니다, 명사.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우리, 명사, 대명사, 동사 골라봤고요. 5번 한번 가봅니다. Watermelons, 수박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are, 동사이죠, 동사. 자, 그리고 table, 식탁이라는 탁자,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요. Mr. and Mrs. Kim, 명사, 사람 이름이고요. like, 좋아하다, 동사, coffee, 커피도 명사가 되겠죠. 7번 가보겠습니다. Robin Williams.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고요. is 동사. Robin Williams는 actor, 배우이다. 배우라는 명사 되겠습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They, 그들이죠. 대명사이고요. fish라고 하면, 설마 물고기 아닌가요? 라는 명사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물고기도 있지만 fish하다라고 하면은 낚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자, 그들은 낚시랍니다. 어디에서요? In the river. 강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선생님이랑 랩법으로 방금 배웠던 내용들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본교재, 네, 여러분 메인북에 1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유닛 1 리뷰 한번 가봅니다. 자, 단어는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단어들이 모여서 뭐가 되나요? 문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드는 법 배웠었죠? 자, 문장이 된다. 자, 문장 안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해당되는 부분, 주어를 포함한 부분, 주부라고 불렀죠. 그리고 무엇이다, 무엇하다라는 해당되는 부분은요, 동사가 있는 술부. 네, 주부, 술부로 우리 나누는 연습해 봤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주성분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 뭐가 필요하다 했죠?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목적어 또는 보어도 올수 있다라고 했죠. 목적어와 보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문장들인데요. 이것들을 주어, 동사, 보어 또는 목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they. 그들은 주어이고요. are 동사이고, musicians. 그들은 음악가들이다. 그들을 꾸며주는 보어였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they, 그들은 play, 연주한다. 무엇을? 음악을 이라는 목적어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유닛 2 리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본교재 21쪽입니다. 빈칸이란 문장에서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 선생님이 이걸 쉽게 문장의 재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딱 기억나죠? 분사입니다. 자, 품사 중에서도 이 품사는요, 사람, 동물, 장소, 사물, 보이지 않는 것 등의 이름.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명사라고 했습니다. 명사. 자, 근데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대명사.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대명사와 명사 구분해서 찾는 연습했습니다. 네, 자, 4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였습니까? 동사였죠, 동사.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이 있습니다. I love waffles. 나는 와플을 좋아한다. 여기서 love라고 하면 사랑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너무 좋아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단어들의 품사 한번 적어볼까요? I는 뭐죠? 네, 대명사예요, 대명사. Love는요, 네, 동사가 되겠죠. 자, 근데 나는요, 지금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와플. 와플은요, 먹는 것, 음식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와플의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 동사, 명사. 네, 우리 마무리 포인트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강 열공도장 챌린지 어때요? 도전해 볼수 있겠죠? 명사와 동사가 들어간 나만의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면 더더욱 좋지만 혹시라도 선생님 저는 문장을 아직 못 쓰겠어요 하는 친구들 강의 좀 앞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은 예문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명사, 동사 하나씩만 들어가도 됩니다. 어때요?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닉네임하고 3강 열공 인증이라고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누군지 더잘 확인해서 열공 도장 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3강까지 왔는데요.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이 페이스에 맞춰서 계속 선생님과 함께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한 여러분, 진짜 진짜 응원 많이 하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31강입니다. 월요일 순서고요. 자, 이제 새로운 문법 아이템 오늘 이제 시작하실 날인데요. 자,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준동사가 삼총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역할이 제일 많아요? 부정사가 제일 많죠.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 다 하니까. 자, 이제 부정사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이 그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동명사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과 구성은요, 부정사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부정사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플러스 동사 구조였는데,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명사 역할, 동사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만의 이슈, 동명사만의 이슈는 뭐냐면, 생김새가 ing이기 때문에 동명사와 현재분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게요? 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우리 공부할 거고요. 마무리는 오늘 배운 내용들 재확인하는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부정사가 이렇게 세 가지 역할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적 역할도 있고 형용사의 역할도 있고 부사의 역할도 있는데 동명사는 이 중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자, 동명사는 이렇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강의 중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니까 다른 점도 일부 있지만 똑같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어때요? 둘 다 동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다 동사의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누구 자리에 오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 기본적으로 필수 성분인 주어 보호 목적어 자리에 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주어 자리에 어떻습니까? Having a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이 to make your life more meaningful. 당신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어 자리에 지금 having a friend는 어때요? 자, 명사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삼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have가 타동사니까 이하의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예문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어 역할입니다. 자, restoring old paintings. 자, restor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앞쪽에서 이 예문 자체를 제가 한번 썼던 예문이기 때문에 이거 새로운 단어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좀 반가웠으면 좋겠어요. 네, 앞쪽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사용했던 예문이니까 저 예문 나 본 적 있는데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재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래된 그림을 복원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store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저장하다의 뜻이 있어요. 물론 명사로 점포의 뜻도 있지만 자 그런데 다시 저장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복원하다로 의미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훼손된 그림 같은 거 이런 걸 복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paintings는 자 그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니까 자 오래된 그림을 복원시키는 것이 그녀의 직업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시점에서 한번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실래요? 이것도 이미 강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우리가 쓰지요. 주어가 길면 그런데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it과 ing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거의 사용되지 않으니까 아주 일부 사용되는 그런 경우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일부 사용되는 것들을 현대 영어에서는 뭐라고 치죠? 아예 관용 표현, 수거 표현이라고 해서 암기하게끔 하고 있어요. 왜? 절대 다수를 쓸 수 없고 몇 개만 남아 있으니까. 그럼 또 추정해보면 어떤 것이 가능하죠? 아주 옛날에는 가주어 it를 쓰면 뒤쪽에 to 부정사도 쓰고 ing도 진주어로 둘 다 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ing는 없어지고 to 부정사는 여전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논문에서 읽은 거예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는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에 바로
it과 to 부정사의 가주어 진주어는 계속 사용되게 되었는데 it과 ing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소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만 수거 용법으로 남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만 중등 과정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원칙적으로 지금은 가주어 진주어로 쓰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보호 역할 하는 동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다음에 ing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은 동격 관계겠죠. His dream is sailing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꿈은 sailing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sa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앞쪽에서 여러분께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예문 자체가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썼던 예문이어서 여러분들 소화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 생각돼요. 명사로는 도체 뜻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동사로는 항해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일형식의 동사로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만 나올 수 있어요? 자, 명사 자리지만 또 동사의 구조로 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여기저기로 항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around. around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근방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자, 장소 명사와 결합됐을 때는 그 장소의 전역에서 여기저기에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강조드린 바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여기저기로 항해하는 거예요. 자, 뭐 타고 항해하는 거예요? 바로, 자, 나무로 만든 그런 보트 안에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약간 번역하면 나무로 만든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형식의 자동사에 ing가 나온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가 자, 이렇게 두 개가 뒤에 붙은 구조이므로 아무리 길어봤자 이것은 일형식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으로 갈게요. Her job. 이거는 뒤집었어요. 이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 보호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녀의 직업은 오래된 그림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자리에서 쓰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으로 가야겠죠? 자, 아들이요. 최근에 began,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나요? 바로 이것을 시작한 것이죠. 자, attend는 참석하다, 출석하다, 이런 얘기죠? 자, 어디에 출석하는 거예요? Middle school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수원에 있는 중학교니까 요거는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고 수원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기를 뭐 출석하다, 참석하다라고 번역하는 거는 조금 전체적인 부드러움이 떨어지니까 저희는 그냥 다니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고요. attending은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ttend와 관련해서 또 강조할 것. 자, attend는 을로 번역되지 않습니다만 출석하다, 참석하다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타동사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예문 갈게요. 자, I kept leaving my bike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keep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keep은 뭘로 쓰였을까요? 자, 이때는 지금 삼형식으로 쓰인 keep이죠. 자, 그래서 유지하다의 뜻이니까. 자, 나는 무엇을 유지했을까요? 자, 바로 자전거를 거기에다가 남겨두는 거예요. leave는 떠나다의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의 뜻도 있죠. 그 자전거를 거기다가 두기를 지속했다, 유지했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자, 직역은 방금 제가 했던 대로 나는 거기에 자전거 두는 것을 지속했어요가 되지만 실제로 이 문장도 부드럽게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자전거를 거기에 두었어요로 번역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하지만 직역으로 하면 얘가 동사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바로 계속해서 거기다 두었어요라고 하면 얘를 부사처럼 지금 해석한 것인데 그거는 이제 번역의 문제니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데 이 living 이하는 어때요? 명사 자리 동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leave는 자, 삼형식으로 지금 사용돼서 뒤쪽에 목적어와 자, 부사적

수식어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에 이제 다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부정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뭘까요? 이제 이런 용어 여러분도 제가 써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자, 바로 전치사의 다음에 명사가 쓰였을 때 이거를 쓰지 않죠. with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 가능한데 투부정사는 어때요? 앙 돼요. 이건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요게 유일한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 때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는 똑같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비슷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to become은 쓰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전치사 다음 자리에 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예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비동사는 있습니다. 있다의 뜻이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고 이하에 있는 전치사구는 부사적 수식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위험 속에 있는데 어떤 위험이에요? 바로 이 명사가 앞쪽에 있는 전치사와 결합돼서 형용사구로 바뀌었습니다. Extinct는 여러분들 중등용으로 외워두셔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Extinct는 멸종한 이런 뜻이고요. 자, becoming이니까 멸종하게 되는 위험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멸종 상태로 변해가는 그런 위험 속에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in danger of to become extinct는 다시 한번 된다 안 된다? 앙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Ms. Benson. 이거 주어동사 보호잖아요. 책임이 있어요. Responsible이라고 하면 책임이 있는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예요? 그럼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죠.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이냐. 다만, Respons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전치사, 무조건 for와만 결합됩니다. 자, 그래서, 자, Responsible for. 요 전체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뭉치로 외워두실 것을 많이 권장드려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educating employees. educate가 누구누구를 교육시키다니까 타동사에 ing가 온 거고요.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왔잖아요. 삼형식 구조예요. 앞쪽에서 becoming extinct가 이형식의 구조였듯이 동명사는 지금 동사 구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시면 동명사가 이제 아, 좀더 클리어하게 좋다. 주어 목적어 보호의 기본 역할을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할수 있다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으로 갈게요. ing는 생김새가 똑같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같습니다. ing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인데, 이제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좀 지겹죠? 1번, 사용된 자리에 따라서 결정한다. 명사 자리, 동명사, 형용사 자리, 동명사. 그런데, 죄송해요. 형용사 자리는 현재 분사. 그런데, 명사와 형용사 역할을 동시에 할수 있는 자리는 어때요? 그땐 여러분들은 이제 문맥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한두 번 해본 얘기 아니잖아요. 자. 명사 자리입니다. 여기는 목적어 자리고요. keep 자체가 뭐뭐뭐를 유지하다의 타동사기 때문에 이 타동사에 ing 다음에 목적어가 온이 덩어리는 이제는 동명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해석도 거기에 자전거 두기를 지속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ing는 어때요? 이 형용사 자리의 ing는 어떻습니까? 네. 이 ing는 가만히 보니까 5월 10일 날에 이게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잃어버렸다. 12개의 화물을. 그런 얘기예요. cargo라고 하는 것은 화물의 의미가 있고요. 컨테이너는 알죠? 그래서 화물 컨테이너를 12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ing는 뭘까요, 도대체? 얘는 지금 당연히 명사 자리가 아니죠. 근데 왜 뒤에서 앞으로 또 수식했을까요? 바로 traveling 다음에 traveling을 수식하는 어구가 들러붙어서 두 단어 이상의 구를 성립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운 어순 공식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여러분께 뭘 강조했죠? 여행하다라고만 해석하시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여행 이전에

0: 이전에도 저단어는 있었다라고 했고요. 자, 그때는 이동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through는 어디로 관통하는 거죠? rough seas라고 하면 거친 바다입니다. 거친 바다를 관통해서 이동 중이었던 배한 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형용사 자리면 당연히 그건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됐죠? 자, 12개 카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관사가 있어요. 관사다 하면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죠. 따라서 이 자리는 지금 형용사 자리란 말입니다. 따라서 분사라고 보셔야 되고요. 존재하고 있는 법이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existing은 뭐라고 주로 번역한다고 했어요? 이 예문도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문입니다. 기존의라고 많이 번역한다고 했어요. 기존의 법이 completely satisfactory. 자, satisfactory는 안심하는 그런 뜻이니까 완전히 기존의 법이 안정적입니다. 안심스러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만 남았죠? 두 가지 역할이 다 가능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동격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죠. 이것도 앞쪽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둘은 동격이지만 둘은 동격이 아니다. 따라서 동격이면 명사인 거예요, 보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명사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동격이 아니면 어때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거 분사로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예문은 어때요? 이렇게 be를 동사로 reading a novel을 우리가 자, 분사구로 봐서 보호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소설책을 읽고 있습니다의 내용인데요. 자, 요거는 편의상 이렇게 많이 본다 그랬죠? be plus ing를 하나의 동사로 묶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는 점까지 강조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명확하게 이두 부분이 좀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시면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가 못하는 게 뭐예요? 동명사는 주어, 보호, 목적어. 명사 수식은 누가 하죠? 그거는 분사가 하죠. 생긴 건 똑같지만. 따라서 C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정사와 동명사가 공통으로 할수 있는 게 누구예요? 자, 주어진 선택지 중에 동사는 둘다 못하고요. 자, 명사 역할은 함께 할수 있죠. 정답은 D번입니다. 부정사는 못하는데 동명사만 할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자, 이건 둘다 가능하죠? 둘다 가능하죠? 둘다 가능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누구만? 동명사만 할수 있다. 오늘 강의 중에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퀴즈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 자, 오늘의 강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어요. 자, 새로운 개념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강의도 필요한 복습들 잘 해두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성취감이 또 다른 책을 읽고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접할 수 있게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 성취감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의 바로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왔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책을

0: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듯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use 관련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내신 시험에요.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 I'm sorry, he said.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뭔가 약간 감동적인 그런 포인트로 끝날 것 같은 추측을 해봅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그렇죠. 이제 이 난파산에서 금은 보화를 얻었으니 끌고 가야 되겠죠. 두 남자가 hauled away, haul이라는 것은 끌다라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것이죠. 이거 가져가야지. 이 끌면서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금을 얻었으니까요. 가지고 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끌고 간 것이죠. The golden treasure, 그 황금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라고 돼 있네요. 사무엘은 used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use라는 것은 사용하다. ed가 붙어 있으니까 사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다이빙 칼을, 이 잠수 칼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aw away. saw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다. 보았다라고 할 때 그것도 saw죠. see의 과거형도 saw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바로 자르다. 주로 톱으로 자르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칼입니다. 칼로 자르다. 그래서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르기 위해서 무엇을 자르냐 하면 그물을 자르기 위해서 어디 있는 그물을 자르냐 하면 from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로부터 지금 거대 오징어가 그물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잘라주는 거죠. 아, 오징어를 다시 풀어줄 생각입니다. 왜 풀어주냐 하면 우리 최근에 나왔었죠. 이 책에 바로 직전에 보면은 이 거대 오징어는 엄마였잖아요.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잠수부들에게 공격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물을 자르기 위해서 잠수칼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전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use와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 use와 관련된 표현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포인트로 나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꼭 알아야 하는 use 관련 표현입니다. 이 use와 관련된 표현이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미도 다르고 문법적으로도 살짝씩 다른 포인트가 있답니다.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개 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used the computer yesterday. 그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적으로 use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그녀는 사용했습니다. 어떤 걸 사용했냐면 a computer yesterday, 어제 컴퓨터를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기 있는 이 두 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I'm used to spicy food. He used to live in Busan.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used 다음에 to가 둘 다 붙어있죠. 근데 여기에는 spicy food가 나왔고 여기는 live라는 동사처럼 생긴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분명히 한 번쯤은 이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I am used to spicy food라고 하면은 여기서 be used to죠. be used to는 익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평소에 실제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실 마라탕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매운 음식 마라탕도 있고 그다음에 뭐이 라면 같은 것도 보면 약간 매운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매운 뭐 갈비라든가 매운 찜닭이라든가 이런 것들 즐겨 먹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매운 음식에 좀 익숙한 편이거든요. 이럴 때

0: 이런 걸쓸 수가 있는 것이죠. I'm used to spicy food. 나는 매운 음식에, 맞죠? spicy, 매운 음식에 익숙해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익숙한가? 바로 여기 있는 spicy food, 매운 음식에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to는 전치사 to이고요. 여기 뒤에는 명사만 옵니다. I'm used to 어디에 익숙한데? 매운 음식에 익숙해. 그래서 매운 음식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는 것에 혹은 뭔가 하는 것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이렇게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Be used to 명사는 뭐뭐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He used to live in Busan. 그는 부산에서 살곤 했다. 과거에 부산에서 살곤 했다.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부산에 안 살아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he used to live in 부산이라고 하면 과거에 부산에서 살았는데 과거에는 그땐 그렇게 하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used to 같은 to처럼 보여도 여기 있는 to live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live를 보면 아시다시피 to 부정사입니다.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to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온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형태의 차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뭔가 하는 거 익숙해. 여기 to 다음에 동사를 적어 놓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spicy food처럼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은근히 지금 여기 있는 used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것과 헷갈려서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점. 그럼 앞에 be used to가 있는지, be 동사가 있는지, 이 내용상 뭐뭐에 익숙하니 맞는지 그걸 확인하면, 아, 여기에는 동사가 오면 안 되고 명사가 와야 되는구나를 알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소 몇 점은 세이브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I'm sorry, he said.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거대 오징어. 그 익숙하고 used to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거대 오징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라고 사무엘이 거대 오징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우리는 생각했어. 네가 즉 거대 오징어 너가 지킨다고, 보호한다고 생각해서, 그 보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를 공격한 거야. 근데 아니었네. 너는 엄마였네. 우리가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우리는 몰랐어. 무엇을 몰랐냐면, 네가 엄마인지 몰랐어. 라고 지금 이렇게 사과를 하네요. 그렇죠. 동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표현하는 이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the dinner plate 이라고 되어 있죠. The Kraken. Kraken이라고 하면 전설의 괴물인데 여기서는 거대 오징어를 의미하겠죠. 거대 오징어는 단지 보았습니다. 단지 다시 보았습니다. 그를 다시 보았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 있는 그는 바로 사무엘이 되겠죠. 사무엘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With a single massive eye. 이 하나의 거대한, massive라는 것은 거대 아니거든요. 하나의 거대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눈은 어떤 눈이었냐면, the size of a dinner plate. 이 저녁 식사 접시의 크기만한 아주 거대한 눈으로 사무엘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쳐다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느끼는 것이죠.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사무엘이 느끼는 거 아는 거예요. The creature. 맞죠?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The creature. Creature이라고 하면 바로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 즉, 여기서는 괴물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바로 그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 거대 오징어, 그 괴물이 이해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해했냐면 his apology.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무언가를 이해했다라고 했죠. 그가 이제 방금 뭐 했습니까? 이 직전 슬라이드에서 나왔었죠. His apology. 바로 그의 사과입니다. 그의 사과를 이해했다라는 것을 사무엘만 느끼는 거죠. 아, 왠지 이 오징어가 나를 이해했는 것 같아. 뭔가 눈빛이 이해, 나는 널 이해했어. 오케이, 괜찮아. 보물 때문이었구나.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그걸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1: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Samuel used his father's dive knife to saw away the net from the giant squid. I'm sorry, he said. We thought you were guarding the treasure. We didn't know that you were a mother.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0: the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1: 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이라고 되어 있네요. With the last, 마지막이죠. 뭐의 마지막과 함께, the net cut, 그 그물 자르는 거에 마지막과 함께, 즉 그물의 이제 그 마지막 부분, 그 거대 오징어가 걸려 있었던 그 그물의 마지막 부분을 잘라주고 난 다음에가 되겠죠.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그 괴물은, 여기서 그 괴물은 바로 거대 오징어겠죠. 거대 오징어는 took one final look,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는 것이 되겠죠. 무엇을 쳐다보았냐면 사무엘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사무엘을 쳐다봤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그 난파선 안으로 다시 수영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헤엄쳐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한번 봤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그녀는, 여기서 she는 거대 오징어입니다. 거대 오징어는 ignored, ignored이라는 것은 무시했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The divers, 잠수부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보물들은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다라는 것은 깔보고 이런 무시가 아니라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원래 관심이 없으니까요. 자기 알만 지키면 되니까요.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이라고 되어 있네요. Content는 바로 만족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잠수부와 그들의 보물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뭐 하면서? 만족하면서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그렇죠. 그들의 그녀의 새끼들과 그 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면서 보물들과 잠수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되겠죠. 어디 있는? In the watery deep. Watery 하면 물속의, 물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그녀의 알들이 되겠죠. 그녀의 새끼들과 그 다음에 그녀의 집으로 만족해서 돌아가면서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결국은 서로서로 윈윈이네요. 맞죠? 이 거대 오징어도 해피하게 집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무엘의 삼촌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다른 잠수부도 있었겠죠. 모두 다 해피하게 엔딩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밌게 저도 책을 읽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읽었길 바랍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단어 정리 오늘도 빠질 수 없겠죠?
0: With the last of the net cut, the Kraken took one final look at Samuel before swimming back inside the shipwreck.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Haul. Haul. The two men hauled away the golden treasure. Massive. Massive. The Kraken just looked back at him with a single massive eye the size of a dinner plate. Apology. Apology. I'm sorry, he said, with an apology in his eyes. Creature. Creature. But Samuel knew the creature understood his apology. Content. Content. She ignored the divers and their treasure, content to return to her home and her babies in the watery deep.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saw라는 단어인데요. 이 saw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 원래 기본적인 의미에서 좀 더 확장해서 어떤 단어가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I saw a cat on the roof. 나는 saw a cat. 고양이를 saw 했답니다. On the roof.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를 saw.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saw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se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saw 말고도 또 다른 의미의 완전히 다른 saw가 있다는 사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is saw is very sharp. 이 saw는 맞죠? 이 여기서 saw라는 거, this saw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saw는 saw

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so라는 것은 매우 날카롭다.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so는 물건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so라는 것은 톱을 의미합니다. 쓱싹쓱싹 우리가 흔히 나무를 많이 자르죠, 톱으로요. 그래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이 톱이 매우 날카롭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은요. He sawed the wood in half가 되겠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Sawed 했답니다. 무엇을 sawed 했습니까? The wood, 나무를 반으로 sawed 했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saw, 톱에 관련된 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톱이 나무를 자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sawed 했다, 즉 잘랐다가 되겠죠. 이리가 붙어 있네요. 톱으로 자르다 혹은 그냥 자르다도 되고요. 톱으로 자르다로 흔히 사용이 됩니다. 나무를 반으로 잘랐다가 되겠죠. 그래서 saw라는 게 원형 동사이고 그거의 과거형이 바로 sawed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톱으로 자르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어떤 품사가 되고 또 다른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말고 이해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회화를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액션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에 정말 축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텐데요. 뭐 중국의 경우에는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 중국의 축제 가운데 특히 전 세계의 관심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율린이라는 도시의 개고기 축제가 되겠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영 선수로는 이제 박태환 선수가 있다 그러면 중국에는 순양 선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이라고 해도 한 2, 3년 전이긴 한데요. 도핑 검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8년 자격 정지를 받았다가 결국 이번에 재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결정이 나왔을지 역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주제를 엮어서 Today's Topic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Today's Topics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토픽 첫 번째 이야기죠. Dog Meat Festival in China 라고 돼 있군요. 중국의

0: 개고기 축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Dog Meat Festival in China.'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they have rescued 68 dogs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This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2: Dog meat festival in China.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they have rescued 68 dogs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0: 사실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듣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표현 정리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destine.
2: To destine.
1: To slaughter.
2: To slaughter.
1: Summer solstice.
2: Summer solstice.
0: 첫 번째 단어는 to destine이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destiny란 말이 있잖아요. 뭐 운명 같은 거. 그런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특정한 목적 혹은 용도로 뭔가를 예정해 두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애매한데 잠시 후에 내용을 보시면 아, 요거구나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To slaughter, 도축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slaughter. 보통 우리가 조류독감이라든가 광우역, 광우병, 구제역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도축하다라는 말 많이 나올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Summer solstice라고 돼 있죠. 하지라고 합니다. 낮이 가장 길다고 하는 summer solstice.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여기까지를 보면 되겠는데요. Animal rights를 우리말로 동물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동물권 운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they have rescued 68 dogs. 개 68마리를 구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런데 요 개들을 어떤 개들인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companion pets라고 하는 반려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이 개들의 경우에는 결국 도축될 상황이었는데요. 그것도 중국의 율린이라는 도시의 개고기 축제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축된 이후에 사실상 요거는 이제 식용으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구출해낸 겁니다.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그냥 여기까지 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 율린이라는 도시의 개고기 축제는 말입니다. 매년 개최가 되는데요. 대체로 그 시기가 summer solstice, 하지 무렵에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hold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그 행사가 뭐든 간에 행사를 열다라고 할 때 거의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 hold a conference가 됐든 hold a meeting이 됐든 아니면 hold the Olympic Games가 됐든 모든 행사는 hold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그렇습니다. To be killed, to be consum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매년 이 축제에서 수천 마리 이상의 개가 도축된 이후에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린시가 매년 뭐 6월 말쯤 해서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개고기 문화는 우리나라도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중국이 전 세계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Dog Meat Festival in China.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they have rescued 68 dogs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This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2: Dog Meat Festival in China. Animal rights activists in China say they have rescued 68 dogs that were destined to be slaughtered at a dog meat festival in the city of Yulin, China. The festival is held every year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ousands of dogs are killed to be consumed at the festival each year.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는데요.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라고 돼 있군요. 역시 여기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과거형처럼 보이는 건 과거가 아니고 PP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China's Sun Yang is barred from swimming. bar라고 하는 얘기는 금지하다는 얘기니까요. 4년 동안 수영이 금지됩니다. 즉 선수 자격 정지 4년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2: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 표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죠.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bar.
2: To bar.
1: Doping violation.
2: Doping violation.
1: Arbitration.
2: Arbitration.
1: Statement.
2: Statement.
1: Eligible.
2: Eligible.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보셨던 to bar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바에 간다, 술집에 간다 할 때 bar도 쓰겠지만 이때는 금지하다라는 의미고요. ban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an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모든 종류의 금지에 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bar 같은 단어는 어떤 장소의 입장이라든가 출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의외로 좀 많이 쓰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doping violation, doping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doping violation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도핑 위반 혹은 금지 약물 복용 위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arbitration이라고 해서 중재하는 겁니다. 둘이 싸울 때 중간에서 중재, arbitration. statement, 성명 혹은 성명서라고 할 때 쓰는 면이죠. statement. eligible이라는 말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요 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영 선수인 이제 순양 선수의 이야기인데요.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 reduced for 4 years. 이렇게 돼 있네요. 크게 보시면 사역 동사로 쓰였고요. has had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중국의 수영 선수입니다. 순양 선수의 doping violations, 도핑 위반 혐의에 대한 8년 ban, 자격 정지가 reduced to 4 years, 4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 CAS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입니다. 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보통 이 statement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가장 많이 쓰여요. 지금처럼 somebody said in a statement that blah blah blah. 이렇게 say in a statement that 이란 개념으로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라고 쓰거나 아니면 성명을 내놨다라는 개념으로 그때 쓰는 동사는 issue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그래서 issue a statemen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The decision means 이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he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그렇군요. 순양 선수의 경우에는 금년에 치러지게 되는 도쿄 하계올림픽에는 miss, 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later this year가 금년 말이라고 얘기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대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년 말이라고 쓸 때는 later가 아니고 late this year를 쓰셔야 된다 그랬죠. late이 말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late this year라고 하면 대체로 뭐 11월달이라든가 12월달이 되겠습니다만 later는 내가 말하는 시점 이후면 무조건 later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later라는 얘기는 이 기사가 작성된 날로부터 그 이후로, 그러니까 금년 중에라고 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이라고 번역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올림픽은 출전이 안 되는

0: there,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그렇군요. Be eligible for. 뭐뭐에 대한 자격을 갖추다.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 쓰인 표현인데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출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 2024년이면 32세니까 사실 수영 선수로는 조금 나이가 많은 편인데 어쨌든 금년은 출전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4년 3개월 정도 이제 자격 정지인데 그 이유는 이제 요게 지금 기준이 아니고 이전에 판결 받았던 때부터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한 2, 3년 후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2: China's Sun Yang barred from swimming for 4 years. Chinese swimmer Sun Yang has had his 8-year ban for doping violations reduced to 4 year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said in a statement. The decision means Sun will miss the Tokyo Olympics later this year, but will be eligible for the Paris Games in 2024.
0: 오늘의 발언은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살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To be eligible for 많이 씁니다.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혹은 뭐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저소득 가구에게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저리 대출이 허용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쓸 수 있겠죠. 허용된다. 여기에 이제 꽂혀서 얘기하면 will be allowed for somebod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리의 2만 5천 달러 대출이 주어로 쓰였을 때는 the loan will be allowed for somebody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사람을 주어로 쓸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저소득 가구 아니겠습니까? 중산층 말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말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이런 대출 가능합니다. 자격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자 일단 대출을 받다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take out a loan이에요. 커피만 take out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출 받을 때 take out a loan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loan이 아니고 목적으로 money, 돈이 나온다, 뭐 $500, 돈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borrow money가 되겠습니다만 loan이 나오면 take out a loan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low income families are blank for loans. A blank $25,000 at lower interest rates 이렇게 되는군요. 일단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대출 자격 요건 갖추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are eligible for loan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 뭐예요?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고요. 그것도 저리의 대출이 됩니다. Loans of blank $25,000 여기 최대란 말이 들어가겠군요. 그리고 at lower interest rates. Interest가 이자. 이자율을 우리가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낮은 이자로 2만 5천 달러까지 최대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숫자 앞에 쓰이면서 최대라고 할 때는 up to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합니다.
1: Low-income families are eligible for loans of up to $25,000 at lower interest rates.
2: Low-income families are eligible for loans of up to $25,000 at lower interest rates.
0: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순양 선수의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rampant doping violations예요. rampant라는 얘기는 만연한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거죠. 만연한 도핑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선수는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그 실제로 이제 그 테니스 선수 중에서도 도핑 선수가 많이 나왔고요. 수영, 특히 육상 쪽에 도핑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 선수는 도핑 위반으로 18개월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경기력 향상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핑 위반 우리가 했으니까 됐고요. 출전 정지를 받았다. 조금 전에 그냥 ban이란 말로만 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경기력 향상 약물 양성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경기력 향상 약물은 일단 먹거나 주사하게 되면 경기력이 좋아져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금지입니다. 자, 우리가 도핑 위반이라고 할 때 doping violation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금지 약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금지되어 있으니까 banned substances라고 하거나 prohibited substances, 안 되면 illegal substances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약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스포츠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illegal보다는 banned 혹은 prohibited 이 표현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He received an 18-month suspension. 그렇습니다. 출장 정지는 suspension 하는 거죠. 학교에서 suspension 정학이고요. For doping violation after he blank positive for blank drugs.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양성 반응을 보이다. 여기는 경기력 향상 약물이 되겠는데요. He tested positive. 양성 반응을 보이다. He tested negative. 음성 반응을 보이는 건데요. 경기력 향상 약물을 performance enhancing drugs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performance enhancing drugs. 이것이 앞에 나왔던 금지 약물 가운데 대표적인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Rampant doping violations. He received an 18-month suspension for a doping violation after he tested positive for performance-enhancing drugs.
2: Rampant doping violations. He received an 18-month suspension for a doping violation after he tested positive for performance-enhancing drug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Summer solstice.
2: Summer solstice.
1: Doping violation.
2: Doping violation.
1: To be eligible for.
2: To be eligible for.
1: Banned substance.
2: Banned substance.
1: Performance enhancing drug.
2: Performance enhancing drug.
1: To test positive.
2: To test positiv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에 쓰인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3강에 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명사, 대명사 세 번째 파트이고요, 더 플러스 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he라고 하는 아이하고 성질이 비슷한 친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 또는 on. 이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또는 on을 언제 쓴다고 했어요? 바로 셀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 쓴다고 했습니다. 이 어랑 어는요,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붙으면서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는요, 언제 쓰냐면 정해진 것을 나타낼 때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앞에 이미 나온 것을 다시 말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강아지라고 하면은 어떤 강아지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도대체 어떤 강아지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를 붙여요. 그런데 앞에서 한번 강아지를 언급을 한 후에 그 강아지가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강아지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아, 아까 이야기한 그 강아지. 이렇게 앞에서 한번 나온 것을 다시 말하는 경우에는 the를 사용합니다. Sharon has a puppy. Sharon은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어를 쓰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강아지가 엄청 많죠. 그 많은 강아지 중에 어떤 강아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a puppy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The puppy is lovely. 이렇게 뒤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때 말하는 강아지는 당연히 앞에서 이야기한 샤론의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the puppy라고 써줍니다. 왜요? 정해진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어와 on 그리고 the의 쓰임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I have a car. 나는 차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차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차인지 듣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를 뜻하는 어를 붙여서 I have a car 이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차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I wash the car every day. 여기서는 the를 써주는 거예요. 나는 매일 그 차를 씻는다. 이때 말하는 그 차는 어떤 차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차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듣는 사람이 딱 듣고 어떤 걸 가리키는지 특정하게 알수 있을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the입니다. 그래서 the는 정해진 그 혹은 저 요런 의미를 나타내 줘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넘어가서 두 번째로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그때도 더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a puppy라고 하면 이 세상에 엄청 많은 강아지 중에서 어떤 강아지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the puppy in the pet store이라고 하면 pet store. Pet store이 바로 애완동물 가게죠.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그 강아지라는 뜻이 됩니다. 엄청 많은 강아지 중에서 특정한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는 경우에는 the를 붙여줍니다. 애완동물 가게에 있는 그 강아지. 하나 더 볼게요. Water. Water. 물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쓸수 없죠. Water. 그런데 the water in the stream. 여기서는 in the stream, 개울에 있는 물이라고 써줬습니다. 개울에 있는 물이라고 특정한 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럴 때도 역시나 the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 the를 쓰는 경우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온 것을 다시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그때는 the를 써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세 번째. 상황으로 알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open the door이라고 했어요. 동생한테 문좀 열어라고 했어요. open the door. 그럼 보통 방 안에 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생이 듣고 바로 어떤 문인지 알수 있겠죠. 이렇게 굳이 앞에서 또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꾸며주는 말이 없더라도 상황을 통해서 어떤 문을 가리키는지 알수 있을 때는 덜 했습니다. Open the door. 어떤 문인지 상황으로 알수 있죠. 밑에 예시는요. Pass me the newspaper, please. 여기서도 the newspaper이라고 했어요. 그 신문 나에게 전달해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신문을 가리키는지 알수 있죠. 이럴 때는 th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the를 쓰는 경우는 듣는 사람이 바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특정하게 가리킬 수 있을 때, 그때 덜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더의 쓰임을 알아봤는데요. 더와 언을, 언 또는 어를 우리가 관사라고 부릅니다. 관사. 와, 조금 어려운 문법 용어가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을 알면 어렵지 않아요. 관. 이때 관은 한자로 갓 관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명사가 쓰는 모자 같은 거예요. 명사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모자가 바로 어, 언 또는
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관사는요, 경우에 따라서 사용이 다른데요. 요 표를 잘 봐두세요. 막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는 어 또는 언을 씁니다. 의미는 하나의라는 뜻이고요. 셀수 있는 명사만 어 또는 언과 함께 쓰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운 거, 특정한 것에는 뭘 쓴다? 저를 쓴다. 의미는 그, 특정한 걸 가리키는 거니까 그 또는 저, 요런 의미를 가지고요. 셀수 있는 명사 앞에도 쓸수 있고, 또셀수 없는 명사 앞에도 쓸수 있고요. 단수 명사 앞에도 쓸수 있고, 복수 명사 앞에도 쓸수 있고, 다쓸 수가 있다. 그리고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앞에 나온 것 다시 말할 때, 또요.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꾸며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식어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알수 있을 때, 그때는 더를 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이 부분에다가 별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교재 18쪽에 있습니다. 자, 관용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중에서도 유일한 것 또는 악기명 앞에는 꼭 더를 붙여줍니다. 덜을 붙여주는 경우 언제라고요? 유일한 것. 유일한 것은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관사를 꼭 붙여야 돼요. 특정한 걸 가리키기 때문에 관사 덜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태양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the sun이라고 써줘요. 또 달. 달도 하나뿐입니다. 달 the moon이라고 써주고요. 하늘. 우리 세계의 하늘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the sky라고 합니다. 또요, 우주. 우주를 뜻하는 universe 앞에도 꼭 the를 붙여주셔야 돼요. The universe. 또 악기명. 악기명에다가 하나 더 별표 달아줄게요. 특히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악기 앞에는 꼭 the를 붙인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piano. 피아노 앞에 더 붙여줘야 되고요. The guitar. 기타 앞에도 꼭 the를 붙여준다. 악기명 앞에는 the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또요, 무관사라고 해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 딱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언제냐면, 식사명, 또 운동명, 학과명입니다. 식사명, 운동명, 학과명. 읽어볼까요, 여러분? 식사명, 운동명, 학과명. 요세 가지 경우는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 나 아침 먹었어. 라고 할 때, I had the breakfast. 라고 하지 않습니다. I had breakfast. I had breakfast. 요렇게 이야기를 해요. Lunch.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운동명. Soccer. 축구죠. 나 축구했어. 라고 할 때, I played the soccer. 이렇게 하지 않아요. I played soccer. 이라고 합니다. 또요. Basketball. 바스켓볼은 어떤 운동이에요? 농구죠, 농구. 이렇게 운동명 앞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과명. 학과명은요, 예를 들면 English, 영어라든가 History, History, 역사라든가 Mathematics, Mathematics, 수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학과명 앞에도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사를 붙이지 않는 친구들은 어나 언 붙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덜을 쓰지 않는 아이들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이제 엑서사이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그림에 맞는 영어 표현을 쓰세요. 아래에 주어진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주어진 표현을 살짝 봤더니 on the table, On the street, in the shop, in my classroom, in the basket, by the car, by the mountain이라고 해서 뭔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번 문제를 예시로 본 다음에 2번부터 8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그림은요, 어떠한 깃발이에요. 어떤 한 깃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깃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깃발이죠. 그래서 이때는 a flag, a flag라고 쓸수 있습니다. a flag. 자, 하나의 깃발이라는 뜻이고요. 깃발은 한 개, 두 개, 세 개.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앞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깃발이 어디에 있어요? 건물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건물 위에 있는 그 깃발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엄청 많은 깃발이 있지만, 건물 위에 있는 바로 그 깃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a flag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줘요? The flag on the building. On the building이라고 하는 게,

building 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On the building이라고 하는 게이 깃발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2번에서 8번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위치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이 아래의 표현을 명사 뒤에다가 붙이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는 덜을 붙여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명사를 써줘야 될까요? 자전거. 자전거는 영어로 bike. bike입니다.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a bike. a bike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봤더니 자전거가 차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차 옆에 있는 그 자전거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차 옆에라고 하는 표현을 아래서 찾아볼까요? by, by가 뭐뭐의 옆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by the car 이 표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ike 뒤에다가 by the car을 써줄 거고요. 그 앞에는 관사 the를 붙여줘야 되겠죠. A bike 그리고 the bike by the car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bike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는 앞에 관사 the를 붙인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칠판인데요. 영어로는 blackboard, blackboard라고 합니다. A blackboard가 되겠죠. 칠판 한 개니까요. 그런데 이 오른쪽을 봤더니 칠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급훈 같은 게 위에 달려 있는 것 같고 앞에는 교탁과 책상이 있는 걸로 보아서 교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에 있는 칠판이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칠판은 blackboard인데요. 이 blackboard를 꾸며주는 말 아래서 찾아볼까요? 교실에 있는 in my classroom. 우리 교실에 있는이라고 쓸수 있겠죠. 그러면 blackboard in my classroom이라고 써줄 거고요. 그 앞에 관사는 the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A blackboard, the blackboard in my classroom. 요렇게요. 다음 4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개울입니다. 개울. 개울은 영어로 stream, stream이라고 해요. A stream이라고 써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개울이 뭐의 옆에 있어요? 산의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옆에 있는 그 개울, 이렇게 특정하게 개울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러면 산 옆에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y the mountain. By the mountain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e stream by the mountai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A stream. 그냥 개울을 가리킬 때는 a stream이고요. 산 옆에 있는 개울, 이렇게 특정한 개울을 가리킬 때는 the stream by the mountain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 그냥 한 병이에요. 한 병, 뭐라고 하면 될까요? a bottle, a bottle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그림을 봤더니 병이 어디 위에 올려져 있나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bottle on the table. bottle on the table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나왔으면 그 앞에는 the를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a bottle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the bottle on the table입니다. on the table이 bottle을 꾸며주고 있으니 앞에는 관사 the를 써주는 거예요. 다음 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 개가 나왔네요. 요거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손목시계. 손목시계는 watch, watch입니다. 손목시계가 한 개라면 a watch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네 개나 나와 있으니까 watches 복수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봤더니 시계들이 있는데 이번엔 어디에 있어요? 매장 안에,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장 안에 있는 그 시계들, 이렇게 특정하게 가리킬 수 있겠죠. 매장 안에를 뜻하는 말, in the shop, in the shop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The watches in the shop이 되겠죠. 왼쪽 그림은 watches. watch는 ch로 끝나니까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The watches.
복수 명사 앞에도 더

쓸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watches를 꾸며주는 말 in the shop이 있으니까 관사는 너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뭇잎인데요. 나뭇잎이 한 개인가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무려 다섯 개의 나뭇잎이 있습니다. 한 개일 때는 all leaf, all leaf 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뭇잎이 여러 개일 때는 leaves, leaves 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요. 나뭇잎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닥 위에, 거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리에 있는 나뭇잎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The leaves on the stre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All leaf. 나뭇잎이 한 개일 때는 all leaf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명사의 복수형 만드는 규칙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F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에는 F를 뭘로 바꿔줘요? V로 바꿔주죠. 그래서 V로 바꾸고 나서 ES를 붙이면 leaves.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leaves on the street. 거리 위에 나뭇잎들. 거리 위에 라고 하는 말이 나뭇잎을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앞에다가 덜을 꼭 써주세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이번에는 요거 뭐예요, 여러분? 빵이죠. 빵은 영어로 bread. 빵은 셀수 없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그러면 bread 앞에다가 또는 on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bread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을 봤더니 빵이 어디에 있어요? 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the bread, 그 다음 바구니 안에 있는 거 in the basket.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어요. bread. 왼쪽에는 그냥 빵이에요. 이 세상에 엄청 많은 빵 중에서 어떤 빵이에요? 그런데 바구니에 있는 바로 그 빵, 이렇게 특정하게 이야기할 때는 the bread in the basket 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전부 다 뒤에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관사 덜을 쓰는 거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이 규칙 알면 어렵지 않죠? 다음 엑서사이즈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곳에 덜을 쓰세요. 여러분,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번, I have blank lunch at 12:30. 여러분, 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요 빈칸 뒤에 있는 명사를 봐야 되겠죠? 1번을 봤더니 lunch, 점심 식사라고 하는 식사명이 나왔습니다. 식사명 앞에는 덜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1번은 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식사명, 운동명, 학과명에는 덜을 쓰지 않습니다. 자, 2번. I play blank basketball every day. Basketball, 농구죠. 나는 매일 농구를 한다. 농구는 운동명입니다. 운동명 앞에도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3번. Mia can play blank guitar. Guitar. 이번에는 악기가 나왔습니다. 악기명 앞에는 반드시 덜을 써줘야 돼요. Mia can play the guitar.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Mia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다음 4번이요. I like blank science and blank English. 빈칸 뒤에 명사가 과학, science 하고요. English, 영어입니다. 이 둘은 전부 다 학과명이죠. 학과명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I like science and English.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나는 과학과 영어를 좋아한다. 다음 5번입니다. Blank moon moves around blank earth. 자, 이번엔 빈칸 뒤에 명사가요. 달, 그리고 earth, 지구입니다. 달이랑 지구는 모두 다 하나뿐인 유일한 것들이죠. 유일한 것 앞에는 반드시 the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 moon moves around the earth.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돈다. 다음 6번입니다. Birds fly in blank sky. 하늘. 하늘도 유일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하늘과 저기 미국의 하늘과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the를 붙여줘야 돼요. Birds fly in the sky. 새들은 하늘에서 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7번.

Blank information is power. Information은 정보입니다. 정보가 힘이다. 자, 정보는요, 셀 수 있는 명사일까요? 없는 명사일까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어나 어는 당연히 쓸 수가 없고요. 어떤 특정한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정보가 힘이다. Information is power 이라고 써요. 다음 8번을 보면요. 이번에도 information이 나왔네요. 그러면 똑같이 덜을 안 쓰면 되겠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뒤에를 봤더니 in the newspaper 이라고 정보를 꾸며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있는 정보래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앞에 뭘 써줘야 돼요? 덜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The information in the newspaper is wrong.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신문에 있는 정보가 틀렸어. 이런 뜻이네요. 다음 9번입니다. Blank universe began with the Big Bang. Universe, 우주예요. 우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죠. 하나뿐인 유일한 것 앞에는 the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the universe 이렇게 써주고요. Began with the Big Bang. 우주는 빅뱅과 함께 시작했다. 빅뱅에서 출발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는요. 이때는 어를 썼어요. 왜 어를 썼어요? 이 세상에 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죠. 그중에서 어떤 고양이를 이야기하는지 듣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I have a cat.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blank cat loves fish 라고 하면서 그 고양이는 물고기를 좋아해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그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일까요? 앞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가 가진 고양이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때는 듣는 사람이 어떤 고양이인지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the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The cat loves fish. 내가 가진 그 고양이가 물고기를 사랑해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것 다시 이야기할 때는 뭘 써준다? 덜을 써준다. 우리 첫 번째 규칙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1번. People work hard. Work hard 하면 열심히 일한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For blank success. success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success는 성공이죠. 자, 여러분, 성공은 앞에 덜을 붙여야 될까요? 안 붙여야 될까요? 성공은요, 일단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셀수 없는 명사라서 어나 어는 당연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덜을 쓰는 건 어떨까요? 그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딱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성공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를 터인데 어떤 성공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열심히 일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People work hard for success.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까지도 봤고요. 이제 C 가볼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여러분, 기초 어휘의 단어는 다 외워 오셨죠? 우리 그 어휘를 참고해서 풀어볼게요. Amy는 수학을 잘한다. Amy is good at 수학. 수학은 학과명이니까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Amy is good at mathematic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공원에는 개울이 하나 있다. 여러분, 개울이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떤 개울인지 바로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개울이 엄청 많은데, 개울이 그냥 하나 있대요. 어떤 개울이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a stream이라고 써야겠죠. The park has a stream. 그 개울은 여름에 시원하다. 여러분, 이번에는 그 개울이라고 했어요. 그가 붙으면 the stream이라고 해야 돼요. 그, 저 이런 말 있으면 특정한 개울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the stream is cool in summer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또, 매트는 작은 마을에 산다. Matt lives in 작은 마을. 우리가 딱 듣고 어떤 마을인지 알수 있어요? 알수 없죠.
어떤 마을인지 모르니까, 특정한 마을이 아니니까요.

0: small village. 요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또 5번이요. 그 마을은 바닷가에 있다. 그 마을이래요. 그가 나오면 고맙죠. 덜을 써야겠다. 바로 알수 있습니다. The village is by the sea. 그 마을이라 했으니까 특정한 거 가리키는 거더 붙여주시면 되고요. 제게 그 신문을 주세요. 또 나왔어요. 그 신문. 그 신문이라고 특정한 거 가리키고 있죠? Give me the newspaper, please. 요렇게 쓰면 돼요. 저강 위에 다리를 봐라. 다리인데 어떤 다리라고요? 저강 위에 다리래요. 다리를 꾸며주는 말이 나왔네요. 이렇게 꾸며주는 말 있으면 덜을 써줘야죠. Look at the bridge over the river. 우리 팀의 깃발은 화려하다. 깃발인데 어떤 깃발이요? 우리 팀의 깃발이요.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관사 더 적어줘야겠죠? The flag of our team is colorful.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다음 9번도 볼게요. 태양은 열을 방출한다. 여러분, 태양이 열을 방출한다. 이때의 열은요. 일반적인 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덜을 쓰지 않습니다. The sun sends out heat. 일반적인 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냥 heat이라고 써요. 얘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어나 언도 쓸수 없고요.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 이때의 열은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라고 하는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 덜을 적어줘야 돼요. The heat from the sun warms the earth. 요 9번, 10번에 별표 해줄게요. 이렇게 수식을 받는 말이 있을 때는 꼭 덜을 적어준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수 있는 문제네요.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라는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덜을 붙여주세요. 11번입니다. 그 계획의 성공은 너에게 달렸다. 성공인데 어떤 성공? 그 계획의 성공이래요. 이때는 역시 꾸밈을 받고 있으니까 덜을 적어줘야 됩니다. The success of the plan is up to you. 이렇게요. 자, 우리 관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Today's quiz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지구랑 태양 자리가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단어를 적어줘야 될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명사, 대명사 세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 네 번째 파트 살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형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몇

0: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3: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3: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 왔어요. 진짜요. 진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맞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64강. 물론 다음 강이 더 기다려지겠지? 자, 우리 희망을 안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학생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생각만큼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상담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을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강의를 아마 3학년 학생들이 더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이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거기서 약간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다시 말하면 이 정말 작은 것까지 내가 봐야 돼? 이 부분까지 챙겨야 돼?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내신 공부는 어때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특히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요 파트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쉬운 파트일수록 어떻게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수하지 않게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실력은 바로 뭐의 차이다? 실수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Power grows. 여러분들의 힘, 강점은 어디에서 성장을 해요? Grows from small things. 작은 것들로부터 성장을 합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고 차곡차곡 침착함과 여러분들이 그 대응하는 그 태도가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문제 풀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총 몇 개 지문? 그렇지. 지문으로 5개의 지문. 문제 수로는 15개의 문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은 그렇지. 글의 순서. 퍼즐 맞추기야. 글의 순서 찾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칭 출원 찾는 거야. 특히 같은 한 문장에서 두 개의 대상이 나올 때가 많죠. 누군가가 뭐뭐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누구누구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적어 부분에 보통 이렇게 밑줄이 나오는데 그 밑줄의 목적어 대상이 주어의 대상과 다르고 대부분은 이 주어의 대상을 칭하는 거고 목적어만 다른 대상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칭 출원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우리 문제 풀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전부 확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부터 차례차례 나오고 대부분은 하나의 단락당 하나의 정보가 나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도 친구들의 이야기던데요. 그죠? 여기 보더라도 에마, 클라라가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뭔가 자전거를 타면서 일출?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해변 도로를 자전거를 탄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정말 급할 때는 이렇게 한번 우리말로 된 거 빠르게 보이잖아요. 진짜 우리 스캐닝 하는데 우리말은 정말 빠르게 스캐닝 하지 않아? 네, 그렇게 보고 들어가면 내용이 좀 더 쉽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Emma Clara는요. Stood side by side. Side by side. 그렇지. 나란히 라는 뜻입니다. 나란히 서 있었어요. 어디에? On the beach road. 바로 해변의 길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자, 뭐한 채로? With their eyes fixed. 그들의 눈을 고정시킨 채로요. On the boundless ocean. 끝이 없는 바다. 정말 드넓은 끝없는 그 바다에 눈을 고정시킨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with라는 전치사는 전치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고요. 그 명사와의 관계가 동사의 태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fixing 이라는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쓰면 얘가 고정시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fixed 라고 해서 고정된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눈이 시선이 고정된 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한 채로 뭐뭐 하면서 라고 with 라는 전치사가 만드는 분사구문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끝없는 바다에 시선이 고정된 채로 나란히 해변 도로에 서 있는 에마와 클라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The breathtaking scene. Breathtaking 이라고 하면 숨이 멎을 듯한 이라는 뜻이에요. 숨이 이제 쉬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탁 막히는 듯한 숨이 멎을 듯한 그런 풍경. 근데 그 풍경은 바로 어떤 풍경이야? The surrounded them. 그들을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surround 라는 단어예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숨막힐 듯한 그러한 풍경이, 장면이 was beyond description. 뭐를 넘어서요? 표현을 넘어선대요. 즉 뭐야? 이로 말로 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말로는 표현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이 딱 봤을 때 너무 경이롭거나 아름다울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장면을 beyond descrip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는 게 너무 버겁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Just after sunrise, sunrise, 일출이 되겠죠. 일출 직후에요. They finished their preparations. 그들은 그들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For the cycle ride along the beach road. 그 해변 도로를 따라서 자전거 탑승,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둘은 자전거 타기를 해변을 따라서 하는 그 장면이 뒤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에마는요, turn to Clara with a question. 자, 질문을 하면서 클라라를 돌아봤죠. Do you think this will be your favorite ride ever? 너는 생각하니? 에마가 클라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여정이, 이 자전거 타기가 너의 가장 뛰어난, 다시 말하면 가장 네가 좋아할 만한 최고의 그 라이드가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이번에 라이드, 자전거 타기가 최고가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클라라의 얼굴이 lit up, 밝아졌습니다. Lighten, lit의 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아졌어요. 그리고 아주 밝은 미소를 지면서 얼굴을 밝게 했죠. 그리고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efinitely, 물론이지. I can't wait. 나는 기다릴 수 없어.

라고 전 시간에 해석하지 말고 나는 정말 뭔가가 기대되고 고대돼 라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어요. The ride while watching those beautiful waves. 자, 저 바다에 두 넓은 바다 그 바다에 아름다운 이 파도를 보면서 자전거를 하는 자전거 타는 것을 나는 정말 기대하고 있어 고대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 건 바로 누구고 그렇지 에마가 되겠고 거기에 답한 건 클라라가 되겠죠. 그래서 클라라 Emma 이렇게 두의 대상을 봤을 때 A는 일단 Clara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아직 라이딩을 시작하지 않은 둘의 모습이 보여서요. 자, B를 가보겠습니다. When they reach their destination, 그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destination이 목적지. 자, 지금 막 라이딩을 시작했는데 바로 목적지에 도달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중간 과정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B번 단락 역시 첫 단락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C로 가봅니다. Clara used to be a talented swimmer. Clara가 뭐뭐 이곤 했다. 자, 과거의 습관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이 어법 코드를 배울 때 used to 동사 원형으로 배울 때는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으로 배우거든요. 이 과거의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거의 상태, 과거에 뭐뭐 했었다. 그런데 현재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의 의미로 해석하라고 선생님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Clara가 과거에 뭐였어?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어.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지만 she had to give up her dream of becoming an Olympic medalist in swimming. 하지만 수영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그 그녀의 꿈을 포기해야만, give up,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Because of shoulder injuries. 그녀의 뭐 때문에? 어깨 부상 때문에요. 자, 지금 라이딩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재능 있는 선수였던, 수영 선수였던 클라라의 이 이력이 나온 게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어디로? D번 단락으로 내려가 봅니다. 에마와 클라라는요, jump on their bikes. 그렇지, 이런 장면이 나와줘야겠죠. 그죠? 어떻게? 예, 자전거에 올라탔어. 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했다. 이렇게 자전거를 올라타서 and started to paddle. 패들 밟기 시작했죠? Toward the white cliff. White cliff라는 하얀색 절벽? 쪽으로 이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곳이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White Cliff는 바로 어떤 곳인데 Where the beach road ended. 바로 이 해변 도로가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얀 절벽이 되는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페달을 밟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eeding up and enjoying the wide blue sea. 속도를 올리면서 그리고 드넓은 푸른 바다를 즐기면서 옆에 해안이 바다가 펼쳐져 있잖아.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니까. 그죠? 해안도로를 따라가면서 운전하는 것도 참 기분 좋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더 기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에마는요. couldn't hide her excitement. 그녀의 흥분감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and exclaimed. 그리고 소리쳤죠. Clara, the view is amazing. 야, 저 풍경이 정말 대단하지 않니? 놀랍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클라라가 거기에 나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어요. 근데 클라라의 침묵, 클라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클라라가 하지 않은 이 클라라의 침묵은 seem to say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hat she was lost in her thoughts. 그녀가 그녀의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 즉 그녀가 생각에 몰두해 있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 지금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침묵이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라라는 어떤 생각이 잠겼을까 볼게요. 에마는요, understood the meaning of her silence. 에마는 클라라의 그런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Watching Clara riding beside her. 클라라가 그녀 옆, 즉 에마 옆을 riding하는 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에마는요, thought about, 생각했습니다. Clara's past tragedy. 클라라의 과거의 트레지디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트레지디가 뭐예요, 여러분? 비극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클라라한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 비극은 바로 뭐였는데 which she now seemed to have overcome. overcome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극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녀가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과거의 클라라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옆에 이렇게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친구의 예전에 있었던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누가 극복한 거야? 클라라가
사실의 비극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이도 바로 누구? 클라라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클라라가 아닌 대상을 찾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대상은 아마도 여기 있는 에마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기본 단락, 첫 단락으로 좋아요. 자, 아직 이들이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로 어떤 내용으로 끝났으니까 클라라에게 좋지 않았던 일의 내용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아까 살짝 봤을 때 클라라에 좋지 않았던 일? 그렇지. Shoulder injury. 수영 선수로서 어깨 부상은 치명적이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tragedy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라는요. 과거에 아주 재능 있는 수영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죠. 뭐가 되고자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영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겠다라는 그녀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뭐 때문에? 바로 어깨 부상 때문에 그랬죠. 하지만 she responded. 그녀는요, 대응했습니다. To the hardship and the constructive way. Constructive라고 하면 여러분, 건설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비극을 그냥 한없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렁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건 건설적인 방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방식이 건설적인 방식이야. 네, 그런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 After years of hard training, 혹독한 그런 훈련 후에, 아주 힘든 훈련 후에, 몇 년간의 훈련 후에, she made an incredible recovery. 그녀는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found a new passion for biking riding, bike riding. 자전거 타기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한 어떤 그 분야에서 선수로 활동을 활약을 하다가 한쪽에 부상을 당해서 그 부위는 많이 쓰지 않는 또 다른 이제 운동으로 전향을 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딱 그 케이스가 바로 클라라의 케이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번 달락 어때요? 괜찮습니다. 계속 갈게요. 에마는요, saw, 봤어요. 뭘 봤어? How the painful past made her mature.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어떻게 그녀를 mature를. mature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E까지 하면 얘는 성숙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R를 붙였죠. 비교급이 되겠죠. 더 성숙하게 어떻게 그녀의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가 그녀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만들었는지 and how it made her stronger in the end.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에마는 봤어요. 에마는 아마 클라라의 정말 절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her,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건 누구를? 그렇지. 힘든 시간을 보냈던 클라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C번에, D번에 있는 바로 her도 Clara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One hour later, 한 시간 후에요. Clara는 riding ahead of Emma, Emma의 앞에 자전거를 타면서 가면서 and turn back,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소리쳤죠. Look at the white cliff, 저 하얀 절벽 좀 봐봐. 거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Emma와 Clara가 그럼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의미가 B번에 나왔었죠. 그죠? B번 달락 볼게요. When they reached their destination, 그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에마와 클라라는 stop their bikes, 그들의 자전거를 멈췄어요. 에마는 approached 클라라, 클라라한테 다가갔죠. 그리고는 말했어요. Bike riding is unlike swimming, isn't it? 자전거 타는 게 수영과는 좀 다르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딱 봤을 때 두 개의 스포츠는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클라라가 answer with a smile,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죠. Quite similar, actually. 실제로는 꽤 비슷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의 대답을 하죠. Just like swimming, 수영과 마찬가지로 riding makes me feel truly alive. 자전거 타기는 나를 만들곤 하지. 내가 느끼도록 해줘. Truly alive,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줘. 그런 의미에서 수영을 할 때나 혹은 자전거를 탈 때 이때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She added. 그리고는 그녀가 덧붙였죠. It showed me. 그것은 나에게. 덧붙인 건 바로 클라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것은 클라라인 나에게 보여줬어. What it means. 어떤 의미인지. 자, 이시 바로 뭔데? To live while facing life tough challenges. 인생에 이 힘든 도전들을 마주하면서 산다라는 것. 그것에 마주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에게 보여줬어. 이 두 개의 스포츠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달랐다, 같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D, C, B의 순서로 역시 거꾸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에게 보여줬다라는 건 바로 누구에게? 클라라에게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볼게요.
에마가요, not in agreement. 아,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고,

suggested 제안을 했죠. Your first beach bike ride, 너의 첫 번째 해변 자전거 타기가 was great success. 정말 대단한 성공이다. 그지? 성공이었어. How about coming back next summer? 다음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는 게 어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클라라가 아주 밝게 대답을 했습니다. With you, absolutely. 너와 함께라면 물론이지. 이렇게 친구의 대답에 너랑 같이라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가 바로 누구겠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Emma가 되겠습니다. 지칭 추론으로 다른 대상은 바로 Emma를 가리키는 C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순서 어떻게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는 몇 번을 그렇지.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칭처럼 나머지 4과 다른 대상은 바로 C가 되니까 정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요? 클라라는 올림픽 수영 경기에서 메달 따는 걸 포기해야만 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2에서 24번도 한번 쭉쭉쭉 가볼게요. In July. 몇 월이야? 7월에. 그죠? 7월에 여름이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그치, 피서를 갑니다. 그죠? 휴가를 떠나죠. 볼게요. 자, 7월에요. People in the city. 도시 사람들은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often escape. 흔히 탈출합니다. 벗어나요. To relax.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요. 어디에서? In the mountains. 산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도시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으로 가는 건 보통 이제 뭐 캠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등산을 등반을 하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죠? 예, 등산으로 산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Sean은요, didn't yet know it. 그것에 대해서 아직 알지는 못했어요. 한 번도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가보진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he was about to. 그는 be about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뜻이야?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뜻이야. 아직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막 뭐뭐 하려 하다. Sean도 지금 막 have the experience of a lifetime. 생애, 이 인생, 인생의 그런 경험을 가질 계획이었어요. 가지려고 합니다. 자, when I look around. 자, 이제 여기 따옴표가 들어갔으니까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이 인용구가 들어갑니다. 자, 내가 주변을 돌아봤을 때 all I see,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the work I haven't finished, 내가 아직 끝마치지 못한 일과 and the bills I haven't paid, 내가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한 청구서뿐이더라고. 아, 내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내 주변에 있나 봤더니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랑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청구서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허무하고 해야 될 일만 잔뜩 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어요. He complained over the phone. 그가 전화상으로 불평을 늘어놓은 겁니다. 누구한테요? 그의 친구이자 의사인 알렉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일종의 친구한테 푸념을 늘어놓는 것도 같고 의사인 친구니까 뭔가 상담을 하는 것도 같고요. 그죠? 자, concerned about Sean. 자, concerned about. concern이 바로 걱정시키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걱정해서라는 의미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의 분사구문이니까 being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누가 걱정했을까? 바로 이 그가 말했습니다. Sean에 대해서 말했다. Sean에 대해서 걱정했다라는 거니까 의사인 친구인 알렉스가 되겠죠. 자, 알렉스가 Sean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 알렉스가 말했죠. You've been stressed for weeks. 내가 몇 주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너가 몇 주 동안 스트레스가 참 많았지. Come see me for medical treatment if things don't improve. 상황이, 만약에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향상되지 않는다면,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날 한번 찾아와.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you've been stressed for weeks. You는 누구야? 그치, 여기에는, 바로 Sean이 되겠습니다. 친구인 Sean이에요. 그래서 Sean이 바로 A. 이렇게 일단은 지칭추론 잡고 갈게요. 자, 걱정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끝난 A 단락입니다. B번으로 가볼게요. Having hiked for several hours. 몇 시간 동안의 하이킹을 한 후에, 등산을 한 후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등반을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등반을 시작했네요. 여기 지금 걱정스러운 친구의 대답으로 끝났잖아요. 그저 말로 끝났으니까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갑자기 등반을 후에 이렇게 가는 건 앞에 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용상의 갭이. 그래서 B는 이따가 보겠고 C로 가보겠습니다. After what felt like the longest night of Sean's life. Sean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길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밤 후에
그럼 어떤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얘기는 A번에 없죠. 그죠? 그래서 D로 가겠습니다. Upon hearing this offer, 이러한 제안을 듣자마자, 자, 여기 지금 upon ing가 나왔는데요. on ing와 동일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as soon as라는 접속사 배웠었죠. 문장을 이끄는. 얘는 전치사구로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로 as soon as와 의미상으로는 같지만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구의 형태, 문장이 아닌 구의 형태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hearing은 동명사가 되겠죠. 자, 그의 제안을 듣자마자 션이 대답했습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but I know, 나는 알고 있지. Just the treatment I need. 내가 필요한 치료, 꼭 맞는 그 치료를 나는 알고 있어. 자, 뭐에 대한 말일까요? 친구가 아, 야, 너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 만약에 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나한테 좀 와. 의학적인 치료 좀 받자. 이렇게 친구와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 제안을 친구의 제안을 듣자마자 아니, 아니야. 나는 나한테 딱 맞는 치료법을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몇번 달락이? 그렇지. D번 달락이 A 달락 다음으로는 가장 적절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I는 누구예요? 그렇지. 역시 션을 가리키겠습니다. 자, he told his friend. 그는 그의 친구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About the Vincent Mountain hike. 이 빈센트 산에 등반하는 거에 대해서, 하이킹하는 거, 등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하이킹은 바로 뭐예요? 하이크는. 등산은 he had read about. 그가 읽었던 그 등반에 대한 것이었죠. 알렉스인 친구가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에 넌지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알려주죠. 자, even in summer. 여름에라도. 그러니까 여름은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는 그런 때잖아요. 시기잖아요. 여름이라도 hiking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어, 등산이. Don't forget, 잊지 마, your safety checklist. 너의 안전상의 확인 내역들, 이런 것들을 꼭 점검표를 하고 가. 이런 이야기야. 즉, 지켜야 될 것들 잘 명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명심하고 가. 이렇게 친구가 조언을 해주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언에 따라서 이제 등반을 할 텐데, 몇 시간 후, 등반을 한몇 시간 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몇 번으로 가면 돼요? B번 달락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B 달락으로요. 몇 시간 동안의 등반 후에, Sean은 was thrilled. 자, 등반을 하면서 그는 아주 기쁨을 느꼈어요. 자, 뭐 하게 돼서? To reach the top of Vincent Mountain. 드디어 이제 목적지인 Vincent Mountain의 정상에 도달을 한것 같아요. 도달해서 정말 기분이 좋았죠? As Toby started. 토비가 누구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토비가 누구지? 토비가 started bark. 뭐 하기 시작했어요? 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Sean은요, turn around, 주변을 돌아보고, and finding him running toward a large pond. 아주 큰 호수 쪽으로 그 토비가 달려가는 걸 봤어요. 짖는 걸로 봐서는 개인 것 같아요. 토비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나라는 생각을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토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지? 여기. D번의 끝부분은 우리가 안 읽었네요. 그죠? 이 부분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자, following his friend's words, 그의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he added protective gear. 그가 보호 장비를 추가했어요. 자, 그가 추가했다는 건 바로, 등반을 하게 될, 등산을 하게 될 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E도 역시 션을 가리킵니다. 자, 그가 보호 장비를 그의 캠프 장비에 추가를 했습니다. 션은요, 그의 hiking clothes. 등산복을 입고 and tied up his boots. 등산화에 끈을 맸어요. He almost forgot his new hiking sticks. 그는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마련을 한이 hiking sticks, 등산용 스틱, 등산용 막대기 지팡이를 잊을 뻔했어요. As he walked out, 그가 walked out door, 그 문을 걸어 나가면서요. 누구와 함께? 그의 강아지인 토비와 함께. 토비가 여기 나왔었네. 그죠? 그래서 이 토비가 달려가는 장면이 바로 어디 나오는 거야? 그치? 막 B번에서 같이 올라가서 등반을 해서 그곳에서 뛰놀고 있는, 예, 아주 큰 호수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토비의 모습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좋아요. B번 달락 더잘 연결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What a nice and quiet place. 정말 멋지고 조용한 곳이구나. Sean이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Among the trees, 나무 가운데서 he could ease the stress of recent weeks. 최근에 몇주 동안의 그런 스트레스를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요.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풀고 있는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however, 하지만은요, as night approached, 아, 아까 우리 C번에서 봤던 어떤 정말 기나긴 밤의 사건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밤이 왔을 때, the wind blew fiercely.
바람이

아주 사납게 몰아쳤어요. 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었다는 거 아셨어요? 션은요, 불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 그치, 앞에 빈이 생략된 분사구문에 형용사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라는 얘기죠. 자,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he called to his companion. 그는 그의 동반자, 그게 누구야? 토비랑 같이 올라왔죠. 그죠? 토비를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어? 션이 부른 거죠. 자, come here, boy. 아, 일로 와. 이제 토비를 부른 거죠. 일로 와. He held the dog close. 자, 그가 강아지를 꼭 안았어요. In an effort to ignore the fear rushing in. 몰려드는 그 두려움을 무시하려는 노력으로, 그걸 잊어보려는 노력으로 강아지를 꼭 안고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해보려고 하는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무사히 잘 보냈을까요? After what felt like the longest night of Sean's life. 션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처럼 느껴졌던 그 후에, 자, 하늘이 마침내 turn a beautiful shade of pink. 분홍색 색조, 아름다운 색조로 바뀌었고, and the warm sun shone around him. 그 주변에 따뜻한 이 태양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모습을 바꿨죠, 날씨가. 그죠? 자, he packed up his equipment. 그는 그의 장비를 꾸렸고, enjoying his last moment and the mountain air. 이 산에 있는 공기 속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요. 이제 잘 장비를 챙겨서 내려오려고 하산하려고 하는 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finding Toby energetically running next to campsite. 토비가 뭐하고 있었어? 아주 에너지 넘치게, 활기차게 그 캠프사이트, 캠프장 주변에 옆을 막 달려가는 걸 보면서 션이 말했죠. You must be as excited as I am after surviving a night like that. 자, 그 밤에 살아남았던 그 이후에, 즉 그 밤에서 그 혹독했던 밤, 밤에 막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잖아요. 그죠? 그 후에 살아남았던 것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만큼이나 네가 정말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유가 토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C만 토비, a dog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dog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Sean's dog 얘기 되겠습니다. Sean은요, went down the mountain with a new scene of joy, a sense of joy. 새로운 이런 기쁨, 새로워진 그런 기쁨으로 산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he exclaimed, 소리쳤죠? My treatment worked like a charm. 자, like a charm, worked like a charm. 계획대로 잘 작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획대로 내 치료가 잘 되었어. 내가 의도했던 대로 진행이 잘 되었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완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DBC의 순서를 갖고 있는 순서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DBC의 순서는 몇 번이야? 그치,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칭추론, 나머지 내과 다른 거. 나머지는 처음부터 다 션을 가리키는데 몇 번만, 그렇지, C만 토비를 가리킵니다. 자,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밤이 되자 바람이 잦아든 것이 아니라 거세졌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 자, 이제 몇 번으로? 예, 25, 26, 27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여기 when invited라는 표현으로 when being invited, 수동의 형태로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being이 생략된 수동형의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누가 초청이 되고 누가 요청을 받은 거냐? Ellen이라는 주절의 주어가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When invited by her mother to go shopping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쇼핑을 가자는 그녀의 엄마의 요청에 따라서 엄마가 요청을 하셨을 때 엘렌은 망설이면서 대답을 했죠. Sorry, mom. 엄마 죄송한데 I have an English essay assignment I need to finish. 제가 끝내야 될 영어 에세이 과제가 있어요. Her mother persisted. 그런데 엄마가 고집을 하시죠. 뭐라고 주장하세요? Come on. 야, 얘야. Your father's birthday is just around the corner. 너의 아빠의 생일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and you wanted to buy his birthday present by yourself. 네가 직접 스스로 혼자서 너가 사기를 원했잖아. 아빠 선물 네가 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꼭 가야 돼. 오늘 쇼핑 아빠 선물 사려고, 생일 선물, 생선 사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1번 단락 계속 볼게요. 엘렌은요, 갑자기 realize that, 깨닫게 되었죠. Her father's birthday was just 2 days away. 아빠 생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요. 자, 그래서 She altered her original plan. 그녀의 원래 계획, 그게 뭔데? To do the assignment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려는 자신

자신의 원래 계획을 altered,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Anne decided, 결심했죠? To go to the shopping mall with her mother. 엄마랑 같이 쇼핑몰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she, 누가 결정을 바꿔서 다시 결심을 했어? 그렇지, 여기에는 Ellen이 바로 딸인 Ellen이 결심을 바꾼 거죠. 결정을, 계획을 바꿔서 결정을, 결심을 다시 하게 됐다.

나중에 좀 볼게요. 이따 보겠습니다. C로 가볼게요. Upon arrival. 아까 upon ing처럼 동일합니다. 자,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도착하자마자. At the shopping mall center. 쇼핑몰의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쇼핑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엄마가 inquired. 물어보셨죠? Inquired. And needed some new soccer shoes. 그래서 아빠가 새로운 축구화가 필요할 거라고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가장 필요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엘렌의 모습, 그걸 잘 알고 있는 엘렌의 모습이 바로 C번 첫 번째 단락으로 쇼핑몰을 엄마랑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지금 아빠 선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C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오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A번 단락으로 다음에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She entered a shoe store. 그래서 신발 가게로 가서요. And selected a pair of red soccer shoes. 빨간색 축구화를 한 켤레 선택을 했습니다. After buying the present, 선물을 산 후에요. She told her mother, 엄마한테 엘렌이 이야기하죠. Mom, now, 엄마 이제 I'm going to do my assignment in the cafe. 내가 카페에 가서 제 숙제를 좀 할게요. While you're shopping, 엄마가 나머지 이제 쇼핑을 하시는 동안에 저는 숙제를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쇼핑을 마친 엘렌은 엄마는 이제 따로 쇼핑을 하고 쇼핑을 마친 엘렌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카페로 가겠죠. 아까 카페? 그치. 딸기 스무디가 있었던 B번의 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엘렌은요, wanted to get some strawberry smoothie in the cafe.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를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it was sold out. 그건 다 팔렸었죠. So she bought a yogurt smoothie instead. 대신에 요거트 스무디를 먹었습니다. The cafe was not very busy for a Saturday afternoon. 토요일 오후인데도 카페는 그렇게 붐비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렌은 settled at a large table to work on her assignment.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해서 큰 테이블에 앉았죠. 하지만 after a while, 잠시 후에 a group of students came in.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and there 들어왔는데 and there weren't any large tables left. 큰 테이블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큰 테이블에 아마도 엘렌이 앉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큰 테이블 남아 있지 않아. 근데 여러 명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자리를 혼자 차지하고 있는 엘렌의 모습.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 학생의 무리 중에 한 명이 came over to Ellen's table, Ellen의 테이블, Ellen이 있는 테이블로 와서 and politely asked, 정중하게, 상냥하게 물어봤죠. Could you possibly move to that small table, smaller table, 더 작은 테이블 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쪽으로 좀 이동하시고 저희가 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B도 바로 누구? Ellen이 되겠습니다. 엘렌이 대답했죠. It's okay. 괜찮아요. I'm just leaving anyway. 제가 어쨌든 지금 떠나려고 했어요. She hurried gather her assignment.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서둘러서 모아서 그리고 뭘 한 채로? Leaving the shoe bag behind under the table. 자, leave behind. 남겨뒀습니다. 아빠 그 생일 선물로 산 신발 가방을 테이블 아래다가 남겨둔 채로 그녀의 숙제만 이렇게 서둘러서 챙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B번 단락 카페에 가서 숙제를 하다가 짐을 잘 챙기고 있는 엘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남은 단락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must be in the cafe. 카페에 있으면 틀림없어요. 엘렌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When she realized the gift for the father's, her father was missing upon returning home. Upon ing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아빠의 선물이 was missing, 사라졌다라는 걸 그녀가 깨달았을 때 그거 카페에 있으면 분명해요. 제가 그 카페에서 놓고 온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뭐야? She realized she는 역시 Elle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도 역시 Ellen. 그러면 E가 다른 대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she felt so disheartened. 그녀가 굉장히 낙담했어요. 그리고는 걱정을 했죠. It would be impossible to find it. 그걸 찾기란 불가능할 거라고. 새 신발이잖아요. 그죠? 자, why don't you call the cafe? 카페 전화해보는 거 어때? 라고 엄마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When she phoned the cafe, 카페에 전화를 했을 때 and asked about the shoe bag, 그 신발 가방에 대해서 그리 물어봤을 때 the manager said that. 그 카페 매니저가 말했죠. She would check and let her know. 그녀가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노라고요. After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she called back. 그녀가 다시 전화를 해서 and told Ellen. 엘렌에게 말했습니다. She had just discovered it. 그녀가 막 그걸 발견했다고요. 찾았다고요. 그죠? 누가 찾은 거예요?
카페 매니저가 되겠죠. 그러니까 manager를 가리키는 몇 번이

그렇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2번 대상만 다른 대상이 되겠습니다. Helen is so pleased that, 너무 기뻤어요. The birthday gift had been found. 그 아빠의 생일 선물을 찾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CPT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CBD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칭초라는 마지막에 카페 매니저를 가리키고 있는 E, 알파벳 E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 정답이에요? 카페에서 요거트 스무디를 팔지 않은 것이 아니죠. 네, 스트로베리 스무디가 다 sold out 됐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뭘 샀다고? 요거트 스무디를 사서 먹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팔지 않았으면 못 먹지 않았을까? 그죠?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그렇지, 28, 29, 30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가볼게요. Haley, be careful. Haley, 조심해. 카밀리아가 불안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Watching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이 carrying a huge cake to the table. 테이블로 아주 큰 케이크를 운반하는 걸 보면서 뭔가 불안한 거죠. 그죠? Haley, 조심해야 돼.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카밀리아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헤일리와 그 다음에 카밀리아 이렇게 두 대상을 먼저 잡고 갈게요. Don't worry, 카밀리아. Haley responds smiling. 웃으면서 헤일리가 걱정하지 마, 언니. 카밀리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카밀리아가 relax only when, 오직 이러고 나서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헤일리가 has safely placed the cake on the party table. 그 케이크를 파티 테이블에 안전하게 놓은 다음에야, 놓았을 때에야, 그제서야 편안함을 느꼈다. 안도감을 느꼈다. 자, 아빠가 여기 곧 오실 거야. 근데 너는 어떤 선물을 샀니? 아빠 선물로? 카밀리아가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죠? 호기심에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바로 누구겠어요? 카밀리아가 물어봤으니까 헤일리가 바로 U가 되겠죠. 그래서 A의 대상은 바로 헤일리가 되겠습니다. 자, that will be surprised. 아빠가 놀라실 거야. To find out what it is. 그게 뭔지 알게 되시면 놀라실 걸? 이라고 헤일리가 윙크를 하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카밀리아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거 분명히 아빠가 엄청 놀라실 걸? 이렇게 기대감을 주고 있으면서 A번 내용은 끝납니다. 자, that these glasses. 어? 안경이었나 봐요. 그죠? 이 안경이 can help correct your red green color blindness. 아빠의 적색, 녹색 blindness, 생맹이 되겠죠? 적녹생맹이라고 얘기합니다. 적녹생맹을 correct, 보충하고 보완하고 뭔가 여기서는 교정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낫겠죠? 예, 수정하고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안경을 선물한 것 같아요. 누가 선물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직 아빠도 나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B번 달락 역시 이따가 보겠습니다. C번, Happy Birthday! 생신 축하드려요. You are 50 today, Dad. 아빠 오늘 50세가 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빠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는 이따가 역시 볼게요. D로 갑니다. I bet you bought a wallet or watch for him. 아, 내가 장담 건데 너는 아빠를 위해서 지갑 아니면 뭐 시계를 샀겠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야? 아, 내가 안 알려주고 뭐야? 분명히 아빠 이거 알면 놀라실걸? 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카밀리아가 대답하는 거겠죠? 아, 분명히 너 뭐 시계 아니면 지갑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바로 누구예요? 헤일리가 되겠습니다. D도 헤일리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In reply, 대꾸를 하면서 헤일리가 대답했죠? No, I bought something much more personal.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를 샀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By the way, 근데 말이야,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어. You should know about that. 아빠에 대해서 언니가 알아야 될, 카밀리아가 알아야 될 무언가가 있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카밀리아를 가리키는 몇 번만? 2만 다른 대상일 거예요. 이미 두 대상이 헤일리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죠?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They were certainly interrupted by the doorbell ringing. 자, 초인종 소리에 의해서 그들의 대화가 끊깁니다. 대화가 그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그들의 말이 중단이 되죠. It was their dad. 아빠가 오신 거예요. And they were overjoyed to see him. 그 아빠를 보고 그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My lovely ladies. 내 사랑스러운 딸들아. Thank you for inviting 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To your place for my birthday. 내 생일을 위해서 너희들의 집에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아빠가 딸들의 집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생파를 해줄 딸들이 초대를 한 거겠죠. 자, he walked in joyfully. 그는 아주 기쁘게
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왔어요. 에, 그러면서 hugging his daughters, 딸들을 안아주셨죠. They all, 그들은 모두 walked into dining room,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자, where, 바로 그곳에서 he was greeted with, 그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A rainbow colored birthday cake. 어, 무지개 색상의 무지개 케이크, 생일 케이크와 and 50 red roses. 50송이의 장미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 왜 50송이지? 그치, 아빠가 오늘 아빠 50세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아빠 오늘 50세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일에 맞게 이렇게 날, 어, 그 해수에 맞게 아빠의 나이에 맞게 장미송이를 준비한 역시 센스 있는 딸들입니다. 이번 달락 첫 달락으로 좋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치, 이제 아빠 오셨으니까 Happy birthday, you are 50 today, dad.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We love you. 우리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카밀리아가 said before. 뒤에 것 하기 전에 말했다 하니까 카밀리아가 말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카밀리아가 말한 후에요. Before her sister handed him. 이 헤일리라는 그녀의 동생이, 여동생이 그에게, 아빠에게 건네줬죠? A small parcel, 작은 소포. 작은 이런 상자를 건네줬어요. 자, 그럼 her sister라는 게 바로 역시 헤일리를 가리키겠습니다. 자, when he opened it, 그가 그걸 열었을 때, 그 작은 소포를 열어봤을 때, she discovered a pair of glasses inside. 안에 이 안경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안경이 안에 들어있었죠. Hailey, dad doesn't have eyesight problems, Camelia said. Puzzled. 카밀리아가 당황하면서 헨리 아빠는 시력 문제는 없으신데 Actually, Camelia, 사실은 말이야 카밀리아 언니 I recently found out 내가 최근에 알게 됐어 He has long been suffered from color blindness 아빠가 아주 오랫동안 이 생맹으로 힘들어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 He's kept it a secret 그는 아빠는 그 생맹의 그 문제를 비밀로 하셨어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요. So as not to,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밀로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헤일리가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C번 단락, 두 번째 단락으로 나오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B로 가보겠습니다. 자, Dad, these glasses can help crack your red, green, color blindness, said Hailey. 그래서 헤일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이 안경이 아빠의 그 정록 생맹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he slowly put them on. 그래서 아빠가 안경을 천천히 써보시죠. And started at the birthday present on the table.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생일 선물들을 stared at, 바라보시게 됩니다. Seeing vivid red and green colors for the first time ever. 지금까지 봤을 때 처음으로 붉은색과 초록색이 선명한 붉은색과 초록색을 보시면서 이제서야 이제 이게 선명하게 빨간색과 녹색이 보이는 거죠. He started to cry.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Incredible. 믿을 수가 없구나. Look at those wonderful colors. 아까 그 무지개 색깔의 케이크 있었고 빨간색의 장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완전히 색채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생일 선물이었잖아. 자, 이 아름다운 색깔 좀 보렴. He shouted in amazement. 그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Hailey가 called him in tears. 역시 딸도 울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빠, I'm glad you can now finally enjoy the true beauty of rainbows and roses. 아빠가 드디어 이 무지개와 장미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기뻐요. Represent love. 붉은색은 사랑을 상징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and green represent health. 초록색은 건강을 나타낸대요. You deserve both. 아빠는 둘 다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카밀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죠. Singing how happy her present of glasses. 그 동생이 선물한 그 동생의 선물. 그 동생의 안경 선물이 had made their dad. 그들의 아빠를 how happy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보면서 카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그녀의 생일 선물 바로 누구의 선물이야? 헤일리가 준비한 안경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B. 그녀의 선물이란 건 헨리의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칭처럼 나머지 다른 건 바로 E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답 챙겨보겠습니다. DCB의 순서를 갖고 있는 DCB 몇 번이야? DCB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지칭처럼 나머지 4과 다른 거 E가 되겠습니다.
자, 카밀리아만 1을, 2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헤일리를 가리키죠. 자, 관련 없는 거 몇 번이 정답이야? 네, 바로 헤일리와 카밀리아는 앞

아버지 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헨리와 카밀리아의 집을 방문한 게 아닐까요? 그죠? 예, 그래서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갈게. 31에서 33번 가겠습니다. 자, walking out Charing Cross Station in London. 런던의 이 역으로 걸어 나오면서, 역에서 이제 걸어 나오면서, 에밀리와 그리고 그녀의 여행 친구, 여행 메이트인 레일라가 이미 느꼈죠. 그들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둘의 모습이 보이시는 겁니다. It was the second day of their European summer trip. 그들의 이 유럽 여름 여행의 두 번째 날이었어요. They were about to visit, be about to, 동사원이요. 그치,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요. 그들은 막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rt galleries, 미술관 중 하나를 방문할 거였어요. The two of them, 그들 둘 다 started hurrying with excitement. 정말 흥분감에 기뻐서 서두르기 시작했죠. 빨리 가서 보자, 이렇게 되겠죠. 자, suddenly, 갑자기 에밀리가 샤울에 소리쳤어요. Look! 어, 저기 봐봐. There it is. 저기 있다. We are finally at the National Gallery. 우리가 드디어 National Gallery에 도착했어. 렐라가 left. 웃으면서 and responded. 대답했죠. Your dreams finally come true. 너의 꿈이 마침내 실현이 되는구나. 그럼 지금 누가 말한 거야? 예, 라일라가 웃으면서 말한 거니까. 상대인 라일라와 에밀리아가 있으니까 에밀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바로 에밀리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둘이 이 내셔널 갤러리에 갔으니까, 내셔널 갤러리는 이 미술관에 갔으니까 미술품들을 보겠죠. 그죠? 자, 미술 작품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Don't lose hope yet.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 어,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B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B는 이따가 역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after searching all the exhibit room, exhibition rooms, 모든 이 전시하는 방들을 다 찾아봤지만, 에밀리아와 라일라는 couldn't find Van Gogh's masterpiece anywhere. 반고의 작품을 보러 왔나 봐요. 반고의 걸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요 전에도 뭔가 내용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나와줘야겠죠. Upon ING, 뭐라고요? 그렇지, 뭐뭐 하자마자. Upon entering the National Gallery, National Gallery에 들어서자마자 에밀리아는 knew, 알았습니다. Exactly where to go first.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알았어요. 자신이 원래 보고 싶었던 작품이 있으니까 그 작품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죠? She grabbed Lala's hand. 그녀가 랄라의 손을 잡고 and dragged her. 그녀를 끌고 hurried. 서둘러서 to find. 찾았죠. 자, 뭐를? 방고의 Sunflowers. 아, 이 작품 보러 왔구나. 그죠? 방고의 정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해바라기. Sunflowers를 보러 온 거예요. 그죠? 이걸 찾았습니다. 누가 라일라의 손을 끌고 갔겠어요? 그렇지. 에밀리아가 잡고 끌고 갔겠지. 그래서 우리는 에밀리아가 아닌 아마도 라일라를 가리키는 대상을 찾아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e was Emily's, Emilia 맞죠? 그죠? 에밀리아의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었고 and had inspired her. 그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뭐가 되기를? To become a painter. 아, 이 그림이 그녀가 화가가 되게끔 그렇게 영감을 준 그림이기도 했대요. Emilia는 love his use of bright colors and light. 그가 그 반 고흐가 사용한 밝은색 색감과 그 빛을 정말 좋아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D 괜찮습니다. 좋아요. She couldn't wait. 그녀는 정말 하고 싶었죠. To finally see his masterpiece in person. 직접 그의 걸작을 마침내 보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It will be amazing to see. 보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 How he communicated the feelings of isolation and loneliness in his work. 그의 작품 속에서 그가 고립을 느꼈던 거, 그리고 그가 외로움을 느꼈던 거, 고립과 외로움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 그가 전달했는지를 보게 되는 건 정말로 놀라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녀가 정말 기대에 부풀려서 말을 했죠. 그래서 D번 달라 이렇게 기대에 부풀려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고의 작품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 라는 내용이 어디 나왔었어요? 그치, C에 나왔었잖아. 그럼 C로 가볼게요. However, 하지만 after searching all the exhibition rooms, 모든 전시 그 방, 전시실을 다 찾아본 이후에도 Emilia와 Lila는 couldn't find Van Gogh's masterpiece anywhere. 그 어디에서도 반 고흐의 작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That's weird. 어, 이상하다. Weird란 단어가 이상한이라는 뜻이죠. 자, 반 고흐의 Sunflower는 바로 should be here.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where is it? 그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Emilia가 looked upset. 기분이 상해 보였죠. 하지만 Lila가요.
랄라가 kept calm and sad.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말했죠. Maybe you have missed a notice about it. 너가 분명히 그 작품에 대한 뭔가 공지를 놓쳤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가 놓쳤을 것 같아. 누가 이야기야? 라일라가. 그러니까 누구? 에밀리아가 바로 C도 에밀리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Check the National Gallery app. National Gallery app을 한번 확인해보자. 자, 확인해봐. 그랬더니 에밀리아가 빠르게 그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Then, 그런 다음에 she sighed. 그녀가 한숨을 쉬죠. Sunflowers isn't here. 이 작품이 여기 없대. It's been led to a different gallery for a special exhibition. 특별 전시회를 위해서 다른 미술관으로 대여가 됐대. 그치. 우리나라도 가끔 그 미술작품들이 대여가 돼서 이렇게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So, I can't believe I didn't check.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에밀리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C, D에서 C로 가면 되겠고요. 역시 I는 누구를 가리켜요? 에밀리아를 가리키겠죠.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B로 가볼게요. Don't lose hope yet. 근데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 Which gallery is a special exhibition at? 그 특별한 전시회가 어떤 갤러리에서, 어떤 미술관에서 열린대? 라일라가 물어봤죠? 에밀리아가 대답했어요. Well, his flowers is still in England. 그의 그 작품, Sunflowers라는 작품이 여전히 잉글랜드에 있긴 하지만 it's at a gallery in Liverpool. 리버풀이라는 곳에, 그 리버풀에 있는 미술관에 있대. That's a long way, isn't it? 근데 거기 참 멀잖아.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After a quick search on her phone, Lila stated. 라일라가 이야기했죠. 빠르게 그녀의 전화로 검색을 한 후에 No, 아니야. It's only 2 hours to Liverpool by train. 기차로 가면 리버풀까지 2시간이면 가. The next train leaves in an hour. 그리고 다음 기차가 1시간 안에 떠나. Why don't we take it? 우리가 그거 타보는 게 어떠니?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의 그 꿈을 보고자 하는 그 희망을 지켜주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아. 그죠? So after considering the idea, 그 생각에 대해서 고려를 해본 후에 에밀리아가 now lead, 이제는 좀 안도한 상태로 대답을 합니다. Yeah, 그래. But, 하지만 you always wanted to see Rembrandt's paintings. 너, 라일라, 너는 Rembrandt의 그림을 늘 보고 싶어 했잖아. Let's do that first. 그거 먼저 하자, 라일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줄의 관계 너무 아름다운데? 그죠? 자, 그래서 라일라, B. 답이 나왔습니다. 자, then,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나서 We can catch the next train. 다음번 기차를 탈 수 있잖아. 라일라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라고 의미하는 것 같죠? 그래서 DC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하면 돼? 몇 번을 정답으로 하면 돼? DCB. 바로 5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칭출에서 나머지 4과 다른 건 바로 라일라를 가리키고 있는 B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확인 들어갑니다. 에밀리아와 라일라는 유럽 여행 중이었다. 여름 유럽 여행 중에서 두 번째 날을 지금 겪고 있었고요. 라일라는 에밀리아에게 리버풀로 가자고 제안을 했죠. 에밀리아는 기차를 점심시간 전에 타고 가자고 말한 게 아니라 점심을 먹고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National Gallery에는 Van Gogh의 Sunflower가 없었죠. 리버풀의 특별 전시장으로 가 있었어요. 에밀리아는 Van Gogh의 Sunflower를 좋아했습니다. 그죠? 좋아했으니까 이걸 못 보게 돼서 엄청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리버풀까지 갈 것 같은 이런 장면으로 우리 끝나는 33번 문제도 잘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그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셈의 선물. 작은 선물 똑똑 복화가 보겠습니다. alter라는 단어예요. 얘가 바꾸다 혹은 변경하다 라는 chang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와요. change도 정말 많이 나오지만 alter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alteration이라고 하면 변형, 개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똑똑복화에 여러분 넣으시면서 alter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alteration이라는 단어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alternative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대안, 그치? 대신해서 바꿔서 다른 걸로 바꾸는 대체, 대안이라는 의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같이 연상하시면서 단어 외우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내 것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고생 많았어.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피날레에 우리 마지막 막강
65강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천천히 좀 탄템포 쉬어가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생각해서 4개의 질문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4개 문제 쭉 푸시면서 아, 고문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 보시고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지? 뭐 단어 어려운 단어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문제 잡는 확실한 작은 것부터 챙겨서 큰 것으로 우리가 갈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힘찬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회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요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가 밝았습니다.
1: 네. 네.
0: 주말에 복습 좀 하셨어요?
1: 그럴리가요.
0: 맙소사. 좀 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아빠 닮아 물이 무서운 아들입니다. 이제 당연히 아이가 엄마 아빠의 생김새도 닮지만
1: 그쵸.
0: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닮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혹시 슬기 씨 자녀분들은
1: 네.
0: 그런 물을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1: 와, 물개예요. 물은 너무 좋아하는데
0: 완전 이렇게
1: 예, 물은 좋아하는데 와, 예.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뭐 사소한 거에도 버럭 화를 낸다든지
0: 그런 건 예. 혹시 닮은 건가요?
1: 저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접니다.
0: 알겠습니다. 예. Alright, 자, 그러면 아이의 수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이거 좀 중요하죠, 그렇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수영 수업이 있더라고요.
0: Oh, that's good.
1: 네, 의무 교육으로.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물을 엄청 무서워해. 와우, 그렇죠. 자, 물을 엄청 무서워한다. 뭔가가 무섭다라는 문장.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 Scared.
0: 네,
1: 무섭잖아요.
0: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영에 관해 영어로 이야기하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겠어.
2: What about Mayu?
1: Mayu, your son.
2: Yeah.
1: Mayu, Mayu don't know how to swim.
2: No.
1: So we will teach.
2: We will?
1: Yes.
2: We will?
1: Yeah.
2: Okay.
1: 그리고 물을 엄청 무서워해 마유가.
2: 마유.
1: 물을. 마유 scared water.
2: Oh.
1: Yeah.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닮았다고?
2: He totally takes after just like me.
1: Oh yeah.
2: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Oh really?
2: When I was his age, terrified.
1: 물이 얼마나 좋은데
0: 아이고, 이게 수영 얘기가
1: 예.
0: 남 얘기가 아닙니다.
1: 맞아요.
0: 저 굉장히
1: 혹시 물에 뜨세요?
0: 아, 뜨긴 해요.
1: 오.
0: 뜨긴 한데 엄청 무서워하고.
1: 아, 그래요?
0: 가끔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서도 발 이렇게 해가지고 떠 있는 분들 있죠?
1: 맞아요.
0: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1: 약간.

0: 약간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셨나?
1: 아, 저는 물을 어렸을 때부터 별로 좀 좋아하진 않았어요.
0: 아,
1: 예, 그래서
0: 그렇군요.
1: 아무튼 이 얘기가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0: 예.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3: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자, 미션입니다.
0: 응?
1: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네, 다 이유가 있죠. 저의 스토리입니다.
0: 그러게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복이 안 됐으면, 네, 이제 좀
1: 그렇죠.
0: 철저하게
1: That's right.
0: 가르칩시다. 이제 서로 진짜 이야기를 하네요.
1: Yes.
0: We should teach Mayu.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여기서 끊어볼까요?
1: Okay.
0: 뭘 가르칠까요? How to? 이것. How to가
1: 너무 좋았어요, 지금. 뭘
0: 약간
1: 가르칠까요?
0: 티처가 되죠. 뭘 가르칠까요? 뭐다? 뭐다? 뭐 하는 법,
1: 근데,
0: 수영하는 법. 예. 근데 여기서 수영하다가 이제, 왜냐면 얘 2니까 뒤에 동사 원형 느낌이 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여기다가 스윙 할게요. 예스.
1: 이제는 나가서 뭔가 이렇게 출장 강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자,
0: 왕초보 영어로 갈게요.
1: 왕초보로.
0: 예.
1: We should teach Mayu. 뭐를요? How to swim. 맞습니다.
0: 오.
1: swim이 되겠죠.
0: 네.
1: 수영하다라는 건데, 자, 일단 우리 swim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과거형, PP 형태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0: 그래요?
1: 수영했다. 그리고 PP 형태. 한번 여러분 교재에 필기 미리 해두세요.
0: swim, swim, swam, swam. 많이 들어봤는데,
1: 뭔가
0: swim,
1: 입모양을 계속 모으시려는 것 같아요.
0: swam, swam,
1: 오케이.
0: swim. swim, 아, swim인가? swim, swam. 아, 이거 정말 찍었어요.
1: 오케이. 자, swim, swam, swam. 이게 억지일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 근데 많은
0: 우와.
1: 분들이 이 과거 진행형, 뭐 진행형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거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0: 진짜 저 완전 너무 생소해요.
1: 아, 그냥 게스를 하셨군요.
0: 네.
1: Okay, so swim, swam, swam. Perfect.
0: 우와.
1: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we should teach Mayu.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죠?
0: 에?
1: How to swim.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자, how to swim이 어떻게 해석이 돼요? How to swim.
0: How to는 저는 이제 또 예전부터
1: 네.
0: 항상 뭐뭐 하는 법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1: 맞아요.
0: 네.
1: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어떻게 뭐뭐 하는지 혹은 뭐뭐 하는 법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So how to 뒤에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된다.
0: 네.
1: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전체가 명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가르쳐야겠다 말 되잖아요, 그렇죠?
0: 네.
1: Alright, so how to 동사 원형. 예를 들어서 춤추는 법이 뭐예요?
0: How to dance?
1: How to dance? Okay, 노래를 잘하는 법.
0: How to sing well?
1: 뭐? 맞아요.
0: 오.
1: 맞아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가르쳐 줘. 춤추는 법좀 가르쳐 줘.
0: Oh, please teach me how to dance.
1: 그렇죠. Teach me how to dance. 자, 이번에는 난 배웠어. 뭘 배웠냐면요, 노래를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배웠다.
0: I learned
1: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지 혹은 노래를 잘하는 법.
0: how to sing well.
1: 그렇죠. How to sing well.
0: Mm-hmm.
1: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0: 예.
1: 제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0: 어.
1: 어떤 분이 보컬
0: 예.
1: 트레이너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배우러 갔었어요. 제가
0: 그래요?
1: 실제로 무슨 따로 돈을 내고 어디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보컬 레슨을 뭐 뭔가를 배우는 적이 없었는데 그
0: 우와.
1: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루 갔어요. 하루. 네.
0: 깨달았으면 큰일 날
1: 그럴
0: 뻔했죠.
1: 뻔했습니다.
0: 예,
1: 네.
0: 큰일 나요.
1: 아, 어렵더라고요.
0: 여기 지금 교단에 서지
1: 아,
0: 못하시고
1: 그러니까.
0: 어딘가에서 또 신나게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1: 쉽지 않습니다. 네.
0: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Teach me how to dance.
0: Teach me how to dance.
1: I learned how to sing well.
0: I learned how to sing
1: There
0: well.
1: you go.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1: 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가르치냐면
0: 예?
1: 물을 엄청 무서워해.
0: 오.
1: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봐야죠.
0: 더 물에 부딪히고
1: 네.
0: 자꾸 이렇게 물

0: 누군가와 함께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1: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이모 품 안에서 물 있잖아요. 수영장인데 그 어렸을 때 그 모자 이거 아세요? 그 뭐라 그러지? 그
0: 수영모.
1: 예, 예, 수영모를 쓰고 항상 울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0: 수영이 진짜 물이 무서워서 하기 싫었나 보다.
1: Yeah, 예. Yes.
0: He's so scared. 그는 무서워해. Of 이것을. 물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네. of 뒤에는 water 써볼게요.
1: Okay.
0: Yes. Water.
1: Okay. 도대체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 알아야 되니까.
0: 네.
1: So he is so scared of what? Of water.
0: Yes.
1: 정답입니다. 자, 무섭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형용사를 뭐를 썼을까요?
0: Scared.
1: Scared.
0: Yes.
1: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느끼는 게 바로 scared예요. Okay?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을 무섭게 만드는 거는 scary이죠.
0: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1: 맞아요. 자, 그래서 I'm scared, she's scared, are you scared?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0: 네.
1: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섭다라고 하려면 뒤에
0: of.
1: of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무섭다. 여기서는 water가 무섭다.
0: 네.
1: 예를 들어, 난 그녀가 무서워. 나는 그녀가 무서워. 어때요?
0: I'm scared of her.
1: 그죠? I'm scared of her, right? 사람한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개들을
0: 네.
1: 무서워하지 않아.
0: 어렸을
1: 때부터 뭐 강아지들이랑 컸나 봐요. 그래서 그녀는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0: She's not scared of dogs.
1: 오, 좋아요.
0: Dogs?
1: Dogs, right? So she is not scared of dogs.
0: Yeah.
1: Very nice.
0: Mm-hmm.
1: 근데 이게 빠르게 읽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연음 현상이 벌어지면서요. 여기가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거예요.
0: Scared
1: 자기도
0: of,
1: 모르게.
0: Scared of.
1: Right. Scared. 러브처럼, 리을 비슷하게
0: scared.
1: 힘을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Scared of,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해서 try 한번 해볼게요.
0: 네?
1: I am scared of her.
0: I'm scared of her.
1: She is not scared of dogs.
0: She's not scared of dogs.
1: 네, 보통 힘을 좀 빼고 scared 빠르게 of. 발음할수록 scared 그런 of. 스타일이 scared 나올 수밖에 of. 없습니다.
0: Yeah.
1: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0: Mm-mm.
1: 귀신이 영어로 뭐죠?
0: Ghost.
1: Ghost. 귀신들 그러면?
0: Ghost.
1: Ghosts. 너 귀신들이 무섭니가 아니라
0: 예?
1: 너 귀신들이 무섭지 않니? 아니 오. 너는 귀신들이 무섭지 않아?
0: 오.
1: Are you가 아닐 것 같은데요?
0: Aren't you?
1: 음.
0: Aren't you scared of ghosts?
1: Ghosts, 그렇죠. Aren't you scared of ghosts?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So aren't you 그러면 하지 않아?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서웠는데
0: 네.
1: 나이 드니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0: 아이고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고
1: 저만 그런
0: 귀신
1: 거 아니죠?
0: 잡는 해병대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1: Alright. 자, 참고로 scared보다 조금 더 진지한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두렵다라고 하잖아요.
0: 아.
1: 거의 공포 수준.
0: 그래요?
1: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0: Afraid. Afraid.
1: Right. Yes. 맞아요.
0: Yes.
1: Okay. So 뭔가 두려움, 무서움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대표적이에요. 그렇죠? So 얘는 afraid 정도는 뭐 앞으로 미래에 더 어떻게 될지가 두렵다. 이 scared는 좀 지금 잠깐 무섭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0: 네.
1: 근데 afraid는 앞으로 저 장차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무섭다 일 정도로 그만큼 두렵다. 좀 강해요.
0: Okay.
1: 네.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He's so scared of water.
0: He's so scared of water.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1: Alright, 자 이랬을 때
0: 네?
1: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0: 응?
1: 와 완전 날 닮았네.
0: 근데 물 무서워하는 것도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나 싶어요.
1: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0: 네.
1: 예를 들어서 그걸 본 거죠.
0: 아~
1: 아빠가 이렇게 막 주저주저하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아, 물이 무서운 거구나.
0: 무서운 거구나.
1: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렇게 인지가 되죠.
1: Right?
0: Wow, he takes after me.
1: 아마 처음 들어본 표현일 수 있습니다.
0: Take after는 돌보는 거 아닌가요? 아, take care이군요.
1: 오.
0: Take after me. 이게 닮았다는 얘기인가 봐요.
1: 네.
0: He takes.
1: 양념을 비워놨어요. 양념.
0: 완전.
1: 네.
0: He

0: 완전.
1: 완전.
0: He perfectly. Yes, why? Why?
1: Why am I laughing?
0: Yeah.
1: Because every time. 제가 이걸 매번 들을 때마다 항상 답이 똑같아요.
0: 나는 완전하면 얘밖에 생각이 안 나요.
1: Totally.
0: 아, totally.
1: 이거 지금 통산 한 일곱 번째일 겁니다.
0: 진짜. 네. 아니, 근데 totally는 토탈이기 때문에 뭔가 합해서 종합적으로 아, 약간 이런 느낌밖에.
1: 아, 돈 계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0: 맞아요.
1: Okay, so 아, totally. Totally. Or completel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ompletely. 그런 건 뭐 absolutely 이런 것들을 완전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근데 perfectly도 안 되는 건 아니죠?
1: 아,
0: 안 돼요?
1: 그냥 안 써요. 네.
0: 아, 그래요?
1: 단 한 병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너무 긍정적인 느낌. perfect 자체가 이거는 긍정이란 느낌보다 그냥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totally, completely 같은 경우에는. You know 아, what I mean?
0: 그럼 perfectly는 언제 써요?
1: 뭐 예를 들어서 oh, that's perfectly fine.
0: 아,
1: 완벽할 정도로 괜찮아요.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아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아, 요건 요때 쓴데, 이건 저때 쓴데,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쓰는 거를 그냥 계속 듣게 되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0: 그 맥락으로 네, 파악을 하는 거고요.
1: That's right.
0: 아, 예, 예, 예.
1: 만약에 슬기 씨도 여러분들도 계속 그 어떤 사람이 totally, 아, that's totally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걸 들으면은 여기 어느 순간 누군가 perfectly 있으면 어? 뭐가 틀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0: Yes.
1: Alright, so he totally takes after me. 자,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Take after. Okay?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나의 어머니든 아버지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사람 뒤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After.
0: 아,
1: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take 하는 거죠.
0: 닮았다.
1: Right. 닮았다. Okay. So take after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닮다인데 이거는 외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이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스타일 있죠.
0: 예.
1: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 아.
1: Okay. 그리고 이거는 뭐 친구끼리 닮았다 이거는 쓰지 않고요.
0: 예.
1: Again,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내려온다는 느낌입니다.
0: 아하.
1: 정해져 있고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닮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들었을 때 과거형으로 써야 되나? took를 써야 되나?
0: took after.
1: 아니라 무조건 얘는 현재형으로 써주세요.
0: 에?
1: 네. 좀 이상하죠?
0: 예.
1: 닮는다. 어색할 수 있는데 take로 써주세요. 오케이?
0: 아.
1: fix가 돼 있습니다.
0: 예.
1: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은 닮았어요.
0: 응?
1: 그의 엄마를 닮았어요.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자,
0: 네.
1: 나의 아들은 닮는다 그의 엄마를 이렇게 써야겠죠?
0: 예.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1: 그렇죠. My son takes after his mother, his mom.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0: 네.
1: 자, 그녀는 완전히까지 넣어볼게요. 그녀는 완전히 날 닮았네. 그러면은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그렇죠. 딸일 경우에,
0: 네.
1: right? So she take, total takes after m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
1: 재밌는 표현이죠?
0: 네.
1: 자, 읽어볼게요. My son takes after his mom.
0: My son takes after his mom.
1: She totally takes after me.
0: She totally takes after me.
1: 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보여드리면 He looks like me. He takes after me.
0: 예.
1: 이제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0: 오.
1: He looks like me는요, 그냥 외모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네, 생긴 거잖아요. Look.
0: 네.
1: Yeah? 그리고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쓸 수도 있는 거고.
0: 그냥 비슷하게 생겼다.
1: 그럼요.
0: 이 정도.
1: 이거는 꼭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0: 네.
1: 그렇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려받으면서 외모, 성향 그런 거 다 포함입니다.
0: 이거는 네, 온전히 약간 뭔가 패밀리에만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1: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0: 아.
1: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0: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1: 자, 이러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 나이 때 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
0: 오.
1: 이 문장 좀 길긴 한데 해보겠습니다.
0: 네, I was of water.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1: 오.
0: 딱 봐도.
1: 오.
0: When I was his age.
1: 그게 뭘까요?
0: 내가 그의 나이였을 때.
1: 그렇죠.
0: 내가 무서워했었어. 물을. 그거네요. 그러면 아까 be scared of 명사였으니까 okay, scared 하겠습니다.
1: Okay.
0: Scared.
1: Alright.
0: 네.
1: I was scar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Perfect sentence예요. 지금 슬기 씨 맞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까

0: 아까 쓴거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조금 이번에는 엄청나게 무서워했다라고 해서
1: 아까 afraid.
0: afraid는 우리 했으니까 다른 거 가져왔어요.
1: 왜 이렇게 다른 게 많아요? 도대체가 몇 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0: 나중에는 알아두기 잘했다 할 겁니다.
1: 그래요? 자,
0: 그리고 솔직히 저는 느낌에 여러분하고 설규 씨 이거 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1: 그래요?
0: 바로 terrified.
1: 아유, 알죠.
0: Terrified. Alright. Terrified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무서워한다는 거와 관련된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 가져가는 거죠.
1: 네.
0: So I was terrified. Terrified는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덜덜덜덜덜
1: 엄청
0: 얘기만 무서워. 들어도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흔들흔들 후들후들한 거.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I was terrified of water. 뒤에 뭐라고요?
1: When I was his age.
0: 그렇죠. 내가 그의 나이일 때. 여기서 나이 관련된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Let me just show you something. 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뭐 더 어리다.
1: 네.
0: 이런 거는 많이들 이상하게 하세요.
1: Older than, younger than.
0: That's right. 네. 근데 동갑인 거는 그럼 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 Same.
0: 막 이렇게 age. 되는 거예요. Right?
1: Yes.
0: 자, 그래서 오늘 그거 제일 자연스러운 표현. 바로 누구의 age다. 이렇게 쓰게 되면 누구와 동갑이거나 또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갑인지 또래인지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1: 네.
0: Okay? So 예를 들어서 나는 슬기의 나이다. 슬기는 마유의 나이다.
1: 와.
0: 너는 내 아들의 나이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합니다. You know? So for example,
1: yep.
0: 마유가 내 또래야 혹은 동갑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Mayu is my age.
0: That's it.
1: Wow.
0: Mayu is my age. How about this? 그들은 너랑 또래야.
1: They are your age.
0: That's it. They're your age. 너무 쉽죠?
1: 네.
0: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 Same age 하지 말고 이제는.
0: 자, 그거 가능한데 네.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so 마유는 내 나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또래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자, 가볼게요. Mayu is my age.
1: Mayu is my age.
0: Oh, they're your age.
1: They're your age.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조금 저 욕심 내봐도 돼요? 안 된다 그럴 거죠?
1: 아니, 안 된다 그래도 하실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1: 예, 예, 예.
0: 나 인기 있었어. 내가 너의 나이일 때 말이야.
1: 그래서
0: 지금 슬기 씨가 상상해보세요. 슬기 씨가 딴 자녀분한테 얘기를 네.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나는 인기가 있었다. 과거형으로.
1: I was popular.
0: 오케이. Okay. 자, 내가 너의 나이일 때.
1: I
0: 요거 when 있어야죠.
1: When I was your age.
0: I was popular when I was your age. 나쁘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써주면 느낌 맞나요?
1: 예.
0: Yes. Okay. 이렇게 하면 문장 엄청 길어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ame age 하셨죠?
1: 네.
0: 절대적으로 맞아요.
1: 오.
0: 맞아요. 그래서 보세요. He is your age. 이거나 he is the same age as you.
1: 아이고.
0: 그는 같은 나이다. 너만큼.
1: 일이 커지네요.
0: 네. 네. 일이 커지죠?
1: 일이 커져요.
0: 네. 네. The same age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졸업할게요. Same age 졸업. 오케이. 나 졸업할게요.
0: 오케이. 자, 그리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ame이 들어가면서
1: 네.
0: 100% 동갑이에요.
1: 아,
0: 100% 동갑.
1: 또래가 될 수 없네요.
0: Right. 얘는 동갑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동갑일 수도 있고 좀 근처 나이일 때도 굉장히 flexible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근데 저는 I have a question.
0: Yes, yes.
1: 왜냐면은 뭐 또래나 동갑이 사실 미국에서는 네.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거의 모두가 그냥 다 friend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물어보고 나이가 비슷해 또래야 이런 거를 좀 구분 짓는 경우가 있나 봐요?
0: 없지는 않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할 수는 있죠.
1: 그쵸. 그쵸? 저의 경우 워낙 동안이라 또 가면 또 친구들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1: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좋아요.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어.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Alright. 물을 엄청 무서워해.
1: He's so scared of wat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He's so scared of water.
3: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Ne,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How to do something.
1: 네.
0: 활용할 거예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에게 춤추는 법 가르쳐줘. 나한테 가르쳐 달라.
1: Teach me.
0: Teach me. 춤추는 법.
1: How to dance.
0: That's it. Teach me how to dance. 자, 나 노래 잘하는 법을 배웠어. 나 배웠어.
1: I learned.
0: Okay. 노래를 잘하는 법을.
1: How to sing well.
0: 그죠. How to sing well. 하나 더 해볼게요. Should를 써보세요.
1: 네.
0: 우리는 마유에게 가르쳐야겠어. 수영하는 법을.
1: Oh,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0: Woo, perfect.
1: Yes.
0: 읽어볼게요. Teach me how to dance. I learned how to sing well.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Very nice. 자, 다음은 Be scared of
1: 네.
0: 명사. 자, 가보겠습니다. 난 걔가 무서워. 난 그녀가 무서워.
1: I am scared of her.
0: 그죠? I'm scared of her. 자, 그는 물을 엄청 무서워해. So를 넣어보세요.
1: He's scared of water.
0: So를 넣어서.
1: He is so scared of water.
0: 네, 이러면 조금이라도 더 무서운 느낌
1: yes.
0: 강조해주죠.
1: Mm-hmm.
0: 자, 그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 개들을 무서워하지 않아.
1: He's not scared of dog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2: I am scared of her. He's so scared of water. He is not scared of dogs.
0: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5: Wow, he totally takes after me.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We should teach Mayu how to swim. He's so scared of water.
3: Wow.
6: Yes.
3: He totally takes after me.
6: Oh?
3: I was terrified of water when I was his age.
6: Oh, really?
3: Really.
0: Great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1: 주말에 아무래도 복습을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 생일을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야 mm-hmm.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had better not forget my birthday.
0: There you go.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How to 동사원형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높게 노래하는 법을 배워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Welcome back to our show. Welcome to a brand new week and a brand new theme.
1: 네.
0: 이번 주에 새로운 주제는요, 바로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기억,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야기 듣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1: 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mprovised before a childhood performance.
0: Oh, childhood performance. 어렸을 때 했던 공연을 말하겠고요. 공연을 하기 전에 improvise 했다고 했습니다. Improvise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는 걸 improvise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는 임시 변통을 썼다. She worked with what she had.
1: Work with what she had. 네. At the last moment. 네. That's important too.
0: 네, 즉흥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기 앞서서 요약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1: Okay.
0: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 소개를 안 했네요.
1: Yes, we have Serena who's from Germany.
0: 네, 사리나 씨 이야기입니다.
1: Let's call her out. Serena 씨,
0: 나와주세요.
2: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새겨 들어도 좋을 것 같은 조언인데요. 자, 그럼 문장 다시 볼게요.
1: So Serena said,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0: 네.
1: I have to say it like she said.
0: It's true what they say. 사람들이 하는 말. 맞아요. What they say is true 해도 되지만 이렇게 도치시켜가지고 It's true. What is true?
1: What they say.
0: 사람들이 하는 말 맞습니다. Always improvise. 항상 즉흥적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And work with what you got.
1: That's right.
0: What you got.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what you have got 이런데요.
1: Uh-huh.
0: 이렇게 말할 때는 많이 쓰죠. Uh-huh. 그래서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라고 있는 걸 이용해서 좀 임시 변통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죠.
1: That's true. There are many of those situations in life, righ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It's true what they say. Always improvise and work with what you got.
1: 좀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보통 이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글이나 뉴스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럴 때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 나왔습니다. 8살의 나이에 I actually, 저는 사실 어떤 일을 했냐면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At one of Germany's
1: State opera houses.
0: 네,
1: State.
0: 오페라 하우스인데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이렇게 state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state가 국가의 뜻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1: Right.
0: 예를 들어 state university 하면 주립대학교잖아요.
1: For
0: 네,
1: sure.
0: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라는 개념이 없는 다른 나라에서 state university 하면은 국립대학이 되겠죠.
1: For
0: national
1: sure. You know
0: university.
1: it's a national one,
0: 네,
1: right?
0: 그래서
1: Because they don't have states.
0: state에 대해서는 물론 상태한 뜻도 있고 상태
1: Oh,
0: 지금
1: yeah. The state of your health.
0: 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상태 주 국가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 중한 곳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이유는 to become a member of the youth
1: Choir. Choir.
0: 합창단입니다. youth choir. 청소년 합창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1: All right. Did she get in? She says, "To my surprise, I got in, and for the next 2 years, we toured, sang, and performed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0: 놀랍게도, 그런데 누가 봤을 때 놀라운 거냐면 본인이 느꼈을 때
1: Yeah,
0: 놀랍게도
1: to my surprise.
0: I got in, 저 들어갔고요, 합격을 했고요. And for the next 2 years, 그후 2년 동안 we toured, 투어를 했고, sang, 노래를 공연을 했고, and performed, 공연했습니다. At different theaters in Germany. 독일의 여러 극장에서 공연을 했대요. What a great experience.
1: That sounds really awesome. Let's see what she has to say next.
2: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 is one fun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1: It was really an exceptional experience, but there'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0: 네, 그건 정말로 어떤 경험이었냐면 it was really an
1: Exceptional experience. Exceptional.
0: exceptional 원래 exceptional이 어디에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은 exception에서 온 거잖아요. exception을 이제 al 붙여가지고 형용사로 만들어준 건데요. exception 자체는 또 예외란 뜻으로 쓰여요. That's an exception.
1: It doesn't
0: That's an
1: follow the regular rules.
0: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건 예외다. 그래서 이례적인 어떤 거다라는 건데요. Exceptional 하면 그게 원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례적인 경험이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대단히 좋은, 아주 훌륭한, 놀라운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1: So in this case, it means it was a great, awesome experience.
0: 네, 굳이 뭐 이례적이었다, 예외적인 케이스였다가 아니고요. 그냥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이 exceptional을 또 부사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exceptionally를 이례적으로란 뜻으로보다는 특히 유난히
1: Especially, kind of.
0: 특별히 especially good, exceptionally
1: Exceptionally great.
0: 워낙 그 평범한 것보다 워낙 뛰어나서 거의 예외에 해당되는 정도로.
1: Oh, for sure. It's that good,
0: It's
1: right?
0: that
1: It's
0: good.
1: totally different than everything else.
0: It's an outlier. 저
1: Oh, yeah.
0: 멀리 있는 거예요.
1: For sure.
0: 아주. 그래서 네, exceptional experience,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but there is one fond memory I'll probably never forget. 절대 아마도 절대 잊지 못할 fond memory, 좋은 즐거운 추억이 있대요.
1: All right, let's find out what that is. She says, "A few hours prior to our very first premiere."
0: prior to도 아셔야 될것 같고요. prior to는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a few hours prior to 그러니까 before
1: Before,
0: our very first
1: Premiere.
0: premiere.
1: Premiere.
0: premiere는 이제 프랑스어로 첫 번째란 뜻에서 와서 개봉, 초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1: Yeah, like a movie premiere. The first time they show the movie, you know.
0: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기회죠. 그래서 첫 번째 공연을 여기서는 가리키고 있고 그걸 하기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 So prior to the premiere, this happened. I had washed my hair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so it would suit my costume.
0: 네, I washed my hair 했는데 I had washed my hair 라고 right. 했단 말이에요. Mm-hmm. 공연을 하기 지금 몇 시간 전이었고 그 전에 yeah. 뭘 해놓은 상태였으니까. Mm-hmm. 그런데 왜

0: 머리를 감았냐면
1: She says to braid it neatly afterwards. To braid.
0: 머리를 땋아. 그리고 비슷한 똑같은 뜻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1: Yes, you can say plait.
0: Plait.
1: You can plait your hair 네. or braid your hair.
0: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뜻이니까 둘 중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주시고 mm-hmm. 다른 문맥에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braid로 쓰였습니다. Braided neatly afterward. 나중에 깔끔하게 닦기 위해서 머리를 감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도 so it would 여기서 it는 머리
1: her hair
0: 머리 스타일
1: the style. 네. Yes.
0: It would suit my costume. 그날 outfit, 그날 입고 있던 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의상과 잘 어울리게끔 yeah. 나중에 따으려고 머리를 감은 뒤였어요.
1: Okay? All right. But what happened as she was doing it?
2: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and 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1: My mom went out for a few seconds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0: 엄마가 went out, 바깥에 나가셨어요. For a few seconds, 잠깐 동안. 정말로 몇 초일 수도 있고 그냥 과장으로 아니면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while I was blow-drying my hair. 그냥 while I was drying my hair라고만 하면 머리를 말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죠.
1: Yeah, you could be towel drying it 네. like this, air drying it.
0: 네, 아니면 뭐 선풍기 앞에 그냥 있을 수도 있겠고,
1: yeah.
0: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blow drying my hair라는 것은 헤어드라이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 Yes, you're using the blow dryer to
0: 네,
1: dry it.
0: 그래서 머리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동안 잠깐 나가셨다가 mm-hmm.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1: Just to find me with a horrified facial expression the moment she came back.
0: 뒤에서부터 볼게요. The moment she came back. Mm-hmm. 돌아오는 그 순간에 just to find me. Just to 뭐뭐뭐 하면은 단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mm-hmm. 뜻이 아니고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just to 했다면은 이러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1: yeah.
0: 뜻으로 쓰입니다.
1: 이야기. It's more like how the result came out.
0: 네,
1: right?
0: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 Mm-hmm. 스토리텔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mm-hmm. just to find me 나가셨다가 들어와 봤더니 제가 이런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신 mm-hmm. 거죠. With a
1: horrified facial expression.
0: 네.
1: Horrified.
0: Horrified. 겁에 질린. Horrified라고 하면 horrified. Mm-hmm.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들다, 겁을 주다, horrifying 하면 겁에 질리게 만드는, 무서운, horrified, 겁에 질린, facial expression, 표정이죠. 그래서 딱 오셨는데 제가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1: She says, the brush had gotten stuck in my hair entangled so tightly that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0: 이렇게 드라이기를 드라이어를 쓰면서 브러시도 사용하고 있었나 봐요.
1: Yeah, you used a brush together,
0: 네,
1: right?
0: 그런데 had gotten stuck in my hair. 머리에 끼었어요. 브러시가 mm-hmm. 끼었던 거예요. 그리고 got stuck 한 것뿐만 아니라 got
1: tangled tightly. 네. To tangle.
0: Tangle이라는 것은 헝클어지게 하다 또는 얽히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가지고 mm-hmm. gotten tangled라고 했으니까 mm-hmm. 지금 끼었는데 얽혀버렸어요. 그 상황
1: yeah.
0: 여러분 어떤 건지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So
0: tightly, 워낙 꽉 끼어서 that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mm-hmm. no pulling or tugging helped to get it off.
1: Nope.
0: 이걸 아무리 잡아당겨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걸 빼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서 pull하고 tug은 거의 같은 거예요.
1: Yeah, it means the same thing. To pull 네. and to tug.
0: Tug.
1: Yeah.
0: 그래서 그 줄... 그 뭐라고 하죠?
1: Tug of war.
0: Tug of war. 줄다리기 uh-huh. 싸움 있잖아요. 이것도 tug of war라고 합니다. T-U-G 한 다음에 hyphen of yeah. hyphen war.
1: Yeah, because it's basically a tugging war. Both sides are tugging.
0: 네.
1: Whoever tugs the best.
0: Pulling이라고 하지 않고 tug이라고 해요.
1: Yes, tug of war.
0: 네, 마지막 문장 볼까? 마지막 표현들 보겠습니다.
2: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I hurried to the theater with my hair sticking out like sun rays. Acted like it was part of the performance and actually aced it.
1: The only option was to chop it all off 1 hour before I had to go on stage.
0: 이게 아까 요약 문장에서 말했던 improvise였던 것 같아요.
1: Yes.
0: 임시 변통을 사용하는 거죠. The only option, 유일한 선택 사항, 선택 항목,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o one's surprise를 이용해서 그녀가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상자가 비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To my surprise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 상자가 비어 있는 걸 내가 봤다는 이야기지만 her이기 때문에 그녀가 봤다는 거, 그녀가 놀랐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To her surprise, the box was empty.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우리는 그 비행편이 취소되어서 놀랐습니다.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To our surprise라고 해서 이제 우리라는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걸 나타내 주죠.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
1: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The flight got canceled to our surprise.

0: 네, 오늘은 어렸을 때 기억에 대해 써준 글들 중에서 improvise, 즉흥적으로 뭔가 임시변통 사용한 것과 관련된 내용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As children, my friends and I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s, like to cook rice.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like sand for food, a tin for a pot, etc.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was watch old movies on mute and improvise the dialogue.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and nothing has changed.
0: 네, 첫 번째는 이름이 Tolulupe Lopez 씨가 As children, 어렸을 때 My friends and I, 제 친구들과 저는 Always had a goal for our play. 여기서 mm-hmm. play는 그냥 놀이를 말하고 있고요.
1: Yes.
0: 놀이할 때 항상 목표가 있었대요.
1: Mm-hmm.
0: Like to cook rice. 밥을 짓는 것처럼 We would improvise resources. 이렇게 밥 하려고 하면 rice,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1: Oh, yeah.
0: 그런 것들을 임시변통을 썼대요. 없으니까. Like sand for food, 모래를 음식 대용으로 쓰고, a tin, 통조림 같은 거를 for a pot, pot, 냄비로 쓰고 등등 그렇게 improvise 했다는 내용이고요.
1: All right. And Max says,
0: As a kid,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watch old movies on mute. 음소거를 해놓고 오래된 영화들을 보면서 improvise the dialogue, 그 대사를 즉흥적으로 바꿔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좋아했대요.
1: Mm-hmm.
0: I'm happy to report that it's over 20 years later. 기쁘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났지만 mm-hmm. nothing has changed. 지금도 그렇습니다.
1: All right.
0: 하네요.
1: That sounds fun. I should try that one day.
0: I don't want to try it.
1: Well, you don't have to. I will. All right. So those a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ve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 현재 완료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형 많이 쓰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력 잃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완료형이 사용된 오늘의 문장 먼저 읽어보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여기에 has studied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현재 완료형이 쓰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완료형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뭐 생김새는 어떤지 등등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 함께 공부한 후에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부터 다져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 have 또는 has가 쓰이고 그 뒤에 과거 분사가 붙여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 have를 쓰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만 has를 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have나 has를 줄여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have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ve 적어줄 때도 있고 has 같은 경우에는 apostrophe 찍고 그냥 s 이렇게 적어서 표현하기도 하니까 역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형의 어떤 그 생김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중요한 건 현재 완료형 이 친구가 왜 존재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겠죠. 왜 이 친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오래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시제에는 과거 시제라는 게 있고 현재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눴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 시제는 과거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현재 시제는 현재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현재 완료는 뭐냐? 아주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와 현재를 한 번에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적어놨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현재 완료를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에만 일어났어.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 그럼 그냥 과거 시제 쓰면 됩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과거랑 연관이 없어요? 그럼 현재 시제 쓰면 돼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수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거. 그래요? 과거랑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 현재 완료를 해석하다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과거 시제 우리말 해석하고 비슷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말 해석이 비슷하다고 진짜 그 담고 있는 뜻이 같은 건 아닙니다. 해서 우리말 해석에서의 어떤 그 차이가 없음이 의미적으로도 차이가 없는 건 아니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현재 완료에 대한 기본기였다면 조금만 더 우리 설명 가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것이 크게 네 가지 해석되는 방법, 즉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먼저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법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뉘앙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도 계속될 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 쓸수 있구나 정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료적 용법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떤 일이 최근에 일어난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그렇죠? 과거에 일이 일어났는데 현재와 어떤 그 기간적인 텀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현재 완료 쓸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완료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가 쓰였을 때는 뭐 just라든지 recently 같은 부사가 사용되니까 이런 거 힌트 삼아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용법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예요. live. 뜻은 살다 되겠고요. 또 하나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동사는 arrive입니다. 뜻은 도착하다이죠. 이두개 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형으로 우리가 문장들 만들어 보면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과거 시제 문장부터 봅니다. Dan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라고 적혀 있어요. 댄은 살았다는 거죠. 그 아파트에. 얼마 동안요? 거의 6개월 동안요?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그냥 댄이 그 아파트에서 6개월 정도 살았다라는 거고, 자자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댄이 그래서 여기에 6개월을 살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산 걸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면, 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 문장에는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왜? 과거 시제고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6개월 산건 이해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냐? 요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 똑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다 현재 완료를 넣어서 문장을 살짝만 바꿔주면요. 어떻게 되냐?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Dan has lived in that apartment for almost 6 months. 우리나라말 해석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댄은 그 아파트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우리말 해석은 바뀌지 않아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우리말 해석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와 연관돼 있다고 했죠. 해서 이건요, 6개월 살았는데 언제부터 산 거냐? 오늘로부터 6개월 전부터. 오늘까지 산 지가 이제 6개월이 된 거다.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되니 이 아파트에 산 거다.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완료가 되겠고, 하나만 더 문장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Zach arrived at the office. 해석 간단하죠? 잭이 오피스에, 사무실에 도착한 거예요. 포인트 역시나 언제 도착했습니까? 질문을 해보자면 몰라요. 뭐 최근 도착을 했는데 뭐 언제 도착했는지는 이 문장에서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얘를 현재 완료형으로 바꾸면 해서 Jack has, 그리고 요거 추가됐죠? Just arrived at the office라고 말하면 요거 이제 완료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잭이 사무실에 방금 도착했다라는. 그래서 언제 도착했는데요? 방금 전에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의 차이다.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예문을 통해서 우리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참고로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현재 완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념 이해에 만족하고 영작은 살짝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아, 오늘의 문장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서 오늘의 문장 이렇게 적혀 있었죠. Maria has studied statistics for 2 years. 해석을 해보자면 마리아가 공부를 했다는 거죠. 뭘요? Statistics, 통계학을요. 얼마 동안? For 2 years. 2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여기 현재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마리아는 최근 2년 동안 통계학을 공부했습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공부를 2년 동안 해왔어요 라고 우리가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 파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용법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용법보다는 현재 완료 개념 이해하셨으면 오늘 충분하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Today is the start of a new week. It's Monday, right? This week, we are going to work on pumping up our blood flow, okay?
1: 안녕하세요. 이제 또 한 주가 밝았어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그죠? 이번 주는 우리 혈액순환 개선 운동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재밌겠죠? 그러면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0: Mom, where's Dad going? To fix your bike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Can I tag along? Yes, but you better hurry so you can catch up.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g along, 그 다음에 go along with 차이점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along이란 단어가 둘 다 있죠. 일단 tag along 먼저 보도록 할게요. Mom, where's dad going? 이러죠. 엄마, 아빠 지금 어디가? 그랬더니 to fix your bike. 이러죠. 너 자전거, 너의 자전거를 고치러 가셨어. 갈 거야. And pump some air into the tires. 이러죠. 바퀴에 공기를 넣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can I tag along? 이러죠. 오늘의 영어 표현 나왔어요. Can I tag along? 따라가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Tag along. To tag along 하면 같이 따라가다, 누군가 가는 뒤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Can I tag along? 이러니까 yes. 가도 되긴 되는데 but you better hurry 이러죠. 좀 서둘러야 될 거야. So you can catch up.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 서둘러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ag along.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0: Don't tell me you're wearing those neon skinny jeans right now. What can I say? I guess I am. What happened to you? My boyfriend said they look great on me, and I just went along with it.
1: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Go along with, 여기서는 went along 이렇게 나왔는데요. Go along with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분석해 볼게요.
0: Don't tell me you're wearing those neon skinny jeans.
1: 이럽니다. 야, 너 지금 설마 그 네온 색깔의 그 스키니 진 지금 입고 있는 거니?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can I say? 이러죠. 아유, 뭐 어쩌겠냐? I guess I am. 아유, 입고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guess I am. 이러니까 What happened to you? 이러죠. 진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너 왜 그러는 거니?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진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So that was the bridge pose variation. That wasn't too hard, was it? Good job. We will do more poses that will pump up our blood flow this week. 네, 오늘 우리 다리 자세 변형 같이 해봤잖아요.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죠? 이거 사실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지만 다른 부위에도 좋은 장점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tag along 그리고 to go along with 이런 표현 배워봤어요. along이 둘다 있지만 tag along, go along 뜻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잘 숙지해 주시고요. tag along 따라가다 그리고 go along with 하면 약간 이렇게 동의한 척하다, 억지로 동의하다 이런 뜻이었던 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guys.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 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산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고 하는지 아니면 참 어렵다고 하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길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캐치하셨겠죠? Okay, good job.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at my footsteps are light. 자, 그렇지만요. 내 발걸음은요, 가볍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상 또 내용의 흐름상 요건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기 쉽다이지만 전체 내용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쉽지 않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역시 집중해 보세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But my footsteps are light.
2: 2.
3: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0: 네, 잘 들리셨나요? 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런 뜻이죠. 간단하네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슬프게도 이 웅장한 눈산은요,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올라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만큼 가파르고 험한 길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렸고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는 거 아시죠? 자, 보면서 내가 잘 안 들렸던 부분,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대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자, 어려운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없어요, 여러분. 발음하실 때 F 사운드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밖에서 안으로 살짝만 긁어주시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Foot 아니고 foot, foot 이렇게 긁어주시고 foot, T 소리 자체가 약하게 들리고 footsteps, 이때 s, t 이 부분에서 t는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footsteps, 그리고 비동사는 맞아요. 기능어이기 때문에 강사를 받지 않아서 footsteps are. S라는 자음의 소리와 R의 아 이 부분에 모음이 연결되니까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그리고 랄랄랄랄 light.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Right이 아니고 light. 이렇게 소리 낸다는 거 머릿속에 네 저장해 주시고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네. Google listening 2. But my footsteps are light.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But my footsteps are light. One more time. But my footsteps are light. Excellent.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눈으로 봤을 때 내용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make easy, get top이 되겠죠. it과 to, the 모두 다 belongs to function word, 기능어입니다. 문법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make easy, get top 여기에 강세를 줘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발음하다 보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이렇게 되겠죠. 억양도 잘 주의 깊게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Mm-hmm. Google listening 2.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한 번 더.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Excellent. 자, 그럼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But my footsteps are light. But my footsteps are light.
2: 2.
3: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But my footsteps are light. 하지만 내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 이유인즉슨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라고 했습니다. 화면상에서 보셨지만 여자가 앞서가고 그 앞서간 발자국을 남자가 따라가고 있죠. 그런 의미예요.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그녀가 내 앞에 있고 그녀의 발자국이 내 앞에 있다. 즉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니까 자신은 그 정도로 편안하게 간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계속 보죠. Sadly, 슬프게도요,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이 웅장한 눈산이요, does not blink.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at means, there you go. 정상에 오르기가 쉽다. 그런데 앞에 does not이 붙었으니까 이 웅장한 눈산은요, 정상에 오르기 쉽게 하지 않는다. 즉, 쉽지 않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때 make it easy 자체가 문턱을 낮추다. 뭐뭐를 쉽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The fog, 빈칸, 마지막,

0: gets thicker 해서 어떠하게 되다, 더 어떠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fog는 안개인 거 아시죠? 그게 더 짙어집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충분히 100% 도전하실 수 있겠죠? Give it a shot.
1: But my footsteps are light. She and her footsteps are in front of me. Sadly, this magnificent snow mountain does not make it easy to get to the top. The fog gets thicker.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안 들린다고요? 자, 그렇지만 배경 지식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유추해내면서 아, 저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청취 실력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we have our people here with me. I'm not alone.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job interview, English job interview.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hire you? So why should we, bring you into our company? 왜 고용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영어도 it becomes a little stronger and a little bit more assertive. 네, 아주 당당하게 영어가 되는 거예요. All right, so let's check out our answer for today.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임을 압니다.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So, in this situation, 자, 여기서는 좀 특별하죠? This company is a kind of 뭔가 좀 global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해서 이분이 제가 또 해외에서도 많이 살고 경험도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let's look at our answer.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네,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는 보통 fit, good fit 하면은 뭐 옷을 입는다 그런 느낌이죠. 뭐 잘 맞아, it's a good fit 이럴 때도 영어 쓰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business 영어에서는 이 good fit를 굉장히 많이 써요. 아, he's a good fit for our company. He's not a good fit. 우리하고 맞아 안 맞아 그런 뜻이에요. So I know 저는 분명히 알아요.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제가 딱 알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딱 잘 맞은 것처럼 회사하고 이 future employee하고 딱 잘 맞는 거예요. A good fit.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사실 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 문화 차이가 해외랑 이렇게 해외 회사,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참가자. 한국 분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I can help you 도와줄 수 있어요. 자, key player. Business 영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죠. They ar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자, 세계 시장에서 아주 핵심 참가자다. We all want to be key players, right? Ok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Okay, so now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All right, key phrase, a good fit. A good fit. 잘 맞는다. Okay, there. 이제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커플도 뭐 좋은 짝 이렇게 좋은 커플이야. They're a good fi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she isn't a good fit for us. She isn't a good fit for us. 자,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그녀는 우리와 잘 맞지 않아요. 이 회사 상황에서. Business 상황에서는 she isn't a good fit for us. 우리하고 잘안 맞는 거죠. 다음에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I think you'll be a great fit for this department. 자, good fit, great fit, same thing. 자, 당신이 이 부서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맞고 또 어떤 거는 또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So with work,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type of work. We can be a good fit with a company. We can be a good fit for a certain department or industry. So it's a good match. It works very well together. All right, next key phrase. Key player. 자, 우리 홍보, 회사 홍보 이렇게 할 때는 이 key player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중요한 참가자, 뭐 주역, 뭐 핵심 이 참가자, right? Key player, important person. Okay.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Kristen is a key player in the sales team. 자, Kristen은 영업팀의 핵심 주역이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없으면은 안 돼요. Okay. I like to think Kristen is a key player at EBS. 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Okay. Next one. We're working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smartphone industry. We're working to become a key player in the smartphone industry. 자, 우리 스마트폰 산업의 핵심 참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o, we're working to be a key player in 뭐뭐죠? In the phone industry, in the computer chip industry, a key player in 뭐뭐뭐 industry. 이렇게 많이 씁니다. Alright, I think we're ready for our shadowing section. Alright, everybody, it's time for shadowing. Alright, guys, let's go. Repeat after 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Alrighty, let's try that one more time. I know I will be a good fit for your company. I'm very familiar with business cultural differences. I can help you be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Intonation falling. Remember that. That's very important. All right, let's go ahead and take a little short quiz. 제가 귀사에 잘 맞을 것임을 압니다. 저는 비즈니스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글로벌 시장의 핵심 참가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Dirty versus messy. Dirty versus mess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dirty 그리고 messy입니다. 네, 뭔가 지저분하다 할 때 이 두 단어를 많이 듣는 것 같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dirty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네, dirty, 더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dirty 이렇게 발음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한국적인 발음이고요. 원어민이나 외국인한테는 dirty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R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dirty가 아니고 dirty. T. 그리고 여기서 T도 너무 강하게 안 하고 좀 더 가벼운 D 발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천천히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그래서 R 발음,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Okay? 힘을 주셔야 돼요. Dirty. Dirty. Very good. 뉘앙스 차이를 한번 볼게요. Dirty. 먼지, 쓰레기, 진흙 등으로 표면이 더러울 때 dirty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dirty when we refer to something that is unclean, usually due to dust, garbage, or dirt. Okay? 그리고 때가 묻은이라는 뜻도 가졌죠. So dirty means when something is soiled with dir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dirty. My hands we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좋아요. 더러운이라고 할 때는 dirty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단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Dirty. Dirty. Very good. Oka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더러웠어. The house was dirty, okay?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먼지도 되게 많고 뭔가 식탁도 뭔가 뭐 주스 마신 자국들도 있고 아니면 신발 자국 있고 이런 게 dirt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정리정돈이 아니고 그냥 집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오케이? 때 묻은 혹은 뭔가 쓰레기, 먼지, 진흙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더러워진 거죠. The house was dirty. 자,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house was dirty. 두 번째 문장이요. 내 손은 더러웠어. My hands were dirty. Okay? Maybe you touched the ground. Or maybe you were touching some equipment and you have oil and grease on your hands. My hands were dir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y hands were dirty.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은요. 이 양말들은 더러워. 네, 영어로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해야 됩니다. 네, 한국어는 살짝 어색하게 느끼지만 영어로는 무조건 복수 형태로 These socks are dirty, okay? 그래서 이게 상상이 되죠? 양말이 이렇게 시커멓게 더러운 거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se socks are dirty. These socks are dirty. 네, dirty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에 이제 messy로 넘어갈게요. messy. 엉망인, 지저분한이라는 뜻들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dirty만큼 발음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냥 messy, messy. 근데 중요한 거는 강세입니다. 여기서는 첫 음절에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messy가 아니고 messy, messy 해볼게요. messy. Very good. Okay. It's messy.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을
messy라고 하죠. When something is not organized and not in the right place, we call it messy. Okay? 그리고 어수선한 할 때는 messy라고도 합니다. Okay? When something is just not in the right place, it's not orderly, we say that that thing is mess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house was messy. My kitchen's so messy. The closet was very messy. 엉망인, 지저분한, messy, messy.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집은 지저분했어. The house was messy. 네, 전에 dirty라는 단어를 the house was dirty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집에 뭔가 먼지가 많고 뭐 때 묻은 게 많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돈이 되지 않고 뭔가 이거저거 다 뭐 옷들이 다 바닥에 깔려져 있고 막 이런 게 messy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house was messy.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clean 할 수도 있는데 it can also be messy. Okay? 그래서 뭔가 바닥도 깨끗하고 뭐 테이블들도 깨끗이 닦아져 있는데 그냥 지저분한 거죠.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죠. The house was messy. 두 번째 문장은요. 부엌은 너무 엉망이야. My kitchen's so messy. 그래서 손님이 올 때 죄송해요. 제 부엌은 좀 엉망이네요. My kitchen's so messy. 그래서 이것도 깨끗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지저분한 거죠. 뭔가 스푼하고 그릇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느낌이죠. 정돈되지 않은. My kitchen's so messy. 네, 마지막 문장은요. 그 옷장은 매우 지저분했어. The closet was very messy. So the clothes were all over the place. Okay? The socks were all out of the drawers. Everything was not hung up. The closet was very messy.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 closet was very messy. The closet was very messy. 네, 오늘 배운 단어들 비교해볼게요. 자, dirty라고 할 때는 뭔가 더러울 때, 특히나 뭔가 먼지나 흙이나 아니면 뭔가 쓰레기 때문에 뭔가 지저분할 때 이런 거는 dirt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messy 같은 경우는 뭔가 엉망이거나 지저분할 때 messy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dirt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The house was messy.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허리가 좀 아파서 고생해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현대인들의 어떤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허리 쪽 통증 아니겠습니까? 어깨나 목쪽 통증도 뭐 비슷하게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과 뭘좀 해봤으면 좋겠냐면, 허리가 좀 아플 때, 그 다음에 또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리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물건을 들다가 그럴 때도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허리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평상시에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허리 쪽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전체적으로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주니까 허리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다섯 가지 소주제를 우리가 나눠서 단어들을 보고 영장 연습을 하면 상당히 허리 쪽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수월하게 말하기도 되고 쓰기도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허리 통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체중 조절을 하고 이렇게 자세를 올바로 하려고 항상 노력은 좀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허리를 여러분이 back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자, 엄밀히 말해서는요. back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 약간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쪽,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뭐라 그래요? back.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리 아프다는 lower back이라고 합니다. lower back. 그죠?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back과 lower back을 일반적으로 좀 구분을 하는 게 맞긴 맞지만 lower back이 좀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냥 허리 얘기할 때도 oh, I have back pain.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 I have lower back pain. 이렇게는 잘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back은 등, 허리는 lower back이라고 하는 거, 요건 좀 알아두세요. 자, 들어볼게요.
1: Back, lower back, back, lower back.
0: 자, 정리가 됐죠? 개념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허리 얘기할 때 그냥 back 해도 된다. 그렇지만 저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허리 통증은 뒤에다 pain만 붙이면 되겠죠? 자, 두 단어가 아니라 요건, 따로 써줘야 됩니다. 붙는 단어가 아니에요. back pain. 이렇게. back pain.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합성을 이룰 때 강세를 얻어줍니까? 앞에 줘요? 뒤에 줘요? 앞에 줘야죠. back pain.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그렇죠. 이건 그냥 허리 통증이라는 얘기고, 우리도 요통.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있듯이 영어에도 backache라는 말이 있긴 있어요. 자, 머리 아플 때 뭐라 합니까, 여러분? headache라고 하죠? 그 다음 배 아플 때 stomachache라고 하죠? 이거 다 전부 한 단어입니다. ache은 또 붙여서 만드는 단어고, back도 마찬가지로 I have a backache 그러면 요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어로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세는 앞에다 주겠죠. 들어볼게요.
1: Backache. Backache.
0: 자, 그러면 문장 영작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나 요즘 허리가 계속 조금 아프네. 자, 일단 요즘 계속 아프다. 약간 기간의 느낌이 있죠? 요즘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많이 아픈 건 아니고 약간 조금 아프다. 계속 허리가 좀 아프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backpain이란 말을 좀 쓰면 될것 같은데, 이 경미한 증상 쪽에서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mild라고 그래요. mild. 그다음에 요즘이란 거는 뭐 부사 처리를 해도 되지만 시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I have had. have pain 하면 통증이 있는 건데, I have had 현재 완료를 쓰면 계속 아파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즘 같은 건 시제 처리가 완료시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I have had. 자, 완료시제 줄때 have은 절대 힘주면 안 되고요. 조동사 성격이기 때문에 본동사에 당황세를 줍니다. 그래서 I have had.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I have had. 자, 읽어보세요. I have had. 힘들어가는 것 느껴지시죠?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그러면, 아, 나 최근 들어서 말이야. 허리가 살짝

0: 좀 계속 아프네. 그죠? mild는 센건 아니에요. 약간 경미한 통증 할때 mild 많이 붙입니다.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강세 세 군데 줍니다. 들어보세요.
1: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I have had some mild back pain.
0: 그렇죠. 간단하지만 요즘 들어 허리가 좀 아프다 할때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혹은 증상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뻐근함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stiff란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허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뻐근함이에요, 뻐근함. Oh,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고개를 못 돌리겠는 이런 경우 있죠. 이럴 때 your neck is stiff. 이해되시죠? 그 느낌입니다. 그럼 허리가 조금 살짝 움직일 때만 좀 뻐근하다. My back is stiff. I have a stiff back. 이런 식으로 stiff 들어볼게요.
1: My back is stiff. My back is stiff.
0: 자, 일단 요거를 중심으로 잡아주고 살짝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자, strain이란 거 자체가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한데요. Have a muscle strain이라고 하면 이건 근육이 좀 뻐근한 겁니다. 그렇죠? 허리 쪽 근육이 좀 뻐근해. 그럴 때도 I have a muscle strain in my back. 이렇게 됐어요. I have a muscle strain in my back 하면 허리 쪽 근육이 조금 좀 뻐근하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다 기억하기 쉽지 않다면 요거 하나를 먼저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확장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muscle strain. Have a muscle strain.
0: 자, 허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정상적인 활동이 되게 불가능하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자, function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어떤 기능이라는 명사로 알고 계실 텐데 요 친구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ard 어렵죠? To function 동사예요. 기능을 하다 properly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즉 사람이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그죠? Hard to function properly. 양쪽 강세 두시고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넣어서 문장을 한 번만 만들어 볼게요. 허리가 뻐근하면 아까 stiff 쓰면 되겠죠? 정상적

0: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아까 hard to function properly. 그거를 조동사 한번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it is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It is hard. 어려워요.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아, 나 허리가 좀 뻐근할 때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좀 힘들어. 누구나 그렇습니다.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1: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It is hard to function properly when my back is stiff.
0: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되게 힘들 때가 많죠. 그렇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나 오늘 허리가 아파서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났어. 자, can의 과거 동사 쓸게요. Could hardly get out of bed.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러면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거의 그 정도였어가 hardly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겨우겨우 뭐뭐 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Could hardly get out of bed. 들어보세요.
1: Could hardly get out of bed. Could hardly get out of bed.
0: 이걸 왜 could를 주고 일단 연습을 하냐면요. can을 주고 연습을 원역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로 과거로 쓸 일이 많아요. I could hardly get out of bed today. 그렇죠?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더라.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과거 시제로 연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무리하지 않다. 이건 쉬워요. Take it easy. 많이 들어본 표현일 겁니다. 허리 아플 때는 무리하지 마요. You should take it easy. 요 중간에 it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의 일부예요. Take it easy.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자,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무리하면 안 돼요. 너 허리 아파?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쉬어야지. 그죠? 그럴 때 take it easy 하라면 되죠.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 까지는 쉽죠? When you have back pain. 그대로 관사 없이 주시면 됩니다. When you have, 무관사예요. Back pain. 이렇게 갑니다. 허리 아플 때는 좀 무리하지 않고 쉬세요. 자, 갈게요.
1: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You should take it easy when you have back pain.
0: 자, 오늘은요. 허리 문제 쪽 이야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통증 표현들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리할까요? 허리 통증은 back pain 하면 되겠죠? 앞에 힘 잘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1: Back pain. Back pain.
0: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 function을 동사로 쓰는 거. hard to function properly. 들어볼게요.
1: hard to function properly. hard to function properly.
0: 그래서 무리하면 안 돼요. take it easy. 그죠? you should take it easy. 이거 자체가 무리하지 않다의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take it easy. take it easy.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 관련된 단어 표현들 그리고 영작 미션들 잘 수행이 됐길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고요. EBSE 앱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거기 저희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제 손에 막 익지가 않았을 때 이거를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은 적응이 안 됐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am not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나는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아직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뭔가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0: ing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used to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몸에 배어있는 느낌은요. 여러분, be used to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be used to와 used to 동사의 차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used to 동사는, 그렇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할 때, 한때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라는 의미라면은요. 비동사 뒤에 used to 무엇이나 여기처럼 used to ing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어떤 것이 손에 익어가지고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것이 손에 익어서 익숙한 것이 아니고 손에 익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I am not used to 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이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g 자리에 다양한 동사들 넣어서 어떤 것이 손에 안 익어서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아 나는 아직 정장 입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입다 wear 이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로 정장이라는 거, 그쵸? 격식 있는 옷이라는 의미로 formal clothes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그냥 편하게 입다가 이제 회사 가려고 하니까 정장 입는 게 어색하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해서 정장 입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아직 손에 안 익네요, 익숙하지가 않네요, 좀 어색하네요 이런 얘기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수업을 수강하고 듣는 거는요 바로 take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taking online classes 혹은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아, 난 아침 맨날 걸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하네요, 익숙하지 않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먹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eat나 have라는 동사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하면 아침 먹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라고 얘기를 해서 아침 먹는 게 좀 어색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get up 혹은 wake up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get up과 wake up 차이? 그렇죠. wake up은 정신이 깬 거고 get up은 이제 정신이 깨서 움직인 상태가 되는 거 떠올려 주셔야 되겠죠.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일찍 일어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혹은 어색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I am not used to ing 한번 살펴봤거든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0: I'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I'm not used to eating breakfast.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I'm not used to getting up early.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아직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I am not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저는요. 이제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이제 편해요. 익숙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뭐 하는 게 익숙한 것은? 그렇죠. I am used to ing니까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 온라인 수업 듣는 거 이제 익숙해요. 라는 의미가 된다면 저는 이제 면대면 수업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럼 classes offline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used to taking classes online. 이렇게 얘기를 해서 I am used to ing는 그쵸, 뭘 하는데 익숙하다. I am not used to ing는 그쵸, 뭘 하는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저 정장 입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m not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는 표현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어색해요. 라는 거에 I am not used to ing 그리고 I am used to ing는 저는 지금 뭐 이제 편한 상태입니다. 저는 익숙해졌어요. 라는 의미라면 저는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익숙해져 가고 있다. 라는 의미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I am used to 대신에 I am getting used to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점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고 얘기를 하면 저 이제 정장 입는 게 조금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getting used to wearing formal clothes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getting used to ing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뭐 하는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손에 익지 않아요. 라는 표현으로 I am not used to ing 라는 표현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you are starting a beautiful day full of happy moments. 여러분, 건강하고 그다음에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과 하루 딱 10분 동안만, 그쵸? 이렇게 집중해도 행복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딱 하루 한 문장,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쭉 일주일 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잡아서 서로 즐겁게 누려보는 시간이지요. 자, 그렇다면 출발합니다. The Weekly Review, here we go. 네, 자, Mission Possible입니다. 다 가능하니까 Impossible 아니고요. Monday, 7번 출구까지 이 도로를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그랬더니 비가 길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7번 출구까지 쭉 따라가는 거 기억해. 핵심은 remember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remember to stay on this road. 그 다음에 until exit 7. 아시겠죠? until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until you see the sign, until you see a big library, until you see the exit number 7.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remember to stay. 그 다음에 이거는 발음이 on이 아니고요. stay on. stay on처럼 들리고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thanks. thanks 까지만 쓰셔도 되죠. thanks for the directions. 그쵸? 예. 내가 너 길 가르쳐 줄게 라고 할 때는 I'll give you the directions. 이런 식으로 direction에 S가 보통 붙으면 방향들 해서 길을 가르쳐 준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표현 기억나시나요? 내 말이 C가 되니까 말 조심해.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 다 알고 있거든.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조심해. be careful. 물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할 때 그 watch out 해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be careful이고요. 누가 갑자기 뭐 할 때 hey, watch out! 조심해! 이런 식으로 던질 때는 watch out. 바깥을 내다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C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 be careful what you say. be careful what you say. 아니면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해서 이때 wish for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뭘 바라는지 조심하라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 자, 그래서 be careful what you ask for 아니면 wish for 둘 다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요청하는지 나 알고 있다니까 I know what I'm asking for.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 볼까요? 수요일 거는요. 내가 내 생일을 또 깜빡했다니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얘기는 내가 네 생일을 못 챙겼는데 이번에 또 못 챙겼네 어쩌지의 느낌이 바로 I can't believe죠. 그 다음에 밑에는 나도 믿을 수 없어 똑같이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I can't believe 이게 발음이 I cannot believe고요. 뭐 천천히 해도 I can't believe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는요 can을 강조하면 I can't believe 이러면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나 믿을 수 있어. Hey, I can believe it. Believe 이게 believe가 커다랗게 들리면 그거는 긍정의 의미인 거고 I can't believe 이러면 부정의 뜻인 거죠. 그죠? I can't believe I forgot your birthday again.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어쩌지? 느낌을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더니 I can't believe it either. 나도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역시의 뜻으로 either, T-O-O 아닌가요? 부정이기 때문에 느낌이 어떤 뜻이냐면 나도 그걸 믿지 못하겠어의 뜻이죠. 나도 뭐뭐 하겠어의 뜻이면 T-O-O, to를 쓰시면 되고요. 못하겠어의 뜻이면 E-I-T-H-E-R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t believe it either. 영국식 발음은 either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렇죠?
1: You say either, I say either.
0: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1: Let's call the whole thing off.
0: 이런 그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영국식 발음이면 I can't believe it either. 이렇게 발음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표현은요. 바로 이거였죠. 내가 먹는 음식이 운동보다 더 중요해. 사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뭘 먹는가 섭생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덜 먹고 덜 운동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 앞에 있는 게 what you eat잖아요. 그래서 what you eat is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Your food is much more important than exercise. 됐죠? 그래서 발효 음식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발효 음식, 한국의 음식들을 할리우드 배우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왜? 천천히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건강까지 좋아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지금 그렇죠. 많은 패스트푸드를 먹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다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운동도 한두 시간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잘 가다듬고 그냥 10분 정도만 운동하셔도 저항력이 계속해서 면역력이 커진다는 얘기도 말씀드린 적 기억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 will eat less and exercise more. 그 다음에 금요일 거는요. 그 막판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했더니 아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자, 그렇다면 did he cancel? 근데 그 결과가 누구한테 미친 거예요? On you?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막판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At the last moment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그랬더니 야, 처음이 아니거든. This isn't the first time. This is not the first tim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 행동을 반복할 때에 내가 아예 그만 봐야지 혹은 그 사람을 피해야지라는 생각이 덜 드신다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그러니까 그 욕심을 살짝 비우시고 같은 행동이 많이 반복된다 그러면 말해줘도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멀리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꼭 말씀해 보시고 고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애완동물은 언제든 반드시 목줄에 묶여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죠. 여러분, 애완동물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죠. All pets must be 어디 묶여 있어야 돼요? 달라붙어 있다. On a leash. 그렇죠? At all times. 그래서 L-E-A-S-H. 이거를 all pets must be 동사로 쳐도 돼요. leashed. 앞에 거 on, 어 없고요. must be leashed. 해서 ed 붙이면 L-E-A-S-H-E-D라고 쓰셔도 똑같은 뜻입니다. At all times, must be kept under control. 통제하에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자, 오늘의 어록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이야기에는 다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서는요, 모든 결말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예. Every story has an end. 그렇죠? 다 끝, 결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but in life, 실제 삶에 있어서는 every, 그렇죠? end is just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다. 결국은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건 실패야, 나 힘들어,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작이란 얘기죠. 그래서 무엇인가 결말이 됐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즐거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this is not the end.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there.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

경우에 분들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짠!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캠의 고고 리스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캠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야기 안에 맨 마지막 부분쯤에 도달했을 때 무엇은 성공을 하고 무엇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끝까지 길지 않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진정한 친구를 사귄 것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대자연의 만남은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 캐치하셨겠죠? 자,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후에 저랑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aking a true friend. 이건 성공한 거죠.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뭐 사귀는 것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산이 준 더 큰 선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자,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여러분 귀에 쏙쏙 캐치됐죠? Good job.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남미의 대자연을 만나는 것에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진실한 친구를 만드는 것, 즉 사귀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이 내용이었죠? 네.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까요?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이것은요, 산이 준 더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지금 보신 문장들이 되겠는데요. 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안 들리는데요? 라는 부분 있죠, 여러분?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막 보면서 어디쯤에 안 들렸는지, 왜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making a true friend. 자, 이때 기능어는 어죠. 나머지 세 개의 단어는 모두 음절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making 그리고 어는 부정관사 기능어인지라 약하게 소리 나서 making과 연결되면 making a true가 아니라 t 사운드와 r 사운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츄 이런 소리로 발음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true가 아니라 true friend는 아시죠? 앞글자 F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긁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Making a true friend. 강세는 making true friend에 있다는 거 아시죠?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Making a true friend. 네. Google listening 2. Making a true friend. Friend가 아니라 friend. 이렇게 하셔야 돼요. Google listening 3. Making a true friend.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한 번 더.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s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자, 이때 눈으로 볼 때 기능어들은 a, by the, 그리고 내용어들은 greater present given mountain이 되겠죠. 자, 그때 flap 현상에 의해서 greater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greater.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자신있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T 사운드 약해져서 greater present. 첫 번째 에 이 부분에 강세 정확하게 주시고 기분 할 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V 사운드인지는 살짝 긁어주셔야 되겠죠. Given, given by the mountain, mountain. 이때도 역시 T 사운드는 약하게 발음이 돼서 V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T 사운드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는 mountain. 틀리진 않지만 원어민의 입에서 자주 등장하는 들리게 되는 소리는 mountain. 라고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네, Google listening 2.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하실만하죠? Oka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One more time.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2: 2.
3: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She blank in the blank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akes a decision, 결정을 하다, 뭐 결심하다 이런 의미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In the blank 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들은요, worsening weather condition이라고 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악화되고 있는, 악화된 날씨 조건에 결정합니다. 뭘 결정을 할까요? 내용이 이어지죠. Fail, 그리면서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blank 했는데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Mother Nature. 이게 바로 대자연을 뜻하죠. 남미의

0: 대자연을 만나는 것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진실한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Okay, move on. 자, 계속 이어서 보죠. This may be a greater something given by the mountain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뭐일지도 모르다, 더큰 무엇일지도 모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present인데요. 명사인 present, 선물이란 뜻인데 이 명사는 똑같은 철자로 present라는 다른 발음과 억양, 그리고 강세가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 동사로 쓰여서 수여하다, 증정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산이 준더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전체 이야기 한번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She makes a decision in the worsening weather condition. Failed at meeting the South America's Mother Nature, but successful at making a true friend. This may be a greater present given by the mountain.
0: 네, 이제 100% 다 캐치하실 수 있겠죠? 아니 된다면, 네, 다시 반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그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사정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엑셀런트 잡, 에브리원. Alrighty, guys, remember these two key phrases, relocate and external.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ake versus roast. Bake versus roa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ake 그리고 roast입니다. 네, 음식 만들 때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요. 둘 다 뭔가 오븐에서 구우는 건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일단 bake 정리해 드릴게요. bake, 오븐에 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름절입니다. 이거는 bake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깔끔하게 bake, bake. Good.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베이크가 아니에요. 마지막 소리가 크 발음해야 돼요. Bake. Bak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살펴볼게요. Bake라는 단어는 주로 빵, 케이크, 과자를 오븐에 구울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use the word bake when we are cooking bread, cakes, cookies in the oven, okay? 그리고 불에 직접 노출시키지 않고 간접적으로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꼭 빵, 케이크, 과자 아니라도 뭔가 좀 완전한 그런 불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오븐에 구울 때 주로 b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We use the word bake when we'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And usually the oven is not like direct fire, right? It's indirect heat. And yeah, it doesn't have to be cookies and cakes and bread. It can be other foods as well. But generally when you cook something in the oven, we say bake.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bake some cookies. I baked her a cake.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베이크, 오븐에 굽다. 베이크.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 쿠키를 굽도록 하자. 자, 우리 뭐뭐 하자 할 때는 let's로 시작하죠. Let's bake some cookies. Yay! Let's bake some cookies. 네,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븐에 뭐 굽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쿠키예요. 그래서 이런 쿠키, 과자, 빵 종류는 무조건 bake 단어 쓰면 됩니다. Let's bake some cookies.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구워줬어.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는 bake를 과거 형태로 I baked her a cake. 여기서도 케이크가 나왔죠? 그래서 bake. 그리고 이 케이크는 어디서 구운 거예요? 오븐에 구웠겠죠? 그래서 bake.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요. 우리는 초콜릿 컵케이크를 구웠어. 너무 맛있겠네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e baked chocolate cupcakes. We baked chocolate cupcakes. 네, bake는 이해하셨죠? 다음은 roast로 넘어갈게요. Okay, roast. 일단은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아마 bake는 더 흔히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roast 같은 경우는 이 r 발음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혀가 천장을 닿으면 그 순간에 l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닿으면 안 돼요. roast, okay? 혀가 뒤로 당기는 느낌으로 꼬부리면서 roast, roast, okay? 그리고 이거는 짧은 모음이 아니고 살짝 긴 모음입니다. 그래서 roast가 아니고 roast. 제 입모양 보이시죠? roast,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roast 같은 경우는 고기, 채소를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roast 단어 사용합니다.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an oven or on a fire, when it's usually meat or vegetables, okay? 그리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로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울 때 roast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Okay, so we use the word roast when we are cooking something in the oven that is above 200 degrees Celsius. So we are cooking it on very high hea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roasted some chicken. I love roasted vegetables. I'm roasting some fish. Roast. 오븐 또는 불에 굽다. Roa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닭고기를 좀 구웠어.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물론 we baked some chicken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는 느낌이 뭔가 고온으로 뜨겁게 뭔가 구우는 거죠.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okay? 그리고 이거는 오븐 아니고 뭔가 불 위에도 어떤 바베큐에서도 구우는 것도 roas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운 채소를 좋아해. I love roasted vegetables. I love roasted vegetables. 네, 식당에 가시면 이 roasted vegetables가 나올 때는 뭔가 약간 좀 검정스러운 게 막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왜냐하면 센 불로 이거를 구운 거라서 그래서 roasted vegetables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형용사입니다. roasted. 이미 구운 거잖아요. 그래서 I love roasted vegetables.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생선을 좀 굽고 있어. 근데 뭔가 고온으로 구우는 거예요. I'm roasting some fis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I'm roasting some fish. I'm roasting some fish.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bake. 그냥 오븐에 뭐를 구울 때, 네, 일반적으로 오븐에 구울 때 bak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쿠키나 케이크나 뭐 빵 등등 이런 거를 bake라는 단어를 쓰고요. roast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온으로 센 불에 오븐 또는 불에 구울 때 사용합니다. bake. 그리고 roas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Let's bake some cookies.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We roasted some chicken. Great work, everyone! 너무 잘하셨어요.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and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 허리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주제를 허리 통증으로 좀 잡아봤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제 통증을 이야기할 때 pain이란 단어를 잘 써가지고 문장에 넣는 연습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해야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운동과 올바른 자세로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증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료를 받다란 얘기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다란 것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정형외과를 가다라는 말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정형외과, 오늘 그 단어 하나만 제대로 외웁시다. treatment란 단어는 다 들어보셨죠? treatment. 치료죠. 치료. 자, 치료를 내가 받는 거니까 get treatment 혹은요 receive treatment. 두 가지 다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로 통일하세요. Get treatment.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자, 전치사 잘 보시는데 for가 나오는데요. Get treatment for 다음에는 병이나 증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병이나 증상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Get treatment for 병명 혹은 증상, 증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back pain 자체는 증상이죠. 허리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treatment for 소유격 주고 누구누구의 통증이니까 one's back pain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병원에 가다. 이건 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은 hospital이라고 하는데 동네 병원 또 clinic이라고 해요. 근데 병원 가다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go see a doctor 요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동네 의원이든 큰 병원이든 어쨌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 중간에는 물론 and가 생략된 콜로케이션입니다. 그렇죠? go and see a doctor인데 요거 and를 빼버리고 go see a doctor 이렇게 그냥 관용구처럼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동사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양쪽의 강세 Go see a doctor. 들어볼게요.
1: G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
0: Oh, my back is stiff. I need to go see a doctor. 이렇게. You should go see a doctor. 너 저 병원 좀 가봐. 그럴 때 쓰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만 외울게요. Orthopedist. 자, 제 발음 잘 들어보세요. Orthopedist. 힘을 얻어주세요. Pedist. 정형외과. 전문이란 뜻입니다. 전문의를 부르는 용어예요. 근데 이분한테 간다고 그래요. Go to an orthopedist. I went to an orthopedist. 그럼 뭐예요? 정형외과에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외과 그냥 일반 의원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큰 병원에 정형외과를 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다. 영어로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어디 어디로 갔다 의미로 to를 붙여서 요거 들어볼게요.
1: Go to an orthopedist. Go to an orthopedist.
0: 그렇죠. 자, orthopedist. 자, 이 단어가 됐으면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나 허리 통증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아까 그 문장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아, 나 저 허리 아파가지고 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아까 get treatment 넣어가지고 need to만 붙이면 되죠.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자, for 연결 잘하세요. 나 허리 통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Oh,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힘을 살짝 노란색에 주시고 들어보세요.
1: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I need to get treatment for my back pain.
0: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형외과나 이런 일반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뭐 척추지압사라고 해서 이렇게 지압을 받고 이렇게 교정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한의원은요. 뭐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표현은 요겁니다. Oriental Medicine Doctor. Medicine 자체가 약이란 뜻도 있는데 의학이란 뜻도 있어요. 그렇죠? 동양의학. 그래서 Oriental Medicine Clinic까지 붙이면 한의원입니다. 요거. 그래서 Oriental Medicine Doctor라고 하면 한의사를 주로 그렇게 말하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알아두시면 무난하니까 요거 읽어볼게요. Oriental Medicine Clinic. 강세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면서 따라해보세요.
1: Oriental Medicine Clinic. Oriental Medicine Clinic.
0: 또 한의원에 가셨으면 I actually went to an Oriental Medicine Clinic.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가서 뭐, 침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부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자, 그럼 어쨌든, 침을 맞는다는 얘기는, 요 단어는 좀 알아둘게요. Acupuncture는 그래도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Acupuncture. Acupuncture. 요게 침이고요. 침술이죠. 요걸 받은 거니까,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요거 읽는 법. 자, 듣고 따라 해보세요.
1: Get acupuncture. Get acupuncture.
0: 맞아요. 자, 이러면 아무래도 통증 완화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완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쉬운 동사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동사를 골라봤습니다. Ease. Ease the pain. Ease the pain. 요 너가 들어간 이유는 뭔가 앞에서 이제 통증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통증 완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뭔가 나왔다는 의미로 너를 붙여가지고 ease the pain. 요 앞에다가 help을 붙여볼게요. help. 그 다음에 곧장 동사 원형 나오면 돼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help가 약간 뒤에 원래 이제 help to ease the pain. to가 원래 들어가 되는데 to 없이 쓰는 게 현대 영어에서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요렇게 갑니다.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자, 침을 맞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Get acupuncture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묶으면 돼요.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볼까요? 침을 맞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Getting 해야 되죠? 동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Can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Can과 could가 이런 경우는 의미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둘 다 가능성이에요. 이런 경우는 can이, could가 can의 과거형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냥 비슷한 조동사예요. Getting acupuncture could ease the pain 해도 되고 Getting acupuncture Can ease the pain 해가지고 여러분이 can을 넣어도 could 넣어도 되는데 help까지 넣어서 해보세요. 그럼 동사 3개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Could help ease the pain. Could help ease the pain. Can help ease the pain. 이렇게 동사 3개가 덩어리를 붙는 클러스터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Getting acupuncture could help ease the pain.
0: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척추지압사라는 말이 있어요. Chiropractor. Chiropractor. 요거 뭐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척추지압사 요 말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 있죠. 허리가 아플 때 자세 교정 이런 거. Chiropractor. 들어만 볼게요. Chiropractor.
1: Chiropractor. Chiropractor.
0: 이렇게 척추지압술을 chiropractic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hiropractic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물리치료는 아시다시피 physical therapy라고 합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 physical therapy. 자, 이것도 받는 거니까 치료 쪽은 전부 다 get이에요.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자, 도수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그 물리치료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도저히 이렇게 안 돼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수술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경우 많습니다. Get surgery or undergo surgery. 자, 이것도 이제 수술을 받다 쪽이 get이 기본적으로 쓰이는데, 수술 받다에 또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동사가 undergo. 강세 지혜 주시고, 수술 받다는 뜻입니다. 이거 들어볼게요.
1: Get surgery. Undergo surgery. Get surgery. Undergo surgery.
0: 오케이, 문장이 나옵니다. 물리치료를 몇 번 받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요 말 만들어 볼게요. 물리치료 몇 번 받고 조금 나아졌다. 자, 그럼 I felt better. 간단하죠, 이 부분은? 나 좀 나아졌어. 그러면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0: several times. 몇 번 열어넣어줬죠? After. 뭐한 후에.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자, 들어볼게요.
1: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After getting physical therapy several times, I felt better.
0: 자, 정리해볼게요. 자, 오늘은요, 허리 치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증 치료를 받다죠?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요거 기억하시고 들어볼게요.
1: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Get treatment for one's back pain.
0: 완화에 도움이 되다. Help ease the pain. Help과 ease를 붙이면 되겠죠? 자, 들어볼게요.
1: Help ease the pain. Help ease the pain.
0: 마지막으로 물리치료 받다. Get physical therapy. 들어봅니다.
1: Get physical therapy. Get physical therapy.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리 치료 주제에 중요한 표현들 정리 잘 해봤습니다.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살짝 짜증이 났거나 혹은 아,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을 그만해요 라는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 뭘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op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 ing를 얘기를 하시면은요, 그 행동 계속하는 거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stop ing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펜을 딱딱딱딱 거리니까 아,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stop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뭘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세요 라는 명령을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동사만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멈춰! 라는 얘기가 바로 stop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동사만 얘기를 하시면은요 바로 명령문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stop이라는 동사로 멈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이 ing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만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stop 뒤에 동사를 ing로 넣는다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만 좀 징징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징징거리다, 칭얼거리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는 거는요 cry입니다. 근데 찡찡거리는 거는요 바로 wh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top whi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그만 좀 징징거려, 그만 좀 칭얼거리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whin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whining. 여러분이 don't와 stop의 차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셔야 되겠죠. stop이라는 거는 계속 뭔가를 하니까 그걸 하는 걸 멈춰 라는 의미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op whining. 아, 징징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너 왜 그래? 한숨 좀 그만 쉬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숨 쉬다 라는 거는요 sig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만 좀 한숨 쉬어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바로 stop sighing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ignin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igning. 해서 이번에는 한숨 쉬는 거, 아, 이제 좀 그만 좀 해. 라고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펜 그만 좀 딸깍거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딸깍거리면은, 그쵸? 가끔씩 여러분이 짜증나는 경우가 있겠어요. 그럴 때, 아, 그거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딸깍거리다라는 거를요, 영어에서는 클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 클릭하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펜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이번엔 펜 딸깍거리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야, 너 다리 좀 그만 떨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떠는 거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동사. 바로 shak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다리 하나만 떨 때는 leg고 두 다리를 막 이렇게 떨면은 그쵸? leg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리를 많이 떨어봐서 아는데요. 대개는 한 다리만 많이 떨어요. 그래서 stop shaking your le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한 번만 더. 시작. Stop shaking your leg. 해서 야, 너 다리 떠는 거 좀 그만해. 라는 문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don'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쵸? 하지마! 라는 의미라면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stop ing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만해라 라는 거를 우리가 네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op whining. Stop whining. Stop sighing. Stop sighing. Stop clicking your pen. Stop clicking your pen. Stop shaking your leg. Stop shaking your leg.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해. 그만 좀 칭얼거려. 라는 거를 stop whining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뭐를 말씀드리죠? 그쵸? 징징거리지 마.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의미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그거는 여러분들 stop보다는 don't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don't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뒤에 동사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stop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뒤에 ing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혹은 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동사로 얘기를 하고요. 계속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짜증이 나거나 혹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때 그걸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op ing로 얘기를 하시면 그거 두 가지 의미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n't whine. 한 번만 더. 시작. Don't whine, 징징거리면 안 돼 라는 문장을 통해서 don't 동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니까 stop ing와 구분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펜 딸깍거리는 것 좀 그만하세요 라는 문장 stop clicking your pen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stop clicking your pen, stop 하지마 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공손하게 부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펜 좀 딸깍거리는 거 그만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Can you please sto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펜 딸깍거리는 거 그거 좀 그만해 주면 안 될까? 나는 조금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게요. 갑시다.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한 번만 더. 시작. Can you please stop clicking your pen? 해서 여러분이 Can you please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돼서 Can you please stop ing? 아, 그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는 부탁이 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계속 뭔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그만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죠? 그쵸? Stop ing로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었고, don't로 얘기를 할 때랑 stop으로 얘기를 할 때 어감 차이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누구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의 try again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하루에 뭐 두 끼건 세 끼건 three nutritious and square meals, 그렇죠? 영양가 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10분 동안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e, righ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문장 하나 보는 거는 의미가 전혀 없고요. 내가 화났을 때 너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굉장히 길지만 딱 하나만 잡아놓는다면 미안하다. 뭐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I'm sorry. 그렇죠? 네, 그런데 for나 뒤에 about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예들과 함께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sorry 하면서 한번 연결해 보시고요. Okay, let's try it out. Okay, step one.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미안해. I'm sorry.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가 지연되어서 난장판이라서 혼란이 있어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for하고 about 중에 뭐가 쓰일까요? 일단은 지연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에 늦은 게 아니고 어떻게 벌어질 사건이나 행사가, 그렇죠, 시간 때문에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그걸 dela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I'm sorry for the del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D-E-L-A-Y. 내가 늦은 거면 I'm sorry for being late. 그때는 늦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그러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즐겁게 행복을 쌓아갈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뭐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와 만족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change your attitude. 한번 태도를 바꿔보시고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난장판이라서 미안해. 실제 그 상황을 넣어보세요. 그죠? I'm sorry for 뒤에 난장판이 뭐예요? M-E-S-S죠. 그래서 I'm sorry for the mess.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저지른 혹은 나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보통 for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about을 씁니다. confusion이라고 해서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보세요.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그렇죠? 이렇게 about을 쓰는 이유는 about은 뭐뭐에 대해서잖아요. 이것저것. 그 느낌이 내가 그 상황을 유발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그런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불편하게 해드려서 inconvenience. Inconvenience. 아시겠죠? 그래서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보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Confusion, inconvenience. 일부러 여러분 맨 처음에 나왔던 1강보다 굉장히 지금 단어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눈치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 나온 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두 가지, sorry for, sorry about. 제가 먼저 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지연돼서 미안합니다.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for the delay. 늦어진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 죄송해요.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보면서 머릿속으로 난장판 떠올려 보세요. Your turn. 그쵸. I'm sorry for the mess. 그쵸. M-E-S-S.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뭣뭣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자,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confusion. 맨 마지막으로 불편을 드려서 어떡하죠? 죄송해요. Your turn. 맞습니다. I'm sorry about the inconvenien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늘려볼 겁니다. Step by step. Okay? Step 2.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지금 생각해. 그럼 앞에 나왔던 I'm sorry. 뒤에 for가 나왔죠. 왜? 내가 했던 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니까 이때는 about보다 당연히 for가 어울립니다. 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What I said. 그렇죠? 그래서 what I said. 물론 my words라고 해도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I'm sorry for what I said.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땐 뭐죠? When I'm angry는 지금 화난 거고요. 화가 났을 때니까 when I was angry. 자, 보세요.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hungry. 아니면 angry. 다 좋습니다. 배가 고프면 화를 낼 수도 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yeah, when I was angry, when I was hungry. 그러면 되게 빵 터질지도 몰라요. 웃겨서. 그죠? 자, 그 다음. 그가 너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그러면 I'm sorry for.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까 했던 말은 what I said. 그가 했던 행동은 what he did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해서 결과가 지금 피해가 나왔다. What he has done. What he has done. He has를 줄여서 his라고도 씁니다. He is의 줄임말이 될 수도 있지만 문맥상 당연히 he has done이죠. 자, 그 다음에 너한테 했다. To you. I'm sorry for what he has done to you. 내가 대신 사과할게. 유감스러운 일이야. 됐죠? 자,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일은 유감이야.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발생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겨서 그럴 때는 about이 어울릴 겁니다. I'm sorry about. 그러면 뭐예요? 일어났던 일. What happened? 같은 구조죠. What happened? 언제요? Yesterday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I'm sorry about what happened yesterday.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유감이네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표현 두 번 더 마무리해 보세요.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화가 났을 때 했던 말,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 반응은 뭐예요? 야, 그때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더라. 평소에 내가 아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안하다. I'm sorry.

for what I said when I was angry. 그랬더니 야, 너 내 자신이 아니었어. 평소에 내 모습이 아니었다. You weren't yourself. 난 내 자신이 지금 아니야. I'm not myself. 이 표현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repeat this program and these expressions agai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위에 함께 많이 나눠서 네, 좋은 기운 계속 업업 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현재 완료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 곧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제가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자자 여기에 먼저 쓰인 현재 완료형만 살펴보자면 have seen 이 부분이구나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완료형 공부하면서 현재 완료형에는 총 4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 참고로 그 용법 2가지를 더 공부할 텐데 오늘 강의까지 모두 들으신 후에 이 문장이 4가지 용법 중에 무엇으로 써 쓰여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복습인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중요합니다. 왜? 예, 기억할 게 좀 많거든요. 자자 해서 현재 완료에 대한 생김새와 특징 한 번만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have 또는 has가 쓰인 다음에 과거분사가 딱 붙어주면 현재 완료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have와 has는 이런 식으로 apostrophe와 함께 줄여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 읽다가 이런 친구 만나면 그리고 그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아, 이거 현재 완료형이네 라고 이렇게 알아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가지고 얘는 또 뭐래? 아, 이렇게 당황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 현재 완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을 쓴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과거 시제, 현재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의 어떤 그 역할들이 조금 더 쉽게 머릿속에 구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현재 완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다 보면 그냥 과거 시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것과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건데 분명히 그 역할의 차이가 있으니까 비록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비슷하더라도 또는 아예 같더라도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형의 해석이 아 그래도 진짜 이 문장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같은 건 아니라는 점 잊지 않아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완료형의 나머지 두 개 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결과적 용법입니다. 참고로 뭐 결과적 용법 이 용법의 이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뉘앙스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 용법이라는 거 결국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걸 이제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과거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의 결과가

가지도 영향을 미쳐 이럴 때 현재 완료 실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결과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험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을 때 내가 뭔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거를 또 이제 우리가 현재 완료를 갖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 용법으로서 현재 완료를 사용했구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각각의 용법들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바로 이거예요. forget. 뜻 알고 있죠? 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는요, travel입니다. 뜻은 여행하다 정도가 되는데, 자, 이두 개의 동사 가지고 예문들을 만들 텐데, 먼저 과거 시제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만들면서 그 차이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바로 이렇게 적혀 있죠? I forgot my password. 해석해 보자면 나는 내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쓰였죠.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과거에 네가 까먹었는데, 지금은? 이라고 질문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뭐 비밀번호를 찾았는지, 새로 만들었는지, 뭐 전혀 아무런 정보가 지금 여기에 주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 그래서 I've forgotten my password라고 말하면, 비록 우리말 해석은 과거 시제일 때랑 크게 차이가 없지만, 나는 내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면, 아, 지금도 몰라. 과거에 내가 그 까먹었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까먹었고,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제 비밀번호를 몰라요. 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결과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문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문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Nick traveled overseas. 닉이 여행했다는 거죠. overseas, 해외로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뭐, 닉은 해외여행했어요 정도의 뜻으로써, 자, 이거는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여행했네. 끝입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완료로 살짝 바꿔주면요. 그럼 문장 이렇게 되겠죠? Nick has traveled overseas.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경험을 조금 살렸다 봐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닉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요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과거 묘사, 지금 여기서는 경험을 묘사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구나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두 가지 용법 함께 살펴봤어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헬렌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헬렌으로 시작하면 되겠고, 자, 여기 찾았어요 라는 거. 저 그냥 과거 시제 써서 found 하지 않고 현재 완료 써서 has found라고 할 거예요. 왜? 직장을 찾았고, 지금도 그 직장을 다녀요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과거의 일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has found, 현재 완료형이 맞겠죠. 그렇죠? 해서 Helen has found a new job. 이렇게 이 문장 완성해 볼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len has found a new job.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리는 몇몇의 유명 인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느낌 오세요? 뭐뭐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말하고자 하면은 현재 완료가 딱인 거예요. 자, 주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Lori. 발음이 어렵죠? Lori. 자, 그리고 만난 적이 있답니다. 현재 완료니까 has met. Lori has met.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누굴 만난 거예요? 적어주면 되죠? A few celebrities. 라고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Lori has met a few celebrities.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까지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have seen the Mona Lisa in person.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모나리자를 직접 in person 본 적이 있습니다. have seen.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따져보자면 현재 완료형의 경험적 용법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재 완료형

형의 네 가지 용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재 완료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 요런 뉘앙스들을 현재 완료가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 한번 살펴보는 것이 현재 완료가 그래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보니 현재 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용법들 그리고 뭐 특징들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ndma Instead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everybody, how are you? Today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blood flow, okay? Be excited.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혈액순환 개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혈액순환 개선으로 갈 거고요. 일단 가기 전에 우리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Let's go.
0: I should have listened when people told me I shouldn't get my hopes too high. What do you mean? The new burger place was so disappointing. If there's a burger that disappoints you, it must be pretty bad.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disappointing 그리고 disappointed 둘의 차이점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disappointing 먼저 보고 갈게요.
0: I should have listened 이름 다 좀 들었어야 됐는데 when people told me I shouldn't get my hopes too high 이러죠. 맨날 기대를 높이 하는 것, 기대치를 높게 잡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사람들 그 얘기 좀 들을 걸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do you mean 이러죠.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랬더니 the new burger place was so disappointing. The new burger place. 새로운 버거 음식점이 있나 봐요. 그게 너무 실망스럽대요. Disappointing 하면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t's so disappointing. 정말 실망스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친구가 if there's a burger that disappoints you, it must be pretty bad. 이러죠. 아, 만약에 버거가 너를 실망시킬 정도였다면 정말 정말 안 좋은 거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버거를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배웠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disappointed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대화 보여주세요. Did you take a look at my portfolio? Yes, and I hate to say this, but I was a little disappointed. Mia, you've been looking at your daughter's drawings. Oh gosh, how did they end up here?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Did you take a look? 한 번 봤나요?
0: Did you take a look at my portfolio?
1: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 볼 기회가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yes, 네. 봤대요.
0: And I hate to say this.
1: 그리고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0: But I was a little disappointed.
1: 이러죠. I was a little disappointing 이라고 안 하고 disappointe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Disappointed. 실망했다. 내가 실망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I'm disappointing 하면 나는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 돼요.
0: I am disappointed.
1: 내가 실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I was a little disappointed. 조금 실망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ia,

심장이 조금 뛰는 게 느껴져요. 그게 사실 오늘 한 운동의 아주 중요한 요점이었거든요. 혈액순환 아주 잘 되는 자세니까 재밌게 시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어 표현, 우리 disappointing 그리고 disappointed 차이점 공부해 봤어요. disappointing 하면 무언가가 실망스러운 거지만 disappointed 하면은 내가 실망했다. 약간 boring하고 bored 개념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Bye. Have the best day ever.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hildhood memories.
0: 네,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추억,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주인데요. 자, childhood memories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fun to compare childhood memories.
0: Which is true, I think.
1: It's very true. It's 네. like, did you experience this or that?
0: 그렇죠. Right? 그래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compare, 비교하는 건 fun, 재미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볼 거고요. Mm-hmm. 오늘 주인공은 누구죠?
1: We have Kayla, who is from the USA.
0: 네, 그럼 Kayla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Kayla 씨, 나와주세요.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네,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0: Sharing, 아까는 이제 comparing, compare만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여기서는 sharing까지 추가되었습니다. Share 하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데
1: You want to share these cards?
0: No, I don't really need to because okay. mine are better, although they are identical.
1: Well, let me share a story with you.
0: 네. Yesterday. 이런 형태. That's enough. okay. 이런 형태.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Share는 이렇게 물건을 같이 쓰는 거, 음식을 나눠 먹는 것도 share지만 mm-hmm.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share라고 mm-hmm.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라는 건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비교하는 건 is a great way, 좋은 방법입니다. To learn about other people, mm-hmm.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에요.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Sharing and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ther people.
1: 네.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다행한.
1: Fortunate.
0: Fortunately라고 하는 이 mm-hmm. 부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Fortunately.
1: Fortunately, 네. I think you guys already know about it, so maybe we don't have to explain as much.
0: Exactly.
1: Right?
0: 네. Fortunately 하면 다행히도란 뜻인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fortunate라고 했고요. Fortunate는 아닙니다.
1: No, not fortunate. 네. Fortunate.
0: Net 이렇게 끝나고요. Net. 네. 그래서 저는 I'm super 여기서는 very.
1: Extremely.
0: Quite.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아요. To have some great memories.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데 언제로부터의 추억이냐 하면은 from when I was a kid. Mm-hmm. 어렸을 때로부터의 추억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운이 mm-hmm. 좋아요. 그런데
1: She says, although it seems as I'm getting older, I'm starting to forget them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0: 네, although 하면 약간의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Mm-hmm. 좋은데 이런 면도 있지만요 라고 yeah. 뒤에 붙였습니다.
1: It's good, although there's this one problem.
0: 네네. Right? 그래서 although it seems 뭐뭐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라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seems하고 as가 붙어서 마치 이 두 개가 같이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mm-hmm. as I'm getting older 이게 한 덩어리예요. Mm-hmm. As I'm getting older,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I'm starting to forget them, 여기서 말한 them은 childhood memories,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Mm-hmm.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요, 라고 mm-hmm. 말했습니다. 그래서 seems에서 끊고 as I'm getting older를 하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1: But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0: 네, 여기에서 but yeah, 뭐 그런데 이런 거 빼고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앞에 나왔던 것은 talk about이었잖아요. Mm-hmm. 동사만 do로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yeah. is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are도 되고 is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Mm-hmm.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는 뭐라고요?
1: It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0: 좋아하는 것들 중 하나가 talk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우리의 어린 시절 추억에 대해서 and compare them,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거, mm-hmm. 비교하는 게 재밌대요.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Mm-hmm. 어린 시절 추억들이 정말 서로 달랐기 때문이죠.
1: Mm-hmm. How are they different? She says,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0: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Mm-hmm. And so, 이건 한마디로 그냥 so. 그래서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아이들의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Mm-hmm. 서로 같이 어울려 도는. Mm-hmm. That lived near each other.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mm-hmm. 있는 친구들이 어울려 놀았다는 이야기죠.
1: Ooh, so what did they used to do?
2: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1: And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0: 네, 마지막 부분 보시면 all this outdoor activity라고 했습니다. Activity라는 단어가 재밌는 게 activities라고 해도 돼요. Mm-hmm. 활동들. 그런데 yeah. 그냥 활동이 여러 개여도 활동 전체, yeah. 활동의 양을 가리킬 때
1: There's a lot of activity around here.
0: 네, 네. 그래서 불가산, 세지 않는 명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Mm-hmm.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지만 이것도 all these outdoor activities라고 했어도 맞는 말이고요. Mm-hmm. All this outdoor activity 해도 맞는 말입니다. 둘 중에
1: right. 네,
0: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ctivity 또는 activities는 뭐냐면 뭘 하고 있냐면 we would ride bikes, 자전거 타고 build tree
1: forts.
0: 네.
1: fort.
0: fort는 어원을 보면 강화하다 하는 그 fortify
1: make it strong.
0: 네. 강하게 만들다라는 것에서 왔는데 fort 그래서 요새인데요. tree fort는 나무 요새라고 하기보다 그냥 나무 위에 지은 그 집을 말해요.
1: It's a tree house.
0: Yeah.
1: But children like to be dramatic and call it a fort.
0: 네.

0: 트리포트 한번 인터넷으로 이미지 검색, 사진 검색해 보시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나무 위에 지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집 그런 것들이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으로 go dirt biking이라고 했어요. Dirt biking은 네, dirt니까 물론 더러운 거나 흙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dirt biking은 비포장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는 거.
1: Yeah, so it's like it's a dirt bike with the big wheels that you can drive like all through the woods.
0: 네, 타이어가 굉장히 두꺼운 게 있어요.
1: Yeah, and you ride it through like the mud on days after it rains.
0: Yeah.
1: It's the best countryside American life.
0: 굉장히 그 오토바이가 그리고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보호 장비가 굉장히 더러워질 것 같은데.
1: And they have tiny ones for kids too.
0: Yeah,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것도
1: yeah,
0: 있다고요.
1: Yeah, they got little ones.
0: Alright, so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딱 지금 봐도. 트리포트도 그렇고 라이드 바이크스는 뭐 충분히 도시에서 할 수 있지만 dirt biking하고 트리포트는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것들이죠.
1: That's right. 네.
0: 그런데 그 이유는
1: She says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0: Because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냐면 we pretty much는 거의 almost
1: basically
0: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이랬다.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Mm-hmm. 거의 살다시피 했다. Lived in nature.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거의 살고 놀았으니까요.
1: What about her other friends?
2: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1: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0: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이 부분을 보시면 도시에서 자란 제 친구들이란 뜻인데 some of my friends 지금 제 친구들 그러니까 케일라 씨의 친구들 모두와 비교를 한 게 아니니까 some of라는 거를 습관적으로 붙이게 됩니다. 친구들 몇몇 이렇게 말할 때 그런데 발음이 some of my friends라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some of
1: my friends
0: 다시
1: some of my friends
0: some of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이렇게 됩니다. some of my friends
1: Summer.
0: 네. 그런데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도시에서 자란 제 몇몇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1: That was really good.
0: Some of my friends.
1: Some of my friends.
0: All right.
1: You sounded like really native.
0: 그런데 비교했을 때.
1: She says,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0: 그 친구들은 어떤 거를 어렸을 때 하곤 했냐면 go to the park, 공원 가고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큰 쇼핑몰 가고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푸드코트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던 친구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과 비교했을 때 앞에 말했던 거는
1: It's different, right? So she says,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0: 방금 그 메간 선생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원래는 it'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이게 이제 it is가 더 완전한 문장이 될 거예요.
1: Alright.
0: 네, 그런데
1: True.
0: 케일라 씨의 지금 발음은 is a.
1: That's 앞에 true.
0: 앞에 뭔가 주어가 이미 나온 것처럼 이야기가 됐습니다. is a. 그러니까
1: That's true.
0: something compared to 말한 다음에 is a 이걸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조는 it's가 있으면 더 좋죠.
1: 그래서, I said that.
0: 네. Yeah. You made it perfect. You made it complete. 완전히 다른 어린 시절 추억이에요.
1: All right.
0: 자연과 도시.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1: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0: 그래서 it's always fun, 항상 재미있습니다. To compare and share, 비교하고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는 그 compare하고 share 뒤에 뭘 비교하는지는 아까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뺐어요.
1: Yeah.
0: 생략을 했고 and learn about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건 알게 되는 건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1: and lastly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0: 관점이나 시각을
1: perspective.
0: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yours.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1: you do? 네, well, 이런 you literally do because you're sitting over there.
0: 그렇죠. 네. 네. 물론
1: okay.
0: 이 지금 앉은 자리, 지금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도 perspective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perspective는 그런 여기서는 perspective on life까지 엮어서 인생관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인생을 보는 시각, 눈,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Who they are는 지금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리키는 굳어진 mm-hmm. 표현인데 who I am 하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
1: Mm-hmm. Who we are.
0: 네, who they are. are. 그래서 how they become, became who they are. Mm-hmm.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learn about 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Mm-hmm. 앞에 나왔던. 그리고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그래서 자란 환경, 어떻게 자랐는가. 이니까 자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그 어린 시절 추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는 게 알아가는 게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1: It is really fun actually. Mm-hmm.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are childhood memories, and I am super fortunate to have some great memories from when I was a kid. Although it seems as I'm getting older, I'm starting to forget them more and more, which is not good. But yeah,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is to talk with my friends about our childhood memories and compare them because they were so different. I grew up in the countryside, and so we had a small group of kids that lived near each other, and we would ride bikes and build tree forts and, you know, go dirt biking and just all this outdoor activity because we pretty much lived and played outside in nature. But compared to some of my friends who grew up in the city who would go to the park and would go to these big shopping malls and spend time out at the food court,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childhood memory. So it's always fun to compare and share and learn about people and how they became who they are and their perspective on life based on how they grew up.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로 be super 형용사, to, 동사, 뭐뭐 하는 건 정말 뭐뭐 해요 라는 거 연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as I, 동사, I start to, 동사 하면은 뭐뭐 하면 뭐뭐 하기 시작하다 아니면 뭐뭐 하니 뭐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be super 형용사 to 동사를 이용해서 첫 번째, 여기 와 있는 게 정말 이상하네요. 여기 와 있으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It's super weird to be here.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놀았던 어떤 놀이터에 오랜만에 갔다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It's super weird to be her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s super weird to be here. It's super weird to be her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0: 이번에는 앞부분 주어를 사람으로 바꿔서 그는 그 소식을 들어서 정말 신났어요. He was super excited to hear the news. 발음 연습이요.
1: He was super excited to hear the news. One more time. He was super excited to hear the new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 패턴으로는 as I start to를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문장, 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딱 탔을 때 평온한 기분이 들기 시작해요. As I ride my bike, I start to feel peaceful.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As I ride my bike, I start to feel peaceful. As I ride my bike, I start to feel peaceful.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예는 과거 시제인데요. 그 사람의

0: 네, 오늘은 어린 시절 추억, 기억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 forgetful sibling me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At our B&B in Canada, another guest and I compared childhood memories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0: 네, 첫 번째 포스팅부터 볼게요.
1: Jeej said,
0: The forgetful sibling. Sibling이라는 것은 형제자매를 가리키고, forgetful은 뭐 건망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
1: Yep, 네. You're a forgetful person.
0: 네, 그래서 뭔가 잘 잊어버리는 그 형제자매인, 즉 나는
1: 네.
0: is comparing childhood memories with my sister. 뭐 언니가 될 때인지 아니면 누나가 될 수도 있겠고, 아 여기서는 여자분이니까 언니나 여동생이겠네요. 그래서 비교를 한대요. To make sure I didn't fabricate them. 여기서 childhood memories가 them인데 fabricate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
1: Yeah, 그래서 you make up something. You fabricate a lie.
0: 거짓말을 지어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한 거 맞지? 라고 지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언니 또는 여동생과 비교를 한다고 하고요.
1: Alright, and Lou says
0: At our B&B, B&B는 bed and breakfast.
1: Bed and breakfast.
0: 네,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아침 식사도 주고. In Canada, 캐나다에 있는 어떤 bed and breakfast에서 Another guest and I, 다른 어떤 손님과 저는 compared childhood memories, 어린 시절의 기억, 추억을 비교했습니다. Of a hurricane hitting New York City in 1960. 1960년에 이제 허리케인이 왔었던 그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때도 이러지 않았나요? 라고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we're going to have to end our show, but just for today, of cours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배고파요? 좋아요. 우리 오늘은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What are we making? It's a surprise. 네, 오늘은 surprise sandwich 먹어볼 거예요. We're going to make a surprise sandwich today.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1: Bread.
0: 네, 식빵 두 조각 있어요. We have bread. We have luncheon meat. 네, 식물성 luncheon meat 여기 있어요. We have an egg, 달걀 하나. We have sliced cheese, 네, 치즈도 있고. We have breadcrumbs, 빵가루. We have honey mustard dressing, pizza cheese, yes, cheese, mozzarella cheese, 딸기잼, strawberry jam, and dried parsley, 콘 파슬리 있어요. Now, let's cook. First, we need to cut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먼저 luncheon meat 잘라야 돼요. We need two slices. There we go. Let's cut one slice. 네, 한 조각. And one more, like this. 네, 우리 두 조각만 필요해요. 이제 우리 프라이팬에 넣을 수 있어요. So now we fry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요리할 거예요. 네, 올리브 기름 조금 넣을 거예요. 이거 중불이요. Medium heat. And we put in our luncheon meat. 네, 우리 luncheon meat 프라이팬에서 넣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 그 다음 우리 한번 뒤집을 거예요. We have to wait. 하지만 벌써 옆에 보글보글보글보글 시작했어요. 와! 아, they look good. 조금 더 기다리래요. 솔직히 저는 진짜 고기 맛 좋지만 우리 세상 위해서 앞으로 콩고기 많이 먹어봐야 돼요. Let's turn it over. 오호! 색깔이 시작했어요. Look at the color. 이 색깔 얼마나 이뻐요. 이 샘에준 진짜 맛있게 나올 거예요. Okay, they're ready. Let's take them out. 와, 색깔 보세요. 다 됐어요. Okay, now it's time to make our sandwich. 이제 surprise sandwich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So we put on some honey mustard dressing. Let's put a little more here and here. If you don't have honey grain mustard, well, 그냥 mustard 써도 돼요. We put strawberry jam on this side. 우리 딸기잼 이렇게 spreading 할 거예요. 아따따따 딸기잼 너무 좋아요. 딸기잼 좋지만 다른 잼 넣어도 돼요. 블루베리 잼, 살구잼, 레스베리 잼 다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더 고소한 음식 만들고 싶을 때 케첩도 넣어도 돼요. 아니면 마요네즈 이런 소스들이도 다 괜찮아요. What's next? On top of the honey mustard, we can put sliced cheese. So let's open our sliced cheese. And we put one slice like this. 한 조금. And one more. And fold. And one slice like this. More cheese, more cheese. I love cheese. 진짜 치즈 좋아요. Why don't we ask the chef? Chef님!
2: Hello, I'm Chef Robin. 조선시대에도 치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왕족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치즈는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지방,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Cheese has a lot of protein. So,

0: Let's cook together.
1: Now, we need the luncheon meat. 네, 우리 식물성 luncheon meat 넣을 거예요. One piece like this. 그리고 하나 여기. One more thing. More cheese. 네, 우리 pizza cheese도 필요해요. Let's sprinkle pizza cheese on the luncheon meat. 우리 luncheon meat 위에 pizza cheese 이렇게 뿌려요. And now we close the sandwich. We put this slice on top. 이 위에 이렇게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 Push down. 살짝 눌러요. We're going to put this around the sandwich with breadcrumbs. 빵가루 같이. This is the surprise. So first we crack the egg. And now we mix. Keep mixing round. We mix the yolk and the white. 네. 흰자하고 노른자 이렇게 믹싱 하는 거예요. 우리 흰자 노른자 재 걸러요. So, we put it through the sieve like this.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걀물 만든 거예요. 이런 샌드위치 잘못했을 때 한 접근 흰자, 한 접근 노른자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샌드위치 여기서 넣을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조심해야 해요. 한 접만 달걀물 안 돼. 전체 위, 아래, 위, 위, 아래, 옆도 다 달걀물 넣어야 돼요. 이제 빵가루 위에 넣어도 돼요. And into the breadcrumbs. 빵가루 이렇게. 빵가루 저렇게. 빵가루 위에요. 빵가루 옆으로. Turning 하고 위에도 넣고 위에도 넣고. Put them on top like this. 옆으로도 위로도 뒤집어요. More on top like this. Haha. Look at that.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쁘다. This is our surprise sandwich. Let's put the surprise sandwich on the tray. 우리 샌드위치 트레이 위에 넣을 거예요. And we put the tray in the air fryer. Now we cook. 160 for 8 to 10 minutes. 우리 160도 8분 10분 정도 요리할 거예요. Mm. 우리 에어프라이어 때문에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장갑 같은 거 써야 돼요. Let's open it up. 오, 바삭바삭 누릇하게 golden brown surprise sandwich. We're gonna make two triangles. 우리 삼각형 두 개 만들어 볼 거예요. 손 조심해요. Hear that crack, crack, crack, crack. Two more ingredients. One, powdered sugar. 우리 슈가 파우더 이렇게 탑, 탑, 탑, 탑, 탑.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눈처럼. Like snow falling, 탑, 탑, 탑, 탑, 탑. And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도 위에. 콘 파슬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Our surprise sandwich is finished. 네, 우리 surprise sandwich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시간. 맛있는 surprise sandwich. 살짝 매워요. 머스터드 때문에요. 이 맛들이 다 섞여서 햄 샌드위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urprise sandwich. We made a surprise sandwich. 네, 우리 surprise sandwich 만들었어요. 다음번엔 또 surprise 아니면 아주 익숙한 요리도 할 수도 있어요.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See you next time. Bye-bye.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가워요.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The Day That Repeated Itself. 네, 우리 불쌍한 시노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거 어떻게 이 루프를 어떻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Of course, 할 수 있겠죠. All right, we're going to find out today. We're going to finish the book. But firs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flex, to flex. To flex, 과시하다. To flex one's muscles. 이렇게 많이 쓰죠. 근육을 과시하다. Okay. The second word is to escape, to escape. 탈출하다. And the third word is pitch. Pitch. 경기장. 뭐 미국 영어에서는 뭐 field라고도 많이 쓰죠. All 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for today.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story. All right. I want to know what happens to Shinoy.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네, 궁금하죠. All right. Let's start reading. Shinoy and Merritt got to the bridge. There's a plank loose, Shinoy said. Merritt flexed his muscles.
1: Fear not, this calls for my superior strength.
0: Merritt picked up a fallen branch and wedged it into the gap in the bridge. Shinoy pedaled on until they reached the football pitch.
2: I've made it, Shinoy laughed.
0: He touched the gate and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Merritt had gone.
2: 네, Shinoy, 드디어 도착한 것 같은데, 오,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0: Let's see what happens. 자, 저번 이야기에 우리 Shinoy가 이 그 헐거운 판자 때문에 걸려가지고 튕겨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Merritt가 이거를 수리를 하는데 자, Merritt flexed his muscles 이렇게 나오네요. So this is our first word. Flex, F-L-E-X. 네, 이 단어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flex, to flex one's muscles.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Muscles, 근육을 이 if you fle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육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막 우와 이렇게 좀 자랑 과시하는 거예요. If you flex your muscles, Merritt가 좀 자기가 잘생기고 막 이 그 힘이 좀 세다 이런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 this calls for my superior strength. 자, 우월한 힘, 네, 우월한 힘을 갖고 네 이거를 고쳐주겠어.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he took a fallen branch and wedged it into the gap in the bridge. 네, 그래서 Merritt가 그림을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고치고 있죠. 이 다리를. 아,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 이것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경기장. Right? They arrived. 자, 예! 할 수 있어. I've made it. 네, 드디어 도착했어. 이렇게 했는데 또 반복되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6, The Loop.
2: I was so close!
0: Shinoy shouted. He pressed the app on his phone. Ember appeared.
3: Why are you shouting at the sky? She asked. And
2: yes, the echoes. Six. I'm never going to.
0: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Shinoy가 I'm never going to escape this loop. 네, 이렇게 말을 하죠. And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escape. 탈출하다. 자, 여기에서 이 루프를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Shinoy가. 그래서 자, 중요한 information을 주죠. 우리

0: Riku Embury. She says that the loops go in sixes. Complete the final task and everything returns to normal. 자, 이 루프는 여섯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task, 마지막 어떤 일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우리 football pitch로 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근데 거기에 친구들, remember there's a gate. 게이트가 있는데 너무 높잖아요. So, what do you think? 하하!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딱 우리 Embry 날개가 있죠? Alright, let's see how she uses her wings.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No! Shenoy held up a hand when he saw Mr. Blake and then Myra. Bark! Jump over the cat! Screwdriver, fix the bike, map, swerve around Mr. Mitri, shield, defeat snare, branch, fix the bridge. They stood in front of the gate. It is quite tall, isn't it? Ember said, unfolding her wings.
1: 네. 오케이. 자, 친구들 다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it is quite tall, isn't it? 그렇지만 Amber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아유, 뭐 이거 문제 없어. 내가 이거 도와줄 수 있는데 날개가 있잖아요.
0: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Shenoy and Amber flew over the gates and landed on the football pitch. Toby ran over.
2: Whoa, that was quick. I only called you 10 minutes ago.
3: Ugh, it feels like hours, Shenoy said.
2: Hi, Ember. Is there an emergency?
4: Not now. I think we're all good.
0: Toby looked at Shenoy.
2: I think you forgot something.
3: What?
2: The football. Do you want to go home and get it?
0: Shenoy could see Ember trying not to laugh.
3: Not this time.
1: 자, 토비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드디어 풋볼 피치에 도착했죠. 자,
0: tha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Pitch.
1: 네, 경기장인데 영국에서는 풋볼 피치라고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soccer field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토비가 아니, 그녀 너 진짜 빨리 왔다. 근데 시노이는 지금 여섯 번이나 반복을 했잖아요, 일을. 그래서 이렇게 지쳐있죠,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아, 풋볼. 자, 공을 안 갖고 왔어. 집으로 또 다시 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시노이가 not this time. 네, 그래서 왜 Embry 웃고 있잖아요. 살짝 웃죠? 왜? Amber는 다 아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재밌습니다. So,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The loop. 자, 불쌍한 신호의 여섯 번이라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 아, 정말 지치기도 하죠.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will be back with another new story. So, join me again soon. Take care, everyone. Bye.
5: Silvia? Ei,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And where are the lemons? Oh, here I go!

Yeah.

0: 청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하하하하하하하하. I'm Peppa Pig. This is my little brother.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이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책은 훨씬 더 잘 읽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게 될 Aesop's Fables, 이솝우화죠.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또 다르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Get을 이렇게도 써보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으면서 책을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Ant and the Grasshopper.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0: Puff!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Why are you working so hard?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like me,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
1: I have to work hard.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
2: 새로운 책이죠. The Ant and the Grasshopper. 바로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우리 친구들 이야기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전해내려오는 이런 우화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나라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고요.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다른 경우가 있답니다. 알고 있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와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와 좀 다르더라고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끝부분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를 새롭게 알았답니다. 바로 확인하면서 재밌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it이라는 것은 날씨나 날짜나 요일이나 시간이나 혹은 밝고 어두운 이런 명암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인칭 주어라는 it입니다. 그래서 it을 이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그냥 거기에 it 주어를 쓰고 딱히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날씨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뜻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뭐가 있었냐면 there was라고 하면 뭐뭐가 있었다.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 grasshopper, 배짱이가 있었습니다. In a field. Field는 바로 들판이 되겠죠. 들판에 배짱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배짱이가 펄짝펄짝 뛰어 놀고 있었을까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he가 누구냐면 저기 있는 he는 바로 여기 위에 있는 grasshopper, 배짱이가 되겠죠. 이 배짱이는 was hopping, hop이라는 것은 펄짝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펄짝펄짝 뛰고 있는데요. about은 바로 이 주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펄짝펄짝 뛰고 있었고요. 배짱이니까 점프력이 좋겠죠. 잘 뛰어다니겠죠. chirping, chirp라는 것은 짹짹거리다. 이 배짱이가 뭐 뭔가 낼 수 있는 입에서의 그 노래가 있겠죠. 뭔가 소리가 있겠죠. 짹짹거리고 있었고요. and singing very loudly, 그리고 매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 라고 돼 있네요. 매일매일

0: 희생, 그는 노래를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이야기다 보니 배짱이가 노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 의인화된 거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노래를 불렀고요. 춤을 췄고요. 맞죠? 의인화가 되어 있죠. 의인화라는 게 원래는 동물이나 사물인데 마치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인화라고 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를 할 거예요. 그 다음 댄스, 춤을 췄 거야. played music, 그리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서 played music이라는 것은 노래를 했을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nd ate, 그리고 먹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먹었냐면 to his heart's content. content라는 게 만족하는 혹은 만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heart라는 게 심장이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심장이 만족할 때까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먹었다라는 것은 마음껏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합쳐서, 아, 마음껏 먹었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그렇죠. 뭐한 후에? After. 뭔가를 한 후에. A morning. 아침이에요. 한 아침 후에. 어느 날한 아침을 보낸 후가 되겠죠. 뭐 아침 되도록 뭘 했냐면 of singing and dancing, 노래 부르고 춤추는 그 아침을 보낸 후에 the grasshopper, 이 배짱이는 started to feel tired,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뭐 했으니까? 노래 한참 하고 악기도 연주하고 그다음에 춤도 추고 하니까 아우 피곤해.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했으면 자야죠. 좀 쉬어야죠. 그래서 he lay back. lay라는 것은 lie의 과거형이 되겠죠. lie가 눕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lay는 누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back on a leaf. 이 나뭇잎 하나에다가 등을 기대면서 누웠습니다. dozing in the sun. 저도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네요. 나뭇잎에 제가 누우면 바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뭇잎은 아니지만 어떤 벤치나 의자에 이렇게 한가하게 누워서 이 태양을 따스한 햇살을 느끼면서 뭐 하고 싶습니까? dozing 하고 싶습니다. 우리 PD님 하고 싶으시죠? 맞죠? dozing. doze라는 게 졸다. 꾸벅꾸벅.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진짜 졸려서 조는 게 아닙니다. 연기입니다. 그래서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졸면서, 맞죠? 졸면서 나뭇잎 위에 이렇게 기대서 누웠습니다. 아, 그렇죠. 상상만 해도 한가한 배짱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On the ground, 땅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배짱이는 나뭇잎 위에서 이렇게 기대서 졸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다 하고 쉬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래 땅을 보니까 On the ground, 땅 위에서는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바로 아래에서. 맞죠? Beneath는 아래에서. Just가 있으니까 바로 아래에서. 누구 바로 아래에서? The sleeping grasshopper. 잠을 자고 있는 배짱이 바로 아래에서 An ant was hard at work. 근데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누가 뭘 하고 있었어요?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배짱이는 위에서 놀고, 먹고, 이제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개미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둘이는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그 결과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It was a warm, sunny summer's day. There was a grasshopper in a field, and he was hopping about, chirping and singing very loudly. Every day he sang, danced, played music, and ate to his heart's content. After a morning of singing and dancing, the grasshopper started to feel tired. He lay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0: Puff!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이 길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 쉽게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의 huffing이라고 하면

면은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그다음에 퍼프라는 것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숨차서 만약에 달리거나 혹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약간 숨이 찰수 있잖아요. 그걸 퍼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씩씩거리고 숨을 헐떡거리는 것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개미가 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그것이 awoke. awoke라는 것은 awake의 과거형인데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깨웠습니다. 누구를 깨웠냐면 바로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층에서 위층처럼 보이죠. 나뭇잎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배짱이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 배짱이는 무엇을 했냐면 who looked down.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 밑에 누가 있지? 누가 나를 깨우는 거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다라고 돼 있죠. 뭐로부터?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그의 편안한 쉬고 있는 그 장소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뭔가를 확인하거나 보기 위해서. What the noise was? 그 소음이나 혹은 자신이 깨운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쉬고 있던 이런 편안한 그 장소. 그 장소로부터 아래로 뭐였지? 누가 날 깨우는 거지? 하고 이렇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Why are you working so hard? 너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야?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배짱이가 개미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너는 뭘 해야 된다고요? 좀 쉬고 즐겨야 해. 라고 권해 줍니다. 누가요? 배짱이가. Like me. 나처럼. 나처럼. 야, 너도 좀 쉬고 좀 즐겨라, 야. 이렇게 배짱이가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라고 돼 있죠. 배짱이가 개미에게 말했습니다. I have to work hard.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라고 돼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할 필요가 있어. 맞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I have to work hard. 나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렇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자세한 것들이 나오겠죠.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뭐할 필요가 있냐면, get all my food stored. get은 원래 얻다라는 뜻인데, 지금 곧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요 뒤에 보니까, 모든 나의 음식을 저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저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맞죠. 저장하겠죠. 그래서 이게 store는 저장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get은 뭔가를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혹은 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음식을 저장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그리고 나의, 여기서는 집입니다. 둥지가 아니겠죠. 원래 nest가 새에 가면은 둥지가 되는데 작은 곤충들이나 작은 동물들의 집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For winter, 뭘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요. The ant replied. 개미가 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좀더 보기 전에요. 여기 있는 이 get 매우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get을 이렇게도 써보세요를 주제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get은 얻다 할 때만 get을 쓰곤 하는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get이 매우 매우 자주 나온답니다. 중학교 때도 나오고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런 영어책이라든가 많은 교재들에서 get이 이렇게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나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한 번만 알아두면은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him to clean the room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get 과거형은 got이 되겠죠. 여기서 get은 얻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볼까요? I got him. 여기에 제가 밑줄을 쳐드렸죠. got이 시키다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시켰습니까? him. 그에게 시켰습니다. 그에게. 나는 그에게 시켰다. 근데 뭘 시켰죠? To clean the room. 아, 방을 청소하라고 그에게 시킨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get 다음에 시킨 대상이 나오고요. 그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나올 수도 있고 시킨 대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야 되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to clean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한두 단어가 다릅니다. I got my computer repaired. 자, 이것도 시키다로 해석해 볼까요? 나는 시켰습니다. 나의 컴퓨터한테 시켰습니다. 고쳐지라고.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컴퓨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 컴퓨터가 있어요.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죠?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시키죠. 야, 컴퓨터야, 너 스스로 고쳐봐. 이게 됩니까? 이게 아니고, 나의 컴퓨터를 어딘가에 수리를 맡기겠죠. 그래서 나는 내 컴퓨터가 수리되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my computer이 시키는 대상이 아니고, 이 뭔가, 내가 뭔가,

0: 뭔가 완료하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겠죠. 그 대상이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got을 썼고 여기에는 고쳐지는 것이니까 repaired, PP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 보니까 him, 이 그라는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o clean을 썼고요. 여기에는 my computer, 나의 컴퓨터가 직접 고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는 고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PP 형태를 썼습니다. 그 다음은요. I need to get all my food stored라고 돼 있죠. 나는 할 필요가 있다. 뭐뭐가 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의 모든 음식들을 내 모든 음식한테 시킵니까? 음식에게 시킵니까? 아니면 음식은 저장이 됩니까? 저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stored라는 PP 형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이라는 것은 아,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앞에 있는 이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직접 할 때는 to clean, 만약에 뭔가 된다, 뭔가 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는 ed를 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who looked down from his comfy resting place to see what the noise was. Why are you working so hard? You should be resting and enjoying yourself like me, the grasshopper said to the ant.
2: I have to work hard.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the ant replied.
0: 오늘의 단어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Doze. Doze. Grandpa sometimes dozes in his chair after lunch. Lie. Lie. He laid back on a leaf, dozing in the sun. Beneath. Beneath. On the ground just beneath the sleeping grasshopper, an ant was hard at work. Awake. Awake. The ants huffing and puffing awoke the grasshopper. Store. Store. I need to get all of my food stored and my nest ready for win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전혀 차이를 못 느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두 가지 표현입니다. Everyday와 Everyday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 띄어쓰기 차이인데요.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보도록 할게요. I study English every day. 자, 여기 있는 everyday라는 것은 every는 매일 할때 매를 의미하고요. day는 날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 한다. 그래서 everyday는 바로 아, 매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있는 every는 형용사 바로 뒤에 있는 day를 수식해주는 day는 명사가 되겠죠. 그 형용사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Everyday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these are my everyday shoes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은 나의 매일 신발이 아니고요. 맞죠? 매일 신발이 아니고 everyday가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로 합치면은 명사가 아닙니다. Everyday라고 하면 덩어리로는 명사거든요. 근데 이 everyday는 일상적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신고 다니는 일상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 하나로 큰 차이가 있으니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